0: 네팔 당국이 피해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600여 명의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네팔 재난관리청은 대홍수로 인해 약 6곳의 수력발전소 현장 터널 안에 최소 933명의 노동자가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가 실종자 수를 639명으로 수정했습니다. 구조대는 또 이날 홍수 피해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시신 3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습된 시신의 국적 등 신원은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에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현지 시간 31일 사고 지역에 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한국인 실종자 9명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이날 팀원 일부가 육로로 도착해 하루 만에 둔채까지 이동했고 헬기 수색도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유의미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보한 헬기 2대 중 1대를 오전 11시쯤 이륙시켜 상공 수색을 했고 이어 오후 2시 8분쯤 신속대응팀이 확보한 헬기 1대가 수색을 위해 이륙했습니다. 육로 수색팀은 드론을 활용해 수색을 진행했고 또 협조 의사를 밝혀온 네팔군과 함께 실종 한국인 수색 활동을 벌였습니다. 히말라야 재난 지역에 2차 홍수 위험으로 꼽혔던 언세코 외에 산사태 충격으로 함몰된 자리에 물이 고여 생긴 이른바 충격갱, 충격 함몰 호수가 생겼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해발 3,700m 상류 네팔 국경 안에서 빙하 붕괴 여파로 생긴 새로운 자연 호수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 내린 송곳 호우에 두 명이 실종되고 주택 수십 채가 침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전북 정읍에서 논에 나갔던 70대와 전북 고창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60대가 실종됐고 6개 시도에서 60가구 83명이 대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주택 43채와 시설하우스 200동이 호우 또는 돌풍 피해를 입었고 226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우는 잦아들었지만 4개 국립공원 79개 구간과 하상도로, 둔치 주차장 등 침수 위험 지역 1,900여 곳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사임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약 15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3일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심의 의결할 전망입니다. 앞서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 개편안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던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 내용 역시 일부 수정에 의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경찰이 오늘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밝힙니다. 경찰은 이날 제주경찰청에서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A경장에 대한 범행 동기 등 수사 상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신고된 30대 여성 장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박모 씨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전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홈페이지에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 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폭스뉴스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강력 타격할 것이며 대응이 있을 거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방공 시스템이 한 발 빼고는 모든 미사일을 요격했다면서 나머지 한 발도 중요한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어서 지나가게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약 한 달 만에 무력 공방을 재개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 하락한 53,18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0.33% 내린 7,686.1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12% 하락한 26,370.8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현상이 고착화하면서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8월 한 달 내내 갤런당 4달러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 결과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4.08였는데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에 8월 한 달 내내 갤런당 4달러를 웃돈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올해 8월 휘발유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2년 8월의 종전 기록을 넘어섰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유업계와 연료 유통업계 경영진을 만났다고 미 CNBC 방송과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회동은 현지 시간 1일 백악관에서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초래된 세계적인 원유 공급 차질이 베네수엘라산 공급 확대로 상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AFP는 짚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금리가 너무 높다면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이날을 간접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워시 의장이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 이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 나는 그를 많이 존중하고 그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역대 최다 관객을 끌어모으며 개봉 27일 차에 900만 관객 고지를 밟았습니다. 유니버셜 픽처스는 어제 오후 오디세이 누적 관객 수가 9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서해안에 100mm 이상, 내륙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9mm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9시 9분입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의 양상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또 군사적으로 충돌을 했는데요. 이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고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했습니다. 시장에 악재가 가득했던 새입니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소식이죠. 당장 장 초반에 코스피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요즘 코스피는 7000선 대돌파도 버거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어젠 3대 주체, 기관과 외국인, 개인이 모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산 거냐? 자사주 매입에 나선 기타 법인만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동력이 약해졌고요.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실망하고 다시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정말 뜨겁습니다. 강남권은 다소 조정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실수요자가 접근할 만한 서울 외곽 지역의 오름세는 무시무시한 수준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속속 2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집값 폭락에 대비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또 뒷말을 낳는 중입니다. 위험에 대비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할 위험이 폭락인지는 대단히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대혼란의 자산시장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나온 속보 하나, 김영범 정책실장이 사퇴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1차적인 책임자라는 평이 많았는데 이번 개각에서 자리를 지켰죠. 이 소식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저점 매수의 기회다. 지난 7월 말 코스피가 5,000선까지 물러난 이후에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저점을 확인했다. 이제부터는 떨어지면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반도체 기업 삼전과 닉스가 영 힘을 못 내는 분위기입니다. 환율까지 꺾이면서 투자자들이 국장을 떠나 미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국장이 끝난 걸까요? 이 해답을 오늘은 국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말고요. 주식의 최국장으로 모셨습니다. 최상우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말씀하기 편하신 최국장.
1: 네. 네,
0: 좋아하시는 최국장인데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코스피가 7,000선 회복하는 것도 좀 힘들어 보여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힘이 떨어진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1: 지금 이제 시장은 뭐 크게 보면은 6월, 7월까지는 AI 산업이라는 섹터 이슈가 이제 중심이었는데 현재는 그 이슈가 거시 지표와 관련한 그 이슈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매수를 하거나 더 무언가를 하기에는 확신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관망세가 전체적으로 짙은 것 같습니다.
0: 거시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지금 맞아요. 예. 사실 올해 상반기에 메모리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때도 지금의 이제 10년물 금리가 그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와 관련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년물 금리와 관련해서 그것은 이제 10년물 금리는 정확히 보면은 이제 10년간의 평균 노미널 그러니까 명목 금리에다가 기간 프리미엄이 붙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케빈 워시 연준의장이 이제 취임한 이후부터 스피치를 잘 안 하시다 보니까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10년물 금리가 튀었었고
0: 네네.
1: 다행히 8월 잭슨홀 회의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성을 얘기를 하면서 기간 프리미엄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지만 단기물 금리 상승은 또 튀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년물 금리가 4.7% 넘는 그런 국면에서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부담이 좀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게 결국은 연쇄적으로 메모리에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지금 뭐 금리 인상이 당장 필요하거나 당장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늘 이제 G20에서 배센트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미국의 실질적인 체력을 드러내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도 예.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FOMC라든가 그 이후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이런 관망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보시는 대표적인 매크로 지표는 중장기채 금리 이쪽을 집중을 하고
1: 네,
0: 계시는
1: 결국은
0: 거예요?
1: 결국은 금리가 뭐 가장 중요하니까요. 물론 실제 시장에서 그 금리라는 게 과거처럼 모든 것을 설명하냐 그건 아니지만 금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산업이 아니라 시장 매크로로 이슈가 좀 넘어갔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 좋냐면은 매크로가 문제가 없을 때 좋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매크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잘 안 쓰고 그러니까 날씨가 항상 맑고

0: 오늘 어디 놀러 갈까? 뭐 먹을까? 이런 고민을
1: 네.
0: 해야지 시장이 좋아지는 건데, 오늘 비가 올것 같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은
1: 아,
0: 주식 시장이 크게 못
1: 거기서부터,
0: 가거든요.
1: 예.
0: 지금 근데 지금 막 구름 끼고 흐리고 맑을 것 같고 애매한 상황이니까 오늘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일단 오늘 날씨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연말까지는 매크로 지표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요즘 보면은 코스피 쪽의 수급이 확실히 주체가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0: 그것도 이어서
1: 네.
0: 연속해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날씨에 뭐라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1: 예.
0: 시쳇말로 달러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뭐 구름 끼고 흐리고 약간 거시지표를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런 애매한 상황이라면은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선 약속된 거래를 하기로 한 자사주 매입 같은 것만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상황이고
1: 네.
0: 시장 참여자들 전체적으로는 관망세가 짙고요. 그리고 7월 하락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7월 하락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뭐 손실을 기록하거나 이런 평가
1: 그렇죠.
0: 손실을
1: 예.
0: 기록한 그런 분들도 많아 보이고 지금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할 만한 체력도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거시적인 지표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게 된다면
1: 예.
0: 그때는 이제 시장 플레이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1: 아.
0: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2달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네,
1: 일단은?
0: 반토막이 났지만 여전히 1,
1: 예.
0: 25조인데 그것도 많은 편입니다.
1: 아.
0: 과거에는 10조였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좀 활성화가 되고 나서 25조로 왔고 전성기인 막 5월, 6월, 7월에 50조씩 거래했다는 거니까 그거는 25조도 제 시장 전체적으로는 시장 사이즈가 커졌지 않습니까? 저희가
1: 네네.
0: 2000대가 아니라 지금 6000대이기 때문에 그 커진 시장 사이즈에 맞는 금액 거래는 하고 있는데 과열 양상에서부터는 벗어났다고 볼수
1: 네.
0: 있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6,000대면은 예전에 상상도 할수 없는 엄청나게 올라간 레벨이긴 한데
0: 네.
1: 9,000까지 찍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높다는 느낌이 안 드는 이런 착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케빈 워시 연준 의장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고요. 말씀해주신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조금 매파적으로 들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네, 일단 연준이 작년에 뭐 보험 성격으로 금리를 세 번이나 또 내렸었기 때문에,
1: 네.
0: 네, 이번에 확인된 거는 고용시장이 좀 괜찮았고, 물가는 65개월 이상 좀 부담 수준이었죠.
1: 그렇죠.
0: 헤드라인도
1: 예.
0: 그렇고, 코어도 그렇고, 3%가 넘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에서는 그냥 자기네가 PCE 기준으로 2% 물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히 말했는데요.
1: 예.
0: 더 뜯어서 가면은, 케빈 워시 연준장이 4월에 취임 때는 그때는 절사 평균 PCE라는 개념을
1: 맞아요.
0: 말했는데요.
1: 처음 들어봤어요, 그 얘기
0: 그게
1: 그때.
0: 그러니까 PCE를
1: 예.
0: 구성하는 100% 중에서 위아래 24% 31%를 빼고 가운데 45%만 보겠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일반 물가에서 식품이랑 유가를 뺀 거를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1: 그렇죠.
0: 근원 물가로 보더라도 에러가 많으니까 오히려 가격 상승률을 0%에서 마이너스에서부터 가장 높은 걸로 배열을 시켜놓은 다음에 위아래를 다 빼는 거거든요.
1: 코도 못 믿겠다.
0: 네,
1: 예.
0: 절사 평균을 했더니 지금 절사 평균 PCE가 댈러스 여는 기준으로는 12개월이 2.3%입니다.
1: 아, 예.
0: 그러니까는 2%대 붙었다는 얘기고 이걸로 케빈 워시는 자신감을 가졌는데, 근데 이번 잭슨홀에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물가 199개에서 3%가 넘는 문제아들. 그 문제아 비중이 원래 3분의 1인데
1: 네.
0: 지금은 49%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네네.
0: 코로나 때 77%였다. 그러니까
1: 네.
0: 코로나 때는 3분의 2 이상이 문제였고 장기 평균 3분의 1인데 지금은 54에서 6개월은 49로 내려가고 있다. 이 얘기는 어쨌든 안정화되고 있는데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얘기지만 문제아 물가가 많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1: 끈적하게 있는 것들이 있다.
0: 네,
1: 네.
0: 그러나 그 수치대로 보자면 어쨌든 12개월 대비 6개월이 내려가고 있고
1: 네.
0: 그리고 그런 국면으로 봤을 때는 물가 부분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인식은 많이 하지만요.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데이터만 보면은 9월에 금리 인상 안 해도 돼요. 근데 연준이 7월 FOMC 이후에 신뢰성을 완전 잃으면서 10년물 금리 기간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올랐고 이게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줬거든요.
1: 네.
0: 근데 물가 이렇게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9월엔 인상을 해주는 것이 좋은
1: 아.
0: 방향이고 그리고 10월에 좋은 데이터를 받아서 그때 이후로 금리 인상 없이 쭉 가고 그 이후에 물가가 안정화되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시장 방향인 것 같습니다.
1: 제가 조금 전에 최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그래도 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실 전 이해를 했는데 제가
0: 네.
1: 잘못 이해를 했었나 보죠?
0: 없어도
1: 예.
0: 되지만
1: 네.

0: 도 되지만은 그 만약에 물가를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해 놓고 인상을 안
1: 아,
0: 해버리면은
1: 그것도 좀 웃긴다.
0: 그러면은 그땐 또 신뢰가 없어지면서 기간 프리미엄이 튈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은 9월 FOMC가 금리 인상 결정을 안 해서 시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금리 인상 결정을 안 함으로써 워시 이 사람은 뭘 보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에 7월에 있었던 10년물 기간 프리미엄이 튀면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그게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1: 차라리 때리는 게
0: 네,
1: 낫다,
0: 차라리
1: 이번에.
0: 올리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안정화되면 바로 내리거나 아니면 시차를 두고 내리거나 하면서 지표가 잘 안정적으로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달 FOMC 전망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65% 정도, 그대로 동결할 가능성이 35% 정도로 인하 뭐 이런 전망은 아예 싹 사라졌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증시에는 이게 호재가 될까요? 악재가 될까요?
0: 네, 이거는 그 호재인 금리 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려줄 때 올려주는 것이 오히려 텀프리비엄 낮추고 그다음에 어차피 데이터는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결국 시장에서 선반영하기 시작할 거고 지금 워시가 오히려 불확실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시장은 더 싫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다.
0: 네.
1: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게요. 요즘 원달러 환율이 많이 안정이 됐어요. 여전히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136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확행이 아니라 서확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네.
1: 환율이 내려오니까 그냥 아유 이런 증시에 머무르지 말고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다시 서학개미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국장이 더 힘을 받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된거 아닙니까?
0: 이제 미국 주식은 2010년대 후반 이후로 한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이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번영의 땅이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한국 투자자들이 좀 신뢰를 가지고 들어왔던 게 올해 4월, 올해
1: 그렇죠.
0: 상반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7월간에 있었던 하락장에서 국내 금융부처라든가 이제 증시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해줬다는 그런 좀 감정적인 생각, 또몇개 이벤트도 있었지만 그런 불만에 다시 좀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흐름 자체는 과거보다 많이 둔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국내 자산만 100% 갖고 있기보다는 달러 자산 갖고 있는 것이 확실히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과거에는 미국을 반반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발언을 많이 드렸었는데 올해는 한국을 80% 갖고 있고 미국을 20% 이상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반반을 갖고 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올해는 약간
0: 네,
1: 특수성이
0: 그래서
1: 있었던
0: 저는
1: 거네요.
0: 뭐 7월에 하락장에 대한 너무 감정적으로 막 8월부터 미국으로 막 가시기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밸런스를 지키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단은 지금 나스닥도 그렇게 썩 재미를
0: 네,
1: 보고 있는
0: 그리고
1: 시장은
0: 어차피
1: 아니라.
0: 시장 전체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 이어져 있는 지금 AI 생태계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주식 흐름은 비슷할 것 같고요. 오히려 환율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도 발언했지만 저도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반영한 환율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얼마인지 높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S&P 500이나 나스닥도 썩 그렇게 재밌진 않은 시점인데 어찌됐든 우리 코스피가 9천을 넘었던 힘을 보자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매수에 나선 것들
0: 네.
1: 이런 것들도 많이 힘을 줬긴 줬단
0: 엄청난
1: 말이죠.
0: 머니 무브가 있었어요, 올해.
1: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어쨌든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다시 생겨야 되는데 이런 측면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흐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0: 한국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결국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그 개인들이 그냥 일반 개미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이런 척박한 투자 환경에서 수십 년을 생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매우 집단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이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눈높이에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몇 년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많았는데 결국 우리나라 개인들이 확신을 갖거나 근거를 갖거나 저희가 이제 시장이라는 게 실적에 따라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도 그렇지만은 이제 좀 많이 커버를 해줘야 될게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개인들에게 확신을 좀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부처
1: 맞아요.
0: 당국자들이.
1: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개인을 살펴봤는데 환율도 좋고 실적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좋고 다 좋은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안 들어오죠?
0: 아까 말씀드린
1: 이것도
0: 것처럼
1: 같이
0: 결국은
1: 연결되는 겁니까?
0: 금리와 달러까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에는 이제 사실은 그 달러는 뭐 유

0: 커브라는 걸 그린다 하잖아요. 좋아도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달러를 찾고
1: 그렇죠.
0: 이제
1: 예.
0: 달러가 초호황이어도 달러를 찾고
1: 네.
0: 애매해야지 이제 신흥국으로 이제 오는 건데 그 신흥국으로 오는 것이 결국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투자에 대한 그 수혜를 한국과 대만 증시가 볼 거, 특히 한국이 볼 거라는 생각에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압도적으로 상승을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과열된 그런 증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못 올랐거나 아니면은 안 올랐던 섹터들이 미국 증시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 예.
0: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따지자면은 국내에는 여러 섹터가 있지만 결국은 메모리 하드웨어밖에 없는
1: 뭐
0: 건데.
1: 그렇죠. 예.
0: 근데 미국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가 있고 또 AI 인프라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탄탄한 내수 소비 기업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는 섹터 로테이션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만 돋보이는 그런 상황일 때좀더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어느 정도 거시 환경이 안정화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후행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일부의 키캐스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열 뒤에 힘이 없고요. 환율 문제도 있고 수급도 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국장께서는 국장을 추천하시는 겁니까?
0: 네, 그럼요.
1: 예, 배경이 뭡니까?
0: 그거는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증시가 한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그런 체급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본 금융시장은 일본 제조업의 체력 대비 금융시장이 아주 선진화되어
1: 그렇죠.
0: 있는데
1: 예.
0: 한국 금융시장은 한국 제조업 대비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체력의 절반도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와 제조업 체력의 두 배를 보여주는 것 같고 저희는 반밖에 못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한국 주식시장의 그 커리어는 아주 길었었지만 상법이라든가 중간에 암흑기도 존재했고
1: 그렇죠. 예.
0: 질적 성장이 이뤄진 거는 이제 꼴랑 2년 차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부터 본질적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보여주거나 시장에서 주주들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연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0: 그래서 오랫동안 축적된 그런 금융시장의 경쟁이 결국 도드라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국내 증시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일종의 과도기일 수도 있겠네요.
0: 아니 이제 새로 태어났죠. 굳이 따지자면 작년부터 저도
1: 예,
0: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 오너게인이구만.
0: 주식시장을 보면서
1: 예.
0: 그 마음속으로 굉장히 아픔밖에 없었는데 그냥 최대 주주들이 그냥 자판기 같은 거고
1: 그렇죠. 예.
0: ATM이고 뭐 완전 주식시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했는데 작년부터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부터 달라진 것 치면은 1년 만에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세계 수준에 맞는 회사들이 많이
1: 네.
0: 나왔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이 되는 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당장 미국과 이란이 또 군사적으로 맞붙었단 말이죠. 혼란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유망한 종목은 뭘로 보고 계십니까?
0: 어차피
1: 예.
0: 그러니까 세계적인 위기, 08년 위기나 코로나 위기 같은 게 온다면은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1: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지
0: 그리고
1: 뭐.
0: 두 번째
1: 예.
0: 그런 거대한 위기가 왔을 때는 또 구제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걸 피한다면 좋지만 안 피하더라도 결국은 다 역사를 뒤집혀 보면 다 정고점 뚫고 올라갔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온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6월, 7월에 너무 큰 이제 상승과 하이브를 봤기 때문에
1: 예.
0: 그 도파민에 좀 아직 완벽하게 급급하지 못한 상태지만은 시장에서 이런 거는 통상 3개월 걸리거든요.
1: 아, 그렇죠.
0: 과거 사실을 잊고 새롭게 뭔가 의식을 개선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니까 7월에 이슈가 저는 10월쯤에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튼 지금은 이제 과거에 그 6, 7월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변동성에 좀 지쳐 있는 상황이고
1: 예.
0: 그래서 아마 뭐라도 하기 싫어하실 그런 심리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석달 정도 휴식하시면 또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정도의 매크로 상황이 더 좋아질 거가 기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강원랜드에서 이렇게 슬로모션 해보면 한 일주일 동안 그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뭐 그런 거 비슷한
0: 아니,
1: 거
0: 저는
1: 아닌가?
0: 안 해봤는데,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어떤 충격도 3개월 정도 지나면 섹터 로테이션이 생기거든요.
1: 3개월.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책도 내셨던데요. 이거 내신 지좀된거 아니에요, 이제?
0: 아,
1: 강남.
0: 7월에
1: 네.
0: 냈는데, 이제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달러 그 좋은
1: 좋은,
0: 주식은 살
1: 예.
0: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수준의 좋은 기업들이 나왔는데 수출 성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면은 그것이 서울 아파트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일부 부침은 있겠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전고점 다 뚫었고 매수 단가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그런
1: 네.
0: 자산들이 한국에도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은 살수 있다. 저 이거 선물 하나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대변신을 해서 채부심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의견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채널 화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최 국장과 함께 했는데요. 2부에서는 최부심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 이 후폭풍 정책적인 혼란 계속되고 있어요. 8월 한 달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고요. 지금은 개각의 후폭풍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조 변화 없이 계속 속도만 높일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오늘 김용범 실장이 물러나셨네요. 뭐 변화가 있을까요?
1: 아까 이제 8월 달 후폭풍이라고 하셨는데 예. 저는 오히려 8월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 두 건인 8.3 정책하고 8.13 대책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첫 번째 윤곽이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제 시장 반응은 그 윤곽에 따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시장 반응 때문에 정책을 냈다기보다는 이 정부가 하고 싶었던 걸 드러냈다고 보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번 개각은 일종의 문책성 인사라고 저는 부동산 라인에서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정부든 아니면 재경부든 국토부든 일종의 문책성 인사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뭐 군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에서 노티스를 받아쳤다고 예. 하니까 이거는 조금, 완전히 그 저 개인이면 굉장히 좀 석이 나갔을 그런 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으로 오신 분들도 결국은 다 관료 출신이시고 예. 재경부는 1차관이 올라갔고 국토부도 2차관이 올라갔는데
0: 그렇죠.
1: 국토부 예. 2차관도 작년 12월에 오셨던 분이에요.
0: 경기도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분이죠.
1: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저는 8.3과 8.13에서 드러났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바뀔 일이 없고
0: 아, 기존은 그대로?
1: 네, 예. 오히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사람들을 올렸었고 그리고 그 방향을 수립하거나 하는 과정에서의 그 두 수장은 일종의 문책성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자, 그런데요. 문책성 인사를 하기에는 방향성이 문제일까, 집행력이 문제일까 이런 부분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당장은 세제 개편안 이것도 수정 없이 원안대로 국회로 갔어요. 그렇다면 네. 이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1: 세제 개편 부분에서 아주 미세하게 개편되는 내용들은 있을 거예요.
0: 예, 예.
1: 국회에서 말했던 민주당에서 말했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그 제 공제 기준을 9억으로 낮추지 말고 12억으로 원래 다시 해주자 뭐 이런 발언들 같은 거는 8.3이나 8.13에서 말하는 세제의 아주 미시적인 부분입니다.
0: 그렇죠.
1: 결국은 네. 핵심은 결국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양도세 부분에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큰 어떤 변화 없이 미세한 일부 튜닝은 있겠지만은
0: 네.
1: 8.3, 8.13의 내용들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속도가 마음에 안 들으셨겠죠. 그래서 실행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사람들을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그거는 지난번에 네. 저희 2주 전에 나와서 네.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0: 예, 예.
1: 그 실거주 주의가 세제에 들어가 있었고 실거주 주의가 2020년에 한번 크나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그 부작용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는 최부심님의 팬이기도 하고 구독자이기도 하지만은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 고래 싸움에 등 터진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계속 걱정하시는 거 임대차 시장이 너무너무 불안하단 말이죠.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주택시장 가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중랑 같은 데도 무시무시한 속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1: 지금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러니까는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좀 문제였는데요.
0: 예.
1: 서울 부동산 시장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 22년, 23년 전세 사기 이후로 비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비선호가 일어났고
0: 예.
1: 그리고 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1분위 아파트 전세 가격이랑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1, 2분위 아파트 임차료를 밀어올리던 그런 분위기가 4년 정도 되니까 이제 손 쓰기 어려울 정도로 늦은 데다가
0: 예, 예, 예.
1: 이제 상승세가 가파른데 여기에 실거주 주의까지 붙어버리면서 이거를 더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1, 2분위에서 상당한 매매, 전세, 월세의 상승 압력과 그 지표가 이미 다 잡히는 상황에서 이제 8.3, 8.13을 낸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는 더 큰 그런 임차료에 좀 큰 폭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뭐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었습니다.
0: 8.3과 8.13 두 개 다 네. 문제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시기란 말이죠. 항상 말씀하시는 게 비아파트라도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실거주 중심의 세금 정책으로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공급이 물리적으로 그 중공량이 공급인 건 맞지만은 근데 심리적으로는 공급 정책이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21년 이사 대책처럼 그때도 공급 대책을 내고 나서 2, 3주 정도긴 하였지만 왜 2, 3주냐 왜냐면은 그 네. 이후에 변차 함장은 바로 잘려버려서 그 네. LH 사태
2: 아,
1: 이후로
2: 기억났다. 예.
1: 네 그래서 이사 대책을 원래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등을 냈었지만 공급이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고 민간 건설사들까지 다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정책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성 있는 내용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걸 내게 되면 시장이 좀 인정을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근데, 될 만한 거는 인정을 한다.
1: 네, 근데 예. 그렇다면은 당장 안 지어져도 아, 좀 나오겠구나 이러면서 수요가 이연되는데 일회성으로 주택 공급이 있을 거고 그 일회성 이후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가시성이 없거나 연속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공급 정책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비춰보면은 97 정책 나와서. 결국 이 모든 사단이 이뤄졌고 97 대책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대수술을 과연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이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게 아니라 97에 기반화해서 그냥 정책을 쓰겠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공급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무게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0: 공급 이슈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지금 정부가 회심의 카드로 용산공원 이거 얘기했다가 서울시에서는 탄천 이쪽 물재생 이쪽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런단 말이죠. 요거는 현실성이 있고 사람들이 안심을 할 만한 그런 대책 맞습니까?
1: 용산은 저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슈를 먹는 그 다른 이슈를 덮어버리거나 어떤 특정 이슈를 가리키는 이슈의 블랙홀이라 생각해서 오히려 지금 현 정부가 용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이제 장관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인사들이 하는 것을 보면 용산을 치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0: 그러니까
1: 이명박 시절에 이제 그 청계천 같은 그런 것처럼 뭔가 용산에 주택을 짓는 것을 성과로 내고 싶어한다는 인식이 많이 들리는데.
0: 아, 네네.
1: 근데 실제로 용산은 그런 어떤 주택시장에 큰 솔루션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이미 그러니까 2020년에 8.4 대책에서도 5.6 대책에서도 그렇지만 용산 캠프킴을 주택을 3,000세대를 공급한다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1: 거기도 토지정화 사업한다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 용산정원은 일부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일부라는 거는 현재 4년 동안 수도권에 미공급된 비아파트가 30만 호가 넘는 상황에서 만 몇천 세대, 몇만 몇천 세대를 용산에 짓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숫자를 봐야 되는데 이제 숫자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과소공급된 거를 캐치업하는 플랜을 내야 되고 그 얘기는 서울 포함한 수도권에 30만 이상의 비아파트 공급을
0: 예.
1: 그 프로그램을 내야지 됩니다.
0: 네, 네, 네.
1: 그런 거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과 관련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

0: 그 부채를 이제 수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높은 가계부채의 원인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부채를 소위 말하는 시프팅을 해야 되거든요. 가계의 부채를 기업적으로 넘기려는 그런 제도를 짜가지고 돌려야지 되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뭐 개인이 여러 수급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경락으로 한 거를 기관이 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가계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자산을 기업화하기엔 어렵거든요.
1: 네.
0: 오히려 외국처럼 일본처럼 그러니까 가계의 자산들을 빌려와서 전대차로 하는 업체를 융성하거나 양성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뭔가 산업화, 기업화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1: 기업형 임대 같은
0: 네,
1: 것들이요.
0: 극단적인 방향으로 법원까지 가서 그런 사태가 생기는 거에 대해 가지고 공공이 매입하는 것으로는 전체 시장일 수 없고 일부 마이너한 시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락을 대비하라 이렇게 발언하신 거는 그냥 다시 한번 경고성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이제 아직은 이제 다소 좀 거리가 먼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뭐 당장 KB 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114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울림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2022년, 2023년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서울 부동산이 좀 데미지를 받긴 했었잖아요, 그때.
0: 그때는 한국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1년 만에 올랐고요.
1: 네네.
0: 지금은 2.5에서 3.0으로 이제 두개 회기 만에 그러니까 회의 만에 오른 건데, 이제 그 채권은 아시겠지만 0으로 가까울수록 무한대에 가까운 가격 상승을 이제
1: 네.
0: 보게 되는데 그 볼록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0.5에서 3.5로 오는 거랑 2.5가 3.25로 가는 거는 이제 상당히 평탄하게 상승하는 거라
1: 네.
0: 가지고, 근데 지금 당장은 그래도 금리 상승이 좀 소방수 역할을 해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어쨌든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 특히 전세 가격에 영향을
1: 네.
0: 주거든요. 그러나 내년부터 다시 유동성이 좀 풀리는데 그 풀리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좀 재발하지 않을까, 재과열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뭐 당장 예산부터 800조 플러스 알파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1부에서는 최국장, 2부에서는 최부심 이렇게 1인 2역과
0: 가성비 좋은 게스트라고
1: 예, 한
0: 생각합니다.
1: 번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최상우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이게.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대표적인 자산 두 곳을 살펴봤고요. 여기서 파생된 또 하나의 자산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이죠. 부자가 되는 비법 전해드리는 부자 대세 시간이고요. 오늘은 조규성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최근에 코로나 때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또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1: 네, 이게 그냥 체감상으로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실제 수치상으로도 방한 외국 관광객이 마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방한 외국 관광객이 약 1,637만 명으로 전년 대비 한 48.4% 증가를 했고요. 2019년에 약 94% 수준까지 회복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의 통계를 보면 훨씬 더 전년 대비도 더 늘어났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주요 관광지인 성수동이나 홍대, 명동, 강남, 한남동 이런 데를 네. 쇼핑하고 체험까지 다 하는 관광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부쩍 늘어난 모습입니다. 단체보다는 개인 관광객이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0: 예전에는 중국에서 여행 오려면 개인 비자 잘 안 나오니까 네. 이렇게 단체로 다녔다고 하던데 네.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그렇게 재밌게 보는 거예요? 가장 큰 동력이 뭡니까?
1: 아무래도 이제 한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 뭐 K-영화, 음식, 예. 뷰티 콘텐츠 이런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든 것들을 이제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실제 여행 수요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좋아하는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한다거나 아이돌 관련된 장소를 좀 둘러보기도 하고 맛집도 좀 둘러보고 메이크업 같은 것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위해서 여행 일정을 짜는 걸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전에는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정보를 또 얻고요. 또 본인이 또 돌아다니시면서

0: 다시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새로운 수요도 만들고 있습니다.
1: 확실히 일본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면 틱톡 그거 많이 찍어서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여러
0: 맞습니다.
1: 차례 목격을 했었는데, 중국 단체 관광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여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은 요즘에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특히 단체 관광객 의존도가 좀 높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로 이제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중국 관광객의 점유율이 좀 줄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늘다 보니까 점유율이 좀 줄었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좀 다양해지다 보면 어떤 한 특정 국가의 정책이나 뭐 이슈 때문에 관광객이 급감하거나 이런 이슈도 좀 줄어들고 호텔 입장에서도 좀 다양한 관광객을 받을 수 있어서 좀더 안정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호텔 객실이 부족하다라는 보도는 계속 보고 있어요. 얼마나 부족하다는 겁니까?
0: 호텔 객실이 지금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객실 자체는 이제 코로나 때 수요가 이제 하늘길이 막히면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호텔로 운영하던 거를 이제 다른 용도로 컨버전을
1: 맞아요.
0: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호텔 객실이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K 어떤 열풍에 하늘길이 열리면서 수요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호텔의 현 주소고요. 호텔 새로 지으려면 인허가라든지 공사기간, 뭐 자금 조달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방은 좀 지을 수 없어서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1: 특히 도심 모텔 같은 데는 호텔을 지을 곳도 마땅치가 않을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호텔 입장에서는 객실이 부족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텐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는 있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이제 호텔 객실 점유율, 한마디로 물건을 몇개 팔았느냐도 좋아졌고요. 객실 단가 얼마에 팔았느냐도 좋아져서 이 두 가지 지표가 다 좋아지다 보니까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몸값이 좀 비싸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늘고 객실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객실 가격을 좀더 높게 좀 책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주변 상권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 자, 말씀하신 것처럼 객실 가격도 올라가면 당연히 주변 상권도 많이 좋아지게 될 텐데요. 객실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호텔로 뭐 전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이 거론되는 겁니까?
0: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호텔을 수요가 안 좋았을 때는 호텔을 다른 용도로 전환했다면 이제는 오피스 같은 거를 호텔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원래 이제 태생이 호텔이 아니다 보니까 컨버전하는 비용은 좀 늘지만 아무래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좀더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호텔의 간판을 갈아 끼우는 겁니다. 리브랜딩을 해서 이제 좀 낮은 등급의 호텔을 좀 좋은 브랜드로 갈아서 이제 좀 공급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텔의 객실을 늘리기 위한 방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이 식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달라지겠어요?
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 호텔을 좀 주로 공급했었던 자산운용사들이나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수익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이 이제 좀 발을 뺐었던 건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국내 자산운용사뿐들 아니고 해외 투자자들도 이제 우리나라 호텔에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호텔 자체에 대한 투자 분위기도 좀 좋아졌고요.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역시 뭐 산업이 좋아져야지 관심도 생길 테니까. 자, 어떤 투자자들이 호텔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산운용사들도 이제 분명히 관심이 있고요. 해외 사모펀드라든지 글로벌 투자자들도 이제 우리나라 호텔 시장을 좀 좋게 보고 많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주 특급 호텔보다는 한 4성급 정도 되는 그런 호텔에 좀 많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는 호텔 투자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관심은 있는데 호텔 한 칸을 사는 게뭐 한두 푼에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떤 호텔 성장에 관심은 있지만은 참여할 자본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0: 그러니까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리츠 같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 자산을 그 리츠 자산으로 담고 있는 리츠를 좀 한번 보실 수 있는 게 있겠고요. 근데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주가처럼 상장을 해 있다 보니까 주가처럼 가격 변동폭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담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리츠 자체는 호텔 산업에 좀 만약에 호텔 산업의 방향이 좋다면 충분히 반. 예.

0: 한번 보실 만한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리츠는 상업용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죠?
0: 예, 근데 이제 리츠가 자산을 어떤 걸 담고 있냐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주거 아니면 뭐 호텔 여러 가지, 데이터
1: 네.
0: 센터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상장된 리츠를
1: 예.
0: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근데 상장이라고 해도 리츠는 접근하기가 조금 버거운 게 사실이거든요.
0: 예.
1: 관련돼서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ETF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0: 네,
1: 같던데요.
0: ETF 방식으로 뭐
1: 예.
0: 부동산 리츠 아니면 부동산 인프라 관련된 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꼭 호텔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좀 확장을 생각을 하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의 ETF 이런 걸 통해서 좀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최근에 조금 자산가 분들은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 외국인 도시 민박업
1: 네.
0: 같은 것도 직접 이제 사서 운영하시기도 하고 뭐
1: 아,
0: 그런
1: 직접
0: 방법도
1: 하세요?
0: 있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산가 분들 이야기는 조금 별도로 두겠고요. 어쨌건 리츠도 상장이 돼 있고 ETF도 상장이 돼 있으니까
0: 네.
1: 주식시장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0: 예.
1: 오피스도 그렇고 뭐 임대 건물도 그렇고 안 좋았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뜨거운데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최근에 어떻습니까?
0: 리테일 부동산은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리테일 부동산 자체는 좀 부진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 리테일 부동산이라는
0: 네.
1: 거는 뭐 마트나 상가
0: 예,
1: 들어가는 그런 데 말하는
0: 그렇죠.
1: 예.
0: 예,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근생 건물이라든지 좀 가게들이 들어가 있는
1: 예.
0: 건물들은 좀 부진을 겪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금리 인상이 되지
1: 아,
0: 않았습니까? 그래서
1: 예.
0: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그 상업용 부동산에는 좀 하나의 좀 저의 요인이라고 할수 있죠. 성장. 예.
1: 오피스나 창고 쪽은요?
0: 오피스는 그래도 공실률이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은 좋은 편이지만 이제 나중에 한 30년 정도까지 공급이 좀 많이 이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다
1: 아.
0: 보니까 이제 공실에 대한 좀
1: 예.
0: 두려움이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뭐 창고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1: 그렇다면은 상업용 부동산 전체를 볼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호텔처럼 집중을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시점에서는.
0: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루고루 분산 투자되어 있는 ETF 같은 걸 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1: 예.
0: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호텔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특정 ETF라든지 예, 리츠라든지 이런 걸 한번 투자 상품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겠죠.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호텔 공급 부족과 전망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망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0: 당분간은 호텔 시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금방 단기간에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1: 예.
0: 계속 수요 측면의 변화가 좋은 편이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객실 공급이 빠르게 단기간에 늘기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입지가 좋은 호텔일수록 이제 점유율이랑 객실 단가를 유지하기가 좀 유리하고요. 네, 그래서 방한객 국적도 다양해지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신규 공급이 좀 늘어나더라도 입지 좋은 호텔은 훨씬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저는 호텔 살 돈이 없기 때문에
0: 네.
1: ETF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규성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부부장과 함께 호텔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이 대통령이 이거를 수리를 해서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김용범 실장이 유임이 되면서 이게 많은 비판에 직면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개각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이 많이 희석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비판 여론에 물러나게 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김용범 실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SNS는 역시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장 초반 분위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락내리락하고는 있는데요. 0.5%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7: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8: 고향 등일시.
9: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0: YTN is FM.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바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첫날이 눈에 내려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강원 일부 지역 충청권에서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 양은 서울과 강원도에 최대 40mm,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선도로는 빗길에 사고 소식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앞차의 안전을 넉넉히 유지해서 안전하게 운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면 성산대교 남단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 차량들 속도 내기 매우 어려운 모습입니다. 성산대교 남단 북단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1차로, 4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사고가 방금 일어났습니다. 일대 마루 정체가 극심한 모습인데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먼저 지금 사망자는 거의 1,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실종자는 4,000명 넘어서고 있습니다. 진흙과 건물 잔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구조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2: 구조는 헬리콥터로 했더니 찾지 못해가지고요. 산악지대로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다급하니까 우리 쪽에서 이렇게 산악지대도 가기도 하는 거 봐요. 해가지고 거기 도착을 하는데
1: 예.
2: 사실은 저기 저런 데 산사태나 토속류가 난 데 가보면 이 뻘이거든요.
0: 이수곤 예.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거기 교수입니다.
2: 한 물이 빠지는데 한 일주일 이상 걸리고요. 들어가지 못하는 늪이기 때문에요.
1: 예. 네.
3: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할 때 지금 최대한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중장비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2: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어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예.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거기 무너졌을 때 그 산악지대를 위에 있지 않습니까?
3: 예.
2: 그 위로 혹시 거기 피신하지 않았을까?
3: 아.
2: 제가 보기엔 그쪽을 공사했던데 그 부근을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류 댐에서 거기서도 아마 가족들이 좀 찾아달라는 것 같아요. 거기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 현장 부근을.
1: 예, 예 보통 이제 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한 7

0: 일주일 정도 돼야 이제 물기가 좀 빠진다고 하셨지만 지금 우기지 않습니까?
1: 네.
0: 장소가?
1: 네.
0: 그러면은 그 뻘이 마르는데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그런 부분에서.
1: 뭐 산속이라서 시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거기도 여름 끝자락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덥거든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지금 뭐 거기서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2: 공항진 YTN
1: 화장을 하는 문화가
2: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 있는데 시신들도 지금 화장을 못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더위가 조금 더 가라앉기까지는 앞으로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2: 지금 보건 위기까지 겹친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수력발전소 6곳 터널 안에 900명이 넘게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를 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지 구조대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3: Multi forces here from APF, Nepal Police,
4: 네팔 무장경찰,
3: Nepal Army,
4: 네팔 경찰,
3: Special Force,
4: 네팔 육군 소부대든 다국적 부대와
3: so,
4: 심지어 탐재견까지 여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케이블 터널입니다. 안쪽으로 170m 지점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발전소 내부에 약 45명에서 50명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수직 시추를 시도했습니다.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산소가 존재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들이 살아있길 정말 바랍니다. 구조대원입니다.
2: 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터널 안에도 토사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구조대원이 조금씩 파내면서 구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게 현실적으로 일단 그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고 또 구조대원의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5: 네,
2: 그 구조를 하다가 갇힐 위험도 있는
5: 저는
2: 거죠.
5: 터널 안에는 저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려올 때 보면 토속류하고 돌하고 나무하고만 나무와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 터널을 입구 쪽을 어느 정도 막았다고 보고 막으면요 끝까지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게 물만 들어왔대 모르는데 그래서 막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안에는 그리고 안에가 대피소가 있고 또 환기구지 건물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 지금 현장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앞으로 한 4일간은 비가 더 온다는 예보도 있던데요.
1: 이제 우기라고 보통 8월 말까지로 보였는데 거기도. 근데 이제 9월 전반까지는 좀 날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현재 예보도 이제 소나기가 예보가 되고 비가 이제 4일 정도 더 내린다는 예보가 있는데 이쪽 그 기후 특성상 밤이 더 심한 불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구름이 생기거나 해서 밤에는 집중호우가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도 이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주로 오전이나 낮에 작업을 할 텐데 어찌됐든 날씨가 완전히 가을로 가기 전까지는 9월 한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불규칙하고 비도 자주 오고 또 집중호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점점 더
0: 2차 홍수 같은 것들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까?
1: 아 그렇겠죠. 2차 홍수는 근데 이제 이번에 생긴 그 붕괴는 사실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좀 땅들이 흠집 물러지고 해서 그것들이 무너지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이제 이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붕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날씨도 지금 뭐 비가 오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또 다른 붕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 지금 또 하나의 변수로 꼽히는 게 언세코라고 하더라고요. 이 언세코가 무엇이고 왜 위험한 겁니까?
5: 언세코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계곡을 막으면은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는 걸 그게 이제 댐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금방 터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산사태인데 요번에는 작년에도 사실은 이 지역에서 네팔에서 났었거든요. 나가지고 피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던 건 왜냐하면 아까 같이 언세코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자연적으로 쌓인 데가 수위가 올라가니까 수위가 올라가면 금방 터져 버리거든요. 수위가 올라가고 댐의 지문과 보이니까 피하게 했습니다. 경고를 해가지고 사람이 피해서 인명피해가 작년에 없었거든요. 이 지역이요. 비가 올 때, 우기 때요. 근데 여기는 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번에는 비가 안 올 때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측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상류 지역의 히말라야가 무너졌던 데는 중국 쪽이고요. 이쪽은 지금 네팔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서로가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무너진 데 이렇게 보면은 중국에서 가이드가 사진을 찍었어요. 무너지는 거 땅 소리 보고요. 보니까 그게 밑에가 돌이 무너지면서 이게 빙하가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빙하하고 돌하고 같이 떨어졌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돌이 떨어진 겁니다, 먼저는. 왜 그러냐면 이 히말라야 지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해가 되거든요. 네. 히말라야 지지는 융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융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옮

0: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는 용기하면서 지판이 움직였기 부딪혔기 때문에 지반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 단층이라고 그러는데요.
1: 예.
0: 지반이 단층인데 그 직선 거리가 한 수십 메터, 수백 메터까지 연장선이 긴 게 보입니다. 그런데 무너지기 전하고 후에 그 위성 사진을 보면은 딱 산이 반쪽 뚝 잘라졌거든요. 그거는 단층으로 무너진 거예요.
2: 예.
0: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산이 잘라진 거는 산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지반이 지질이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산의 산사태는 당연한 겁니다. 산이 평지로 돼가는 자연현상의 산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요번에도 여기 예측할 때는 비 올 때만 이렇게 홍수만 수위만 쟀지 그게 떨어져가지고 되는 건 생각을 못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그 히말라야 지역이 어느 산의 지질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지질재해라 그러거든요. 지질재해입니다. 지질. 근데 지질을 이해 못하고 지금 현상만 가지고 홍수나니까 홍수만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 원인은 지금 그 지질이 떨어진 건데
2: 예.
0: 그거를 떨어지면서 이제 낙하가 600m 되는데 1km가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저 우리가 비빌 때 열이 나지 않습니까?
1: 네.
0: 뜨거우니까 이게 물로 변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게 댐 하나 정도라 그럽니다.
2: 예.
0: 떨어지면서. 그래서 됐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연구를 하면은. 근데 우리가 예측기만 하고 위성으로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원인은 땅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1: 네.
0: 그거를 끝나고 나서 보면 늦습니다.
2: 예.
0: 예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측을 할 수 제가 보기에는 그 히말라야 지역에 어느 지질이 어떻게 무너져가지고 뭉개된다는 거를 단층이 있다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1: 예.
0: 그거가 아마 좀 예측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2: 예, 지금까지는 이제 빙하가 녹아서 떨어졌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암석이 떨어지고 그 암석 때문에 빙하들도 연쇄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0: 산사태라는 게 뭐 히말라야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그 기본 원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원리를 생각하면요. 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책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 기상 상황도 문제가 되진 않았을까요? 그 지금 몬순 기후 조건들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빙하를 녹인다든지
0: 그렇죠?
2: 아니면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
3: 전체적으로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에서 히말라야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연구에 보면 195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당 기온이 한 0.28도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문제는 이제 산이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더 빨리 이런 온난화 현상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2: 예.
3: 일부 고산 지역에서는 한 두 배 정도의 기후 변화를 겪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0.66도 정도의 그 더워지는 현상을 겪는데 이렇게 되면 좀 전에 얘기한 그 빙하호 같은 경우가
1: 네.
3: 더 많이 생기는 거죠.
1: 네,
3: 더 많이 생겨서 지금 뭐 그쪽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만 5천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 3% 정도가 더 생긴다. 계산을 해보면 한 750개 정도 돼요. 물론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1년에 한 500개 이상의 빙하호가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 위험 상태에 있는 것들이 한 2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빙하호들이 문제는 아까 뭐 이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범람이 되면 무너지는데 호수가 무너지는데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기술적으로 충분한 뭐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물을 미리 조금씩 빼는 물길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거긴 험악한 산지고 기술적인 진보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히말라야도 더워지고 있고 그래서 빙하가 빨리 녹으면서 이런 호수도 많이 생기고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재난 현상들이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 예.
1: 그런데 이렇게 산이 무너지고 빙하가 녹는 원인을 두고 온난화 탓을 할 수는 없다라는 또 분석 결과가 있어서요.
3: 그렇겠죠. 예.
1: 인간 활동이 또 영향을 예. 주기도 했다면서요.
3: 그 뭐 요즘 최근 들어서 나온 자료 중에 뭐 예. 이제 등산객들의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뭐 소변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현재 제가 지금 뭐 아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이 등산하는 기술들이 너무 좋아져서. 욕심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베이스캠프가 좀 낮게 시작했다가 점점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올라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빙하가 있는 지역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활동을 하면 당연히 빙하가 녹게 되겠죠. 빙하가 녹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빙하가 녹게 되면 이제 토양들이 드러나잖아요.
1: 예.
3: 토양들이 드러나면 그 안에도 얼음도 있고 얼음도 녹으면 이렇게 견고하게 묶여 이렇게 돌과 돌이 이렇게 쫙 얼음에 의해서
4: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90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짚어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여러분의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0: 만들어갑니다.
1: 만들어갑니다.
0: 재능대학!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원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당시 아파트 청약이나 신혼부부 대출의 소득 요건 등을 따지어 보니까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4년 동안 사실혼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희 부부의 사생활에 간섭하셨고 심지어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를 대놓고 무안을 주면서 구박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공포이자 스트레스가 됐죠. 이렇다 보니 명절에 가지 않게 됐고 시댁과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중재해줘야 할 남편마저 저를 무시하고 대화를 피하더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냐면서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졌고 결국 저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헤어지는 과정은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정리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먼저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가 문제입니다. 계약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전세보증금 일부는 제가 마련했습니다. 4년 동안 함께 대출금을 갚으면서 생활비도 분담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차피 법적으로 남남인데 무슨 재산분할이냐? 각자 처음에 가지고 온 돈만 챙겨서 나가자라고 합니다. 위자료 문제도 궁금합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무시당했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구박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면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거는 두 살 된 아들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낳은 아이다 보니까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려면 남편이 아이를 법적으로 인지하는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던데 정말일까요? 두 살 배기 아이의 양육권과 면접교섭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고민스럽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뭐 청약이나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려도 혼인신고 몇 년씩 미루는 경우 요새는 흔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연을 보니까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준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엄연히 법률혼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을 해소하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함께 살았던 부부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는 걸까요? 일단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도 알려주세요.
1: 네. 단순한 동거나 연애와 달리 법적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혼인의 의사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0: 네.
1: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부로서 인식이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0: 네.
1: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장 계약서 및 사진, 청첩장, 양가 부모 및 친인척 경조사 참석 기록, 서로를 여보나 남편, 아내 또는 시부모님과 처부모님을 호칭으로 부른 그런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0: 네.
1: 주소지를 함께한 주민등록등본, 생활비를 공동 관리한 계좌 내역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0: 네.
1: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혼인의 실체가 입증되어야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만으로도 사실혼 인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렇긴 하네요. 그러면 지금 사실혼으로 인정이 된다면 함께 마련한 전세보증금이나 재산 법률혼 부부처럼 나눌 수 있는 거죠?
1: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 역시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혼에서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0: 네, 그러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무시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0: 네.
1: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상대방의 외도, 폭행, 부당한 대우 또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의 과도한 간섭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육체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규칙사회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0: 네, 그렇죠. 네,
1: 보통 제출되는 증거로는 진단서, 그리고 112 신고 기록, 음성 녹음, 문자 내역 등이 있습니다.
0: 네, 액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1: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이나 파탄 원인의 중대성,
0: 네.
1: 자녀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안팎으로 산정이 되는 것 같고요.
0: 네, 네.
1: 그리고 만약 시부모님이나 상간녀 같은 제3자 역시 규책이 크다면 공동피고로 지정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1: 다만 단순한 고부 갈등 정도만으로는 시부모님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아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외자라고 하거든요. 이거 저기 법률론과는 조금 다른 인지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1: 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의 출생자가 됩니다.
0: 네.
1: 생모와는 출산 사실 자체로 법적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만 생부와는 법적 부자 관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0: 네.
1: 따라서 아빠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행사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려면 먼저 자녀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 네.
1: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여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하면 부모는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 기준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오직 자녀의 복리이고 현재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애착관계, 양육환경,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쪽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0: 네, 그러면 이후에 면접이라든가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1: 생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 법적 친생자 관계가 확정이 되면
0: 네.
1: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해서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해 책정되고
0: 네.
1: 비양육자는 자신의 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0: 네.
1: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이나 직접 지급명령 등 법적 강제집행 조치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보통 격주 주말 1박 2일과
0: 네.
1: 방학 명절 일부 기간으로 정해지고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혼이었는데 지금 사실혼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헤어지는 절차나 재산 분할, 뭐 면접, 친권 양육권 다 문제가 된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셨어요. 근데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상속이잖아요.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법률혼과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1: 예,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과 연금 역시
0: 아니요. 맨 마지막 시간이 조금 부자해서 네. 맨 마지막 8번 질문.
1: 사실혼 배우자에게 가장 불리한 법적 한계 중 하나는 민법상 상속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0: 네, 상속권이 없다고요.
1: 네,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0: 네.
1: 상속 재산은 고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 법정 상속인에게 모두 돌아갑니다.
0: 네.
1: 단 사망자에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특별 연고자로서 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살아 있을 때는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이 되는 거고요.
1: 네. 또한 살아 있는 동안에는 사실혼을 해소할 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돼서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지만
0: 네.
1: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0: 네.
1: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 사망 시 재산을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생전에 미리 증여를 받거나 유언 공증을 해두는 등 사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헤어질 때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랑 이를 방관하면서 무시한 남편의 규책 사유가 입증이 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경우는 아빠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에 인지라고 하는 절차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면접교섭 모두 다 정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매년 명절마다 피터지는 예매 전쟁이 펼쳐지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에 웃돈을 붙여서 기차표를 되파는 암표상들이 어김없이 극성을 부리곤 하는데요. 코레일은 올해도 암표를 직접 구매해 판매자를 찾아내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과 암표 제보방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서 되팔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철도사업법은 열차 승차권을 상습적으로 또는 돈벌이 목적으로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거나 이런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레일은 암표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확인하면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 판매자는

철도 회원에서 탈퇴시킬 방침입니다. 안표를 사는 쪽도 조심해야 합니다. 돈만 보내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거나 같은 표를 여러 사람에게 팔아서 정작 열차를 타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고향 가는 기차표가 귀하다고 해서 웃돈 거래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승차권은 공식 예매처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파견됩니다. 이 해외긴급구호대는 대규모 해외 재난이 생겼을 때 재난구호,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을 기반으로 파견되는 구호대입니다. 모두 44명으로 구성되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군 수송기를 통해서 네팔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한 열흘 동안의 일정으로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소통하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국민을 포함해서 피해자 수색하고 구조하는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정말 우리 국민 9명 비롯해서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찾아서 구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흐리고 비로 시작됐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서 저녁에는 대부분 잦아든다고 하네요. 또 지난밤에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비 피해 없었기를 바라고요. 9월의 시작인데요.

0: 9월 안전하고 평안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1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브.

0: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입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경기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시기지요. 도민께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면서 재정의 원칙과 책임성을 바로 세우고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이 재정위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재선으로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기재위원회 부위원장직도 맡으셨고 최근에 출범한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 단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지금 도의 재정위기 상황이어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1: 네, 조금 그렇습니다.
0: 예. 도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이 혁신추진단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1: 네,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을 많이 줄이는 것이 재정혁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줄이고 어떤 사업을 지킬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또 도비삭감으로 시군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수 추계와 또 기금 운용, 재정 정보 공개까지 경기도의 재정 운용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0: 경기도가 재정 위기 상황에 놓인 원인에 대해서 여야 간 공방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을 제외하고 그간의 경기도 세수 추계나 재정 운영 과정을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핵심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1: 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세입 전망의 정확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기존에도 약 3천억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 수입까지 약 260억 원을 과다하게 추계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다시 삭감했습니다. 세입을 낙관적으로 잡아 지출을 늘린 뒤 세수가 부족하면 대규모 감액을 반복하는 구조는 바꿔야 하죠. 우리 세수 추계 단계부터 검증과 공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세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실제로 보니까 세수가 부족해지더라. 그러면 추경에서 대규모 감액한다.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해마다 좀 반복이 되고 와 있었죠.
0: 통합재정안정기금 연간 사용한도를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뭔가요?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상용으로 또 어떤 긴급 자금이 필요하기 위해서 그런 자금을 이렇게 모아놓는 기금입니다. 법정 기금이죠.
0: 원래 연간 사용 한도가 80%인데 이것을 70%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계신 거예요?
1: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번에 추경에서도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기금에서 750억 원을 일반 회계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금은 이 통화체조 안정화 기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 쓰는 것이 맞지만 매번 부족한 세입을 메우는 수단처럼 사용하면 정작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80%였던 사용 한도를 70%로 낮춰서 최소한의 재정 완충 장치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기금은 당장의 재정 부족을 메우는 통장이 아니라 재정 위기에 대비한 안전판이어야 하죠.
1: 근데 사실 재정이 어려울 때 쓰라고 모아놓은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금의 폭을 오히려 줄이면 어떡하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래도 더 악한,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기금은 더 확보를 하고 있어야죠.
1: 오히려 어려울수록 기금 사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5,500억 원 규모 감액 추경안 올렸는데요. 의원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기계적인 예산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에 감액 추경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0: 네, 우리가 재정 여건상 일정 부분 감액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 입장에서.
1: 네.
0: 하지만은 이번에 감액 추경이 1,363개 자체 사업을 한꺼번에 줄인 만큼 그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삭감했는지가 중요하죠. 특히 이제 도로나 하천 등 필수 SOC 지방채 1,367억 원을 줄여서 다른 SOC와 국비 매칭 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식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추경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지키는 과정이어야 하죠.
1: 그러면은 이 감액 추경한 내용 보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정 규모의 감액 목표 정해놓고 사업 끼워 맞추는 방식은 안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0: 네, 그런 부분도 있죠.
1: 예, 실제 그럼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 예산이 조정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0: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인건비하고 물건비부터 시군 이전 경비 또 공공기관 민간 보조 사업까지 광범하게 줄었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은 이 사업별 필요성보다도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실국별 감액 목표를 먼저 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약이나 집행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나 또 국비 매칭 사업 또 장기간 준비한 경기 북부 균형 발전 사업까지 같은 기준으로 삭감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경 심사에서는 아주 핀셋 검증을 필요하다고 보는 거 있습니다.
1: 그럼 그 핀셋 검증하실 때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보실 계획인가요?
0: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출 구조 조정의 합리적 기준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또 집행률, 법정 의무 사업 여부, 중단했을 때 발생한 손실, 그리고 도비 삭감에 따른 시군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장기 사업은 단연도 집행률만으로는 판단해서 안 되죠. 무엇보다도 이런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왜 감액하고 왜 유지했는지를 도민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최근에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 출범했고 단장 맡으셨잖아요. 앞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관련해서도 그럼 혁신 추진단에서도 면밀히 보고 계신 건가요?
0: 그러면 이전까지 우리가 금년도 본 예산 또 추경안까지 또 재정 위기라고 이제 지사께서 한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1: 네.
0: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번에 2차 감액 추경한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하시는 게 도비 보조 삭감에 따른 보조 사업 삭감에 따른 시군 부담 전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0: 네,
1: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이게 이제 도비가 줄어들면은 결국 시군 자체 예산으로 메우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1: 네.
0: 특히 이제 재정이 열악한 경기 북부 지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은 대부분 시군비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가 갑자기 줄면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메우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0: 하면
1: 네, 경기 북부 연천의
0: 예.
1: 의원이시니까요. 예.
0: 우리가 이제 경기 북부의 얘기를 조금 추진단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경기 북부 및 접경 지역의 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출 구조 조정 평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 북부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접경 지역이나 군사 규제나 또 각종 협의 절차 때문에 사업 추진 여건 자체가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균형 발전 사업은 당장의 집행률이나 수익성이 아니라 지역 격차 해소라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죠. 요거에 이제 최근 추진된 내용 중에 북부 얘기를 조금 요번에 담아놨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접경 지역의 장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 기준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0: 그렇죠. 똑같은 기준의 잣대로 보면 안 되고 북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고려해야 된다. 그 내용을 좀 담았죠.
1: 최근에 정책 연구 용역들도 일괄 재검토하면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0: 그렇죠. 이제 주지사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연구 용역을 다 멈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1: 예.
0: 보니까 이제 이미 이제 계약을 맺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우려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 용역 중단 절차를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연구 용역은 당연히 정리해야 하지만 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계약한 용역을 일괄적으로 중단하면 업체 손실이나 계약 문제 또 행정 신뢰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심사를 강화하고 중단할 때도 명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지금 제가 요번에 발의했습니다.
1: 아, 발의하셨어요?
0: 네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정책 연구 용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미 계약을 맺은 업체들인 거고, 근데 그걸 중단하게 되면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니까 조례를 지금 발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0: 요번에 이제 상임위하고 본회의에 잘 통과가 되면
1: 예.
0: 통과와 동시에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사실 경기도 재정 부분이 여야 뭐 상관없이 경기도 전체에 대한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직면한 문제이고 경기도민들에게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도 함께 이 부분은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서로 어떤 이야기들 나누세요?
0: 건전 재정과 관련된 얘기를 소통을 많이 하는데,
1: 예.
0: 이제 당론이 있고, 또 우리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 좀더 아주 비판적이고 시각을 좀 본다고 하면,
1: 네.
0: 이제 저쪽 민주당 쪽에서는 여당 입장에서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을 좀 고려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공감을 서로 형성하고 있어요.
1: 이번에 의원님이 감액 추경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조례 개정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기본 조례가 이제 경기도 재정 건전화 조례가 있는데 요번에 제가 전부 개정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이제 그 핵심은 이 단순한 재정 건전성을 넘어서 이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이 재정 관리 계획하고 또 재정 건전성 지표, 또 조기 경보 체계 등을 체계화하고 재정 정보 공개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이 대규모 감액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이 사전 예방형 재정 관리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1: 이거는 조례 개정을 지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준비 중이신 거예요?
0: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입법 예고가 나가 있어서 아마 경기도민 누구나가 관심 있으면 이 조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의회 정배 공개 측면에서 이제 좀 정보 공개를 할수 있게 만든다. 이 내용인 건가요?
0: 그렇죠. 또, 그 계획부터 그 완성

0: 단계까지 또 실행 단계까지 도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기능을 좀더 강화시켰죠.
1: 근데 사실 재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찌 보면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씩 변화시키려면 결국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조례 개정, 뭐 추진하신 조례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 기존에 이런 내용의 규정화된 게 없었던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0: 있긴 있었는데요. 기능이 좀 약화됐고, 또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이제 집행부에서 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 그 입맛대로 조금 하려는 면도 있었고, 또 이럴 때일수록 의회 기능이 이제 더 중요한데, 의회 기능이 이제 양당의 의석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1: 아니, 앞으로도 사실 그 부분 보면 아까 이제 집행부와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의회
0: 해야죠.
1: 입장에서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수 의원이 계시다 보니까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계획이 있으세요?
0: 제가 일단은 우리가 경기도 의원이 지금 167명 중에 144명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 22명이 우리 국민의힘이거든요. 제가 요번에 국민의힘의 이제 정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22명이 이제 똘똘 뭉쳐서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이제 법률 테두리 내에서 또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뛰자. 22명이 똘똘 뭉치면 충분히 집행부와 또 거대 그 여당을 견제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일당 백의 심정으로 뛰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 좀 해주셔야 돼요.
1: 22명의 의원이 일당백으로 뛰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사실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거는 사실은 여당 의원들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이 재정 혁신의 최우선 원칙 한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정말 이것만큼은 꼭 지켜내야 한다라는 예산,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재정 혁신의 최우선 원칙 한 가지, 참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1: 몇 가지 말씀하셔도 돼요.
0: 한 가지만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 투명성.
0: 왜냐하면 이 사업을, 왜이 사업을 줄이고 다른 사업은 유지하는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하죠. 이 재정 건전성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0: 그렇죠.
1: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을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적어도 우리가 가장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은 그 최우선의 예산이고, 또 민생과 복지에 관련 예산도 그 다음 순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1: 의원님이 연천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연천에서 입법정책 토론회에 직접 주최하신 게 있어요. 평화 안보 역사 자원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0: 이게 이 연천과 경기 북부에는 이제 유엔군 화장장, 군마 레크리스, DMZ과 같은 한국 전쟁과 관련 유적지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평화 안보 역사 자원이 참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자원은 이제 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게 보존하면서 이러한 평화 안보 역사 자원을 교육과 관광까지 연결을 하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해설이라든지 아카이브, 청소년 안보 교육, 관광 코스까지 연계하면 우리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평화 안보 역사 교육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목표로 이 기본 조례를 한번 구상하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입법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1: 아, 현재 대표 발의 준비 중인 조례가 있으시네요.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보조 및 활용조례안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여셨고 그 토론회

0: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 이게 이제 관련 법이 딱 떨어지는 기본 법도 없고 또 다른 지자체도 없는 조례다 보니까 전국 최초 또 관련 법률이 딱 떨어지는 맞는 법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각계각층 전문가 또 경기도와 연천군의 또 접경 지역의 그 공무원 의견 또 전문가 의견 학계 의견을 잘 들어서 조금 서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약간 광범위할 수 있으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우리가 잘 연구해서 조례를 잘 만들면 큰 효과가 볼수 있을 거다. 그런 내용을 많이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0: 자, 끝으로 우리 도민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경기도 재정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재정이 어려울수록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조건 줄이는 것도 또 재정 상황을 외면하고 계속 지출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민께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은 가감히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이 재정 위기라는 이유로 다시 희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윤종영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이무진의 비와 당신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에 다시 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4: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강원 일부 지역, 충청권에 비가 다소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서울과 강원도에는 최대 40mm,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미리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빗길에 간선도로는 사고 소식이 잦은 편입니다. 속도 줄여서 더 안전하게 운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홍지문 터널 출구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대 여파로 속도 내기 매우 어려운 모습인데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도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 부근 2차로에 발생한 승용차 관련 사고 때문에 일대 다소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이동하는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지금 성산대교 남단부터 구리시계 일대까지는 양방향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95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939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실종자는 4,247명에서 3,925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사망자까지 합하면 전체 사망자 수는 955명, 실종자

확진자는 4,471명입니다. 정부가 대홍수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네팔에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정부가 수색과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대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민관합동 해외 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구호대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44명으로 구성된 해외 긴급구호단은 오늘 밤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편으로 네팔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란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년간 SRT와 KTX로 나뉘었던 고속철도가 오늘부터 통합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10년 넘은 철도 민영화를 되돌려낸 업적인데 주목도가 낮아 아쉽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고 알아주시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 감사할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5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김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시행한 이른바 삼전믹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해 국내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을 초래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청와대는 한국이 중독 전쟁에 기여하지 않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정창성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 저녁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의 한낮 기온은 33도, 전주는 32도까지 오르겠고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서울이 27도 등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기차 자주 타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이름도 운영하는 회사도 서로 달랐던 우리나라 고속열차가 드디어 하나로 통합됩니다. 원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와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각각 다른 회사가 따로 운영해 왔는데요. 이제 두 회사가 한 몸이 되면서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승객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것은 역시 요금입니다. 통합되면서 기존 이것의 표값이 평균 10% 정도 내려갑니다. 또 주말엔 자리가 최대 17,000석 가까이 늘어나서 명절이나 주말마다 벌어지던 표 구하기 전쟁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속열차. 시속 300km로 전국을 누비는 이 빠른 열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케이블카, 2번 K-POP, 3번 KTX, 4번 케밥. 1번 케이블카, 2번 K-POP, 3번 KTX, 4번 케밥.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다른 보기로 굉장히 많이 혼란함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분들이 맞춰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고속열차 시속 300km로 전국을 누빕니다. 아, 그렇군요. 시속 300이군요. 진짜 빠르네요. 그런데 이제 통합되면서 기존에 수서에서 출발하던 거랑 서울역에서 출발하던 열차가 각각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이제 이것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면서 요금이 조금 내려가는 효과가 있네요. 평균 10% 정도 요금값이 표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케이블카, 2번 케이팝, 3번 KTX, 4번 케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이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 의견과 함께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평현숙 취향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꽃꽂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 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7696번님, 어릴 적 기차를 타고 가다가 삶은 계란과 음료를 사 먹던 생각이 나네요. 요즘은 고속열차를 이용하다 보니 옛날에 덜컥거리던 기차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옛날에는 기차, 그쵸? 좀 덜컥덜컥 그런 느낌이 있죠. 그것도 좀 낭만적이긴 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빨라졌죠, 요즘에는. 요즘에는 저 이거를 안탄지꽤 돼서 삶은 계란 안 파나요? 여기서? 네. 3500. 비가 와서 그런가 콜도 없고 손님도 적은 것 같아요.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제발 깜빡이 미리 켜주시고요. 아마도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사연을. 그쵸. 오늘 비 오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고 이거는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비올 때요. 아무리 한낮이라고 해도 여러분 컴컴합니다. 컴컴해서 반드시 그 전조등이나 헤드라이트 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조등 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뒷차가 잘안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비 내리면 이 창도 이렇게 비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그 빛마저, 불빛마저 없으면 더잘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꼭 전조등 켜시고, 그리고 차선 변경할 때 반드시 깜빡이 미리 켜시고, 이거는 모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3500번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0947번님, 수원역에는 하루에 4번 이것이 지나가요. 예,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4번. 그렇군요. 6635. 기차는 시골집 갈때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것은 한 번도 못 타봤네요. 한 번쯤은 타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멀리 가거나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 많이 타시죠. 지금도 이제 이게 아닌 열차도 있기는 한데, 또 필요할 일이 있으면 이걸 타는 게더 효과적이다 하면, 효율적이다 하면 이걸 또 타실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주로 가시는 곳이 그냥 기차만 타도 되는 것인가 봐요. 6890번님은요, 아이가 이것에 관심이 많아서 설명해 줬더니, 어린이집에서 너무 자세히 말해서 실제로 타본 줄 알았대요. 아이가 아직 이걸 안 타봤군요.
아, 귀엽나요? 아, 그걸 완전히 이해했네요. 근데 설명을 통해서 그걸 듣는 사람이 이거를 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완벽히 이해했어요. 어우, 똑똑하군요, 아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서울역에서 출발하던 열차와 수서역에서 출발하던 열차가 따로 있었죠. 이제는 그러니까 두 회사였는데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어요. 승객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요금이 내려가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것의 표값이 평균 10% 내려간다 그래요. 그리고 주말에 자리가 최대 17,000석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9월에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올 추석에는 좀 그래도 표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려나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속열차 시속 300km로 전국을 누비는 이 빠른 열차의 이름 1번 케이블카, 2번 케이팝, 3번 KTX, 4번 케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나갑니다. 베란다 프로젝트 트레인.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요즘에 달리기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그런데 단순히 기록을 세우는 러닝을 넘어서 달리면서 지역 여행하고 맛집과 카페까지 즐기는 런트립이 새로운 여행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이런 러닝 열풍에 맞춰서 지역의 관광 콘텐츠와 러닝을 결합한 특별한 플랫폼을 선보였는데요. 달리면서 여행하는 경기도 일명 런 경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도 관광산업과 박지혜 지역상생관광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관광산업과 지역상생관광팀장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런 경기 어떤 플랫폼인가요?
1: 네, 런 경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달리며 여행하는 경기도입니다. 런경기는 다채로운 러닝 프로그램에 경기도의 특색 있는 로컬 여행을 결합한 런트립 전문 플랫폼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관광 스타트업 협력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러닝 전문 기업인 문카데미가 운영을 맡아서 다양한 런트립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0: 러닝과 달리기와 여행을 결합한 건데 그래서 런트립, 런트립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네, 그 런경기 플랫폼을 둘러보시는 것만으로도 마치 경기도를 여행하는 기분이 드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평의 시원한 수상 레저와 결합한 빠지런과 쉬운 거북성 1박 2일 런트립이 큰 인기를 끌며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수원 화성 성곽 헤리티지런, 여주 남한강 브릿지런처럼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코스들이 줄줄이 찾아갈 예정입니다. 31개의 시공과 함께 숨은 러닝 명소들을 열심히 발굴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런 경기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경기도를 여행하는 기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둘러보고 싶을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단순히 러닝 상품을 판매하는 거가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뭐 지역 소상공인이나 관광지와 어떻게 연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아, 네.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런경기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달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달린 후에 로컬 여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러너들이 코스를 완주한 뒤 주변 전통시장이나 골목 맛집, 카페를 찾고 지역 숙소에서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요즘 관광 트렌드 역시 단순 관람에서 여행 취향을 즐기는 목적 지향형 여행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러닝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만큼 경기도 로컬을 달리는 런트립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런경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어떤 분들인가요?
1: 네,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로컬 러닝 크루 리더와 인플루언스 분들입니다. 마라톤의 페이서가 러너의 페이스를 이끌어주듯 이분들이 직접 지역의 숨은 코스를 발굴하고 안전한 러닝을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9월에도 파주 헤이디 마을을 달리고 시안주를 나누는 파주 뛰고 쓴 시예요. 뛰면서 지도 위에 고구마 모양 경로를 그리는 동탕 고구마 GPS 아트런처럼 기발한 코스에 현지 맛집과 카페까지 알차게 엮어주셨는데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이끄는 만큼 아주 특별한 여행이 되실 겁니다.
0: 되게 재미있는 상품이 많은 것 같은데요. 초보 러너들도 참여를 할 수 있나요?
1: 네, 그럼요. 초보자분들도 부담없이 즐기는 코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자연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이 인기인데요. 3회차 모집을 앞두고 있는 남한산성 트레일 러닝만 해도 전문 선수와 코치진이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라 초보자분들도 안전하고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참가비 부담도 덜어드렸습니다. 만 원의 보증금으로 참여하고 미션을 완료하면

0: 원에 환불해드리는 방식입니다. 포털 검색창에 경기도 런 경기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상품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이 지금 설명하신 런트립, 런 경기 플랫폼인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어떻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뭐 앱을 깔아야 되는 겁니까?
0: 아, 앱을 깔지 않으셔도
1: 네.
0: 경기 포털 검색창에 경기도 런 경기를 하면 웹으로도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rungg.co.kr 그 검색창 페이지고요. 지금 바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거기 뭐 프로그램들도 있는 거예요? 함께 달리면서 무언가 주제를 갖고 테마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앞서 뭐 설명해 주셨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할수 있는 겁니까?
0: 네, 그럼요. 이것은 이제 다양한 코스들도 소개하고요. 런트립처럼 여행 상품과 결합한 상품도 있어서요. 금액도 다양하고, 뭐, 5천 원, 천 원으로 시작하는 상품들도 있으니 부담 없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앞으로 이런 경기 플랫폼 뭐 어떻게 키워나갈 계획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네, 런 경기는 혁신적인 관광 스타트업과 경기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 운영사인 문카데미와 긴밀협조해서 경기도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러닝맵으로 연결하고 런 경기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로컬 여행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제 달리기 딱 좋은 계절,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가볍게 운동화 끈 묶으시고 런 경기와 함께 달리며 경기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팀장님도 좀 달리세요?
0: 저 달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1: 아니, 런 경기를 지금 홍보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달려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바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1: 참,
0: 지금 애쓰고 있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런 경기니까 우리 또 지역 상생 관광 팀장님이 또 달려보셔야죠. 그리고 또
0: 아, 네,
1: 다른 새로운
0: 그럼요.
1: 아이디어도 떠오르시지 않겠어요?
0: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관광산업과 박지혜 지역상생관광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FM 94.5 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엽니다. 12시까지 90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알겠어요. 오늘 SAT 짧게 한번더 내드릴게요. 원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또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각각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이것의 표값이 평균 10% 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됐죠. 또 주말에는 자리가 최대 17,000석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속열차 시속 300km로 전국을 누비는 이 빠른 열차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돼요. 1번 케이블카, 2번 케이팝, 3번 KTX, 4번 케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6563번님, 표값이 내린다니 많이 이용해야겠어요. 강원도 정선도 가나요? 올챙이 국수 먹고 싶어라. 표값이 내린다니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존에 뭐 출장이든 아니면 좀 멀리 있는 곳에 가려면 이것을 좀 정기적으로 이용했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 표값이 솔직히 좀 만만하지 않은 수준이었죠. 만만치 않았죠. 좀 부담이 될수 있는 정도인데 한10% 정도 내려간다고 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3400번님은요, 세월이 이것보다 빠르게 지나가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9월입니다, 9월. 말도 안 돼요. 2026년이 8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제 9, 10, 11, 12? 4달 남았습니다. 4개월 지나면 2027년입니다. 웬일입니까, 진짜. 이 열차가, 오늘 이 정답에 이것이 300km라는데, 세월은 도대체 속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너무 빠릅니다, 정말. 진짜 9월이네요. 9월이니까, 세월 진짜 빠르다, 시간 진짜 빠르다, 이런 생각 하실 법도 합니다. 3244번님, 매일 방송만 듣다가, 라디오 들으니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아, YTN 라디오를 그동안, 듣진 않으셨군요. 다른 데를 들으셨나 봐요.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를 앞으로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라디오만 아니고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와주세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이거 지금 라디오지만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 채널에서는 생방송 프로그램들 시청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로 오시면 YTN 라디오 유튜브로 오시면 지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얘기한 김에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새로 또 런칭했어요. YTN 라디오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많이 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경제 아이템, 경제 프로그램들 모아서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실 수 있으니까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름 공모를 했거든요. 통마늘이 됐습니다. 경제통마늘이라는 채널명이 확정됐어요. 경제통마늘, 여러분. 건강에도 좋은 마늘. 기억해 주세요. 경제통마늘. 앞으로도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SAT,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속열차 시속 300km, 1번 케이블카, 2번 케이팝, 3번 KTX, 4번 케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기빈입니다.

0: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1대1로 밀착 대응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발대식에서 300명의 전담관을 대표해서 깃발을 건네받은 윤석 과거 교권 침해 피해 교사의 가족으로서 누구보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하는데요. 평택 청옥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윤선노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발대식에서 300명의 전담관 대표해서 깃발을 건네받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깃발 받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300명 중에.
1: 아, 네. 사실은 조금 이제 제가 아무래도 사연이 있고 이제 다른 분들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제가 어떤 교권보호 전담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누구보다 절실히 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0: 아, 현직 교사이시면서 과거에 네네. 교권침해 피해 교사 또 가족이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
1: 맞습니다.
0: 후에 이제 그것도 제가 한번 여쭤보기로 할게요.
1: 네.
0: 전국 최초입니다. 교권보호 전담관 도입된 게 전국 최초인데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다고 들었거든요. 합격됐다 네.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1: 사실 지원할 때만 해도 이렇게 좀 경쟁이 치열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좀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만큼 학교 현장에 어떤 교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 또 한편으로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보다 좀 경험과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셔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또 합격 소식을 또 막상 들으니까 또 굉장히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동시에도 큰 역할, 책임감도 느꼈고요.
0: 네. 네. 평택 청옥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학교에서 네네. 동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세요?
1: 일단은 많이 축하를 응원해 주셨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어쨌든 경기도 전체 또 나아가서는 또 이 대한민국 어떤 교권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많이 해 주셨어요.
0: 그렇죠. 사실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합격 소식 이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교권 보호 전담관의 역할을 하시게 될 분들의 어깨는 저는 사실 무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맞아요. 우리 선생님도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저희가 미리 좀 가늠은 해볼 수 있긴 한데 교권 보호 전담관에 내가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특별한 계기 있으시잖아요.
1: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좀 개인적인 어떤 아픔이기도 한데 이제 3년 전에 아내가 그 두 차례 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연속으로 겪었어요.
0: 아내분도 선생님이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물론 다른 시도긴 한데
0: 네,
1: 저희 아내도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건은 좀 언론에 보도될 정도 굉장히 좀 심각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당사자 물론 제일 힘들었겠지만 가족 전체가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충격이었던 아내를 좀 대신해서 뭐 학교나 교육청에 법령이나 절차 문의하고 이런 절차들을 좀 많이 밟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권보호 전담관과 비슷한 역할을 제가 미리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사자가 혼자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에 대해서 사실 절실히 좀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0: 3년 전에 아내분이 교사이신 아내분이 그러니까 교권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당한 일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1: 네,
0: 혹시
1: 맞습니다.
0: 어떤
1: 네.
0: 일이었는지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알려주실
1: 네.
0: 수 있으세요?
1: 네. 이게 저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가 조금 특정될 수 있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점 좀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대략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당시 아내가 좀 가르치던 한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이제 좀 뭐 흉기를 들고 이제 찾아오겠다 이런 약간 사회 협박에 가까운 그런 폭언들이 이제 여러 차례 좀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특히 이제 흉기 이용한 이런 강력 범죄가 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굉장히 아내뿐만 해서 저희 가족 전체가 굉장히 큰 공포를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옆에서 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피해를 명백하게 어쨌든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도 이게 교권 침해로도 받아들여

0: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사가 좀 감내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연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1: 그러면은 당시 아내분은
0: 네.
1: 어떻게 학교를 계속 다니셨어요?
0: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격리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좀 이제 복무나 이런 행정 절차를 좀 밟아가지고요. 네. 어쨌든 학교 그 이제 휴직을 냈습니다. 질병 휴직을요.
1: 그렇죠. 지금은
0: 네네네.
1: 어떠세요, 아내분?
0: 사실 지금 3년 지났거든요. 이제
1: 네.
0: 3년 지나서 그 이제 아내가 이제 열심히 치료를 받았어요. 열심히 치료를 받았고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트라우마 증세 같이 이제 근처 이제 학교를 지나가면 거기에 막 이제 가슴이 숨을 쉬기 좀 어렵다던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열심히 좀 치료를 받다가 최근에 좀 복귀가 좀 가능하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복직한 첫날입니다.
1: 아, 9월 1일. 아우, 축하드립니다.
0: 네, 그래서 굉장히 어제 뭐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된다면서 잠을 설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1: 사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0: 네네네.
1: 아이들이 가장 장래희망으로 선호하는 1위에 항상 들었던 직업이에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0: 네.
1: 선생님은 사실은 선생님을 하고 싶은 뭐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단순히 경제적인 그건 전혀 아니고 정말 학생들이 좋고 학교가 좋고 무언가 내가 교육에서 진짜 이 꿈을 펼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아, 그럼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네. 이게 선생님들은요. 그 학생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보람? 그런 보람으로 이제 일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그 현장, 교육 현장에 학교 앞을 지나가도 막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다는 그 상황까지 가셨다는 건 진짜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얼마나 그 선생님, 아내분 포함해서 우리 지금 선생님, 윤선호 선생님 또 가족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0: 네네.
1: 아,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럼 아내분이 지금 남편이 교권 보호 전담관이 됐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아내분도 한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마워했어요. 사실 제가 이런 절차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 또 고마워했고 또 어쨌든 이 교육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이제 같은 교사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다른 선생님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으면 좋겠고 또 나 같은 좀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좀 진심 어린 이야기도 좀 해줬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가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당시에 직접 아내분의 그런 피해를 옆에서 보면서 그거를 이제
0: 네.
1: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셨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원래 교권보호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곳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그런 곳, 뭐 학교의 이런 대응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부분 느끼셨어요? 와, 이거는 진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0: 네.
1: 있으셨어요?
0: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재는 지금 어떤 현장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또 이제 개선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제 보여서, 조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이제 그 당시로 따지면, 사실, 제가 가장 좀, 개선이 돼 필요한 부분은, 그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부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좀 굉장히 중요한 초기 대응 중 이게 하나인데 사실 교권보호단이 이게 출범 전에는 교사가 이제 사건 이후에 뭐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 계속 접촉을 해야 되고 이것이 또 뭐 2차 피해나 심리적인 불안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권보호단이 같이 역할을 하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기존에는 피해 교원을 일단 보호 조치를 하고 이 문제를
0: 네네.
1: 해결하는 거는 제3자가 좀 전문가가 나서주면 훨씬 좋을 텐데
0: 네.
1: 그건 역시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나 봐요.
0: 네.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실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이 일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적인 어떤 업무라든가 민원 대응 같은 것들이 사실 산적해 있어요.
1: 아, 너무 많으니까 그죠.
0: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집중하기도 사실 그렇고 뭐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그리고 사실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는 정...

0: 제가 뭐 사실 다 보지는 않고요.
1: 예.
0: 이제 좀 화제가 되는 일부 에피소드만 사실 좀 봤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좀 시원하다. 약간 이렇게 좀 보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또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좀 교사와 학생 또 교사와 어떤 학부모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로만 좀 비춰질까 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1: 그러실 수
0: 네.
1: 있네요.
0: 네.
1: 근데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 더 뭔가 경각심을 준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어 이제 교권에 대한 인식이나 분위기가 그동안 뭐 서희초 사건 이후에도 그렇고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러는 중에 또 이제 드라마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0: 네.
1: 교권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졌다고 느끼시지 않아요?
0: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저희 사실 최근에 그 저희 반 학부모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어요.
1: 네.
0: 네,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학생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머님께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그 어머님께서 먼저 그러시다고 요새 아이들 너무 단호하게 가르치면 선생님께서 문제가 될까 봐 되게 걱정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잘못했을 때 제대로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좀 느낀 게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를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사실 이 교사와 학부모는 이게 한 팀입니다. 원팀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학생 성장을 위해서 서로 막 이제 긴밀하게 또 협력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해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악성 민원이나 그런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맞는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그 이제 학부모님들 일반적인 학부모님들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를 구도로 놓는다면 그건 또 오히려 약간의 어떤 부작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맞는 말씀이고요.
0: 네.
1: 사실 교권이 교사만의 권리는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교권 침해
0: 네네네.
1: 피해자가 단순히 그 교사 한 명,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교사, 학생,
0: 네.
1: 또 학부모
0: 네네네. 네. 네,
1: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항상 계속 사실 좀 주장을 했던 내용이, 교권이라는 게 사실은 교사의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공동체 권리라고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학생이 온전하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뉴스들을 봐더라도, 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교체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사건도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오히려 그 선생님을 좀 지키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탄원서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 좀 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어떤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바르게 자라난다는 그런 인식들이 현재 이런 교권보호단 출범과 함께 다들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네, 뭐 뿌듯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어떤 발전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입니다.
1: 교권보호전담관 모두 이번에 300명이 뽑히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게 되는 거예요?
0: 좀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1: 네네.
0: 아마 사안의 정도나 그런 성격에 따라서 이게 어떤 1대1 혹은 뭐 1대 다수 이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그런 팀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초기 대응부터 뭐 법률, 의료, 행정적인 절차까지 교원이 좀 치료하고 또 복귀까지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마 교육청에 또 공식적인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0: 네.
1: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출동하는 것처럼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를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교권보호전담관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 봐요.
0: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작년에도 뭐 교통사고 큰 사고도 좀 났었는데
1: 예.

0: 사실 이게 교통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어요. 그리고
1: 맞아요.
0: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 갑자기 머릿속이 좀 하얘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하면 이제 담당관분이 오셔가지고 어디로 견인을 하고 또 어디에서 좀 치료받고 또 어디서 뭐 이제 필요한 렌트를 한 이런 전담해서 처리를 해주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사고 이제 당사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아직 우리 그 교통보호 시스템은 이게 누군가 이제 전담해서 이렇게 맡아줄 사람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어려움이 처하신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하, 아마도
0: 네.
1: 교권보호 전담관을, 사실 이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고, 아직,
0: 네.
1: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내거나, 무언가 구체적으로
0: 네네네.
1: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실 수 있는데, 지금 딱 선생님이 설명하신 그걸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0: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더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1: 네.
0: 이게, 어떤 교권, 치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걸 이제 초기 대응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 나를 보호해줄 그런 시스템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라고 그냥 이런 문화,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도 교권보호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안민석 교육감이 교권보호 전담관 발대식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권보호가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을 키우는 방식으로 흘러가선 안 되잖아요. 앞서 선생님도 말씀하신
0: 맞습니다.
1: 부분이고.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시는 강력한 교권 보호, 이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0: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맞서야 될 대상은 학부모도 학생도 아니고요. 저는 교육활동을 무시하고, 또 교사를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문화와의 어떤 전면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선생님들 교육활동 존중해주고 믿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더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까지 반대편에 세워선 안 되고 오히려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그런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을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잘 정착이 돼또갈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앞서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아이를 올바로 키워내기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는 한 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어떤 이런 교권 침해 사례라든가 악성 민원 문제가 불거지는 건 결국은 소통의 문제, 이런 거잖아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점점 갈등을 키우는 걸로 보이는데 교사와 학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좋을까요?
0: 제가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학생이 좀 이제 넘어지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급하다 보니까 팔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제 팔에 약간 손자국 같은 게 남은 거예요. 부모님 좀 걱정하실 수도 있겠다. 혹시 학생이 뭐 집에 가서 얘기를 뭐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이랑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학부모님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좀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사랑 학생이랑 어떤 학부모님과 어떤 뭐 솔직하게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되, 뭐 이제 걱정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뭔가 추측하기보다는 먼저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 소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대부분의 교사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소통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0: 맞습니다.
1: 항상 어떤 일부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다 보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예. 물론 이제 그 일부의 그 문제 속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일부의 문제도 우리가 해소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300분이 이제 나서게 되신 건데요. 앞으로 좀 뭔가 책임감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선생님.
0: 맞아요. 이게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누구를 처벌하거나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문화를 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주변 동료 선생님 혹은 뭐 학부모님, 학생들이 오히려 나서서 우리 선생님을 보호해야 돼요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교권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문화가 잘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947번님이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주시거든요. 선생님이 안정되어야 학생들도 안전합니다. 모든 선생님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응원을 네. 주셨어요. 맞는
0: 너무
1: 말씀이에요.
0: 너무 힘이 납니다. 네네네. 아, 저도 이게 학부모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1: 맞아요.
0: 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을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면 사실은 네.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참 사람 라는 게 이게 아주 작은 것도 갈등이 불거지니까
0: 맞아요.
1: 아, 예. 아, 전국 최초입니다. 교권보호 전담관 제도가 이제 막 첫발을 뗀 거거든요. 이제 막 첫발을 뗀 거여서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실 것도 같습니다. 학교 현장 네.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0: 네.
1: 아, 우리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교권 침해를 겪고 있는 교사분들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아, 네. 일단은 혼자가 아니라는 네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외롭거든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되면 선생님 홀로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이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안심. 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아,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이제 안심하고 좀 가르쳐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을 지키는 게 우리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함께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쁜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 지키는 걸 우리 아이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좀 자연스럽게 이런 당당한 그런 당연한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막 첫 발을 뗀 거라 조금 이른 네. 감이 없지 않지만 경기도 교육청과 정부에 한 말씀 하세요. 이런 것도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네네네. 네. 아, 네. 아, 저는 지금 어쨌든 경기도 교육청이 이제 우선적으로 교권부 이제 단을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의 교권을 좀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해주시잖아요.
1: 네.
0: 저는 다른 어떤 시도도 이제 계속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경기도뿐만 아니라 사실 뭐 경기도 선생님만 보호받아야 될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 또 전국의 모든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다 이제 보호받았으면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7166번님이 막 사연 보내셨습니다. 한국의 모든 쌤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네. 윤선노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전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SAT 정답은 KTX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특례시.
5: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6: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7: 답 나왔네. 가자.
6: 어딜요?
7: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8: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9: 평택시.
10: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얼마나 걸릴까요?
10: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7: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0: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9: 세계 반도체 수도
7: 대한민국 수소 1번지
9: 바로 평택시.
1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어느덧 가을로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 양은 서울과 강원도에 최대 40mm,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에 내리던 비는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요. 오후 중 중부지방의 비가 서서히 잦아들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선에 그치 겠습니다. 다만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은 32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면 사고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산대교 부근에 일어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처리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일대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부터는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성산대교 남단까지 밀리는 가운데 여의 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도 아직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김포 방향 잠실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2: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4: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부가 대홍수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네팔에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정부가 수색과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대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구호대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44명으로 구성된 해외긴급구호단은 오늘 밤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편으로 네팔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구호대는 약 열흘 일정으로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협력해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팔과 티베트 국경에서 발생한 대홍수와 관련한 정보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중국 정부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어제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해 상황을 이용한 악의적 중상과 과장된 선전은 민심과 맞지 않는다며 근거 없는 추측과 악의적 비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외신에서는 중국 정부가 대홍수로 인한 희생자 숫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대홍수로 지금까지 티베트 지역에서 16명이 숨지고 외국인 260명을 포함해 546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에 구속된 부모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부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누적된 업무 부담 속에 회피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에 대해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위계 공무 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0: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정창성은 지난 20일 대학 졸업장을 받으러 입국한 20대 중국인 여성을 경북 경산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전국 곳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정창성이 허위 실종 신고를 하고 여장한 채 동대구역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끄는 등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려고 한 혐의도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가장 높은 12.8%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잠재 성장률의 구조적 반등 등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난해 계획보다 40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세수는 나라 빚을 갚는 대신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재정 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정쟁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막무가내식 정쟁과 목리로 예산 심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이 정부 예산안과 청년을 위한 성장 프로젝트에 대해 벌써 퍼주기와 포퓰리즘이라는 낡은 정치 공세를 꺼내들었다며 비난에 그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는 당연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대신 감당해온 측면이 있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레버리지 ETF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 건 없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의 게 있는 만큼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적 교체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새로운 내각이 추석 전 신속히 진용을 갖추고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되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절실하다며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내일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용 후보자는 내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명 소감을 밝힌 뒤 기자들과 만나 성평등부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태안에는 호우경보가, 서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충남 북부의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 서울과 강원, 충북에는 최대 40mm가 예상됩니다. 중부의 비는 오후부터 차츰 잦아들겠고 강원은 저녁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 비탈이나 급경사지 주변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5도에 머물겠는데요. 반면 남부는 전주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30일 청와대가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는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각이란 내각을 새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인물인 장관들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개각을 하는 걸까요?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대형 정책이 실패했을 때 책임자를 교체해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단행합니다.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는 6명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지명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승원 지명을 겨냥해 대통령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맬 장관을 낙점했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집권 2년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 취소임을 확인한 국정 테러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 실용 확장의 당기조와 전면 부합한다며 환영했고, 김승원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공소청이 출범해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기본권 침해는 없다며 헌법소원이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말을 한 법무부 의견을 당사자가 반박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인 김성동 검사장은 지난달 26일 법무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청구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의 해석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신은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해임될 수밖에 없다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김 검사장은 이미 법무부 차관이 국회에 나가 임기가 있는 검사에 감찰부장이 포함된다고 한 적이 있다며 최근에 법무부 의견은 이와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팔에서 어제 육로로 이동한 신속 대응팀, 실종 추정 지점 인근에서 네팔군과 협력해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네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오늘 밤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현장까지 도착한 일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수색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네, 어제 오후 차를 타고 현장에 접근한 신속 대응팀은 오늘 이틀째 지상 작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홍수로 도로가 모두 끊겨 구불구불한 산길로 우회해서 겨우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다행인 건 생각보다 도로 사정이 나쁘지 않아 처음 목적지였던 람체를 넘어 둔체라는 곳까지 더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둔체는 발전소 시설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실종자들이 대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0: 지점과는 더 가까운 곳입니다. 어제 우리 신속 대응팀은 네팔군의 협조를 얻어서 공동 수색 작전을 벌였는데요. 또 어제 챙겨갔던 이 고성능 드론을 띄워서 실종자를 찾는 데 투입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1: 네팔 정부가 헬기의 운항 허가를 잘 내주질 않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이 좀 될 수 있을까요?
0: 네, 어제 우리 신속대응팀 임상우 단장이 네팔군 고위급 인사와 만나서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제 오후에 두 차례 헬기 수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로 헬기를 띄울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헬기 수색에서는 강 상류 지역, 그러니까 실종자들이 대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엿댐 등의 시설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육로로 이동한 소방청 소속 인력과 그리고 헬기 수색을 통해서 지상과 상공에서 입체적인 수색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또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대 파견 소식도 전해졌죠?
0: 네, 우리 정부는 이 소방청과 코이카 소속 등의 인력 44명을 오늘 밤 이곳 네팔 현지로 급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른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내일 아침 일찍 이곳 네팔에 도착하면 앞으로 열흘 동안 수색과 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지 언론은 당초 외국 지원을 거부하던 네팔 정부가 지난 일요일부터 입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구호팀이 도착해서 현장에 합류하면 수색과 구조 활동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네팔 트리슐리강 인근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1: 헬기를 통한 수색도 이뤄졌고 또 지상작전도 이렇게 시작됐지만 아직 연락이 끊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국남동발전 직원 9명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연락 두절이 일주일이 가까워지면서 가족들의 초조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2: 네, 분당 두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가족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현지 상황 소식만 기다리고 있겠군요.
2: 그렇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 가까이 되어가면서 가족들의 초조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의 가족들은 대홍수 직후 매일같이 이곳 두산타워를 찾고 있는데요. 회사 측이 어제 첫 헬기 수색 결과를 공유했던 만큼 오늘 현지에서 또다시 수색이 재개된다면 그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그가 실종 직원 가족들은 위엿댐을 포함해 더 높은 고지대 등의 수색을 요구해왔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측 역시 가족들의 의견을 수용해 헬기 수색 당시 이 부분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사고 현장에 가겠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네팔행 비행기에 오른 가족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20명 내외 현지 대응팀을 추가로 현지로 보낼 계획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실종 직원 3명의 가족들이 모두 네팔 현지에 있어서 현지 대응팀이 가족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직원 가족들 역시 수색 속도를 높이는 걸 최우선 과제로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은 경영진을 네팔 현지에 보내 수색 상황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수색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인원을 투입하거나 교대 인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두산타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1: 이번 네팔 대홍수 참사의 이면에는 중국과의 정보 공유 엇박자라는 또 다른 인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측의 제한적인 데이터 공유와 또 주요 관측소 유실로 조기 경보가 40분이나 넘게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참사 발생 석 달 전인 지난 5월, 네팔과 중국 당국은 카트만두에 모여 재난 감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확보한 회의 자료를 보면 네팔은 이 자리에서 빙하 움직임과 수위 변화에 대한 조기 데이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네팔 홍수 예보국은 상류 빙하의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요구했고 이를 한 발 앞서 알기를 바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실무진은 당장 데이터 공유 협정을 맺을 권한이 없다며 확답을 미뤘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고산지대는 두꺼운 얼음에 덮여 있어 첨단 장비로도 붕괴 조짐을 미리 감지하기 힘들다는 기술적 한계도 내세웠습니다. 결국 핵심 데이터인 눈사태나 빙하 수위가 정보 공유에서 빠지면서 네팔의 조기 경보 시스템은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참사 당일 오전 8시 32분 거대한 홍수가 국경을 덮쳤지만 불과 8분 뒤 국경 관측소가 탕류에 휩쓸려 유실되며 데이터 전송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이 사태를 파악하고 대국민 대피 경보를 울린 건 국경 범람 후 무려 41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는 중국이 훨씬 뛰어난 감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두 국가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뼈아픈 41분의 공백은 막대한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네팔 정부는 앞으로 중국에 10분 단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4: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로 역대급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크게 늘어난 세금 수입은 나라비절 갚는 대신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 정부는 내년 예산을 담대하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정의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93조 원 증가한 82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지출이 12.8%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잠재 성장률의 구조적 반등 등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난해 계획보다 400조 원 이상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정 지출을 연평균 8.4% 수준으로 늘려 2030년엔 총 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의 큰 폭 증가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본 예산 대비 194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법인세는 115조 원이나 더 많은 216조 원, 소득세는 43조 원 많은 180조 원이 거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7: 기획예산처
6: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 혁신에 투자하여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입니다.
5: 큰 폭으로 늘어난 세수는 나라빚을 갚는 대신 미래 대응기금 162조 원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미래 대응기금 가운데 53조 원이 내년에 투자되고 나머지 104조 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정책적 필요시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층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평화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저성과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 폐지해 108조 원의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GDP 대비 재정 수지 적자는 대폭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은 3.3%포인트 감소한 48.3%로 하락합니다.
6: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5: 박 장관은 통화당국의 긴축과 재정당국의 적극 재정이 엇박자라는 지적에는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4: 경찰이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종자와 통화하지도 않고 이 사건을 허위종결했던 부모 경장은 업무 부담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0: 경찰이 발표한 구경장의 범행 동기는 뭡니까?
1: 네, 제주경찰청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30분에 이번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구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면서 위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전개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프로파일러 5명이 심리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범행 배경으로 보인다고 결론냈습니다. 구경장의 회피적인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구경장 진술과 달리 사건이 미결 상태로 남는다고 해서 실제로 개인에게 업무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0: 구경장의 구체적인 허위 종결 수법도 드러난 거죠?
1: 네,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경장은 장 씨와 통화한 적 없으면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됐고 경찰과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신고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덮었습니다. 구경장은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 때도 신고자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거짓말한 뒤 시스템의 소재 발견으로 허위 입력해 종결했습니다. 구경장은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무 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경장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통화 내역과 전산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구경장 검찰 송치 이후에도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허위 종결 사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보안 수사 기간인 한달 동안 구경장을 상대로 추가 허위 종결 사례 등을 더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정창성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정창성은 지난 20일 대학 졸업장을 받으러 입국한 20대 중국인 여성을 경북 경산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전국 곳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정창성이 허위 실종 신고를 하고 여장을 한채 동대구역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끊은 등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려고 한 혐의도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중조부 친일 논란에 휩싸인 배우 하영이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 외상센터 새 시즌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YTN에 배우의 입장을 존중하여 중증 외상센터 후속편에 하영 배우는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영은 지난해 공개돼 큰 인기를 끈 중증 외상센터에서 간호사 천장미를 연기해 이름을 알렸고 주지훈, 추영우 등과 시즌2 촬영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인천에서 20개월 된 아이가 방임 끝에 숨진 사건을 포함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년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 지난 3월, 인천에서 20대 친모의 방임 속에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또래 평균 체중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로 숨졌습니다. 친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은 경계성 지능인 친모에게 수당 지원만 이루어졌을 뿐 아이 상태에 대한 공적 관여가 부족했다며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지적했습니다.
3: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4: 미안합니다.
2: 더구나 친모는 생후 12개월 아동에게 권장되는 영유아 검진도 건너뛴 채 아이를 방임해 왔습니다. 친모의 엄벌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가 사각지대 아동을 구할 대안으로 영유아 검진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5: 그 아이를 아무도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방
6: 시민단체
5: 안에서 혼자 그렇게
6: 프리헤든스입니다.
5: 당하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밖으로 꺼낼 수 있었을까가에 대한 질문이 저희가 이제 이런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2: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보면 학대 피해로 숨진 영유아의 수검률은 54%대로 일반 아동의 영유아 검진 수검률보다 23%포인트가량 낮습니다. 국회에선 이 같은 실태를 반영해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미수검 가정 방문 조사와 아동수당 정지를 포함한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6: 영유아 학대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7: 민주당 의원입니다.
6: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를 통해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 최근 5년 동안 학대로 숨진 6살 미만 영유아는 140여 명에 달합니다. 20개월 영아 사망 일주일 전 지자체 전화 상담조차 학대 징후를 놓쳤다는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진 가운데 검진 의무화와 더불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할 현장 인력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8: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편이 범행 4시간 만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조금 전입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30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한 뒤 행방을 추적해왔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가 됐고요. 지난 6월에는 협박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와 수원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는 이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경기 광주로 거처를 옮겼고요. 지난달에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남편의 폭행이 우려된다며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이 석 달 연속 9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 수출이 흑자 행진이군요.
9: 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983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68.7%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3위 실적인데요. 수출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9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8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2.5% 증가한 635억 10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전년보다 283억 4천만 달러 증가한 347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3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8월 누적 수지는 2025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1622억 달러 늘었습니다.
8: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데 어느 정도 증가폭입니까?
9: 네, 8월 반도체 수출은 209%, 반도체 외 품목 수출은 20%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466억 5천만 달러로 3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 투자 확대로 AI 인프라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진 게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컴퓨터 수출은 62억 4천만 달러로 419.5% 증가했는데 기업용 SSD의 핵심 부품인 NAND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월 기준 전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무선통신기계 수출은 21.2% 증가한 18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갤럭시 S26와 Z폴드, 플립8 등 신제품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10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입의 경우 원유 수입 물량은 3% 감소했지만 수입 단가가 26% 상승하면서 수입 금액은 21.2% 증가한 8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에너지의 경우 반도

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월 수출은 900억 달러 이상의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다면서도 현재 수출 호조에 안주하지 않고 통상 환경의 변화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1: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오르며 미국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장 초반 하락 출발했는데요. 증시는 오전 사이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증시 흐름 전해주시죠.
2: 네, 코스피는 오늘 약세를 보이며 출발했습니다. 어제보다 0.52% 내린 6,784로 6,800선 밑으로 하락해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 속에 개인이 홀로 매수세를 나타내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장중 낙폭을 회복하며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 6,800선 밑으로 떨어지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장중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오전 11시 10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0.58% 하락한 25만 9천 원에 SK하이닉스는 0.78% 오른 169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인 건 앞서 미 증시에서의 투자 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이 다시 고조된 영향으로 3대 주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고 미국 국채 금리도 올라 10년물의 경우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금리 유가 불안 속에서도 반도체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각각 2.8%, 5.5%, 엔비디아가 1.5%가량 올랐습니다. 여기에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시장 불안과 반도체주 강세라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0.28% 내린 831로 장을 시작했고요. 코스피와 달리 오전 사이 낙폭을 키워가며 장중 810선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기준 1368원을 기록했는데요. 오전에는 137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1: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단이 9월 정기국회 첫날 처음으로 회동했습니다. 민생 현안을 비롯해서 쟁점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3: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저출생, 기후위기, 국민안전, 소상공인 보호,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쟁점이 있는 사안들은 치열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되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빠르게 처리해 확실한 민생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오늘을 계기로 양당 정책위만큼은 정쟁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다른 의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관점이 다른 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논의합시다.
4: 쟁점 법안은 충분히 숙의하고 필요한 보완 입법에는 함께 협력합시다.
1: 이미자 국민의힘 정책위
4: 이견이 있는
1: 의장입니다.
4: 법안은 치열하게 토론해서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고 이미 시행 중인 법이라도 현장의 부작용이나 국민의 불편이 확인된다면 과감하게 고치고 보완하는 유연함을 보여줍시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등을 둘러싸고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보안수사권 폐지한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보완책을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국민에게 불편한 피해가 있다면 여야가 함께 고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핵심 스피커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0: 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리고 충남 서산시 태안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 오전 속보로 나온 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김용범 정책실장 개각에서 살아남았는데 하루 만에 퇴장을 했습니다. 일종의 좀 경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예정된 수순이었나, 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1: 흐름을 볼 때는 예정된 수순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나름 보면요. 왜
3: 예,
1: 그러냐면 이제
3: 박성준 민주당
1: 1기
3: 수석
1: 내각을
3: 대변인입니다.
1: 마무리하고 2기 내각을 발표한 이후에 당정청 원팀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이제 청와대에서도 결국은 이제 정책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0: 예.
1: 특히 경제정책의 부처를 조율을 하고 단기에 대한 경제 정책 또 장기 비전을 총괄하는 일들이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지금에 보면 이제 주식 문제라든가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한 민심의 저항도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각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장관을 교체를 했고
0: 예.
1: 청와대의 정책실장이 사실 이런 일들을 조율하는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2기의 중폭 개각을 넘어서 참모진까지도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환과 변화를 가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경제 컨트롤 타워의 교체다.
1: 그렇게
0: 그러면
1: 봐야
0: 앞으로 좀
1: 되죠.
0: 경제 정책의 변화도 예상해 볼수 있다.
1: 아니 이제 큰
0: 예.
1: 기조는 저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0: 기존
1: 뭐냐면
0: 가는데. 예.
1: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주의 정책으로서 민생 중심의 정책을 이끌어왔고 그중에 하나가 대전환의 시점에 세계의 어떤 메가 프로젝트, 그다음에 AI 시대에 대한 준비, 그리고 세계 경쟁력을 높이면서
0: 네.
1: 지역 주도 성장까지 같이 갈수 있는 경제 정책들을 이어져 왔는데 이 기조는 쭉 이어가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있어서의 가장 큰 민생과 생활 밀착형이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하고
0: 예.
1: 부동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제가 표현하기로는 민심의 추이가 만만치 않은 거
0: 예.
1: 아니겠습니까? 민심의 저항도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줄기의 기본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부분적인 수정과 이런 정책의 어떤 전환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인사의 중폭 개각과 참모진 인사를
0: 네.
1: 교체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0: 레버리지 ETF나 뭐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제가 볼땐이
0: 예.
2: 국민적 순서를
0: 네.
2: 국민들께서 관심이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3: 성일종
2: 위해서는
3: 국민의힘
2: 일의
3: 의원입니다.
2: 순서가 있죠. ETF라든가 지금 부동산 실패에 대한 총 책임은 이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있는 거란 말이죠.
0: 예.
2: 그러면 이분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개각을 가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아, 이 컨트롤 타워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구나.
0: 예.
2: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장관들부터 물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경질할 생각이 없었는데,
0: 예.
2: 어제 저녁에 사표를 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수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지금 관점을 이렇게 가지고 주시해 보고 있는 것은, 아, 이게 개각의 문제가 아니고,
0: 예.
2: 지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장동혁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었던, 이 ETF 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두 사람의 아들들이 지금 미래에셋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0: 예.
2: 또 미래에셋 회장과 그리고 김용범 실장이 그 포어시즌 호텔인가 거기에서 술 파티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했다라고 하는 이 의혹을 제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경원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0: 네.
2: 그리고 이 ETF가 지금 수없이 많은 이러한 개미들의 눈물을 지금 닦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여론에 대한 굉장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0: 네.
2: 보니까 이게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게 지금 야당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화용으로
0: 예.
2: 경질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이해충돌 문제 제기가 커지다 보니까 진화용이다. 이건 어떻게
1: 아니, 저는
0: 해석하십니까?
1: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0: 예.
1: 의원님이 어디서 나오는 그런 의혹 제기를 가지고 이렇게 공중파에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0: 예, 나경원 아니 의원도 그렇고 예. 이게 제기를 한 겁니다.
1: 예. 아니 뭐 제기는 예. 나경원 의원은 원래 없는 일들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의원 중에 대표적인 의원이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오선 의원 활동하면서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맨날 의혹 제기하는 의원을 그 얘기를

0: 이번에 2기의 새로운 전환 시점에 맞춰서 당대표 또 정부의 그 경제부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정책실장이 지금에 있는 현실 진단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함께 2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도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제 의혹 제기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저는
1: 의혹이
0: 좋지
1: 문제가
0: 않다고
1: 아니라
0: 보겠습니다.
1: 일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ETF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한 1,500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손해를 한 50조 넘는 돈을 지금 손해를 본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이 정권이 지지율을 유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 좋아가지고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면서 그 혜택을 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 ETF라고 하는 부분하고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총책임자가 정책실장이었는데 여기부터 정리하는 게 맞았었죠. 근데 그 정책실장을 경질을 안 하고 갑자기 했단 말이죠. 이게 하루 사이에. 그러면 이게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0: 근데
1: 이게 왜 의혹 제기입니까?
0: 아니,
1: 그리고
0: 송 의원님.
1: 이거는 당대표도 얘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도 얘기를 했고, 나경원 대표도 제기했던 문제고, 오늘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 죄송하지만
0: 아니,
2: 30초만 반론 듣고
0: 30초만 말.
2: 다른 얘기로
0: 아니, 제가 일의
2: 넘어갈게요.
0: 수순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사를 할때큰 테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각의 6개 부처 장관을 먼저 발표하는 게 맞는 것이지. 청와대 정책실장은 먼저 발표하고 내각을 발표한다는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문법인 것 같습니다. 개각이 먼저 우선이 되는
2: 뭐
0: 것이죠. 그다음에
2: 순서에 대해서 두
0: 아니,
2: 분의
0: 저는
2: 생각이 이제
0: 그거는 전혀
2: 다르다는
0: 다른
2: 걸로
0: 문제라고
1: 아니죠.
0: 보고요.
1: 개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정에 큰 변화를 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시그널은 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가려고 하는 그 흐름으로 가다가 하루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2: 알겠습니다.
1: 대해서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이저 주시에 따른 그런 그
2: 어쨌든
1: 부분이라는
2: 뭐두
1: 거죠.
2: 분 얘기하시는 중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방송 듣고 있으면 발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전화 주시면 내일 저희가 또 의견을 반영해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인물은 아무래도 용해인 후보자겠죠. 용해인 후보자 관련해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3: 지난 2024년 총선에서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용 후보자는 장관 취임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용해인 지명은 저는 중년동의형 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봅니다. 위장 제명쇼 해갖고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들어가갖고 1년에 11억씩 돈을 받아갑니다. 국무위원으로 지명이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11억 못 받을까봐 지금 사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입니다.
5: 용해인 의원의 남편은 기본소득당의 3년 당직자로서 용해인 의원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되며 용해인 의원의 남편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그래서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6: 만약 의원직을 사퇴하면 원외 정당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심했을 거예요.
3: 논란의 중심에선 90년대생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무사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 당장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장관은 하는데 내가 비례대표 의원직도 못 내려놓겠다. 양손에 다 주겠다. 이거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0: 그 용해인 의원이 이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외 정당이 됐을 경우에 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을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 내용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비례대표 관련해서 이제 두 번을 했고 고개 숙여 이제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용해인 의원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정당의 당대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당 당대표였기 때문에 정당을 책임졌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그만두고 장관을 수용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그 타당의 상황에 대해서

0: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언급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한다라는 게 좀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1: 사당이 아니고 민주당 사촌동 정당 대
0: 사촌정당.
2: 사촌정당.
0: 아니 이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혜종 의원님도 오랜 정치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국정을 할 때 개각을 할 때 좀 더 폭넓고 상징적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운동당도 넓게 쓰고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 실용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또 진보 진영까지 함께할 수 있는 집을 져야 되는데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하면 개각에서 충분히 수용을 해서 내각으로 임명한다고 하면은 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그동안에 이제 재선 의원 활동하면서 사회 약자 보호라든가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뭐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도 많이 만들고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30대 정치인으로서 정치력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평가를 받았고 성평등 가족부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입법 활동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좋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러한
2: 워낙
0: 부분에 대해서
2: 비례대표 재선도 좀 이례적인 거잖아요.
0: 그때는 이제 우리가 2020년, 24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연합정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에게 이제 배분되는 비례대표 한 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용혜인 의원이 재선을 하게 됐는데 그건 이제 기본소득당의 당의 기조라든가 그 인물에 대한 추천의 결과물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연임에 대한 것은 관여할 부분은 아니었던 것이죠.
2: 당장 국고보조금 11억 원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국민 세금이 이런 이제 비판을 나경원 의원이 했었는데 야권에서는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의 이제 배우자까지 공세가 들어갔는데요. 안철수 의원, 지금 배우자가 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데 가족소득당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남편이 기본소득당 상근 당직자인데 남편 봉급 때문에 그만두질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 경력 단절의 해결사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가족정당, 1인 정당 운운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를 넘는 비난이다. 또 가족관계가 아닌 능력에 따라 당직자를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당직자 하는 거는 이게 뭐 가족 정당이기보다는 그 필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이다. 이런 해명인데 글쎄요. 이제 뭐 납득하는 분이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1: 조금만 회사 할 때도 가족들이 하게 되면 그 함께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불편함이 있습니다.
2: 예.
1: 특히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살고 있는 이 위성 정당이
3: 청와대의 2기 개각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정치권 소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금

0: 어떡하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0: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3: Best sleep.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1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강원도는 저녁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인천과 경기에는 10에서 60mm, 서울과 강원 지역에 5에서 40, 충남 북부에 20에서 80mm가 예상이 되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남부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에는 무덥겠고 중부는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에 머물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통량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부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고장차 소식도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한남대교로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고 이 뒤쪽으로 청담대교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반대편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서행인데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여의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강변북로보다는 조금 짧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곡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멀리 금호분기점 4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비판이 여야 모두 쏟아지다 보면 후보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2: 제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30대 여성의 장관이고 그동안의 의정
0: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2: 상당히 돋보이는 면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의정 활동할 때 높은 평가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문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용인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 후보자가 됐을 경우에 그 능력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왜 이 사람이 지명이 됐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또 후보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지 이렇게 야당에서 국민의힘에 제기되는 문제로만 그렇게 해서 접근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러면 모든 후보자들의 그 장동혁 대표라든가 나경원 후보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3: 만약에 후보자,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은 이 의원직을 내려놓든 장관직을 선택을 하든 하나를
1: 둘
3: 해놓고
1: 중에 하나만 해라.
3: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0: 평가를 받는 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용인 후보자 하면은 이제 뭐 당당한 여성, 당당한 일하는 여성,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부분을 좀 국민 앞에서 명쾌하게 좀 해명을 하고 또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개각으로 물러나게 됐는데 물러나는 상황에서조차 탈영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제 얘기 좀 들어보시죠.
4: 국무위탈했던 사실 진짜 없습니까?
5: 없습니다.
4: 예, 없습니다. 다른 건데 없으시죠?
5: 없습니다.
0: 한동훈
4: 어떤 이유로든 간에, 어떤 사유로든 간에 안규백 장관님이 영창에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5: 그건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진짜 안 됩니다.
4: 단언컨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영창 갔다 왔냐에 대한 답은 그게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니다가 아니라 그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까 답변이 제한된다? 이건 제가 보기에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사실상 영창 갔다 온 것까지는 사실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닙니까?
5: 그것은 지금 곧 밝혀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국무이탈은 하셨습니까?
5: 그것도 곧 밝힐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다시 한번 장관직을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 제가 장관직을 물러난 뒤에
4: 장관님 제가 아까 장관직을 두 답변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두 답변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5: 제가 다 장관직을 물러난 뒤에 곧 밝혀질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좋습니다.
1: 네, 안규백 장관이 물러나긴 됐지만 탈영 논란에는 마침표가 찍히진 않았습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이 아주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표현으로만 보면 그럼 탈영은 절대 아니고 영창 간 건 맞냐 뭐 이렇게 또 비꼬아서 얘기도

0: 아, 근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 답변을?
1: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국방위에 있고
0: 예.
1: 또 국방위원장을 할때
0: 예.
1: 직접 물어봤던
0: 아,
1: 내용들이에요.
0: 네.
1: 예, 그래서 뭐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 뉘앙스가 좀 틀리지요.
0: 예.
1: 군무이탈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안 했다 그 얘기고 영창 갔다 온 사실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버무리잖아요.
0: 예.
1: 이게 병적 기록부를 안 내놨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 할때 제가 후보자를 불러가지고 나하고 양당 간사 세 사람이 이걸 좀 보자. 그리고 여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0: 예.
1: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 그걸 아는 거지요. 이게 지금 그 클리어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장관직을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거 절대로 안 장관이 내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0: 왜요?
1: 여기에는 이 영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되는 부분도 여기 기록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명확하게는 못할 겁니다.
0: 네. 그럼 장관직이 다 마무리되면 이런 의혹은 해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민 앞에 이것은 다 해명을 해야 될 의무가 아직도 있는
1: 뭐
0: 겁니까?
1: 저 앞서 안규백 장관이 이번에 이제 장관 교체가 되고 그
0: 예.
1: 이후에 뭐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될것 같고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이제 현안 질의를 하고 국정에 와서 이제 질의를 할때
0: 예.
1: 자신도 되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한동훈 의원이 장관 시절뿐만 아니라 당대표 시절에 당원 게시판 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수사받았을 때 카톡 비밀번호, 핸드폰 비밀번호 안 깠던 거 아니겠어요? 수사받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의원의 저런 질문 태도가 기본적으로 야당 의원으로서 뭐 저는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 비밀번호 20몇 개 합니까? 그걸 누가 이해합니까, 그거를? 아니, 저 성일종 의원님 휴대전화 비밀번호 몇 개예요? 20몇 개가 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검찰에서 수사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인데 그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저기서 질의하면 맞습니까? 아니,
0: 그 부분부터 좀 까라고 하세요, 좀.
1: 아니,
0: 아니, 그리고 당원 게시판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잖아요, 지금요.
1: 국방장관은 그 모든 병사들을 다 지휘하고 또 지휘관들로부터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게 대통령실이 그 당시에 검증했을 때 이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병적 기록부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 사항 아닙니까?
0: 예.
1: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고 이제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왔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또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0: 예.
1: 이거에 대해서는 장관이 대답을 할 책임이 있죠.
0: 아니, 저는
1: 예.
0: 성일종
1: 의원님.
0: 안규백 의원이 이제 오선 의원을 하면서 국방위에서 우리나라 국방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역할들을 했고 또 서로 우리 성일종 의원님도 그 장관 지명됐을 때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이렇게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에 맞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높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면서 이 장관 자체의 모든 것을 예.
1: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0: 네.
1: 봅니다.
0: 박
1: 예.
0: 의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1: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병적 기록부를 안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0: 예.
1: 수가 없는 얘기예요.
0: 네.
1: 그렇잖아요. 대학 교수가 강단에 섰는데 어느 대학에서 뭘 전공했는지 너 그거 내놔 하는데 그걸 못 내놓는 거고 똑같아요. 인품적으로 훌륭한 분이라는 건다 알아요. 그러나 그 부분하고
0: 예.
1: 장관의 직책 수행하는 건또 다른 문제거든요.
0: 예. 인품은 훌륭한 분이지만 사실은 밝혀져야 된다. 저희가
1: 아,
0: 이제 그 얘기를
1: 그러면요.
0: 반복하고 있는데 안규백 전 장관이 되겠죠. 안규백 장관도 장관직 물러난 후에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국민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밝혀지는 내용을 저희가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로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인 YTN 뉴스 FM은 매시각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이어집니다.

0: 정부가 대홍수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네팔에 44명 규모의 해외 긴급구호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에 바로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도 지상과 공중 입체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1: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구호대가 오늘 바로 출발을 하는군요.
1: 네, 외교부는 오늘 아침에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을 결정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네팔 정부가 우리 측에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 활동 지원을 요청을 먼저 했고요.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구호대는 44명 규모로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단장입니다. 또 코이카와 소방청 인력, 구조견 등이 포함이 됐는데 대부분은 소방청 인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자정에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죠. 시그너스를 타고 출국을 해서 내일 새벽에 네팔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구호대는 현재로선 약 열흘간 머무를 예정입니다. 열흘 일정으로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협력을 해가며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실종자 수색과 또 구조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해외에 구호대를 파견하는 건 12번째고요. 2023년 캐나다 산불 사태 이후로 3년 만입니다. 한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가운데 육로 수색팀 9명은 어제 사고 발생 근처인 둔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육로팀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지상 수색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드론을 활용을 해서 네팔군과 합동 공중 수색을 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투만두에 남은 신속대응팀은 헬기를 활용한 광범위한 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도 네팔 당국에 헬기 운항을 신청해둔 상태고요.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이륙을 해서 사고 현장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0: 네, 오늘 국정원이 국회를 찾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비공개 업무 보고를 진행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 민주당 간사 윤건영입니다. 오늘 정부위에서 나온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의 김주애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이야기했던 관련 당사국 대화와 있어 국정원 차원의 대화 접촉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북미 간의 구체적 접촉에 대한 팩트가 체크되는 것은 없지만 대화의 지문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측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국면에서는 그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나 다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고요. 불법 내란, 12.3 불법 내란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8월 25일부터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다라는 것이고요.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에 대해선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존재하고 특별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인사 조치까지 할 계획으로 있다라는 정도의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질의응답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걸 제가 설명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0: 네, 국정원이 국회를 찾아 주요 현안 비공개 업무 보고를 진행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윤건영 의원이 관련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북한 김주애,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죠.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 단계인 것으로.

0: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어느 때라도 가능하고 현재는 대화의 징후만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팔 대홍수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팔 대홍수로 국경지대 수력발전소 터널에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주일째 고립이 돼 있죠. 구조당국은 터널 내부로 산소를 주입하면서 기적을 향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진흙더미에 갇힌 노동자들 생존의 핵심 변수는 어떤 걸까요?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재난 전문가들이 꼽는 고립자 생존의 최우선 조건은 깨끗한 식수입니다.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의학적 골든타임은 72시간. 홍수 발생 일주일째가 된 만큼 터널 내부에 비상식수가 얼마나 비치돼 있었는지가 1차 생존 변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산소와 터널의 내부 환경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 우려가 크지만 해당 터널이 대형 트럭이 지나다닐 만큼 거대한 규모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실제 현장 구조대도 산소와 음식을 주입하며 필사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 Earlier we tried
3: 안으로 산소를 불어넣기 위해 수직 시추를 시도 중입니다. 부디 그들이 무사히 살아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장 구조대원입니다.
1: 하지만 덥고 습한 터널 내부의 기온은 탈수 증세를 가속화해 생존자들의 체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시륵 같은 어둠 속 고립감이 주는 극도의 심리적 타격도 큽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전문가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생환 선례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인도 히말라야 산사태 당시의 터널 붕괴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터널에 갇혔던 노동자 41명은 잔해 틈새로 연결된 좁은 파이프를 통해 물과 산소, 음식을 공급받으며 무려 17일을 버틴 끝에 전원 구조됐습니다. 당장 진흙을 치우는 것 못지않게 내부로 생명줄인 보급 파이프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구조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200mm에 달하는 폭우 속에 전북에서 실종됐던 두명 모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정읍시 북면 한 하천 보 아래 수풀에서 경찰 수색 드론에 시신 한 구가 포착됐습니다. 확인 결과 이 시신은 어제 새벽 정읍시 구룡동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발견된 건 실종 지점에서 약 4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6시 50분쯤에는 어제 고창군 부안면 농장에서 아들과 일하다가 사라진 60대 남성이 실종된 곳 근처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전남북에 이어 충남에도 밤사이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 또 공원에서 토사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4: 네, 충남 홍성 보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비 피해가 잇따랐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곳 홍성에는 밤사이 내린 폭우로 토사가 유실돼 제 옆으로는 이렇게 커다란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옆에는 또 케이블 선들이 이 땅 위로 아슬아슬하게 노출돼 있는데요. 사람 얼굴 크기의 돌멩이들이 구덩이 안에 쌓여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조금 전 현장에는 인부들이 도착해 수풀을 걷어내고 또 돌멩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홍성에는 이틀 동안 212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서천 162mm, 보령에도 136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충남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충남 홍성 내포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한때 차량 진입을 통제하면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배수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비슷한 시각 보령시 천북면에서는 야산에서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혔고 산에서 흘러내려온 토사들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보령시는 이른 아침부터 중장비 등을 동원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새벽 6시쯤에는 세종시 연서면과 전동면 일대에서 나무 쓰러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나무를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충남 당진에는 호우경보가, 서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해당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효됐는데요. 충남 서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고 당진 곳곳에는 일부 도로가 침수되는 등 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충청권에는 앞으로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비가 더 올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저지대 침수 피해 등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 보훈공원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5: 경기 광주시에서 가정폭력 피해 신고 이력에 있는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추적 4시간여 만에 경기 수원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편을 체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경찰이 용의자를 붙잡았다고요?
6: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현장에서 A씨를 압송해 먼저 조사를 진행한 뒤 경기 분당경찰서 유치장으로 신병을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A씨는 오전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피습 직후 자신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피해 여성의 남편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신고 4시간여 만에 붙잡았습니다.
5: 네, 그런데 피해 여성이 과거에 가정폭력 피해 신고 이력이 있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은 과거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협박과 폭행으로 모두 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특히 A씨는 협박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A씨와 함께 살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경기 광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달 11일에는 경찰서를 찾아가 남편의 폭행이 우려된다며 긴급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5: 최근에 발표된 정부 개각 인선 가운데 특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총알바지로 쓰는 것 아니냐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7: 네, 국회입니다. 네,
5: 정부가 발표한 개각 인선 두고 논란 계속되고 있죠.
7: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이 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는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현실 때문이라며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서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지 않았느냐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용 의원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8: 비례직 승계 논란 관련해 가지고 여권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변화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9: 고생 많으십니다. 네.
7: 국민의힘에서도 장관직과 의원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용 후보자를 총알바지로 내세워 국민 시선을 끌려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치모 공동대표 이력을 꺼내들고는 지명 철회 영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매 공소취소 담당 장관의
11: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0: 책임자를 고른 것입니다.
7: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는 사법과 검찰 개혁에 헌신해온 인물이라며 국정 운영을 가로막겠다는 억지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새로운 내각이 추석 전 신속히 진용을 갖추고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청문회도 책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2: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되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0: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사퇴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꼬리인 김 전 실장을 자른다고 몸통 이재명 대통령이 사라지진 않는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3: 네, 그리고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도 열리죠?
0: 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립니다. 각종 법안과 내년 예산 등을 다루는 10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건데요. 우선 모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도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외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장 모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등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곧장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800조 원대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간 시각 차이가 뚜렷한 상황이라 극한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민생 입법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오전에는 양당 정책위원회가 만나 협치를 외쳤습니다.
4: 타당한 대안은 언제든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여당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5: 민생이라는 공통 분모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2: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입니다.
5: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기존 유튜브 채널 데일리민주를 민주당 TV로 확대하고 오늘 새벽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해 메가10을 비롯한 향후 당내 기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자유당 이승만 정권 시절에 하던 대한뉴스식 발상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 네, 우리 육로수색팀이 네팔군과 함께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또 정부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에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염건흥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네팔 대응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0: 두분
2: 어서
0: 어서
2: 오세요.
0: 오세요.
3: 네,
2: 네.
3: 안녕하세요.
0: 회장님, 일단 우리 대응팀의 이제 위치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실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근처까지 지금 근접을 한 거죠?
3: 그렇습니다.
0: 예.
3: 지금 우리가 이어댐 제일 상부에 있거든요.
0: 예.
3: 거기에 이제 발전소 터널이 시작하는 그 댐이거든요.
0: 네.
3: 그 위치에 작업 한 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가족 측에 의하면.
0: 예.
3: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어디까지냐면 지역으로 보면 람체를 지나서
0: 네.
3: 지금 둔체까지 육로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둔체까지 갔거든요.
0: 예.
3: 근데 가장 가까운데도 여기서도 거리상으로는 약 20km 이상이 남아있다라는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네팔군과 이제 뭐 협력을 하면서 같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곳 지형에 좀 밝은 그런 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 작업에 좀 속도를 낼수 있지 않을까요?
4: 네, 왜 최초에는 원래 접근조차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2: 염건흥
4: 사실은 이제
2: 유원대
4: 헬기를 통한
2: 경찰소방행정학부
4: 공중수색
2: 교수입니다.
4: 위주로 지금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네팔 정부에서 협조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안전 문제, 그다음에 헬기들이 이제 겹칠 경우 이제 운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헬기도 극도로 좀 제한돼 있었습니다.
0: 네.
4: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어제 지금 헬기 두 대를 지금 운용을 해가지고 공중에서 수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트랙으로 지상 육로 수색을 이제 하고 있는데
0: 네.
4: 다행히도 아까 지금 저 말씀 주셨듯이 둔체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둔체가 이제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한 3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을 발견했다라고 지금 새로 지금 알려진 정보가 있습니다. 이
0: 네.
4: 부분은 아마 현지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도로들은 약 40km 정도

0: 도가 유실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있던 도로마저도 뭐 다 진흙에 덮여서 사실은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러면 결국은 중장비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을 일단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건 아마 현지인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군당국에서 협조를 했든 아니면 셰르파든 현지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을 확보해서 아마 지금 육로 수색팀이 지금 차 세량으로 세대로 지금 오프로드 차량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진흙밭 위는 이제 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기동력을 갖췄기 때문에 아마 좀 그 육로 접근을 해서 현지에서 아마 그 댐 근처를 집중적으로 좀 정밀하게 좀 수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워낙에 산악 지형에다가 지형도 다 흐트러진 상황이라서 안전 여부도 따져야 되고 수색 작업이 녹록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대응팀이 갔거든요. 우리 예. 지금 국민들을 지금 수색하러 갔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수색을 하는 과정인데
1: 예.
2: 지금 그중에서 수색을 하는 과정이 어려운 부분이 지형을 잘 몰라요.
1: 예.
2: 그래서 그 지형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1: 지금 앞에서도 교수님
2: 이야기하셨지만은 어떤 그 도움이라든지 우리가 뭐 셸파를 도움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세부적으로 점진적인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접근하는 이 방법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3: 네. 지난 주말보다는 이제 뭐 헬기 이륙이라든지 이런 협조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3: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뭐 그 효과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헬기 수색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3: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가족들이 사실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어댐은 좀 상류 지점인데 거기서도 이제 실종자 한 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긴 수색이 안 되고 있다라고 가족들이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번 헬기는 떠가지고 위어댐부터 이제 수색을 했습니다.
3: 네.
0: 그래서 이제 현장까지 들여다봤는데
1: 예.
0: 특히나 이제 사실 가능성은 이제 아래쪽 캠프 쪽이 가장 이제 높긴 하죠. 그래서
1: 네.
0: 지금 위어댐부터 캠프까지 지금 항공 수색을 통해서 들여다봤고요. 또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우리가 드론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데 드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제한이 걸려 있어요. 상공을 이제 떠다니는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네팔 당국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1: 예.
0: 이 부분도 좀 현재까지는 제한돼 있었는데 네팔 당국이 지금 적극적인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왜냐하면 해외 원조나 지원도 거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가 지금 사안이 좀 커졌죠. 매우 커진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과 인도와 또 호주, 우리나라의 지원은 이제 받겠다라고 입장은 표명했지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네팔 정부에서 협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육로 쪽도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고 있어서 군도 그쪽에서 이제 군 경찰이 지금 그쪽도 적극적으로 수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 수색 같은 경우도 지금 허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드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지금 우리가 군 헬기를 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군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정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
3: 네.
0: 지금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건 민간 헬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근처에서 뜨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는 동안에 이 항공유 소모가 굉장히 심해서 실제로 상공에서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이 20, 3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3: 네.
0: 그러면 이 항공에서 지금 이 헬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면 더 정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1: 예.
0: 요즘 뭐 이제 드론이 HD나 UHD 카메라를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볼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찍어놓고 그 영상을 다시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실종자를 좀 더 정밀하고 또 고도화된 상태로 좀 그 수색을 할 수가 있겠죠.
1: 네. 뭐 현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지금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텐데 한 가지 좀 시선을 모았던 것이 5살 소녀가 6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잖아요.
0: 네.
1: 어떻게 이렇게 구조될 수 있었던 겁니까?
0: 그러니까 그 참 그 다행인 소식이 들렸어요.
1: 예.
0: 5살 아이가 이제 60시간 만에 지금
1: 예.
0: 구조가 됐죠. 60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 재난 상황에서 지금 이번 같이 뭐 홍수에 의한 뭐 실종자들을 찾는데 최대 이제 우리가 골든타임을 72시간까지 보기는 하거든요.
1: 예.
0: 60시간 만에 그것도 생존력이 굉장히 약한 5살 여아가 지금 구조된
1: 지금
0: 그런 화면 나오고
1: 있어요.
0: 있죠.
1: 예, 예.
0: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1: 예.
0: 건물에 이제 붕괴된 건물 안에서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건물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근데 아주 강한 강인한 생명력과 함께 또 적극적인 구조로 지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요.
1: 구조대원들이 처음에는 작은 소리가 들렸는데 고양이인 줄 알았다.
0: 맞아요.
1: 뭐 이런
0: 고양이 소리 같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밑에 깔려 있으면 예.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하더라도 사실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 흙과 건물이 막아놨기 때문에 아이도 아마 생존을 위해서 뭐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그 소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야옹야옹하는 고양이 소리 같이 이제 들렸을 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소리마저도 이제 놓치지 않고서 이 수색대가 찾아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이 장면 하나만 봐도 네팔 당국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다 구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골든타임은 72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꼭 골든타임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까지 충분히 예. 생존 가능하고요. 예. 이 아이가 60시간까지 5세의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도 아직까지 희망을 깨는 끈을 놓지 말고 이런 지금 정부와 네팔 당국의 적극적인 수색과 구조 요청에 예. 맞춰서 우리가 또 희망 섞인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끈을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이의 이름이 마니샤라고 하는 이제 헬리콥터로 이제 이송이 됐고 그리고 물을 마신 이후에는 의식을 또 바로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탈수 증상이 가장 심하거든요. 예. 탈수 증상. 근데 사실은 요 바로 구조했을 때는 물도 조금 이따 먹여야지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눈도 가려버리죠. 왜냐하면 지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밝은 빛을 보면 시력을 또 상실하거나 예.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서 회복 절차를 아마 거친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병원으로 후송될 것으로 추속됐을 것입니다. 아마.
1: 현장에서 저런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3: 이제 뭐 산사태나 뭐 이런 재난 상황에서 고립이 됐을 때 뭐 식수라든지 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지금 고립됐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지금 골든타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고립됐을 때 우리가 333 하거든요. 근데 산소 없이 3분. 그다음에 물 없을 때 3일 그래서 7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고립됐을 때는 일단 산소나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터널에서도 터널을 뚫고 산소를 지금 주입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고립된 상황을 발견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산소나 이런 물을 투입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혹시 안에 있는 어떤 가스가 발생했지 않았느냐. 또 2차적으로 붕괴가 있겠죠. 왜냐하면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어떤 붕괴 위험. 그다음에 또 우리가 수색을 하면은 구조자가 발견돼서 고립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급한 마음에 구조자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을 때 어떤 터널에서 포복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지금 구조자인데 구조자가 설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땅에서 포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체중을 상하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혹시 치마나 어떤 싱크홀이 있었을 때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고립이 돼서 확인됐으면 그 고립자의 어떤 생사, 공기나 물, 그다음에 또 체온이겠죠. 이런 걸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구조자의 안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전소 터널 수색 작업입니다. 워낙에 잔해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현장 상황이 상당히 녹록진 않다 그러는데 일단 시신 한 구가 또 수습되기도 했다고 해요.
0: 네, 일단 신원 파악은 안 됐어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실종자인지 외국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지에서는 실종자를 찾더라도 신원 파악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신마저도 지금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그냥 매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의 절차, 그러니까 신원 확인에 필요한 DNA랑 사진만 찍어 놓고 예. 시신을 지금 뭐 매장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뭐 실종자가 사망자로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4: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먼저 급파된 신속 대응팀은 사고 현장 30k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네팔 현지 수색과 구조 상황,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짚어봤습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6: 고향 특례시.
7: 가족 여행 체크리스트.
8: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7: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9: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0: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3: 두 달여 전 SNS에 아주 기괴한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서 있던 한 남성을 찍은 영상인데요. 그 모습이 마치 좀비 같았죠.
14: 어머, 저 사람 좀 봐! 왜 저래? 마약한 거 아니야? 왜? 미국 영상 보면 저렇게 허리 완전히 굽히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나오잖아. 딱 그 모습 같은데?
15: 일단 찍어보자, 얼른.
13: 영상이 퍼지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소변 정밀 감정 결과 놀랍게도 음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남성 역시 경찰 조사에서 몸에 힘이 없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4: 아, 소변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15: 예, 그래서 일단 석방됐습니다.
14: 아, 그래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다른 증거 있는지 더 확인해보자. 압수수색이랑 그 휴대전화 포렌식, 그것도!
13: 실제 경찰은 남성이 석방된 뒤에도 보강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됐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된 사람인데 어떻게 집을 압수수색하고 개인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걸까요?
14: 선배님! 모발 정밀검사 신청한 거요. 결과 나왔습니다. 양성 떴어요. 그 자식 마약 맞았어요.
13: 이렇게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모발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이 찍힌 바로 그날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해 있었다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날 투약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모발 검사 하나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사건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6: 네, 감사합니다.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13: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사건으로 불리던 케이스인데 일단 처음 영상이 올라온 순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6: 네, 지난 6월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사건의 전말입니다. 대낮에 등을 굽힌 채 비틀거리는 남성의 영상이 퍼지자 경찰이 CCTV를 추적해 30대 남성을 찾아냈고 현장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죠. 국과수의 1차 소변 감정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하루 만에 석방된 것입니다. 진짜 반전은 또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접지 않고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0: 처음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영장 없이 체포가 되는지, 그다음에 길에서 행동이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이 마약 검사 받아보자라고 하면 무조건 또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긴급 체포의 정당성과 마약 검사 거부권 두 갈래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 경찰의 긴급 체포는 적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필로폰 투약은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인데다 마약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몸속 성분이 빠져나가는 증거가 스스로 사라지는 범죄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간이 검사 양성이 나왔는데 영장을 받으러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니 긴급 체포 요건을 모두 갖춘 셈입니다. 그렇다고 마약 검사 좀 합시다라는 경찰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이나 모발은 신체 시료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만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점을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면 결국 강제 채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부하면 끝이 아니라 거부하면 절차가 한 단계 더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0: 아무튼 국과수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석방됐다고 해서 마약 혐의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던 거죠. 경찰은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1: 네, 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구금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와 수사할 혐의가 남아있는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우리 법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불구속 수사입니다. 국과수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당장 가둬둘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즉시 석방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상행동 영상이나 스트레칭을 했다며 말을 바꾼 진술 등 수사할 혐의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모발 감정과 포렌식 같은 보강 수사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특히 한번 긴급 체포 후 풀려난 사람은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재체포가 아니라 증거를 쌓아 정식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0: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어쨌든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아서 풀려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집을 막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전화를 또 뺏어서 포렌식을 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물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을 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죠.
1: 네, 맞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과 소변 검사의 한계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두는 구속영장은 기준이 매우 엄격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수사의 필요성만 소명되면 비교적 폭넓게 발부됩니다. 특히 소변 검사는 최근 사흘에서 열흘 이내에 투항 여부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즉, 소변 음성은 최근 며칠간 안 했다라는 의미일 뿐 마약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무죄 증명이 아닙니다. 반면 모발은 길이에 따라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전 투약 이력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변으로는 잡히지 않는 과거의 투약 증거를 모발 감정과 포렌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던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문자, 뭐 사진, 검색 기록, 뭐 금융 정보, 사실 한 사람의 생활 전체가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 경찰이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정보를 정부 증거로 또 사용을 할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요즘 세상에 휴대전화는 마치 작은 집과 같죠. 그래서 법도 실무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기기를 통째로 터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혐의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 골라내는 선별 압수 원칙입니다. 마약 사건이라면 구매 대화나 송금 내역, 검색 기록처럼 혐의와 직결된 데이터만 합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의자나 변호인이 어떤 파일을 추출하는지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포렌식 참여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이 절차를 어기고 확보한 자료는 나중에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포렌식 중 우연히 다른 범죄 흔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별도의 영장 없이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를 열었다고 해서 내용 전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이죠.
0: 아무튼 보강 수사를 거치면서 모발 정밀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됐다는 것과 긴급 체포 당일에 마약을 투약했다가 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0: 않나요? 혐의를 입증하려면 긴급체포 당시 투약 사실을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해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건 팩트니까 처벌이 또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1: 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바로 말씀해주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시점에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영상 속그 순간에 마약에 취해 있었는가?입니다. 국과수 모발 감정 양성은 첫 번째 사실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투약 날짜를 특정 기간 범위로 기재하더라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하지만 두 번째, 영상 속 해당 시점에 그 이런 이상 행동이 과연 마약 때문이었느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 직후 채취한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소변은 최근 며칠간의 투약을 잡아내는 만큼 그 시간에 마약에 취해 있었다라고 단정하기엔 수사기관에 불리한 정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도 영상 촬영 시점의 투약 여부는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처벌 여부는 모바일 감정과 휴대전화 물증으로 다투게 되고, 영상 속 행동과 마약의 연관성은 유무죄보다는 양형, 그리고 어떤 약물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의 문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또 보도를 보면 이 남성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이 됐거든요. 물론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 때문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 남성이 병원에서 받은 약 때문이다 주장을 한다면 마약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1: 네,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현장 간이 검사는 감기약 같은 일반 약물에도 반응하는 위양성 가능성이 있어 법적 최종 판단은 늘 국과수 정밀 감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정당한 처방약이냐, 불법 마약이냐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면제나 정신과 약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대로 복용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수사기관은 국과수가 특정한 검출한 성분과 병원 처방 내역을 면밀히 대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으로 소명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된다면 불법 투약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죠. 하지만 처방받은 약이라는 말이 무조건적인 방패막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는 의료 쇼핑이나 처방 한도를 넘긴 오남용, 또한 타인 양도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결국 단순 투약이냐,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이냐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실제 불법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 가정을 해보고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종류의 마약이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까?
1: 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마약을 손댔느냐가 사법부의 잣대에 기준이 될 것입니다. 대마 흡연의 경우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인 것과 달리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훨씬 더 극심한 필로폰이나 펜타닐은 징역 10년 이하로 법정형 자체가 훨씬 무겁습니다. 양형 기준상 단순 투약이라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대나 버스 정류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안긴 정황은 아주 불리한 사유죠. 이 행동 자체가 별도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판단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결정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징역형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재활교육 이수 명령과 마약 가액에 대한 전액 추징까지 뒤따르는 만큼 초범이니 집행유예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0: 그리고 마약은 보통 누구에게서 구했냐, 이것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함께 투약한 사람, 뭐 건넨 사람, 혹은 반대로 이 남성이 누군가에게 건넨 또 정황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무게도 달라지겠죠?
1: 네, 만약에 그러한 사정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면 맥락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 투약이 개인의 일탈에 가깝다면 매매나 유통, 수수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중대 범죄로 보아 법정형에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영리 목적의 유통은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네면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이라 집행유예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죠.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미스 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남 당진과 서산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졌는데요. 다만 여전히 비구름이 중부에 머물러 있어서 수도권과 강원, 충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차츰 비가 그치겠고 강원도는 저녁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에 머물겠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빗길에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분기점 부근 2, 3, 4차로 3개 차로에 걸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2km 구간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서울 다가서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4km 구간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뒤쪽으로 4km 구간 주춤하고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도 시구간에서 다시금 밀립니다.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안성분기점 5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네팔에서 어제 육로로 이동한 신속 대응팀은 네팔군과 협력해 실종 추정 지점 인근에서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 네, 정부는 네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오늘 밤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하겠습니다.
0: 네, 먼저 권준기 기자, 어제 육로로 이동한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서 수색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차로 현장으로 접근한 신속대응팀은 오늘 이틀째 지상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홍수로 도로가 끊겨 구불구불한 산길을 통해서 우회로를 찾아서 현장에 접근했는데요. 신속대응팀은 현장에서 이틀째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당초 생각보다는 도로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원래 목적지였던 람체보다 더 들어간 둔체까지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이 둔체는 발전소 시설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실종자들이 대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과는 더 가까운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신속대응팀은 네팔군의 협조를 받아서 공동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챙겨갔던 고성능 드론을 띄워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권 기자 뒤로 지금 강이 보이는데 지금 대홍수 피해를 입은 강을 따라서 권 기자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강이 바로 트리슐리 강입니다. 이번 대홍수 참사를 일으켰던 강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면 도로 표지판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길은 원래 2차선 도로가 있던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진흙밭이 돼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강물도 한번 보시죠. 지금 트리슐리 강이 흐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평소보다 굉장히 물살이 거셉니다. 현지 주민의 말을 들어봤더니 지금 강물 수위가 많이 높아져서 20피트, 그러니까 6미터가량 높이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 강물 수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 건너편에 보시게 되면은 주택이 보이는데요. 드문드문 이 주택이 있는데 진흙에 덮여서 거의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방향이 바로 북쪽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우리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퍼 트리슐리 원 지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도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우리 신속대응팀이 이 원래 진행하던 이 평상 도로가 아니라 산길을 찾아서 우회로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도로 상태를 봤을 때 워낙 이 피해 상태가 심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팔 정부가 지난주 일요일을 기점으로 해외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외국의 지원을 거부하던 네팔 정부가 입장을 바꾼 건데요. 그만큼 피해 규모가 커서 외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반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피해 상황을 봤을 때 복구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그러니까 도로가 도로 통행이 재개되,

0: 재개돼서 우리 피해 지역이 있는 곳까지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자세한 현장 상황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 카트만두로 가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어제만 헬기 수색이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항공 수색이 조금 더 수월해진 겁니까?
2: 네, 네팔 정부 당국이 민간 항공기 이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신속대응팀 관계자가 네팔군 고위 당국자와 면담했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후 전격적으로 두 차례나 헬기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팔군과 합동작전에 착수했다. 이게 신속대응팀의 평가인 만큼 오늘도 추가 헬기 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루 전 수색 과정에서는 상류 위어댐 지역 주변을 촬영하고 임시대피소 파워하우스 지역에는 대응팀 헬기가 착륙까지 했습니다. 사고 지역 인근을 직접 맨눈으로 수색하고 촬영도 진행했지만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소방이 네팔군과 공중에서도 합동작전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공중수색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3: 네, 우리 정부의 긴급구호대도 네팔로 떠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소방청과 코이카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가 오늘 밤 서울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제 뒤로 보이는 카트만두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긴급구호대는 도착 뒤 열흘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실종자 수색과 생존자 구호활동, 사망자 수습 등이 구호대의 목표입니다. 구호대는 추가 드론 등 전문 장비도 챙겨서 네팔로 입국할 예정인데요. 구호팀이 도착해 현장에 합류하면 신속대응팀의 수색, 구조활동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네, 모두 안전한 수색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준기, 김철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팔에서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의 가족들,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3: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력을 추가로 현지에 보내 수색 활동을 지원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4: 네, 분당 두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수색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남동발전 직원 9명이 네팔 현지에서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 가까이 되어가면서 가족들의 초조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실종된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 가족들은 대홍수 직후 매일같이 이곳 두산 타워를 찾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어제 첫 헬기 수색 결과를 공유했던 만큼 오늘 수색이 재개된다면 그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그간 실종 직원 가족들은 위어댐을 포함해 더 높은 고지대 등 수색을 요구해왔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측 역시 가족들 의견을 수용해 헬기 수색 당시 이 부분을 샅샅이 뒤졌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사고 현장에 가겠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네팔행 비행기에 오른 가족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오후 직원들을 추가로 네팔로 보내 현지 대응팀 규모를 20명 내외로 확대합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실종 직원 3명의 가족이 모두 네팔 현지에 있어서 현지 대응팀이 직접 가족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직원 가족들 역시 수색 속도를 높이는 걸 최우선 과제로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은 모두 경영진까지 네팔 현장으로 날아가 수색 상황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두 회사는 수색 일정이 길어지는 상황도 가정해 인력 교대나 추가 인력 투입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두산타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1: 정부가 대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에 수색과 구조를 돕기 위한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3: 모두 44명이 오늘 밤 군 수송기 편으로 출발할 예정인데 내일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수색과 구조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네팔 측으로부터 수색과 구조를 위한 장비와 인력 파견을 요청받은 우리 정부는 하루 만에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해외 긴급 구호대는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에 인명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파견하는 정부 구호대입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소방청 소속 44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오늘 밤 곧바로 네팔로 출발합니다. 구호대 수송에는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인 시그너스가 투입됩니다. 지난 2023년

0: 캐나다 대형 산불과 튀르키예 강진 당시 해외 긴급구호대 수송도 시그너스가 맡았습니다. 긴급구호대 가운데 대부분인 37명은 소방관들로 추색과 구조 전문가들입니다. 구호대는 드론과 내시경 카메라 등 수색과 구조 전문 장비들을 대거 챙겨갑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건물 잔해 내부 등을 수색할 구조견 5마리도 동행합니다. 네팔이 해외 구조대 파견을 요청한 건 중국과 인도 외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구호대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인데 도착하는 대로 네팔 측과 협의를 거쳐 수색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네팔 구조당국은 수백 명의 노동자가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로 산소를 주입하며 기적을 향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2: 진흙더미에 갇힌 노동자들 생존의 핵심 변수는 무엇인지 김잔디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3: 재난 전문가들이 꼽는 고립자 생존의 최우선 조건은 깨끗한 식수입니다.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의학적 골든타임은 72시간. 홍수 발생 일주일째가 된 만큼 터널 내부의 비상식수가 얼마나 비치돼 있었는지가 1차 생존 변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산소와 터널의 내부 환경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 우려가 크지만 해당 터널이 대형 트럭이 지나다닐 만큼 거대한 규모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실제 현장 구조대도 산소와 음식을 주입하며 필사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4: Earlier we tried 안으로 산소를 불어넣기 위해 수직 세출 시도 중입니다. 부디 그들이 무사히 살아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장 구조대원입니다.
3: I hope they are. 하지만 덥고 습한 터널 내부의 기온은 탈수 증세를 가속화해 생존자들의 체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 속 고립감이 주는 극도의 심리적 타격도 큽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전문가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생환 선례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인도 히말라야 산사태 당시의 터널 붕괴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터널에 갇혔던 노동자 41명은 잔해 틈새로 연결된 좁은 파이프를 통해 물과 산소, 음식을 공급받으며 무려 17일을 버틴 끝에 전원 구조됐습니다. 당장 진흙을 치우는 것 못지않게 내부로 생명줄인 보급 파이프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구조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 네, 네팔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국내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부모 경장이 조금 전에 검찰에 인계됐습니다.
2: 네, 경찰은 부경장의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는데요.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1: 네, 지금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부경장이 경찰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2: 네, 부경장은 자, 지금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5: 다른 사건도 이렇게 처리하셨나요?
6: 그렇게 하라고 배웠나요? 제대로 처리했으면 실종자 살아있을 수 있었는데.
2: 자,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올라타는 부경장의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부경장 30대 여성 장모 씨, 또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일부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직무유기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남북에 이어서 충남에도 밤사이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네,
2: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 공원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오승훈 기자.
7: 네, 충남 홍성 보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7: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 밤사이 폭우로 토사가 유실돼 이렇게 커다란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옆으로는 케이블 선들이 이 땅 위로 아슬아슬하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 얼굴만한 크기의 돌멩이들이 구덩이 안쪽에 쌓여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는 굴착기 등을 동원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밤사이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홍성에는 이틀 동안 216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당진 136mm, 서산 126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충남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충남 홍성군 내포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한때 차량 진입을 통제하면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배수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비슷한 시각 고령시 천북면에서는 야산에서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혔고 산에서 흘러내려온 토사들이 도로를 덮쳤으며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충남 태안과 당진, 서산에는 오늘도 한때 호우특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지금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당진과 서산에는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이 침수돼 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지하차도와 도로 진입을 통제하고 배수지원 등 현장 안전조치에 나선 상태입니다. 충청권에는 앞으로 20에서 60mm, 더 많은 곳은 80mm 이상 비가 더 올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호우특보가 발효됐던 지역에 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고 저지대 침수 피해 등 유의해달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 보훈공원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1: 200mm에 달하는 폭우 속에 전북에서 실종됐던 두 명 모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정읍시 북면 한 하천보 아래 수풀에서 경찰 수색 드론의 시신 한 구가 포착됐습니다. 확인 결과 이 시신은 어제 새벽 정읍시 구룡동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발견된 건 실종 지점에서 약 4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도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지금은 경기 남부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중부 비 상황 짚어주시죠.
8: 네, 충남 태안 소원면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8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재난문자가 발송됐는데요. 현재 충남 지역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지만 비구름이 다소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조금 전 경기 화성에 새로 발령됐습니다. 앞으로 충남 북부에는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는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그치겠고 강원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올라오면서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편. 범행 4시간여 만에 붙잡혀서 조금 전에 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2: 자,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A씨를 검거를 했고요. A씨는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역시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련 소식은 또 새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4: 네팔 당국이 피해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파견됩니다.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작업도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2: 네,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 자, 지금 뭐 현장에서는 정말 수색과 구조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희망적인 소식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매몰 60시간 만에 구조된 5살 소녀. 구조 뒤에 이송된 병원에서 엄마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뭐 정말 훈훈한 소식이었고요. 예. 어제 제가 여기서 같이 방송했던 네네.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참사 속에서도 또 이렇게 더더군다나 5세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60시간을 견디고 예. 구조가 됐다라는
4: 함은구 을지대 교수입니다.
10: 좋은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1: 예, 네. 지금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름이 마니샤고 5살이다. 그런데 엄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적적인 일이 아닐까 싶어요.
9: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어찌 됐든 특히 5살 어린 아이 여아이기 때문에 더 기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앞으로도 이런 소식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다행히 네. 지금 이 아이는 회복 중이고 안정적인 상태고 그리고 엄마를 만나자마자 고민형을 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11: 예,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이 저희 계속해서 좀 들리길 기대를 해보고요. 네팔에 대홍수가 들이닥쳤던 바로 그날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찰나의 판단이 또 수백 명의 학생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달리는 버스 차창 뒤로 무섭게 몰려오는 급류가 보이시죠? 자, 보이는 화면은 학교 스쿨버스 안에서 촬영한 화면인데 조금만 늦었더라도 아이들이 탄 버스가 거대한 급류에 휩쓸렸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대홍수가 모든 걸 휩쓸어간 그날 급류가 지나간 주변에 수많은 학교들이 있었고 수많은 아이들의 생사가 갈렸습니다. 자, 모든 것이 진흙으로 덮여버린 이곳,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리슐리 중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뒤에 정말 흔적도 남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참사 당일 이곳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900여 명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이 재난 경고 방송을 듣고 교장 선생님은 즉시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대피시킨 겁니다.
12: If I stop the children starting teaching there,
4: 만약 정보가 틀렸다면 하루 수업을 잃는 것뿐이지만 정보가 사실이라면 아이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아코 트리슐리 중학교 교장입니다.
12: Then the whole life will be lost. Then I immediately decided
4: 그래서 즉시 수업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대피시켰습니다.
11: 다와디 교장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 높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했고 또 학교를 향하던 스쿨버스에도 연락을 해서 방향을 돌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간 지 불과 10분 뒤 거대한 물살은 무자비하게 학교를 덮쳤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10분만 늦었더라도 정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생사가 갈릴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인데 이런 그 기민한 판단으로 여러 목숨을 살린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10: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신 것처럼 뭐 저런 그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예. 이런 조건들이 순간순간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또 안타까운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런 순간에, 그러니까 그 이번 네팔 참사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터널 3A나 3B 쪽도 예. 상당히 많은 이런 그 구조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어떤 순간에 의사결정이 상당히 어떤 생사를 가르는 그런 조건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저렇게 이제 현장에서 급박한 순간에 그 기록을 하면서도 주변에 막 도망쳐라든지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모습들도 저희가 이제 생생하게 전해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네팔 정부가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네팔에 44명 규모의 해외 긴급 구호대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구호대가 가서 그럼 어떤 역할들을 좀 하는 건가요?
9: 지금 단계에서는 긴급 구조, 인명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후 복구 단계는 나중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네. 이 생존자나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그 요구조자들을 찾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11: 네. 그렇다면 이 네팔 정부의 이 해외 도움에 대한 기조가 달라진 이유, 그만큼 정말 현장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그 계속 밀려드는 그런 그 시신들도 문제고요. 예. 뭐 DNA 검사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공중 보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거의 제대로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1: 예.
10: 네팔 정부도 뭐 계속해서 이런 국제사회의 조력을 또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은 굉장히 뭐 네팔 이런 그 참사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1: 예. 워낙에 피해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참사다 보니까 네팔이 자체적으로 이걸 뭐 구조 활동이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력뿐만 맞습니다. 아니라 장비도 우리가 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0: 네, 맞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실제로 현지의 어떤 구조 구급은 뭐 네팔 현지인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복구가 시급하거든요.
1: 네.
10: 그러니까 뭐 임시 도로를 놓는다든가 전력 설비를 갖춘다든가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팔 정부는 대응하기 어려운 조건이 될 테니까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 말씀하신 장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네팔 정부가 수용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1: 네. 자, 정부의 신속 대응팀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서 공중과 지상에서 투트랙 전략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육로 수색도 하고 이제 헬기 운행을 하면서 어느 지점에 우리의 그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이 있을지를 탐색하는 그런 과정일 텐데 지금 여전히 뭐 헬기 운행 같은 경우에는 네팔 당국의 지금 허가 이슈가 지금 여전히 좀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10: 네, 그렇습니다. 그 계속 그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게 지금 네팔 정부가 좀 대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1: 네.
10: 어쨌든 지금 그 육로로 접근해서 육로 수색을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하지만 사실 이제 현지 여건상 접근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계속 그 항공 그러니까 헬기에 의한 혹은 드론에 의한 이런 이제 탐색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그 아직도 그 제대로 이제 탐색이 안 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1: 네.
10: 좀 적극적인 어떤 그 좀 통제를 좀 완화해 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1: 예.
1: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홍수가 나면서 도로도 사라졌고 다리도 모두 끊겨서 육로 수색팀의 이동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3: 3만 원 차이나 이제 헬리콥터.
4: 남차는 육로로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헬리콥터를 타면 모를까 물어는 못합니다. 트리슐리 주민입니다.
14: 호수가 좀 힘이 드니까 기자분들은 좀 안
4: 소방청 중앙 119 구조본부 본부장입니다.
14: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길이 앞으로 더 험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수색 현장에 가는 루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1: 네, 저희 취재팀도 앞서서 이제 현장에서 전해줬습니다만은 이 신속 대응팀과 같이 좀 이동을 하다가 워낙에 이제 힘든 부분, 좀 위험한 구간은 취재진들은 빼고 신속 대응팀만 이제 현장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여섯 시간 올라가는 우회로,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가 있지만 그 도로가 이미 이제 도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대여섯 시간을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우회로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고된 일이 아닐까 싶어요.
9: 예, 그렇습니다. 이 공중 탐색하고 그다음에 육로 탐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1: 예.
9: 공조가 이루어져야 가장 효율적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시차가 많이 나는 거고요. 그렇더라도 육로 탐색이 아무래도 좀 더 요구주자들을 저희가 정확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지금 가는 건데
1: 네.
9: 이게 공조가 안 됐을 때 저희가 좀 힘든 점들은 나중에 저희가 요구주를 찾거나 아니면 상류에서 또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거는 헬기에서 보고 좀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11: 네, 그래서 뭐 현지에 셰르파를 동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했었는데 지금 육로 수색팀에서 드론을 활용을 하긴 했는데 지금 드론 한 대를 수색에 활용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드론은 이제 크기도 조금 더 작고요. 헬기에 비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정밀하게 수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그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10: 네, 뭐 그 사실 뭐 드론 한 대를 운용해서 뭐 그 아직 성과를 내는 부분들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뚜렷한 성과는 우리 지금 9분에 대한 예. 어떤 위치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1: 네.
10: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굉장히 좀 그 뭐 상정하기 어렵겠지만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로 해당 지역에서 많이 벗어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더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중첩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1: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홍수라는 이런 그 재난 상황은 수색 범위도 그렇고 뭐 실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신을 찾는 부분이라든지 생존자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까지 이렇게 좀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색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9: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도까지 하류에 있는 인도까지 지금 시신이 떠내려갔다는 보도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 접근 사항이나 그다음에 구조대의 여건을 봤을 때는 지금 요구조자가 가장 있을 것으로 확률이 높은 지금 발전소 사이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1: 예.
11: 예. 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댐 건설 현장의 사무동과 그리고 이 상부에 있는 위어댐까지의 거리가 한 1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헬기 촬영 영상도 보긴 했습니다만 그 부근의 지금 상태 자체가 지금 뭐 숙소나 사무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건물이 있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흔적을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뭔가 수색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0: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현장 소장 인터뷰를 봐도 그러니까
1: 예.
10: 지금 이제 발전 시설이 있는 그 트리슐리강 그러니까 건너편 화면상 이제 오른쪽에 숙소동과 오피스동
11: 예.
10: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km 상류의 위어댐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제 90% 가량이 소실이 된 상황이거든요.
11: 예.
10: 그래서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당시 이제 근무 형태를 보면 말씀드린 오른편에 그 오피스동 쪽에 계셨던 걸로 그리고 이제 한 분 정도는 위어댐 쪽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1: 예.
10: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경고를 받고 조금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좀 탈출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간접이 좀 바라고 있는데
11: 예.
10: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말씀드린 강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구가 굉장히 좀 낮은 지대에 해당이 돼서 좀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위어댐 주변에서 이제 그 우리 발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도 우리 헬기를 띄웠을 때 위어댐 주변으로 일단 수색을 좀 총력전으로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어제 이 주변을 많이 둘러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로를 통해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 신속 대응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람체까지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우회로를 좀 빨리 발견을 하고 상황이 조금 더 괜찮아서 둔체까지도 진입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어댐하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린다면은 위어댐 주변에도 직접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9: 일단 위어댐은 저희가 터널로 물을 보내는 역할을
1: 네네.
9: 하기 때문에 터널 입구하고는 가깝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네.
9: 근데 현재 터널 입구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고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어댐 자체까지 지금 내려가는 것도 쉽지는
1: 않고 육로 위어댐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
9: 하상
1: 예.
9: 예, 하천 바닥에 있기 때문에
1: 예.
9: 실제 저희가 육로는 위쪽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산을 타고 우회해서 하천 하상 바닥까지는
4: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1: 헬기가 위어댐 주변을 좀 수색을 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신속 대응팀에게 뭔가 또 정보를 주고 이렇게 좀 공조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수색이 좀 원활하기도 하겠네요.
9: 일반적인 구조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1: 예.
9: 헬기 위에서 지원을 하고요. 통신이나 멀리 있는 위험들을 헬기로 정보를 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헬기가 뜨는 거나 또 구조팀이 가는 거나 이게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1: 예.
11: 네. 자, 지금 그 네팔 재난관리청에서 발표한 현재까지 이제 실종자 수가 한 4,4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사실 최근까지도 한 900여 명이 터널 안에 고립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600명대로 수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실종자 수가
2: 줄어든 게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0: 아마 이제 그 전반적인 그 정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또 네. 이제 거기서 그 당초에 뭐 한 350여 분 이상이 또 이렇게 구조가 되고,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또 그 터널 안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상황들을 또 말씀들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부분을 좀 판단을 하고, 이제 보통은 재난 상황이 되면 이제 이 기관 저 기관 또 뭐

0: 직계를 하면서 허수가 또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상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1: 예. 앞서 이제 그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 터널에서 이렇게 이제 생존자를 구조해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정말 그 생존자 또 진흙으로 다 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터널 입구에도 진흙이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말라버리면 진입이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뭐 그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예.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엎드려서 기어 나오는 형태로 그 탈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서해안 뻘처럼 이렇게 서서 이제 빠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기어서 나오는 형태로 예. 나오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런 진흙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수분이 빠지면 더 딱딱하게 경화가 될 거고 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그 위험성도 같이 좀 상승을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터널이라고 하는 좀 제한적 공간이기 때문에 수분이 이제 뭐 급격하게 마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환경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생존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유틸리티 파이프를 넣어서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공급 안 되는 또 구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뭐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생존 확률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2: 예, 이렇게 터널에서 실종자를 구조해야 할 경우에 어떤 부분에 좀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좀 구조를 해야 하는 겁니까?
3: 단계적으로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널 안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거주 공간이나 피할 공간이 있는데 이 안에서 음식이나 물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구멍을 뚫어서 산소는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보호구를 통해서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물품들,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전달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급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정공법은 터널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왜? 예.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붕괴의 위험이나 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양쪽 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예. 자, 지금 뭐 네팔 당국이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준비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 Multi forces here from APF,
5: 네팔 무장경찰, 네팔 경찰, 네팔 육군 및 특수부대 등 다국적 부대와 심지어 통제관까지 여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케이블 터널입니다. 안쪽으로 170m 지점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발전소 내부에 약 45명에서 50명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수직 시추를 시도했습니다.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산소가 존재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들이 살아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구조대원입니다.
1: 네.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1%의 희망이라도 잡기 위해서 터널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공기를 주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만약에 터널 안에 이제 있는 그 실종자들을 구조하기까지 물론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재난에서 골든타임을 훨씬 지나서도 또 구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그 변수들이 있을까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체온과 뭐 앞서 계속 말씀 주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식수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식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지하 터널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예.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될 거고요. 앞서 그 모두의 그 옷의 그 여하 그 구조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절망적인 조건에서 어린아이가 그 오랜 기간 또 생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정신적인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할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2: 네. 실제로 좀 희망을 가져보고 싶은 것이 지난 2023년에 인도 히말라야 산사태 당시에 터널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노동자 41명이 17일 동안 버텨서 전원 구조된 사례가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0: 하면 아 우리가 조금만 더좀 빨리빨리 노력을 해서 생존자들을 구조해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1: 그래서 실제로 이쪽 우리가 얘기하는 인도 쪽에도 있지만 칠레 같은 광산 사고도 해서 몇 개월씩 생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 문제가 생존자를 확인을 하더라도 당장 꺼내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위험, 안전성 때문에.
2: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1: 그러니까 저희가 물품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저희가 생존자가 많다라면 다행히 많다라면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꺼내려면 또 굴착을 해야 되고요. 만약 입구가 뚫리지 않는다라면 그럼 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굴착하다 보면
2: 무너질 우려가 있기
1: 그렇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고요.
2: 때문에.
1: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장기화되다 보면 그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분들을 당장 꺼내기 어려웠을 때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시점에서는 지금 그 생존자를 찾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단계들을 밟아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이렇게 이제 좀 생존자를 빨리 구조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이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네팔군이 이 터널 세 곳에서 터널이 여러 군데 있는데 세 곳에서 시신 네 구를 수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직 신원은 이제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그래도 뭐 생존자를 가장 많이 확보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시신 수습도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뭐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 시신 수습이라고 하는 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아서 만나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시신 수습도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뭐 네팔 당국도 그렇고 뭐 이렇게 중장비라든가 이런 걸 동원하면서도 사실 이제 또 이렇게 훼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가 그 UT1, 어퍼트리슐리원 그 발전소 터널에서 구조대가 시신 한 구를 수습을 했다. 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 9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걸리겠습니까?
3: 지금 뭐 현지 사정이 그 굉장히 녹록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실종되신 9분 중에 한 분이실지 혹은 이제 그 당시 그 네팔 그 근로자였는지는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그 두산 에러빌리티라든가 한국 남동발전 인력들이 지금 계속 파견이 돼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어떤 뭐 이렇게 시쳇말로 순서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라 좀그 내부적인 어떤 절차를 좀 통해서 좀 빨리 좀 조속히 어떤 신원 확인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신원 확인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원불명의 사상자가 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날이 덥고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하면서 네팔 당국이 신원 확인이 안된그 시신들에게는 이름 대신에 번호표를 붙여서 매장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네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공중 보건, 뭐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아 저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지원을 받거나 이러면 어떨까라는 아쉬움도 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팔 자체의 어떤 매장 문화라든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저 정도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안치실이 없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리고 또 워낙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패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네팔이 할수 있는 최선이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장 지금 안타까운 거는 저런 부분들을 국제공조를 또 협력을 좀 요청을 해서 빨리빨리 준비를 했다라면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하루빨리 이런 국제적 공조를 좀 수용을 하는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간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네팔 현지에 비가 내리고 또 밤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되면 또 2차 홍수에 대한 공포감도 현지에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색하는 이 구조자들도 상당히 좀 두려움 속에서 수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3: 네, 그렇습니다. 막상 저런 이제 그 재난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이제 뭐 공포스러운 조

0: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디가 뭐 도로고 어디가 땅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가 조그만 뭐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비가 오면 그나마 버티고 있던 여러 가지 저런 건축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구조물들이 또 붕괴될 2차 붕괴 우려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이제 비가 왔을 때 위험이 되는 거는
0: 예.
1: 이미 하상이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상이 높아져 있다라는 건 기존에 물이 안 차던 부분까지 이제 찰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0: 네.
1: 그것이 결국 건물까지 지금 영향을 준다라면 지금 상태에서 기울어 있거나 집안 상태가 아주 취약한 그런 건물들 같으면 2차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1: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지만
0: 네.
1: 지금 상태에서는 인명구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저희 취재 기자도 지금 직접 저 진흙 속에 막 손을 넣어서 뭔가를 꺼내보고 하는데 지금 저런 상황이라면 구조 작업도 수색 작업도 쉽지 않겠다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2: 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뭐 갯벌에 가서 발이 빠지는 것처럼 지금
0: 예.
2: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팀도 지금 취재에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고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제 수색을 하는 구조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색을 할 텐데 지금 이번 대홍수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커진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정보 공유가 좀 원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 지금 티베트 지역에도 지금 피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측이 이제 데이터 공유를 아주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주장도 곳곳에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그 거대한 빙하가 한꺼번에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에 대한
0: 예.
3: 예측이라든가 뭐 이런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더 빠르게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의 절차들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2: 예.
3: 그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 쪽에서 그 티벳과 지금 네팔 접경 지역에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공유가 되지 않았던 점은 명확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지금 조건에서 중국 측이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 네.
3: 이런 것들이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좀더 이제 앞서서 사건 발생 전에 좀 됐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더 피해가 줄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티베트 인권 단체에서는 중국이 대규모 그 피해 규모를 은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외교부에서는 우리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근거 없는 추측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억측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3: 기본적으로 그뭐 지금 지적돼 있는 부분들이 억측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0: 예.
3: 그 사실은 이제 어떤 그 고지대라든가 적어도 이제 히말라야 5,000m 이상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국가의 어떤 그 경제력과 그 과학 기술력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0: 네.
3: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뭐 무슨 위성이라든가 항공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국 측의 항공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요긴한 자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네팔 정부에게 인도적으로 어떤 그 공유됐거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정황은
0: 네.
3: 지금까지는 그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 네, 지금 뭐그 부분은 좀 두고두고 아쉬운 점으로 계속해서 좀 지적이 될것 같고요.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이제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빙하 붕괴였는데, 지금 이 빙하가 왜 이렇게 또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던 중에 이 에베레스트를 찾는 등반객들, 산악인들의 활동이 빙하와 눈을 무려 한 해에 2,500톤씩 녹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거는 결국은 자연적인 게 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0: 네.
1: 인간이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과거에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했는데 저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로 자연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보다
0: 예.
1: 약하더라도 아주 미약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2: 네.
1: 지금처럼 일부가 약해지어서 그것들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지형 특성상.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구적인 평균적인 기후변화로 받는 영향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저렇게 단기적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유사한 위험 조건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0: 실제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 그러니까 단순 자연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에베레스트 산을 찾기 위해서 뭐 히말라야 산을 찾기 위해서 찾아서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을 해 먹는다든지 이런 그런 우리가 인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자연에는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2: 네. 그러니까 뭐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지금 이제 지적되는 게 뭐 그 많은 이제 산악인들이 배출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많은 기후학자들이 이제 티핑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기후 변화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온도를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1: 네.
2: 뭐 한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보다 1.5도가 상승되면 다시는 이전의 지구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회복력에 대한 리질리언스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과거에는 많은 산악인들이 가서 뭐 소변을 보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는 다시 예를 들면 빙하가 되고 냉각이 되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1: 근데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회복할 수 있는
2: 그렇죠.
1: 시간이.
2: 그러니까 예. 이게 내가 인간이 하는 활동이 다시 그 회복이 돼서 다시 얼거나 추운 네네. 날씨에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마치 그 산악인의 그 소변이 예. 범인으로 대두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아주 작은 에너지만 갖고 물론 큰 뭐 합치면 크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산악인들이 지탄을 받는 어떤 상황까지 네네.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더 이상 뭐 이런 아주 작은 과거에 사소하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이제는 아주 큰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우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네,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사실 전 지구적으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비슷한 형태의 재난 위험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라는 전문가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팔과는 다른 그런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도 요즘 집중호우가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4: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 대한민국 해외긴급 구호대가 파견됩니다. 우리 국민 9명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데요. 관련 내용 함은구 교수, 황석환 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5: 교통안전 1분 터.
16: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 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배기성이었습니다.
1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30일 청와대가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는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각이란 내각을 새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인물인 장관들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개각을 하는 걸까요?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대형 정책이 실패했을 때 책임자를 교체해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단행합니다.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는 6명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지명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승원 지명을 겨냥해 대통령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맬 장관을 낙점했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집권 2년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 취소임을 확인한 국정 테러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 실용 확장의 단기조와 전면 부합한다며 환영했고, 김성원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9: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FM.
2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서울의 비는 그쳤지만 지금도 경기 남부와 강원, 충북 지역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라 이어지겠고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남쪽 지역의 폭염특보는 계속되는 가운데 후텁 지근한데요. 반면에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강릉 25도로 30도를 밑돌고 있고 전주가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곳곳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오후 시간 전체적인 교통 흐름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돌발 상황이 끊이지 않는데요. 북부간선도로에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사고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이지만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반대편 외곽 구리 쪽으로도 종암 분기점에서 하월고 묵동에서 신내 사이로 시속 30km 미만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1: 오늘 폼 미쳤다.
22: 미쳤다.
23: 미쳤다.
24: 아, 레벨이 다르다.
25: 미쳤다. 와. 와,
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22: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 사망자가 95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상욱 기자, 인명피해부터 정리해볼까요?
24: 네, 네팔과 중국 티베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빙하 붕괴로 인한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이번 대홍수 사망자가 939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실종자는 4,247명에서 3,925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사망으로 확인됐거나 통신이 복구되면서 중복 신고, 생사가 확인된 경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사망자까지 합하면 전체 사망자 수는 955명, 실종자는 4,471명입니다. 실종자 가운데 850여 명은 39개국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중국 측은 티베트에서 16명이 숨지고 546명이 실종했다고 밝혔는데 며칠째 인명피해 상황에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의 사망자 수 발표가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중국 외교부는 정보 공개가 적절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인명피해 축소 발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2: 구조당국은 현재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작업에 주력하고 있다고요?
24: 네, 네팔 당국은 앞서 이번 대홍수로 피해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12곳에서 연락이 끊긴 실종자가 9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는데 네팔 총리는 발전소 현장에서 지금까지 27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600명을 넘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터널 진입이 관건인데 중국과 인도 등 터널 구조 전문팀과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진흙과 잔해물이 쌓여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엔 입구를 내고 진입해 수색했지만 기적 같은 생존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했던 발전소 터널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는데 발견된 시신의 국적이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시신의 신원 확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한상욱입니다.
22: 이번 네팔 대홍수 참사 이면에는 중국과의 정보 공유 엇박자라는 또 다른 인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측의 제한적인 데이터 공유와 주요 관측소 유실로 조기 경보가 40분 넘게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5: 참사 발생 석 달 전인 지난 5월, 네팔과 중국 당국은 카트만두에 모여 재난감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확보한 회의 자료를 보면 네팔은 이 자리에서 빙하 움직임과 수위 변화에 대한 조기 데이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네팔 홍수예보국은 상류 빙하의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요구했고 이를 한 발 앞서 알길 바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실무진은 당장 데이터 공유 협정을 맺을 권한이 없다며 확답을 미뤘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고산지대는 두꺼운 얼음에 덮여 있어 첨단 장비로도 붕괴 조짐을 미리 감지하기 힘들다는 기술적 한계도 내세웠습니다. 결국 핵심 데이터인 눈사태나 빙하 수위가 정보 공유에서 빠지면서 네팔의 조기 경보 시스템은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참사 당일 오전 8시 32분 거대한 홍수가 국경을 덮쳤지만 불과 8분 뒤 국경 관측소가 탕류에 휩쓸려 유실되며 데이터 전송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이 사태를 파악하고 대국민 대피 경보를 울린 건 국경 범람 후 무려 41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는 중국이 훨씬 뛰어난 감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두 국가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발언제부터 하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감시망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위험 구간마다 감시 장비를 촘촘히 설치해 전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감시와 경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중국 청도 이공대 지진재해 연구실 교수입니다.
25: 이 뼈아픈 41분의 공백은 막대한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네팔 정부는 앞으로 중국에 10분 단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5: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 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비거주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부부 각각 4억 원으로 낮춘 것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유학생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대학 강사로 일해온 중국 국적의 31살 정창성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치마를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사람. 20대 중국인 유학생 여성을 살해한 뒤 범행 사실을 숨기려고 여장을 하고 이동하는 남성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원룸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31살 중국 국적의 정창성입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연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범행은 치밀하고 또 잔인했습니다. 정창성은 범행 뒤 여장을 하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끄고 옷을 갈아입은 뒤 되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엔 직접 실종 신고까지 했습니다. 여성이 마치 실종된 것처럼 꾸며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고 경찰은 범행 닷새 뒤에야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해 여러 장소에 유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창성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왜 살해했습니까?
8: 피해자와는 어떤 사이였었나요?
7: 여장은 왜 하셨어요?
6: 경찰은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5: 경기 광주시에서 가정폭력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추적 4시간여 만에 경기 수원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붙잡았다고요?
10: 네, 경찰이 살인 혐의로 체포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기 광주경찰서로 압송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다세대주택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지만 경찰 추적 끝에 신고 4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 장안구에 있는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5: 네, A씨가 과거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었다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A씨를 상대로 말다툼과 폭행, 협박 등 모두 4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씨는 흉기까지 들고 아내를 위협했다가 특수협박과 협박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에서 A씨와 함께 살던 피해자는 최근 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 광주로 거처를 옮기며 별거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기 광주로 옮겨온 뒤인 지난달에도 경찰서를 찾아가 남편의 폭행이 우려된다며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0: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네, 그런데 별거 중인 A씨가 어떻게 아내의 위치를 알고 찾아온 겁니까?
0: 네, 피해자는 가정폭력 사건이 벌어진 이후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A씨에게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려지지 않은 채 A씨에게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 여성이 소송 서류를 송달하면서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며 상담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이를 통해 A씨가 서류 송달을 거쳐 별거하던 피해 여성의 새로운 주소를 알게 된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1: 실종 신고를 받고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제주 경찰관 부모 경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부 경장은 업무 부담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 경찰이 발표한 부모 경장의 범행 동기가 뭡니까?
2: 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이번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부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면서 미종결 씨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제주경찰청 수사과장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4: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3: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의자의 회피적 태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본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부경장 진술과 달리 사건이 미결 상태로 남는다고 해서 실제로 개인에게 업무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기존 두 건의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기존 두 건처럼 확인 없이 허위 종결한 정황이 있지만 해당 대상자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나머지 15건의 경우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1: 네, 부경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를 허위 종결했는지 그 수법도 드러났죠?
2: 네,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 씨 실종 신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경장은 장 씨와 통화한 적 없으면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됐고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신고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덮었습니다. 부경장은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 때도 신고자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거짓말한 뒤 시스템에 소재 발견으로 허위 입력해 종결했습니다.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이미 상담한 사실이 있는 만큼 기록을 삭제하면 들통날 수 있다고 판단해 거짓으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경장은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경장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통화 내역과 전산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허위 종결 사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보안수사기간인 한달 동안 부경장을 상대로 추가 허위 종결 사례 등을 더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무역으로 속여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테러 단체에 자금과 물자를 넘긴 외국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 중 구속된 인물은 국제형사기구와 우즈베키스탄 수사기관에 수배된 인물이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외국인들이 어떤 테러 단체에 자금과 물자를 넘긴 겁니까?
5: 네, 광주경찰청이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은 외국인은 모두 4명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입니다. 이들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KTJ라는 테러단체에 자금과 물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고자동차 11대와 굴착기 2대, 그리고 가상자산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낸 굴착기

0: 특사기 두 대가 테러 조직의 진지를 구축하는 데 사용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KTJ라는 테러 조직은 유엔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개입을 통해 정권을 타도하고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물자를 제공한 테러 단체가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 테러의 배후로 의심받는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거된 외국인 가운데 A씨는 국제형사기구 인터폴과 우즈베키스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시리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KTJ 무장 조직원의 친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께 검거된 3명은 대학 내 이슬람 예배당을 거점으로 친분을 쌓은 A씨 동포로 중고차 물색 등에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지갑 여러 개를 번갈아 사용했고요. 또 배우자 이름으로 중고차 구매 대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외국인이 테러 단체에서 받은 돈으로 중고차 등을 매입해 제공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인터폴 적색 수배자를 포착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1: 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자,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대학 강사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31살 정창성입니다. 이 숨진 여성과 알던 사이인 거죠?
2: 그렇습니다. 사귀는 연인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고 아직
1: 네.
2: 사실 확인이 판단되지 않았고요. 다만 이 정창성이 강의를 했던 강의에 공부를 하러 온 수강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인 관계는 확인됐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만약에 인적으로 신뢰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수강생이었던 제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한다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강력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과 그 수강하는 수강생이 만나서 원룸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동기는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정 관계인지 성폭력 범죄인지 돈을 노린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하게 범행 동기도 조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3: 네. 자, 지금 이제 이 살인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원룸으로 이동해서 이 범행을 저질렀고요. 그 다음이 이게 정말 치밀한 건가 아니면 좀 황당한 건가 싶은데 여장을 하고 동대구역으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2: 네, 범행 이후의 상황을 보면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본인이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은폐한 정황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가고 또 가족들이 찾을 것을 염려해서 실종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이 피해자인 것처럼 여장해서 옷을 입고 이동하는
1: 지금
2: 장면을
1: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2: 그렇습니다. 일부러 CCTV나 이런 데 노출을 시켜서 한국에서 사라졌어요. 동대구역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랑 있을 때까지는 생존했습니다라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철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은폐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우발적인 범행인가 계획적인 범행인가를 따질 때 사후적인 부분보다는 원룸까지 납치 유인을 했는가, 아니면 그 관계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만났는데 그 안에서 어떤 다툼이 발생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했는가가 굉장히 양해에서 중요하거든요. 과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진실된 어떤 상황에서 불러내서 만남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에게 못된 마음을 먹고 본인의 장소까지 유인을 한 것인가도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계획 범행이냐, 우발적 범행이냐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범행 이후에 어떤 정황도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범행을 하고 나서 반성하고 신고를 한게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시신을 송계를 했죠. 송계하고 유기한 점까지 비춰봤을 때 저렇게 여장을 해서 완전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한 부분까지 생각하면 재질이 극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1: 방금 그 시신을 이제 훼손하고 유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영상 좀 같이 다시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 정창성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한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가는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정말 그냥 일상적으로 어디 장 보아서 지나가는 그냥 무심하게 툭

0: 던져놓고 갑니다. 이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정말 일반적인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이 안에 훼손된 시신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주변을 살피는 내색조차 없어서
0: 예.
1: 과연 저기에 정말 사람이 담겨 있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정도로 무척 태연하고 대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심지어는 저 비닐봉지 속에는 사람의 인체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 곳이 아니라 수곳에 나누어서 뿌렸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한 것처럼 위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체가 발견되게 되면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시체도 잔혹하게 훼손을 했고 여러 군데로 나눠서 뿌려져서 버려졌다고
0: 손정의
1: 알려지고 있는데
0: 변호사입니다.
1: 지역도 경산에서 군포에서 또 경주까지 뭐 야산에서 쓰레기 더미까지 곳곳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시체 훼손 방법이나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잔혹하고 범행의 어떤 죄책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범죄자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아니냐, 범죄에 대한 전혀 두려움과 죄책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거부했으나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2: 정상적인 사고의 범위 내에서 저런 행동을 할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인데,
0: 예.
2: 지금 피해자와 피의자 둘다 중국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처벌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1: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도 채택하고 있어서 확립된 판례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범죄는 우리나라의 수사권과 사법권이 모두 존재합니다. 재판 관할권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소하고 양형, 형량을 선고하는 것까지는 우리나라의 권한, 사법국가로서의 주권국가의 어떤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증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을 때 관련자들 참고인들이 증인으로 나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다만 변수로서 중국에서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상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형을 집행할 테니 확정된 형에 대해서 인도 요청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에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입장이지 구태여 증거가 없는 중국의 현지까지 송환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 체류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재려졌을 때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끊임없이 증거를 찾아내서 엄격하게 처벌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주권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권과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고 이 정창성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지는 수사권이 발동하고 있고 재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0: 자, 주제를 바꿔서 제주 실종 사건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허위 종결한 실종 신고로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좀 다소 무책임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경장이 업무 부담감과 피로 때문에 사건을 허위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무책임의 극치이고 경찰관의 자격이 없는 진술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뭐 실수다라고 허위 답변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직업적인 사명감이 전혀 없고 본인이 어떤 신분인지 전혀 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찰의 신분이 계속적으로 유지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반 사기업을 다니는 사람들도 업무 부담 있습니다. 스트레스 있습니다. 사건 인계에 대한 중압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와 안전에 관련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입력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은 단순히 한두 건이 아니라 298건 중에 10건을 허위 기재했다라는, 허위 종결했다는 것이고요. 15건은 허위 기재를 했다라는 것인데 단순한 업무 부담감 또는 뭐 사건에 대한 중압감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법하고 굉장히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잔인한 처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발표된 정부 개각 인선과 관련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네,
0: 김용범 실장의 전격적인 사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1: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꼬리인 김 전 실장을 자른다고 몸통 이재명 대통령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단순한 보여주기식 인적교체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에 대해서는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 진상규명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반면 YTN에 출연한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개각과 함께 참모진까지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전환과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면서 과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이 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는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등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4: 관련해 가지고 여권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변화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5: 네.
3: 용혜인 후보자입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소득당 정부 보조금 11억 원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거냐며 세금으로 호의호식한다,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정부와 민주당이 용 후보자를 총알바지로 내세워 국민 시선을 끌려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치모 공동대표 이력을 꺼내들고는 대통령 재판 취소 총대를 매일 최적임자로 뽑혔다, 지명 철회 영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사법과 검찰개혁에 헌신해온 인물이라고 엄호에 나섰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새로운 내각이 추석 전 신속히 진용을 갖추고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청문회도 책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되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0: 네, 조금 전에는 정기국회 개회식도 열렸죠?
1: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각종 법안과 내년 예산 등을 다루는 10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건데요.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외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장 모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등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곧장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821조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간 시각 차이가 뚜렷한 상황이라 극한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민생 입법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오전에는 양당 정책위원회가 만나 협치를 외치며 훈훈한 분위기도 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총 지출 증가율을 역대 가장 높은 12.8%로 편성했습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세수는 나라 빚을 갚는 대신 미래 대응기금 162조 원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정부는 내년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우리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올해 두 배로 늘리는데요. 청년과 지방 등 양극화 대응에는 160조 원을 투입하는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내년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올해의 두 배인 21조 3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 지원 1조 5천억 원 등 반도체 분야에 3조

0: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전력과 용수, 새만금을 비롯한 산단 인프라 구축에 2조 1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미래 성장 엔진 확충에는 62조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지방과 민생 등 양극화 대응 예산은 36.6% 증가한 117조 1천억 원입니다. 지방 우대 사업이 61개로 대폭 늘어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의 절반인 35곳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30개 지방 국립대에서는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1: 잠재 성장률 반등을 이끌어 견인할 수 있는
2: 조용범
1: 예컨대 3대
2: 기획예산
1: 메가
2: 첫
1: 프로젝트,
2: 차관입니다.
1: 그다음에 인재 양성, 지방주도 성장 쪽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 측면에서는요.
0: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 연체 특별 채무 조정에 7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의 총 150만 원의 육아수당이 신설되고 소상공인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0만 명에게 10만 원 건강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청년 관련 예산은 53.5% 늘어난 43조 3천억 원입니다. 혼인 출산 시 세금 혜택을 직접 재정 지원으로 바꾸고 통합 확대해 지방의 셋째 이상 아동 한 명당 13년간 최대 7,50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우리 아이 자립 펀드가 신설됩니다.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해 만기 때 6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게 한다는 구상인데 저소득층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정부가 최대 1년에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미래 적금은 소득 요건을 폐지해 고액 연봉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25%까지 정부 매칭을 늘립니다.
3: 그 0.7%를 갈라치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을 또
2: 박창원
3: 만드는
2: 기획예산처
3: 것은
2: 예산 총괄
3: 바람직하지 않다고
2: 심의관입니다.
3: 판단했습니다. 그 안에서의 배려적 지원에 있어서의 차등 지원은 확대를 했습니다.
0: 정부는 청년과 지방 등 양극화 대응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후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개각과는 별개로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는 평균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원활한 동력을 위해서 정책실장을 교체를 한 것이다. 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고요. 또 어떤 참모가 바뀌어도 특별히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 개편의 차원에서 김용법 정책실장이 사퇴한 것이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입장이 나오면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경기 남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오후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5: 네, 서울 불광천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이제 서울은 비가 그친 겁니까?
5: 네, 서울은 하늘빛이 잔뜩 흐린 가운데 약한 빗방울 정도만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비구름이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이동했는데요. 현재 경기 용인과 오산, 화성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 위치한 가운데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최고 60mm의 비가 더 이어진 뒤 오후 사이 점차 그치겠지만 강원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부분 하늘빛만 흐리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여수 26도 등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광주와 대구의 한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대전은 29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내륙은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영동과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서는 어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광천에서 YTN 뉴스빈입니다.
2: 네팔 당국이 피해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6: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 네, 현재 수색 상황과 또 앞으로의 구조 전망,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호남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6: 자, 수력발전소 터널 인근에서 4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를 했던 어퍼 트리슐리 1 발전소 터널에서도 시신 1구가 발견됐습니다. 뭐 생존자를 발견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신 1구라도 찾았다는 것이 수색 작업에 좀 진전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8: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일단 찾아 한 분이라도 찾았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6: 네.
8: 이제 앞으로 그 진흙과 이런 그 어떤 부유물 또는 흙과 돌 사이에서 더 많이 발견될 것이라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6: 네.
8: 먼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 이 수색 구조 인력과 장비가 더 많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부분의 일들이 수작업이거든요. 이제 예.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육상 구조 탐색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일일이 수작업이고 어떤 기계나 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고 또 접근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 인력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또 역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장비가 또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예. 이제 네팔 정부의 협력, 네팔 정부의 구조대와 합동작전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곳은 이미 5,500m, 5,300m에서 물이 쏟아져서 1,200m 직하에서 이렇게 쓸고 내려오기 예. 시작했고 5,200m, 3,000m 얼마나 산소가 좀 부족하겠습니까? 네. 고산증이 걸리기 쉬운 구조이고 또 그래서 우리와 지형, 지리, 기후가 너무 다른 곳이기 때문에 저곳에서 나고 자란 저 기후에 익숙한 그 단련된 네팔 구조대원과 꼭 합동작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6: 네.
8: 세 번째는 이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인도주의 조정국 유엔 오차가 저곳에서 어떤 그 코디네이팅과 조정과 역할 분담을 여러 나라들한테 부여하는
6: 네.
8: 그리고 네팔 정부에게 좀 유연한 사고로 다른 지원 요청, 지원해주고자 하는, 도와주고자 하는 나라들과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의 국제사회의 어떤 그 컨트롤 센터가 중요하다라고
6: 예.
8: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는 우리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는 이제 우리의 9분의 교민을 찾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법에 의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고, 이미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6: 네.
8: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인도적으로 네팔을 도와주는 인도주의적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문현철 호남대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

0: 아워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원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당시 아파트 청약이나 신혼부부 대출의 소득 요건 등을 따지어 보니까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4년 동안 사실혼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희 부부의 사생활에 간섭하셨고 심지어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를 대놓고 무안을 주면서 구박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공포이자 스트레스가 됐죠. 이렇다 보니 명절에 가지 않게 됐고 시댁과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중재해줘야 할 남편마저 저를 무시하고 대화를 피하더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냐면서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졌고 결국 저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헤어지는 과정은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정리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먼저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가 문제입니다. 계약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전세보증금 일부는 제가 마련했습니다. 4년 동안 함께 대출금을 갚으면서 생활비도 분담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차피 법적으로 남남인데 무슨 재산분할이냐. 각자 처음에 가지고 온 돈만 챙겨서 나가자라고 합니다. 위자료 문제도 궁금합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무시당했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구박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면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거는 두 살 된 아들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낳은 아이다 보니까 친권

양육과 양육권을 정하려면 남편이 아이를 법적으로 인지하는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던데 정말일까요? 두 살배기 아이의 양육권과 면접교섭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고민스럽습니다.

0: 더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준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기는 한것 같습니다.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0: 네.
1: 엄연히 법률혼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을 해소하실 때이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함께 살았던 부부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는 걸까요? 일단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도 알려주세요.
1: 네, 단순한 동거나 연애와 달리 법적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혼인의 의사,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0: 네.
1: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부로서 인식이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0: 네.
1: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장 계약서 및 사진, 청첩장, 양가 부모 및 친인척 경조사 참석 기록, 서로를 여보나 남편, 아내 또는 시부모님과 처부모님을 호칭으로 부른 그런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0: 네.
1: 주소지를 함께한 주민등록등본, 생활비를 공동 관리한 계좌 내역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0: 네.
1: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혼인의 실체가 입증되어야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만으로도 사실혼 인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렇긴 하네요. 그러면 지금 사실혼으로 인정이 된다면 함께 마련한 전세보증금이나 재산 법률혼 부부처럼 나눌 수 있는 거죠?
1: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 역시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혼에서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0: 네, 그러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무시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0: 네.
1: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상대방의 외도, 폭행, 부당한 대우 또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의 과도한 간섭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육체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0: 네,
1: 합니다.
0: 그렇죠.
1: 네, 보통 제출되는 증거로는 진단서, 그리고 112 신고 기록, 음성 녹음, 문자 내역 등이 있습니다.
0: 네, 액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1: 네,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이나 파탄 원인의 중대성,
0: 네.
1: 자녀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안팎으로 산정이 되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만약 시부모님이나 상간녀 같은 제3자 역시 귀책이 크다면 공동부부 피고로 지정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1: 다만 단순한 고부 갈등 정도만으로는 시부모님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아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외자라고 하거든요. 이거 저기 법률혼과는 조금 다른 인지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1: 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의 출생자가 됩니다.
0: 네.
1: 생모와는 출산 사실 자체로 법적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만 생부와는 법적 부자 관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0: 네.
1: 따라서 아빠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행사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려면 먼저 자녀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 네.
1: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여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하면 부모는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 기준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오직 자녀의 복리이고 현재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애착관계, 양육 환경,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쪽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0: 네. 그러면 이후에 면접이라든가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1: 생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 법적 친생자 관계가 확정이 되면
0: 네.
1: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해서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해 책정되고 비양육자는 자신의 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0: 네. 네.
1: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이나 직접 지급명령 등 법적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보통 격주 주말 1박 2일과
0: 네.
1: 방학 명절 일부 기간으로 정해지고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혼이었는데 지금 사실혼 같은 경우에도

0: 뭐 이제 헤어지는 절차나 재산 분할, 뭐 면접, 친권 양육권 다 문제가 된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셨어요. 근데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상속이잖아요.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법률혼과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1: 사실혼 배우자에게 가장 불리한 법적 한계 중 하나는 민법상 상속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0: 네, 상속권이 없다고요.
1: 네,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0: 네.
1: 상속 재산은 고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 법정 상속인에게 모두 돌아갑니다.
0: 네.
1: 단 사망자에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특별 연고자로서 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살아 있을 때는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이 되는 거고요.
1: 네, 또한 살아 있는 동안에는 사실혼을 해소할 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돼서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지만
0: 네.
1: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0: 네.
1: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 사망 시 재산을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생전에 미리 증여를 받거나 유언 공증을 해두는 등 사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헤어질 때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랑 이를 방관하면서 무시한 남편의 귀책 사유가 입증이 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경우는 아빠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에 인지라고 하는 절차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면접교섭 모두 다 정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매년 명절마다 피 터지는 예매 전쟁이 펼쳐지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에 웃돈을 붙여서 기차표를 되파는 암표상들이 어김없이 극성을 부리곤 하는데요. 코레일은 올해도 암표를 직접 구매해 판매자를 찾아내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과 암표 제보방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서 되팔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철도사업법은 열차 승차권을 상습적으로 또는 돈벌이 목적으로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거나 이런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레일은 암표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확인하면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 판매자는 철도회원에서 탈퇴시킬 방침입니다. 암표를 사는 쪽도 조심해야 합니다. 돈만 보내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거나 같은 표를 여러 사람에게 팔아서 정작 열차를 타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고향 가는 기차표가 귀하다고 해서 웃돈 거래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승차권은 공식 예매처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4: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이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강원 지역은 저녁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 남부와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습니다. 한편 지반이 약해지면서 경기와 강원, 충남과 호남, 영남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추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들었는데 반면에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오후 내내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동호대교로 못간 지점 5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영동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한강대교까지 쭉 밀리는데요. 한강대교로 못간 지점 2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있었는데 현재 고장 차량은 하위 차로 치워진 상황입니다. 반대편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일대로 짧게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에도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탄천 일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청담대교 북단 부근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전남 전북에 이어 충남에도 밤사이에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9: 네, 공원에서 토사가 유실되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10: 네, 충남 홍성 보훈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8: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10: 네, 현재 이곳은 비가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제 뒤로는 이렇게 구덩이를 흙으로 잔뜩 메운 흔적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토사가 유실되면서 이곳은 한때 커다란 구덩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홍성군은 오늘 점심쯤부터 굴착기 등을 동원해 복구 작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밤사이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홍성에는 이틀 동안 216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당진 136mm, 서산 12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충남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충남 홍성 내포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한때 차량 진입을 통제하면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배수 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비슷한 시각 보령시 천북면에서는 야산에서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혔고 산에서 흘러내려온 토사들이 도로를 덮쳤으며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충남 당진과 서산, 태안에는 오늘도 한때 호우특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지금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당진과 서산에는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이 침수돼 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지하차도와 도로 진입을 통제하고 배수 지원 등 현장 안전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태안 원북면에서는 갈두천이 한때 범람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리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고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군청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나가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충청권에는 앞으로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비가 더 올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한때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저지대 지역은 침수 피해 등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 보훈공원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8: 어제 전남 해안에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이 오늘은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9: 특히 충북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지금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11: 네, 충남 태안 송원면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80mm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고 비구름이 다소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충남 북부에는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그치겠고 강원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체 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올라가면서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8: 주요 경제정책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을 받아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9: 청와대는 원활한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란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김 실장의 사의 시점과 배경 정리해 주시죠.
12: 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와대 최고위직인 실장급 인사의 교체는 처음입니다. 정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은 그동안 야당 등 정치권의 공격을 받아왔는데요. 우선 지난 5월 시행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주도해 국내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책임론이 일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6개 부처 중폭 개각과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지만 김 실장이 유임 결정되면서 야당 공세는 더 거세졌습니다. 여기에 지지율 하락세까지 계속되자 결국 김 실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결심을 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태 배경에 대해 우선 청와대 참모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원활한 국정 동력을 위해 참모진이 바뀐다며 탄력을 찾기 위해 이뤄진 인사로 받아들여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어떤 참모가 바뀌어도 특별히 이상한 상황은 아니란 말도 보탰는데 경질은 아니란 점에 무게를 실은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딴 인선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가 변화하는지를 두고 정책 집행을 속도감 있게 가속화하려는 조치라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그제 내정됐던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도 어제자로 임명을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리를 맡아 대미 관세 협상부터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까지 굵직한 현안을 지휘하며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평가입니다.
8: 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문을 연 정기국회를 고려해 정치권의 여러 당부도 전했다고요?
12: 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는 국제정세 혼돈과 청년 문제, 양극화와 균형발전 같이 중차대한 과제 앞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정부 혼자임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정부와 함께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야 한다고 초당적 타협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부안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회 지적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입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고 각종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도 필요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별도로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신성장 동력 창출과 청년 미래 지원 확대,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를 용인하느냐는 질문에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9: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7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 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7거주 1주택자와 차등 방안을 내놨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결국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두고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등 맹폭이 이어졌습니다.
9: 최근 발표된 정부 개각 인선과 관련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13: 네, 국회입니다.
8: 네, 김용범 실장의 전격 사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13: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꼬리인 김 전 실장을 자른다고 몸통 이재명 대통령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단순한 보여주기식 인적교체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에 대해서는
1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4: 진상규명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3: 반면 YTN에 출연한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개각과 함께 참모진까지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전환과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과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이 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는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등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6: 비례직 승계 논란 관련해 가지고 여권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변화
15: 없이 장관 후보자입니다.
17: 고생 많으십니다.
13: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소득당 정부 보조금 11억 원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거냐며 세금으로 호의호식한다,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정부와 민주당이 용 후보자를 총알바지로 내세워 국민 시선을 끌려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치모 공동대표 이력을 꺼내들고는 대통령 재판 취소 총대를 맬 최적임자로 뽑혔다, 지명 철회 0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사법과 검찰개혁에 헌신해온 인물이라고 엄호에 나섰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새로운 내각이 추석 전 진용을 신속히 갖추고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8: 청문회도 책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15: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8: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되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9: 네, 이렇게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조금 전에는 정기국회 개회식도 열렸죠?
13: 네, 조금 전인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각종 법안과 내년 예산 등을 다루는 10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되는데요.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외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장 모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등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곧장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821조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간 시각 차이가 뚜렷한 상황이라 극한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다만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여야 지도부의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민생 입법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오전에는 양당 정책위원회가 만나 악수하며 훈훈한 분위기도 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8: 그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 김용범 정책실장. 개각에서 살아남은 지 하루 만인 어젯밤에 사표를 내고 오늘 청와대가 바로 수리했습니다. 정부 출범에 맞춰서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롤러코스피, 주가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된 상황이었죠. 최근 3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조금 전 원활한 국력을 위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책실장이 퇴장하자마자 최근 국민 반발이 컸던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을 크게 올리려던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정돼 현행 유지,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17: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19: 아니 의원님.
20: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입니다. 우상호 당시 정무수석입니다.
21: 정책실장!
20: 김병기 당시 위원장입니다.
21: 저 뭐 하는 겁니까?
22: 뭐 변동성이 사실이 이제 뭐 이렇게 단일
2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22: 때문이라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고 예. 우리나라만의 또 특성이 있었고
2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24: 청와대에서 중요한
20: 이주희 민주당 예, 원내대변인입니다.
24: 이미 그 기반을 많이 닦아놓으신 상황이고
25: 민심의 어떤 그 목소리를 수용해서 추가 인선을 단행한 거다.
14: 꼬리 자르기식 김용범
20: 정점식
14: 실장의
20: 사표와
14: 별개로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특검 등 진상규명 조치가 반드시
26: 경질이잖아요. 그 여론 때문에 돈을 조금이라도 좀 진화를 하자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8: 네, 오늘의 정치운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예,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원활한 동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럴 거면 그제 개각 발표할 때 같이 발표했으면 됐을 텐데 왜 살아남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됐을까요?
3: 근데 대통령실의 인사는 내각하고 이렇게 같이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내각은 내각대로 그리고 대통령실에 교체 요인이 있을 때는 또 그때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상례거든요. 저도 청와대 근무를 두 번 해봤는데요. 특히 정책실장이면은 대통령의 오른팔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인사기 때문에 이제 내각의 교체를 발표하고 나서 후속으로 바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2: 야당에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이제
3: 본인들 윤석열 대통령 하실 때 보시면 알지만 그거야말로 이제 주목하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 이제 주가가 뭐 3천도 안 되던 게 지금 뭐 6천, 700, 800 이렇게 하잖아요. 9천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리고
4: 청와대가 오늘 아침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짚어봤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8: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0: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10: 건강해.
1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11: 하루 한번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는 말 좋아하시죠? 같은 돈을 쓰고도 두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누구나 솔깃할 겁니다. 보험에서도 이런 설명을 종종 듣는데요. 살아있을 때는 연금으로 받고 혹시 일찍 사망하면 가족에게 큰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 듣기만 하면 사망보장, 노후준비, 한 번에 해결하는 완벽한 상품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진짜 종신보험 한 건으로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짚어봅니다. 종신보험, 연금처럼 활용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와 놓치기 쉬운 비용 살펴보겠습니다. 또 전문가 없이 혼자 보험을 알아보더라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보험 셀프 체크 리스트들 준비했습니다. 또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퇴직을 앞둔 60대 부부의 사연 소개하면서 나에게 꼭 맞는 보장 범위의 설정에 대해 짚어봅니다. 오늘도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볼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0: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방송 즐겁게 청취하시면 좋을까요?
2: 네, 연금 전환 기능이라는 문구하고요. 연금 목적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능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기능을 쓰면 무엇이 줄고 어떤 비용을 이미 부담을 했을지를 보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 네, 저는 오늘 보험을 혼자 비교할 때 쓰는 순서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맞는 것 같아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우선순위로 쉽게 분석하시도록 도와드립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 종신보험도 연금으로 쓸만한 건지, 연금 전환이라는 기능이 연금 목적하고는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른 건데 정확하게 한번 인지를 해보시고, 두 번째, 내 보험에서 불필요한 비용은 없는지 혼자 비교할 때 내가 체크리스트로 삼을 수 있는 방법들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따라오시다가 전문가 설명이 쉬운데도 나는 그래도 혼자 하는 게 어렵다, 전문가에게 보다 세심한 체크받아서 나도 내 보장을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전문가 픽 주제는 한 보험으로 두 가지 목적을 해결하려다 둘 다 놓칠 수 있다인데요. 종신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근데 일부 종신보험에는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 부분을 활용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전환 기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종신보험을 사망보험도 받고 노후에는 연금도 받는 상품이다라고 이해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환 시점의 해지 환급금과 사망 보험금의 변화, 최저 보증 여부, 사업비와 적용 이율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기능이 있느냐가 아니라 두 목적을 동시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겠습니다. 중요한 맥락을 이미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김기민 팀장님. 네. 종신보험이요. 이거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1: 아, 이 상품에 따라 이제 연금

0: 전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망보험금이 연금으로 전환된다 아신다면 절대 아닙니다.
1: 사망보험금이 연금으로 전환된다라고 알면 안
0: 네,
1: 된다.
0: 그렇죠. 종신보험이 연금보험으로 마법처럼 바뀌면서 기존의 사망보장도 유지되고 이렇게 이제 연금도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전환 시점에 쌓인 해지 환급금을 이제 연금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전부를 전환하면 기존 사망보험금이 이제 없어지거나 아니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일부만 전환하면 남는 사망 보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이제 구조는 이제 약관과 전환 설계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네, 쉽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면요. 하나의 물통에 담긴 물을 저희가 두 개의 컵에 나눠 따르는 것과 비슷한데요. 사망 보장 컵에 물을 많이 남기게 되면 연금으로 옮길 재원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연금 컵에 물을 많이 옮기면 사망 보장은 줄어들게 되겠죠. 같은 돈으로 사망 보험금과 충분한 연금을 동시에 각각 온전히 받는 구조는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1: 내가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1억 원 준비했다라고 하면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그 1억 원만큼이 연금으로 바뀌는 게
0: 절대 아니죠.
1: 아니다. 해지 환급금에 해당하는 게 연금 전환으로 되는데 그마저도 사망보장금에 대한 보장을 남겨야 되니까 연금액은 생각보다 충분치가 않아서 이게 뭐 있으나 마나한 기능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가입할 때 나중에 그거 연금으로 쓰면 된다라는 설명만 듣고 종신보험을 선택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예,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위험보험료와 계약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이제 반영해서 보장성 보험입니다.
1: 네.
0: 반면 연금보험은 노후자금 축적과 연금 지급이 주된 목적이거든요. 네, 같은 월 보험료로 같은 납입기간이더라도 목적과 비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추후 수령하는 금액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2: 네, 특히 가입 초기에는 해지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는데요. 저해지형, 무해지형 구조라면 납입 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이 더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한 뒤 환급률이 올라가더라도요. 그동안 그 같은 돈을 연금 목적의 상품이나 저축 또는 투자 수단에 넣었을 때는 저희가 기회 비용까지도 고려를 하고 비교를 해야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요, 사망 보장도 필요하고, 만약에 노후 자금도 필요한 사람이라면, 사실 이렇게 신경 쓸게 많아야 되는 바쁜 현대사회에 상품 하나로 묶여서 관리가 가능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 하나로 그냥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0: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1: 그래요?
0: 네, 편해 보이실 수 있지만 이제 수령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요. 종신보험으로 했을 때랑 연금으로 했을 때는 거의 50%가 차이 납니다.
1: 내가
0: 그러면
1: 받을 수 있는 돈이요?
0: 네, 예를 들어 1억이라면 1억 5천만 원이랑 차이가 있는 거죠.
1: 아, 그럼 또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그러면은 사망 보장이 평생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신보험을 대비할 수 있겠어요.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가 상속세 재원 마련할 때 종신보험 활용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은 보장성으로, 저축성 보험은 저축성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요. 종신보험 비싸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사망 보장을 한다. 어떤 것들을 좀 선택해 볼수 있을까요?
2: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보험이라는 보험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40대 여성의 경우엔 사망 보장을 1억 받을 때 보험료가 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연금을 해서 저희가 저축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내가 종신보험으로 20만 원어치를 가입을 해서 사망 보장과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2만 원짜리 사망 보험하는 정기보험을 가입하신 후에 18만 원짜리 연금 저축을 하시는 게 훨씬 좋겠네요. 연금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0: 훨씬
2: 맞습니다.
0: 낫죠.
1: 그렇군요. 그럼요. 혹시라도 나는 이미 종신보험에 기가입이 돼 있다. 그리고 이미 너무 오래된 거여서 지금 해지하기에는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연금 전환이라도 좀 해서 써야겠다라는 판단이 드신 분들, 그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0: 네, 쉽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첫째, 지금까지 내가 낸 보험료 총액, 그리고 둘째, 전환 시점의 예상 해지 환급금. 이두 가지만 비교하면 내 보험의 수준을 알수 있습니다. 뭐 간혹 이제 어려운 말 나와요. 예정 이율, 뭐 이자 뭐 이런 뭐 확정 이율 이런 게 나오는데.

0: 네, 이자가 아무리 높게 책정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해지 환급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지 환급률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해지 환급률이라는 건 내가 해지를 하는 그 시점에 얼마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 원금보다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최대한 원금에 가깝게 도달한 그 해지 환급 시점을 또 기억하시는 게 좋겠네요.
0: 그렇죠.
1: 그렇군요. 전환 가능이라는 두 글자보다는 전환 전후의 숫자를 한 장에 놓고 비교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기능은 가능할 수 있지만 목적 달성은 어렵다. 종신보험을 사망보장의 목적으로 잘 가입했다고 한다면 연금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보험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노후연금이 최우선인 경우에는요. 사망보장 비용이 큰 상품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건 목적과 수단에 어긋났다고 볼수 있죠.
0: 네, 뭐 거의 대체로 이렇게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사실 사망 목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드물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지금 해지해서 괜찮을까 이렇게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가입하신 분들 낙담할 이유 없습니다. 예, 전문가와 상담하면은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일시납 처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죠. 네. 오히려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똑같은 관리자분한테 맡겨놓는 것보단 제3자를 통해서 점검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더블 체크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돌다리도 막 두드려서 안전한지 체크하면서 건너는 게 좋은 거니까. 자,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이거 정확하게 좋은 게 맞는지 좀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은 공짜로 두 가지 혜택을 더하는 기능이 아니다. 이미 형성된 재원을 사망보장에서 연금 쪽으로 옮기는 선택에 가깝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두 분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오늘은 퇴직을 3년 앞둔 60대 부부 사연 소개해드릴 텐데요. 남편분은 화물차 운전을 하시고요. 아내분은 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요. 보험료로 두 분이 합산 월 20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셨습니다.
0: 많네요. 네,
2: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저희와 상담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신 줄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3년 전에 쓰러지시고 이번에는 심장까지 좀 안 좋아지셔서요. 병원에 다니시는 바람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둘 가입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됐다고 하던데요. 하필 또 친구분이 설계사분으로 계셔서 해지도 또 못하고 고민만 하시다가 이번에 용기 내셔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남편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 다니다 보면 정신이 없는 와중에 막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해 보이니 한두 개 가입한 보험에 금액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두 분 합쳐서 200만 원.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들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1: 네,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읽기도 힘들어요, 사실.
0: 너무 많아서요.
1: 너무 많아서. 네. 가입된 보험을 일단 보면 아내분의 경우 이제 종신보험이 무려 4건, 치매보험 1건, 암보험 1건, 운전자보험 3건. 이렇게 130만 원 나가셨고요.
0: 운전자 보험을 3건이요?
1: 네, 3건.
0: 아내분이요?
1: 네. 뭐 상해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3건. 자, 이제 또 갑니다. 남편분의 경우 질병보험 5건, 종신보험 1건, 운전자보험 2건. 이렇게 또 17건의 보험을 와.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0: 네.
1: 이렇게 보험을 많이 가입했으니까 보장도 많이 받았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보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0: 거였습니다.
1: 아니, 아무리 보장이 부실하다 해도 200만 원이나 지출하고 계셨고 남편분 혼자 가입한 보험의 개수만 지금 17개인데 보장이 부족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2: 굿모닝 굿라이프 애청자분들이라면 이제 보장의 범위를 넓게 가입해야 한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1: 네.
2: 이렇게 암, 뇌, 신장 같은 질병이라고 해도 이 진단금은 약관상의 보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 보험금에 관련돼서는 잘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뭐 의외로 또 아쉽게 많은 분들이 보장의 범위를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뇌출혈 이러면 모든 뇌에 관련된 질환은 다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심근경색 이러면 신장에 관련된 모든 질환은 다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뇌출혈 진단비는 상대적으로 보장의 범위가 매우 좁고요. 뇌혈관 진단비로 분명히 가입을 하셔야 되고, 심장도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이나 심혈관 질환까지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1: 그럼 허혈성이 더 넓은 거예요? 심혈관 진단비가 더 넓은 거예요?
2: 심혈관 진단비가 더 넓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막 관심 많는 부정맥 이런 것도 진단금 받으려면 심혈관으로 대비를 하셔야 더 폭넓게 받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0: 정답.
1: 아, 그렇군요. 아유, 200만 원을 내고도 보장 범위가 좁게 돼 있었다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보험들도 상태는 다 마찬가지였을까요?
0: 네, 뭐 이제 다른 보험들도 봤더니 이제 놀랐던 범위가 이 좁은 범위 외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이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종신보험의 총 납입 금액이 사망 시 받는 금액하고 똑같았습니다.
1: 종신보험의 총 납입 금액이 사망 시 받는 금액과 똑같다. 아니, 그러면은 이분은 내돈 내고 내가 사망했을 때 받아야 되는 종신보험의 금액이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험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여쭤봤죠. 근데 이제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하셨냐 했더니 저축 목적으로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그럼 적금이 되면 이자가 붙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10년 뒤에 106%.
1: 그럼 6% 이자인데
0: 그렇죠.
1: 거기에 뭐 이거저거 떼면 없는 거네요?
0: 490만 원 들어가면 500만 원 받는 거예요. 10만 원 받는 거. 예, 10년 동안. 그럼 1년이면 만 원. 네. 그러니까 저축이라 볼수 없죠. 사실 10년 뒤에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아닌가 싶은데요.
1: 그렇죠.
0: 조기 사망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제외하고는 혜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 그렇군요. 뭔가 청취자분이 가입은 많이 했지만 단단히 오해하고 가입한 보험들이 너무 많아서 불필요한 정말 아까운 내 돈만 줄줄 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다 깨닫고 나서 너무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여기에 또 문제는 남편분이 이 지인 설계사에게 가입한 것 이외에도요, 화물차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보험을. 근데 이 장거리 운전도 하시고 피곤하고 하니까 이제 전화 오면 뭐 하나둘씩 이렇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신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여러 건 가입하다 보니 이게 다총 합쳐보니 70만 원 가까이 된 거죠.
1: 아,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운전하시는 거에 집중하시고, 아, 운전 중입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전화를 빨리 종료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보험 가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뭐 기사님들 워낙 라디오 많이 듣고 계시는데, 사연으로도 이런 사연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전화로 가입한 보험 상품들, 가성비 떨어지고 보장 부족한 건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래도 청취자님은 좀잘 가입돼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0: 네, 뭐 이런 보험들 뭐 무조건 나쁘다 할수 없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 첫날부터 즉시 이런 문구로 많이
1: 보장
0: 하는데.
1: 시작 막 이런
0: 네,
1: 것들.
0: 그렇죠. 저도 혹해요. 예. 근데 이제 첫째, 이제 종신보험처럼 보장 범위가 적었던 거예요. 이제 무조건 다 해줄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뇌출혈 진단, 알고 봤더니 심근경색. 그리고 두 번째, 또 갱신형입니다. 짧은 갱신형, 10년 갱신형. 그러면 정작 보험이 필요한 나이 60대, 70대 뭐 이럴 때죠, 사실. 요즘은 오래 사니까 80대도 있고. 이럴 때가 되면 갱신 주기가 도래해서 금액 더 올라가는 거예요.
2: 그리고 여기에 보험 가입 시에 저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알릴 의무인데요. 네. 청취자분은 최근 대장용종을 몇 번 또 수술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고지사항들조차도 누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고지사항이 누락이 될 경우에는요.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대장용종 제거한 이력으로 비싼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고지사항에 있어서 클리어하지 않아서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완전 문제 될 수 있다. 아, 지금이라도 일단 전문가를 만나서 이걸 다 파악하셨으니 다행입니다. 나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에게 이런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3076번님, 6955번님 외 많은 분들 상담 신청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합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게 어떻게 변경됐는지 우리 청취자님의 애프터 결과로 돌아오겠습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기민 팀장님, 서른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비포 상담 사례 만나고 왔고요. 이제 진짜 속 시원한 애프터 결과 듣고 싶습니다. 김기민 주치님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0: 네, 그럼 이제 처방 들어갑니다. 먼저 종신보험부터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의 경우 가입 일자와 환급액을 일단 비교해봤죠.
1: 네.
0: 네, 언제 가입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가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건 최근 3개월 안에 가입하신 건이 두 건 있었어요. 뭐 그래서 가감 없이 정리했고 물론 3개월 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손실을 보시게 되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구조조정이죠. 네, 과감하게 잘라내고 5년, 7년 이렇게 납입했다면 더 큰 금액을 손실을 볼 뻔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네, 가끔 미련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종신보험 한 건은 10년 납인데 8년이나 내셨더라고요. 이럴 땐 감액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또 감액 완납이란 제도가 있는데 큰 손실 없이 다 납입 완료한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감액 완납 처리해드렸습니다.
2: 그리고 여기 두 건에 이미 완납이 된 종신보험이 있었는데요. 두 분 다 사망보다는 연금이 지금 필요하신 시기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시납 연금으로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1: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두 건의 종신보험 해지해야 할 땐 좀 힘들어하지 않으셨을까요?
0: 뭐 힘들어하시죠. 근데
1: 손해가 나니까. 그렇죠.
0: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손해는 이제 가입 시작 일부터가 손해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보험을 정리할 때는 지금 손해보는 것보다 미래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는지 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네, 현재 가치로 보험료 손실은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저축을 하시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셔서 이자를 받거나 투자 수익을 내신다면 지금의 기회비용은 상쇄하고도 남죠.
1: 그러네요.
2: 이게 저희가 한두 달 결과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3년에서 5년 뭐 중장기적으로 기간을 잡고 투자도 잘 하신다면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1: 내가 낸 원금이 5천만 원인데 해지해서 받을 수 있는 게 3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2천만 원 손해나니까 그게 아까워서 해지 못하는 분들 계신데 3천의 해지 환급금으로 충분히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타서 정말 노후연금 저축에 맞게끔 이런 재원 마련도 탄탄하게 할 수 있고 보장성 보험 잘못됐다면 보장도 강화할 수 있는 거니까 손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대신 정확한 전문가와의 상담 통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전문가 상담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험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2: 예, 남편분의 경우는요. 실손보험을 최근에 전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지를 하시기로 했고요. 전화상으로 받았던 이 소액의 갱신형 보험들 뭐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런 보험들이 있었고요. 종합보험이 한 14만 원, 뭐 10만 원으로 약 40만 원 정도이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갱신형 보험은 저희가 보장을 받는 전 기간 동안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도 감안해서 내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좀 잘 저희가 정리를 해드려서 하나의 상품에 저희가 진단금과 간병인 그리고 요양 치매 보험까지 해서 약 18만 원 정도로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0: 네, 아내분의 경우는 이제 종합보험 17만 원, 암보험 13만 원, 간병보험 놀랍습니다. 20만 원.

0: 70%가 줄었습니다.
1: 아, 이분들이 은퇴 얼마 안 앞두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출되는 보험료 많이 줄여야 됐었는데 지금 100만 원의 보험이 총 34만 원이 됐다. 근데 금액이 너무 준 것 같은 느낌이 또 없지 않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2: 금액 많이 줄었죠.
1: 응.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은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응.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출혈 보장이 뇌혈관으로 그리고 심근경색이 허혈성 진단비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겠고요. 특정 수술했을 경우에만 받던 보장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질병으로 수술하셨을 때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해드렸고요. 여기에 또 불필요했던 사망 이 주계약의 적립금을 저희가 삭제를 해서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냐? 이 저희가 보험만 줄이면 완벽한 재무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재무 설계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를 줄여서 내가 쓸 수 있는 내 자산을 좀 늘리는 거잖아요.
2: 네. 이 두 분께서는 이미 적금을 들고 계시다시피 적금을 들고 계시다고 해서요. 줄어든 이 160만 원의 비용을 얼마 남지 않은 퇴직까지 저희가 투자 상품으로 잘 운영을 해서 뭐 한 2, 3년 후에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실 수 있는 그런 변액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게 안내 드렸습니다.
0: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히트 하나 있습니다.
1: 어떤 히트죠?
0: 네, 비과세 요건을 위해서 160만 원이라 했잖아요.
1: 네.
0: 비과세 요건은 150만 원까지예요. 세금을 안 내는 거는.
1: 네.
0: 그래서 남편분과 사모님 각각 나눠서 150만 원을 넘지 않게 도와드렸습니다.
1: 완전 히트다 히트네요. 청취자님의 굿 라이프까지 챙겨주신 상담 사연 만나봤습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우리 집도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소개하고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1967번님 안녕하세요. 38세 직장인입니다. 종신보험 매달 40만원씩 20년 납입으로 권유받았습니다. 설계사님이 60세 연금 전환하면 노후자금 쓸 수 있고 그 전에 사망하면 1억 원 나오니까 저축이랑 보장 이거는 한 번에 해결된다라고 하는데 연금 전환이 된다면 연금 보험과 같은 것 아닌가요? 아 오늘 방송을 잘 안 들으셨나 봐요.
1: 네. 오늘 방송 안, 이제 들으셨으면 안 되죠.
0: 그렇죠.
1: 네, 절대.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을 이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보험. 심지어 38세잖아요. 정기보험으로 1억 하면 만 원이에요. 만 원.
0: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설계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유리할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021번님. 가입 설계서에 10년 뒤에 해지 환급률이 105%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금보다 많이 돌려받으니까 일단은 은행 적금보다는 좀 더 나은 저축보험이라고 생각해봐도 될까요? 이것도 좀 뭔가 행복회로 돌리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2: 안 됩니다.
0: 안 돼요. 안 돼요. 네.
2: 네. 이 환급률 105%라는 거는 보통 그 시점까지 냈던 보험료 대비에 해지 환급금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이 10년 동안 돈이 묶인 시간까지 고려를 해보면 10년간 4천만 원을 내고 4,200만 원을 돌려받는다. 그러면 200만 원의 이자가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연 환산을 해보면 사실 체감하는 이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뭐 물가 상승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혹시나 내가 필요해서 해지하실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도 저희가 잘 체크하셔야겠죠.
1: 네. 그리고 저는 적금도 이제 조금 투자보다는 위험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적금 10년 하면 금액 그렇게 큰 차이 없죠. 근데 제가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면 10년 동안 나스닥에 몇 배가 올랐을까? 몇 배 정도 될 것 같으세요?
0: 나스닥이 얼마나 네. 우상향했느냐.
1: 1억을 만약에 10년 전에 나스닥에 투자했다. 얼마가 됐을 것 같으세요?
0: 얼마가 됐을까요? 엄청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몇 퍼센트예요?
1: 5억. 5배.
0: 정말요?
1: 그러니까 사실 뭐 변액연금도 좋고 아 나는

0: 연금은 싫어. 그러면 펀드도 좋고 뭐가 돼도 좋으니 투자 이제는 우리 해야 됩니다. 네, 필수 사항이에요. 네.
1: 근데 그 투자를 혼자 모르는 채로 하다 보면은 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조언과 코칭 받아서 좀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한 분의 사연 짧게 더 만나볼게요. 7734번님. 보험 설계사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저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요. 상품이 너무 많아서 보험료가 싼 순서로 최저가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 뭐부터 확인을 하면 되는 걸까요?
2: 보험료가 저렴한 순서보다는요, 먼저 내 위험이 어떤 위험을 우선으로 둘 건지를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실손처럼 실제 의료비를 보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암이나 뇌나 심장의 진단비를 준비해서 소득의 공백을 대비하려는 건지 아니면 가족을 위한 사망 보장이 필요한지 이 목적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 목적이 맞다면 저렴한 상품도 나에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다.
1: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분이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계속 받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금융상품인 보험. 우리 집은 잘 되어 있는지 전문가와 정확하게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경북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남부와 제주는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예년의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고요. 늦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3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와 대구 31도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곳곳에 계속해서 돌발 상황이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로 못 간 지점 5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이후로는 한강대교로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는 하위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렇다 보니까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쭉 밀립니다. 반대편 하남 쪽으로도 성수대교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반포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는 양방향 비슷한 구간 밀립니다. 연희램프에서 종암분기점 사이로 정체가 되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종암분기점에서 묵동 사이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하.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화요일은 정치 배치기 시간이죠.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와 함께 오늘 있었던 주요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3부에서는 조강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당내 현안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6년 9월 1일 화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0: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답답한 정치판 이들이 대신해서 시원하게 배치기 해드립니다. 정치 배치기.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박상수 변호사는 지금 한참 달려고 있는 중이니까 오면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레버리지 ETF 논란에 휩싸였던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 개각을 발표한 이후로 그 언론과 또 야당에서 중심은 김용범 정책실장인데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이 없으면은 개각 하나만 하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뭐 그런 비판을 수용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2: 뭐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 단일 종목 ETF 관련해 가지고 누군가는 적절한 시기에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게 김용범 정책실장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0: 예.
2: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아니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가 떨어졌다 이거 아닙니까?
0: 예.
2: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뭐 다시 데려올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코스피 5천이었습니다. 우리 5천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뭐 얼마나 씹어댔습니까?
0: 불가능한 것 같겠죠.
2: 네. 그런데 이제 9천 될 때는 뭐 딱히 뭐 칭찬도 안 하더니 어쨌든 지금 6천의 하한선을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좀 안정되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건 있죠. 그리고 이제 ETF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아쉬운 점도 있지만 결국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뭐 주가 하나 보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도한 어떤 공격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께서 뭐 그렇게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 능력이 있는 것과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차원에서 또 결단을 내리셨다 그렇게 봅니다.
0: 예, 박상수 변호사.
3: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국제회의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사기업으로 생각을 하면 거래처 임원을 만나서 되게 중요한 뭐 회의나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오는 길에 잘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인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경제 라인에서 만약에 경질을 하려고 한다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방송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세현 전 부대변인님이 그 특별히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마음이 제가 꼭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도 국민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번에 특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 라인에 어떤 개각이 있다면 김용범 실장이 1순위가 돼야지 왜 이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는 오히려 구윤철 부총리를 경질을 했을까 이 의문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 적절한 답을 본인이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잘했네요 그러면.
3: 잘한 거죠.
2: 아,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물러났으니까 이제 그러면 뭐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제 응원해 주실 거예요?
3: 아니 경제정책은 당연히 응원해야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주가가 오르고 할 때는 전 국민이 다 우리 당에서 누가 주가 오른다고 그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한다라든가 비난을 한다라든가 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2: 비판한
3: 주가
2: 사람이
3: 오를
2: 없어요?
3: 때는, 주가 오를 때. 없었어요.
2: 알겠습니다.
0: 기업이 네. 잘해서 이렇게 된 거죠.
3: 뭐 어쨌든 돈이 다 어디 이재명 대통령한테 다 있다고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주가가 오를 그래요. 때 누굴 비판하진 않았다고.
0: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
4: 네. 네. 뭐 근데 그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제 정부를 비판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 그러니까.
4: 그 이번에 지금 김용범 실장이 이제 그 제외가 되고 개각이 발표가 됐을 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김용범 실장을 남겨놓고 가는 것은 뭐 아집이다.
0: 예.
4: 뭐 국민을 바보 취급하시는 네.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근데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표를 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제 꼬리 자르기.

0: 이라는 또 논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게 혼동스러운 논평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가. 예. 좀 그런 지적도 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1: 아,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건 과거에 오를 때는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이지 이재명 정부의 공이 아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가 계속됐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 공을 가져갔을 텐데 아, 이렇게 말하는 해석 너무합니다.
2: 예. 아, 그런 해석은 가능한데 옳은 것 자체에 대해서 예. 비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뭐 여러 군데서 했고 또 야당 이야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 게 아닌가 싶고 자 근데 문제는 뭐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그것보다는 용해인 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일단 저는 이제 뭐 몇 가지의 논란들이 있는데
3: 이게 지금 당 내에서도 그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이 안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외곽 스피커들도 하나의 의견은 안 나오고 있고
1: 그래서 이제 뭐 저는 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장관직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보통의 또 상황이면 이제 거의 어렵잖아요.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례대표는. 뭐 새누리당에서도 2016년도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됐는데 비례대표 안 내려놓다가 논란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해인 내정자가 장관직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비례대표직은 내려놓는 게 맞다. 두 개 이게 같은 일이라고 하면은 모르지만 이게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같은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란을 먼저 사전에 잠재우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게 맞다.
3: 예.
1: 결론은 그렇습니다.
2: 근데 저는 이번 내각을 그 민주당판 올림픽공원 개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정말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가서 북을 치듯 그냥 그쪽 진영의 극단으로 가는 방향에서 개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왼쪽의 대동단결을 위한 개각이었다. 올림픽공원에 가는 형태의 개각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대표주자가 바로 이 용해인 후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성평등가족부 장관, 구여성가족부 장관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나 2030들을 노렸다면 2030들 중에서 정말 취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 중에 발굴을 해서 그 자리를 오히려 줬으면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로 인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여성운동에 뭔가 족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성운동 측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 과거에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그 활동가였던 불꽃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하기도 했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사이는 안 좋았지만.
3: 예, 끝까지 들어보고 발언 드릴게요.
2: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 중에서 임명을 했다면 지금 같은 비판은 없지 않았을까요? 용해인 의원이 2030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노동하고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냐? 그건 모르겠어요. 두 번째, 여성운동에 큰 족적이라도 있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전문성도 없고 대표성도 없는 이 개각은 왜 하는 겁니까?
3: 예. 자, 그 정상 기자 얘기 듣고 강성필 대변인 발언 듣겠습니다.
0: 근데 뭐 어쨌든 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뭐 용해인 후보를 제외하고 용해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뭐 그 배경들을 보면 어쨌든 그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라는 측면에서 뭐 그거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3: 워킹맘의 30대.
0: 네, 또 30대 여성이라는 점도.
2: 국회의원이 워킹맘이에요?
0: 아 근데 뭐 국회의원이 그건 아니건 그 일을 하면서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에 가지고 있는
2: 그런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0: 고단함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네. 어쨌든 뭐 일을 하면서 뭐 본인의 아이를 돌봐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고. 근데 그 용해인 의원이 뭐 이제 뭐 사회 운동하면서 뭐 남편을 만났고 그 남편과 같은 정당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남편이 뭐 그 당을 하면서 뭔가 뭐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다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용해인 의원이 본인이 이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로 그 정당의 국고 보조금이 가기 때문에 네. 그 혜택을 남편이 보는 건 결과적으로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장관직이든 국회의원직이든 그 둘 중에 하나는 좀 놔야 되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좀 그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두 손에 떡을 다 쥐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네. 예. 자, 빨리 나왔어요.
2: 네, 저는 그래요. 국민의힘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예인 의원이 국회의원이든 장관직이든 둘중 하나는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말을 했잖아요. 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비례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둘중 하나는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을 했으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영예인 의원이 무슨 청년의 무슨 상징이냐, 민주당 근처에도 뭐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분 많지 않냐, 이런 좀 막연하고 감정적인 공격은 좀 말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행동들 혹은 과거에 이런 발언들이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성이 없다. 혹은 그들에게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지. 뭐 감정적으로 민주당 주변에 더 좋은 사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저는 공격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3: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성운동과 관련돼서 비동의 가늠죄 주장한 거 외에 여성운동에서 어떤 족적이나 발언을 제가 잘못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신 분들이 분명 민주당에 굉장히 많거든요.
1: 예.
3: 왜냐하면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민주당에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그보다 이렇게 앞세워서 장관으로 그리고 국회의원과 장관을 하면서 워킹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킹맘이라고 하면 아이를 공공 어린이집에 보낼지 사설 어린이집에 보낼지 유치원에 보낼지 이런 걸 고민하고 어떻게 그 아이가 한번 아프면 반차 한번 쓸지 이런 거지. 국회의원과 장관은 우리가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일반 신입사원 대리 과장의 워킹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워킹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2: 일단
3: 그것마저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0: 아 근데 이제 국회의원을 한다고 해서 뭐 어떤 보좌관들이 와가지고 뭐 아이를 돌봐준다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1: 예.
0: 그런 경우 보셨었나요? 근데
3: 아니,
0: 어쨌든 뭐 저도 그렇고
3: 이거는
0: 이제 뭐
3: 단점이에요.
0: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3: 아이를
0: 사람인데
3: 직장에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저도
3: 그렇게 많지
0: 예.
3: 않아요. 어떤 워킹맘이 아이를 직장에 근무 시간에 데리고 올수 있습니까?
2: 그러면
3: 과장이? 대리가? 부장도 힘듭니다.
2: 예, 그 아이 데려온 그 워킹맘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제 그 예민하게 군다면 그게 이제 뭐 인사청문회에서 평가받을 건데.
1: 예.
2: 아니, 영희 의원님 생활 동반자법, 거제 폭력법, 가정 폭력, 육아 휴직 관련된 법안들을 노력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청년과 여성과 이 사회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그 정도의 자격은 있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지금 박상수 변호사 이야기했던 자격 문제는 한쪽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페미니스트여서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성 운동을 당신이 뭘 했느냐,
3: 전 모르겠어요.
1: 보안 수사권 폐지 왜 찬성했느냐,
3: 네.
1: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상 비평처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이 그렇게 그 당이 중요하다면
2: 네.
1: 원내 정당이 그렇게 중요하고 국고 보조금 또탈수 있고 또 자기 보좌관들 직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장관 자리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장관 자리도 받고 국회의원도 유지하려고 정당도 유지하려고 하느냐. 게다가 그 전에 비례대표를 두번 연속 했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김종인
2: 흔하지 않죠.
1: 빼고는 없었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특혜를 연속으로 받는 거 그게 기득권 아니냐.
2: 맞아요.
1: 거기다 이제 남편이 그 당에서 월급 받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감정적으로 그 마음 상하심을 좀 많은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비관등 동의 그런 법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다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용해인 내정자에 대해서 조금 반발이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어쨌든 비례대표를 같이 겸직하는 자체가 일단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점이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격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인사청문회에서 다퉈볼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공격하는 건 저는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1: 예.
3: 감정적이지 않고요. 국민들의 뜻을 대신하는 거죠. 정치라는 거는 결국 국민들의 뜻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용혜인 의원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90년대생 정치인의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어요. 이미 국회의원 두 번. 장관 후보자, 90년대생 정치인의 대표입니다. 90년대생들이 근데 이게 성평등 가족부인데 용혜인 의원이 국회의원 두 번, 장관 후보자가 되고 국회의원을 계속 하겠다는 걸 그것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성평등이잖아요. 평등 부서잖아요. 평등하다고 느낄까요? 90년대생들이 지금 90년대생들 매일같이 대중교통 타고 콩나물 시루 같은 그 대중교통 타고 출

0: 퇴근하고 거기에다가 아이 어디에 맡겨야 될지 동동거리고 애 조금만 열이 나면 그 열나는 아이 소아과에 데리고 가는 것도 굉장히 그 눈치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90년대생들이 아니 심지어 결혼도 못하고 그냥 혼인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원룸에서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야 되는 90년대생들이 90년대생 용해인이 국회의원 두 번에 장관에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거를
1: 예.
0: 과연 평등하게 느끼겠냐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표방해왔던 그리고 민주당이 나름대로 미덕을 가져왔던 그 노선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부대변인님?
1: 저는 국회의원 두 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많은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장관 후보자로서의 능력에 있어서 비판을 해야 될 것과 비판을 하지 않아도 될 것들,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야 될 것들을 지금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2: 예. 근데 말씀하시는 거 좀 들어보면은 이게 청년들의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좀 청년 정치를 계속 이제 좀 추진해 나가겠다는 좀 그런 계획과 방향을 좀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 두번 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그것도 비례로 보기 드문 사례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청년 정치를 그냥 뭐 청년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 이제 뭐 이렇게 그 사람들만 이제 청년을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1: 예.
2: 한다면 이 청년 정치를 뭐 하는 것도 좀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3: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뭐이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도 알고 있고 오늘 청와대 반응은 소명 기회는 있어야 한다. 결국은 청문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뭐 국민의 어떤 감정을 좀 자극한 부분이
0: 네.
3: 있어서 그 강성필 대변인이 말하는 것처럼 뭐를 하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서도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다. 이게 또 하여튼 묘하게 남편이 같은 정당에서 근무하고 있고 용해인 후보자가 총선에 나갈 때또 대표 권한 대행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저런 논란이 또 청문회에서 불거지면 좀 곤혹스러울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청문회 가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용해인 의원보다 김승원 후보자를 더 낙마 대상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도 적절하지가 못하죠. 어떻게 공소취소 모임 대표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합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본인이 고사를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저도 이제 알게 된 건데 우리 당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기소유예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김성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부서면 모르겠어요. 법무부는 그 영어로 하면 Ministry of Justice거든요. 근데 기소유예는 완전히 무죄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면 본인이 기소유예에 그런 게 있다면 법무부 장관은 고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의 율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두 명입니까? 그리고 뭐 판검사 출신도 민주당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김승원 의원을 이렇게 하는가? 공소취소 모임 대표라서 하는 건가? 저희는 그런 의심밖에 할 수가 없죠.
1: 근데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고 하면 법률가 출신이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김승원 의원이 가거나 뭐 박균태 의원이 가거나 뭐 이건태 의원이 가거나 그 누가 간다고 한들 뭐 아이고 좋은 인사입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그랬겠어요? 그리고 자 기소유예 얘기하셨는데
0: 네.
1: 그러면 어떤 기소유예예요? 언제? 그 정도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소유예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인사청문회 가가지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감정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면 되고 이분은 판사 출신이에요. 기소유예 언제 당한 거예요? 판사하면서 당한 거예요? 모르시죠?
0: 근데
1: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0: 네.
1: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0: 판사를
1: 따진다고 하면 그게 정말 문제가 됐다고 하면 판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0: 판사를 그만두면 변호사예요.
1: 그리고 국회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제가. 판사 전이냐
0: 그러니까
1: 후냐고.
0: 법조인이에요. 법조인일 때 당한
1: 네.
0: 거예요.
1: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어떤 것을 지적을 할때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 좀 근거가 있으면서 얘기를
0: 객관적으로 근거
1: 해야지.
0: 있게
1: 어떤
0: 기소유예를 했잖아요.
1: 기소유예인지 얘기를 하셔야지.
3: 지금 민주당은 그 어떤 겁니까? 이 공소취소를 하여튼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1: 네.
3: 야당에서는 뭐 속된 말로 잘 걸렸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이용해 보겠다. 그래서 김승원 의원 아마 청문회에서 더 그걸로 공격할 텐데 뭐 오늘 노종면 의원이 그 아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공소취소 모임 앞에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공소는 당연히 취소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공소취소는 빼고 조작기소로 가는 거예요? 뭐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이제 공소취소는요.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린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네이밍을 합니까?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공세인 거예요. 저는 최소한도로 제가 느끼고 있는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 정부 전에 윤석열 정부 그리고 그 이전에 수많은 검사들 중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불법으로 수사하고 그리고 조작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처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 사람이 유죄를 받으면 그 검사가 유죄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때 저는 정의롭게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0: 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는 전혀 안 합니까?
1: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작 기소 특검을 성실하게 해내면 된다. 그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3: 예.
0: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 특검에서 공소 취소와 관련된 조항을 전혀
1: 저는
0: 넣을
1: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삭제.
0: 아까 뭐 강성필 부대변인 예. 생각이고
1: 그리고 이미 근데 법사위 10명 중에 한 분 빼놓고는 다 그런 의견이었어요.
0: 근데 조항에 들어가는 있잖아요.
1: 네. 아니 통과 안 됐잖아요.
0: 그렇죠. 그렇긴 예. 하죠. 예. 예. 근데 뭐 언제든지 또.
3: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 변호사.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이거 뭐 지금 이제 강성필 대변인 말은 조작기소 특검이 아마 공소시설을 안 넣을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근데 이 공소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0: 아니요. 법무부 장관이 하기는 쉽지가 않죠.
3: 네.
0: 법무부 장관이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근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뭐 그렇게 치면은 과거에 법무부 장관들의 그 검사의 뭐 어떤 기소라든가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물으려고 할 일도 없었겠죠.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도 계속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챌린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아니,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힘들고
3: 국회에서 네. 어쨌든 특검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에 전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0: 에이, 무슨 전력이 있다.
1: 아니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할 때 공소시효 시켜달라고 했잖아요.
0: 먹히지 않았잖아요.
1: 그렇게 돌리지 말고 네. 부탁했잖아요. 아, 우리가 물어봤습니까. 아니, 본인들끼리 전당대회에서
0: 뭐,
1: 얘기한 거 아닙니까.
0: 부탁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1: 그러니까 네.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
3: 일단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당 지도부가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이니까 아마 이 문제는 당연히 그런데 뭐 청문회에서 나오겠죠. 등장하겠죠. 네. 그러면은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보기로 하고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원장이 정치적 법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 심의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못했어요. 대통령 퇴임 후에 이 건으로 재판받고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 이야기를 조국 혁신당에서 왜 했을까? 조국 혁신당 민주당이 우군이라고 늘 하잖아요.
1: 네.
3: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1: 그래서 저는 조국 그 전 대표 발언을 좀 자제해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아침에 신장식 그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 아니 우리 연합전당이고 우호적인 정당 관계로 가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국민의힘에서나 우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듯한 하는 발언을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우리가 조국 혁신당이 우리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합당은 모르겠지만 합당을 넘어서 뭐 최소한 연합전선은 우리가 총선에서 펼쳐야 되거든요. 그건 서로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의 말은 방금 제가 저희는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잘못된 그 검사들의 그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은 순리대로 풀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예.
2: 이게 그 인사가 발표된 날 그러니까 그 이혜민 수석 조국 혁신당의 의원이 그 AI 수석으로 이제 청와대에 입성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난 다음에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좀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0: 이런 대통령의 통합 기조를 좀 당이 받아 안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장식 그 조국교섭단 대표가 이 김용남 의원의 이제 그 지도부 뭐 인선 가지고 이제 좀 비판을 좀 했었거든요. 좀 요게 좀 연동이 돼 있는 것 같고, 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공소취소 모임에 이제 민주당이 형성돼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 조국 대표의 이 발언도 좀 거기랑 좀 연동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좀 저는 좀 그런 한편으로 또 그 생각도 드네요.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양당 모두가 강성 지지층은 잡으면서 중도로 나갈 수 있는 당이 이길 거거든요, 총선에서. 근데 김민석 대표가 그래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한 흐름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제가 이번에 그 올림픽 공원식 뭐 개각이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을 발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제스처였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뺨을 올려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근데 과연 이 뺨을 올려붙인 이 상황을 참고 계속 그 노선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구심력의 핵이 되느냐,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분당시키는 촉매제가 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당의 총선 전망도 달라질 수가 있다.
2: 예.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자, 조국 전 대표의 워딩을 방금 소개해드렸고, 게다가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용범 정책시장 사퇴에 관해서 김용범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여건도 사퇴해야 된다까지 한 발 더 나갔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관련한 여론조사 살펴보면 최근 리서치뷰에서 한 조사인데요. 조국 혁신당 지지층에서 대통령 부정률이 73.7%입니다. 김어준 시간은 여론조사 꽃도 조국 혁신당에서 대통령 부정률이 71.1%입니다. 거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맞아요. 대통령 비토하는 거랑 똑같이 비토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김어준, 유시민 씨 같은 사람이 3자 찍을 것이다. 3자 찍으면 못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마치 지렁처럼 말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상황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손을 내민다고 하더라도 합당이 되겠느냐. 저 김어준 씨가 어젠가요? 올해 안에 합당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감정이 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합당이 됩니까?
3: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게, 아니 합당은 고사하고 연합전선 펼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그리고 김어준 씨가 이렇게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까지 건드는 건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합당을 빨리 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막 떨어져야지, 그래 우리 조국 혁신당이 뭐 전통적인 지지층을 지금 더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들의 몸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몸값을 낮춰가지고 합당해서 좀 레버리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면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안을 내세요. 어?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세제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대출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안을 내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력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 정상 기자.
0: 네.
2: 근데 조국 혁신당 쪽도 이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 왜 이렇게 합당을 원하는 거예요?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표가 있고.
0: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아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뭐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내후년에 이제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 총선을 앞두고 뭐 또 그 직전에 합당을 하면은 두 당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경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해보면 아예 좀 일찍 합당을 해서 그 안에서 좀 그 내부에서 각자의 좀 새를 좀 키워나가는 게 그분들의 입장에선 조금 더 나은 경로가 아닌가라는
2: 이런
0: 생각이
2: 거잖아요.
0: 싶습니다.
2: 다음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 간판으로 민주당 국민의힘 3파전 하면 한석도 얻기 힘들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일 경쟁력이 있는 조국 대표 본인이 나간데도 3등 했기 때문에 그럼 전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을 테고, 그럼 또 하나는 뭐 조국 대표 전 대표가 합당을 해야지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대통령까지 뭐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0: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조국 후보, 조국 당 조국 전 대표가 아무래도 좀 이제 내 좀 대표적인 또 대표 대권 주자이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3: 근데 최근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그러셨나요? 이제 우리가 조국 혁신당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총선 치르면 수도권에서 40석 이룰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40석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조국 혁신당이 우리 박상수 대변이 말한 것처럼 빰을 올려쳐도 저희가 좀 꾹 참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2: 강성필 대변이 제일 안 참는 것 같은데. 네.
3: 제가 참으려고 진짜 노력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선구제에서 1000표 2000표로 수도권에서 승부가 갈리고 우리가 평택에서 그 사단을 받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계속 손을 내미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 신다고 생각 잘해야 됩니다. 합당을 하는 게 과연 본인들의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은 건지 아니면 차라리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이 단 몇 명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것인지는 저는 앞으로 상황을 가면서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저는 진짜 그 뺨을 올려붙이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민석 대표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참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지점들이 우리 당에서도 보면은 우리 당이 지금 긴장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계속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지금 정상근 기자님도 잘 말씀을 주셨는데 몸값이 계속 올라가요. 몸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민주당 쪽 커뮤니티 같은 걸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 이재명은 올림픽 공원이 아니라 딴지 게시판이 더 많이 있어요.
2: 예, 예.
1: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해 주신 그 통계 자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몸값을 계속 올라갈 건데 정치라는 게 우리 당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서 참을성을 못 참고 그들을 다 없애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정파 전체는 망하는 거죠. 예.
2: 그러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1: 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 저랑 같이 친한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성 보수층을 달래면서 중도층으로 나가는 그 일을 만약에 해낸다면 장동혁 대표는 보수의 지도자가 될 거다. 대선 후보까지 일약 떠오를 것이다. 그 얘기를 당대표 당선되는 날부터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2: 아니, 아, 배워야 된다면서요.
1: 북을 치고 있어요. 그냥. 아. 그래서 계속 북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기대하지 않는데 네. 민주당은 지금 보면 그래도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이번에 이혜민 의원 임명하고 하는 거 보면서 느꼈는데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나오는 반응을 보니까 아 역시. 근데 이 참을성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3: 근데 이제 국민들도 지지자들도 조국 혁신당에서 적당히 해야지 계속 하면은 역풍 불 겁니다. 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2: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방금 박상수 변호사 말처럼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원래 좋은 사이였잖아요.
1: 그냥 뭐 네, 그 그냥 스텝이었죠. 뭐
3: 네. 스텝이요?
2: 아니 그 단어 굉장히 싫어한다던데.
1: 아, 쓰라야 하겠죠. 근데 네. 저도 스텝이었으니까 같은 네. 그때 최고위원이었고 저는 대변인이었고.
2: 왜 갈라진 네. 거예요? 특정한 뭐 이 사안이 있어요?
1: 그냥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그 정치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장동혁 대표는 약간 피라미드형 보스형 정치인에 좀 가까운 지점이 있고 한동훈 대표는 약간 거미줄형 수평형 정치인에 좀 가까운 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2인자가 좀 되고 싶었던 게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누구를 확실한 2인자로 두는 게 아니라 모두 이렇게 평등하게 좀 대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당 운영도 보면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피라미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정당 정치에서 피라미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꼭 나쁜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결집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그런 정치 스타일을 저는 꼭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뭐랄까 자신의 당내 정적들을 다 없애버리려는 방향으로 간다는 예. 거죠. 그게 알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예. 것 같습니다.
2: 그 오마이뉴스에 조국신당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통합 장애 요인은 김용남이다 이렇게.
3: 아니 무슨 아니
2: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1: 이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예. 김용남과 조국혁신당을 엮어낼 수 있으면 김민석 대표가 진짜 대선 후보 될 겁니다.
2: 예, 네. 알겠습니다. 예.
1: 이게 올림픽 공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엮어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정말 쉽지 않을 예. 겁니다.
0: 불가능하다는 얘기.
1: 예. 쉽지 않을 겁니다.
2: 제가 아까 언급한 여론조사 두 개 개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곧 자체 조사였고요.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ARS 자동응답 조사였습니다. 리서치뷰도 자체 조사였고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 3일간 전화 ARS 조사로 실시했습니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에서 세 분과 이야기 계속 이어나갑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화이트나드 이동의 뉴스 정례성부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에서도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1부 마지막에 뭐 조국혁신당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오늘인가요? 민주당 TV 네. 첫 방송을 했죠? 김민석 대표가 직접 참여하고.
4: 맞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한 37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3: 예. 언론에서는 뭐 김어준 견제 뭐 이렇게 하던데, 민주당 오늘 방송에서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4: 네, 뭐 김민석 대표도 평소에 보시던 프로그램이 있으실 테니까 우리는 이제 37분 정도만 하고 네, 보시던 프로그램 보러 가셔도 괜찮고 뭐 그런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예.
3: 그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실시간이 5만 명을 넘었다더라고요.
4: 네, 한 5만 5천 명 정도.
3: 그러면
4: 맞습니다.
3: 뭐 거의 엄청난 일단 첫 방은 흥행 성공이다. 왜냐하면 아침에 뭐 저희도 지금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라디오도 요즘 다 유튜브 하잖아요. 네. 만 명 넘는 곳이 거의 없어요.
5: 그렇죠.
3: 아침 방송이. 그런데 5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일단 흥행 성공이다. 물론 뭐 개업 빨리라는 게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6: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틀어가지고 동시 접속자가 5만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빅3 안에 드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사실 뭐 동접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제가 뭐 저녁에도 우리 이동용 같은 데 나오고 또 다른 프로그램 인기 프로그램 나가면 거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접자가 만 명 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3: 예.
6: 그런 상황에서 5만 명이면 어쨌든 간에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의 그런 성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37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보통에 제가 아침 방송들을 보면 아침에 7시에 시작하는 방송들도 처음에 약 30분 정도는 브리핑입니다. 그리고 나서 패널도 불러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티, 민주당 TV도 37분 정도 어쨌든 우리가 이슈에 대해서 대표가 설명하고 기선을 기조를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다른 프로그램 보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김어준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제발 싸움 붙이지 말아라.
3: 아니 경쟁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6: 아니 뭐 정보 그냥 말씀드린 대로 저희 민주당 패널들이 가장 항상 당의 불만이었던 게 아니 이슈가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라. 설명을 안 해주니까 우리 개인의 의견을 말하니까 또 그러면 또 너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혼내지 말고 그래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 근데 그 김어준 씨 팬들과 소위 말하는 팀 김어준이라고 하나요? 그 가까운 유튜버들. 일단 민주당 TV 방송은 망할 것이다. 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팬들은 아마 그 민주당 TV를 의식해서 그런지 오늘 김어준 방송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봤고
4: 네.
3: 슈퍼챗은 5천만 원이나 터졌다더라고요.
4: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 슈퍼챗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라고요. 네, 평소 한 21만 명 정도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보기도 했습니다.
3: 예. 그러면 이제 오히려 김어준 팬들이 의식하고 있다. 민주당 TV를.
6: 저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작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결집. 여기서 결집 이러니까 저쪽에서 역결집 하고 우리 박상수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총선은요. 분열하지 않은 거. 봉합을 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을 여기저기서 열고 그렇게 경쟁할 때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3: 예.
5: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이거는 헤드라인 5천만 대 5만으로 가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슈퍼챗 5천만 대 동접 5만. 이게 딱 숫자도 5 맞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민주당 진영의 분열상을 드러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성필 대변인이랑 제가 다른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강소영 변호사가 주력으로 또 나온다면서요. 민트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민티는 좀 이름을 한번 고려 재고를 다시 해보시면.
6: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5: 왜냐하면 네. 나는 그 민지가 할게요. 생각나. 우리 네. 기억나죠 윤석열 캠프에 네. 민지 민지야 네. NG한테 민지라고 불러가지고 아, 굉장히 네. 그 저기 했던 네. 민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6: 아, 장동이 어디가 보단 낫잖아요.
4: 그거 이제 안 하잖아요.
6: 안 해요?
5: 그냥 겸손은 쉬워 이런 것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그럼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 봅시다. 민주당이 분열 상태라고 박성수 변호사가 이야기해 줬는데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이 반대급부를 통해서 지지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 안 올라가요?
5: 그게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에 지금 접어들기 시작을 한 것 같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제가 느껴지고
6: 갑자기 겸손해진 것 같아요.
5: 아니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 올림픽공원에 가서 그만 북을 좀 치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계속 지금 거기서 북치는 영상이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주변에 이제 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정치는 회전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에 왔다가 국민의힘을 보니까 또 싫어서 민주당을 가. 근데 또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을 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문 같은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떠난 유권자층이 양당에서 떠난 유권자층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총선이 2년도 안 남았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게 이런 모습이라는 게 사실 양당 모두가 어찌 보면 강성 지지층들에게 휘둘리면서 서로 그 강성 지지층들끼리 드자비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평범한 많은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은 회전문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먼저 끝내느냐가 다음 총선에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당도 그래서 노력해야죠.
3: 그런데 예. 장동혁 대표 임기가 내년 8월 아닙니까?
5: 네, 내년 8월입니다. 예.
3: 내년 8월까지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변화가 없으면 뭐 지지율 올리는 거 영원하잖아요.
5: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년 6월 원내대표 경선은 그래도 개혁파가 이길 거거든요. 예, 지난번에 국토위원장 경선을 봐도 그래서 내년 6월 전에는 무슨 변고가 나도 나긴 날 겁니다.
4: 내년 6월이면 거의 임기를 마치시는 거 아니에요?
5: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건 너무 6월까지 닥치기는 좀 힘들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2, 3월 정도 그게 이제 당내 다수설이죠.
3: 그런데 네.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이 부분은 걷어들였잖아요 사실상.
5: 그 철수한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당내에서 네.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정국위를 가동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정국위를 가동해서 당원 당규를 바꾼 다음에 당대표를 내쫓는 겁니다. 이거 4명도 필요 없어요. 이 방법이 뭐냐면 과거에 이준석 대표 내쫓을 때 썼던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4명을 2명으로 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전국위가 유일하게 우리 당에서 당대표가 장악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 당 당원 당규를 보면요. 전국위 100명 중에 단 12명만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진들이 뭉치면 정국위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정국위를 가동한다는 말이 도니까 거기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났다고 봅니다.
4: 그 방법이 있는데 왜 그동안은 선거 이후에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5: 우리 당의 중진 의원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아니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이 당에서 쭉 정치하면서 제가 지켜보니까요. 한 가지 그 정치적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인내합니다. 끝까지.
4: 네. 임기 끝까지.
5: 인내합니다. 네.
3: 국민의힘이 이제 공모 절차를 걸치겠다 사고 당협 36곳을 작정했는데 사고 당협은 원래는 뭐 공모에서 바꾸는 게 맞는 거죠. 사고 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전국에서 모든 지역을 다 당협이랑 교체하기로 했습니다만 사고 당협만 한다는 것은 장영 대표가 어쨌든 한 발 물러났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자 오늘 어제죠 어제 우리 방송에 박홍근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하고 왔는데 그 일단 예산안이 821조 내년 뭐 역시 또

0: 예산을 쓰고 28년 총선이 또 있으니까 또 예산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거 진짜. 그래서 저는 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푸는 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거니까 지금 급등한 주택값도 또 자극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괜찮은지에 대해서 그냥 아 우리가 돈을 많이 줄 거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여당이면 계속 아까 대안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충분한 설명을 꼭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쪽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 근데 이제 우리 금리 올리잖아요.
0: 금리는
1: 그러면은
0: 올리죠.
1: 예. 올라가면은 유동성이 좀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풀리는 돈이. 그리고 나와 있잖아요. 미래 대응 기금이에요. 이거는 뭐 보수 청년, 뭐 진보 청년 따로 있는 겁니까? 진짜 우리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최대 과오 중에 하나가 뭡니까? R&D 예산 깎은 거 아닙니까? 이거 미래 대응 기금이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리고 AI 첨단 이거 반도체 슈퍼 사이클 우리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도 체감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우리가 민생 해봉 지역금이라든지 뭐 그렇게 뭐 국민의힘에서 말하듯이 점진적으로 돈을 푼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래요.
2: 예. 어쨌든 뭐 정부 발표를 보니까 이제 내년에 예상되는 총 수입이 880조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880조가 수익이 좀 예상이 되고 지금 예산은 지금 820조를 편성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3: 예.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고 이런 건데 예산안 부분은 법정 기한이 있으니까 뭐 어느 걸 놓고 빼고 약간의 논쟁은 있더라도 법정 기한은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법정 기한 지킨 적이
0: 거의 없죠.
3: 잘 없죠.
0: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뭐 김동연 지사도 있긴 했지만 경기도의 지금 현재 상황이 거의 모라토리움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확대 재정을 하는 게그 미래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도 경기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였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세금이 적게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좀 아껴놨어야 됐는데 그런 거 없이 다 쓰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금 경기도 재정이 지금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지
1: 그
0: 않습니까?
1: 사실과
0: 그러니까 그
1: 다르죠.
0: 걱정을 안
1: 그
0: 할 수가
1: 사실과
0: 없죠.
1: 다르죠. 그러니까
0: 그런가요?
1: 전국적인 17개 광역단체에 우리가 부채 비율을 봤을 때 25%가 넘었을 때 재정법에 있어서 뭐 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이게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아래 단계인 거예요. 10인가 16인가? 그래서,
3: 11%쯤
1: 예,
3: 됩니다.
1: 그래서 문제가
0: 그렇다고는 하죠.
1: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제 사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제가 느꼈을 때 뭐냐면 이 세수 구조가 특별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방세 세입
0: 그렇죠.
1: 구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개편도 하자 이런 거지 이게 뭐 정말로 경기도가 지금 부도나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3: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이나 대전에 비하면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채 비율이. 근데 추미애 지사는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다는
0: 그래, 그
3: 아니
0: 얘기예요.
3: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 자료를 보면 다른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비교하면 그것도 아니야. 그럼 왜 추미애 지사는 갑자기 그것도 당 전당대회 기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박상수 변호사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워딩을 던졌느냐? 그게 궁금해요.
1: 그러니까 제가 딱 그대로 여쭤봤습니다. 경기도에 뭐 그러니까 그 방금 제가 말했던 이 세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어려워서 그랬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아, 그러니까 왜 전당대회 기간에 하셨나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는 오해하지 말아달라. 끝.
0: 근데 그 추미애 지사가 쓸수 있는 가용 자원이 지금 적다라는 건 이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치가 있는 건 맞는데 다 우리가 이게 임기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이 이렇게 쓸수 있는 범위를 전 정권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축적을 좀 해주고 이게 마진을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때부터 이걸 그냥 다 써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부채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다음 후계자들이 다음 후임자들이 그걸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부족한 건 맞잖아요. 추미애 지사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너무 부족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1: 경기도지사.

0: 사때 얼마를 써서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얘기를 추미애 지사가 하니까.
0: 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니까요.
1: 아니, 추미애 지사가
0: 17개 중에서 뭐 제가 방금도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의 평균이 부채가 25% 정도 되는데 줄을 세워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1: 얘가 이미 써야 되는 돈들이.
0: 이재명 지사도 당시에 17개 중에서 본인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부채 비율이 얼마 안 됐는데 끝날 때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하셔야지.
1: 이 돈이 이제 이름표가 미리 다 붙어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추미애 지사 이야기는. 근데 왜 이 내가 지금 이름표 붙일 자리를 안 남겨놨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2: 여기서 또 김동연 전 지사가 사라졌는데 어쨌든 추미애 지사가 사실은 뭐 이재명이나 김동연이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거든요. 전 지사들.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 바로 전 지사가 김동연 지사하고 4년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김동연 지사 책임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전혀 얘기를 안 하시네요.
0: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뭐 김민석 당대표보다 뭐 정청래 그 전 대표가 대선에서 맞붙이기가 더 쉬운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해석들이 있고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오해를 풀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뚜렷한 답이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2: 하나만 더 해보죠. 시간 얼마 없습니다만. 국정원에서 북미 간 대화 징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발언하고 SNS 사진 올리는 거 보면 약간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사실상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됐다. 이런 말도 했는데 지금 뭐 아직 10대 아닙니까? 김주애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4대 세습 가는 거예요?
0: 아, 당연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4대 세습을 넘어서 5대, 6대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트럼프가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결국에는 본인이 미국의 국채 부담을 더 줄이는 그런 경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외교적에서 조금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3: 김주애가 그냥 10대가 아니라 지금 추정되는 거는 2013년생. 네, 그러니까 13살, 4살, 네, 그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1: 근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지점이 이 부분도 좀 민주당에 그러니까 국민들을 너무 이렇게 좀 안심을 시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트럼프가 북한이 핵이 몇 개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쪽에서는 갑자기 그거보다 더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패싱된 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도 패싱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알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0: 근데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패싱됐죠?
1: 그러니까 국무부가 모른다고 우리도 같이 몰랐다고 이야기하지 뭐 않았습니까?
0: 한미 군사 훈련 축소 때문에. 네. 아니 브런슨 그 사령관도 SNS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아니, 그걸 지금 우리 정부한테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걸로 접근을 먼저 해야 돼요.
2: 알겠습니다.
1: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 냈어야죠. 외교력으로.
2: 저 두 분 나가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6시에 돌아옵니다.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3: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에서도 빗방울 떨어지고 있고요. 약한 비라도 우산 필요하기 때문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2.2도, 대구 29.3도 나타납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안전운전 해주셔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갓길에서 버스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구간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판교분기점 부근 진입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삼척 진출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대교와 천호대교 사이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 조강한 최고위원과 함께 취임 1년 맞은 장동혁 최대신당과 당내외 현안 짚어봅니다. 조강한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1: 예. 네,
0: 내년 8월까지 2년 임기이니까
1: 그렇죠.
0: 딱 이제 반 정도 달려왔죠.
1: 예. 네.
0: 취임 1주년 평가하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1: 우선 일단 이제 이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
0: 예.
1: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파 진영이 위축될 대로 위축됐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죠.
0: 예.
1: 거기에다가 이제 내부적 그 소란도 엄청 컸고
0: 예.
1: 이제 근데 그 과정에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그래도

0: 아주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의 강을 건너서 이제는 이제 그좀그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이 옷도 젖었고 발에 물도 좀 젖었고 하니까 그거를 또잘 말려서 이제 그 우파 진영의 그 생명력을 좀더더 높이고 불씨도 좀더 활활 살리고 그다음에 확장성도 만들어 가야겠죠.
1: 그 말씀하신 계엄 탄핵 대선은 장동혁 대표 체제 전 일이고,
0: 전일이죠.
1: 그 이후에 이제 취임해서 가장 큰 일은 아마 지방선거이겠죠?
0: 그렇죠.
1: 그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 선전했다고
0: 어이, 그럼요.
1: 판단하십니까?
0: 2018년 선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현대사의 큰 불행입니다. 어쨌든 그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을 당했으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훨씬 더그 아프고 힘들었던 과정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 2석, 그리고 서울의 기초단체장 1석, 그리고 경기도 기초단체장 2석밖에 없었거든요.
1: 강남도 졌다 뭐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그때 서초 하나 말고는 다 졌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 장동혁 체제는 광역단체장 4석, 서울의 기초단체장 8석, 경기도 기초단체장 12석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재보궐선거, 2018년 재보궐선거는 13개 중에 딱한곳 됐어요. 근데 이번에 14곳 중에서 4곳이 됐어요. 그러면은 2018년 선거와 비교를 해볼 때는 거의 2배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혹독하게 흔들어대는 과정에서도 그 나름 꿋꿋하게 전성공했다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패배했다 그리고 참패했다 이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봐야죠.
1: 그런데 일단 장동혁 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중도층 공략, 그러니까 외연 확장은 실패한 거 아니냐, 너무 강성 지지층만 끌어안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0: 그분들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1: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0: 그분들 때문에 중도 확장이 어려운 것이죠.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두 부류죠. 그런 분들을 분석할 때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거나 정치 깊이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의 욕심, 탐욕이 아주 심하게 든 사람들. 그러니까 공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이익관계, 개인적 이해관계, 개인적 탐욕을 굉장히 앞세웠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파 진영의 혼란기, 엄청난 소용돌이에 대한 정치 철학적 깊이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진영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과 여러 그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공감을 얻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못한 거죠. 하도 어이없는 공격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분위기랄까? 그다음에 흐름이 그런 쪽으로 쏠렸다고 봐야죠.
1: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정치적 미숙한 분, 개인의 탐욕을 노리는 사람들이 단합해야 될 시점에 지도부를 흔들어댔기 때문에 중도 외연 확장을 더 못했다.
0: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1: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친한계 의원들입니까?
0: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대안이 없는 미래. 그쪽 그룹들이 주로 그런 그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친한계가 그렇게 강한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주로 특성들을 보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던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과도하거나 무례한 편이에요.

0: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봉변도 당했고. 그러니까 제가 의외로 뒤끝이 있는데 의원총회 원내총무가 원내대표가 참석해달라고 해서 갔잖아요.
1: 예.
0: 그때 제가 봉변 당했잖아요. 국회의원도 아닌 게 어디 여기를 감히 들어오냐고. 그거는 진짜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돼 있는 당의 최고위원인데 비록 본인들과 견해와 의견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야유성, 야지를 그런 식으로 할수 있을 정도의 인성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그 판단해서 내놓는 메시지가 정상적인 메시지냐. 저는 공감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고 보죠.
1: 근데 뭐 어쨌든 한동훈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밖에 나가 있는 상태고. 근데 당을 외연확장하고 좀 크기를 키우려면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뭐 한동훈이라든가 또 이준석이라든가 뭐 당내에는 뭐 오세훈까지 해서 좀 빅텐트를 다 쳐서 아울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장동혁 대표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0: 아니, 좀 그분들이 조금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좀그 철이 없다라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고 있어요. 이 그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그전 대표의 경우는 그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부터 이 당이 평치풍파가 더 크게 일어났거든요.
1: 그럼 당으로 들어오면 더 시끄러울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
0: 뭐 그렇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 비대위원장 들어와서 대통령과 불필요한 부분에서 각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에 각을 세우는 건 필요해요. 근데 굳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부분에 각을 세워서 당을 훨씬 혼란에 빠뜨렸고 그 연장선상에서 2024년 총선을 치러서 대패를 했습니다. 아마 그 우파 정당 사상 최악의 패배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후에 그분이 이제 당 대표 또그 총선에 대한 자기 고뇌와 판단 없이 반성. 어쨌든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치른 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숙 내지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 대표 돼 가지고 한 일이라고는 저 계엄과 탄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우파 진영의 그 괴멸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여전히 그분은 자신의 그 발자취에 대한 그 깊은 고뇌 없이 여전히 그 잘난 척 그냥 그 좌충우돌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들어온다면 당은 더 혼란스럽고 또이 소용돌이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그건 한동훈 그전 대표와는
1: 아, 좀
0: 조금
1: 다르다.
0: 다른 조금 다른 생각과 판단은 가지고 있어요.
1: 그럼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합치기를 원한다면 그건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 볼 만한
0: 아니요,
1: 상황입니까?
0: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1: 지금
0: 전혀
1: 아니고
0: 고려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1: 총선 전이라도?
0: 그는 정치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이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라는 게 정치니까 또 금년 말의 상황,
1: 알
0: 정기국회
1: 수가
0: 끝나고
1: 없고.
0: 내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또알 수가 없는 것이죠.
1: 그런데 어쨌든 당내에 한동훈 의원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말에 영향력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실존에 있잖아요.
0: 그분들이 대부분 철부지들이어서 그 철부지들이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하게 되면 조금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당이 또 안정의 걸림돌이 된다고
1: 그럼
0: 보죠.
1: 그분들 차라리 그러면 탈당해서 한동훈과 당을 하나 더 만들어도 그게 낫다고 보십니까?
0: 본인들이 소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1: 그게
0: 저는 보고
1: 낫다.
0: 있죠.
1: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당협 위원장 장동혁 대표가 전부 다 물갈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당헌 당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8월 달.
0: 물갈이라기보다는 그게 표현이 잘못됐는데 당규 26조의 정신과 가치는 이거예요. 매 짝수년 8월까지로 예. 하고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자 이거거든요. 그 취지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최일선 지방조직을 점검해보자.
1: 예.
0: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점검해보자라는 당규의 취지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10년 동안 이 당이 당의 간판이 28번 바뀌는 혼란기를 거듭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당원 당규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규의 정신을 못 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당규의 정신을 살려서 물갈이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당규에 규정된 대로 한번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해보자라는 예, 예. 취지가 있는 것이죠.
1: 예.
0: 거의 대부분 이제 254개 당협이고 그중에 37개가 이제 사고 당협이고 216개가 이제 정상적 당협이에요. 당협위원장이 있는. 그래서 그 216개의 당협을 한번 당규 2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한번 그 당의 결속력 강화와 외연 확대를 위한 변화를 해보자라는 거였죠. 216개 중에 대부분 제가 볼 때는요. 90%는 현 당협위원장이
1: 이길 것이다?
0: 된다고 봅니다. 아, 예.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못 이룬다면은 그건 진짜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인데 제가 다른 경쟁자가 나와서 책임당원 투표에서 제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당과 국민을 위해서 물러나는 것이 그것이 그 공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1: 예, 예.
0: 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갈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네. 당원 당규에 의해서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 직접 그렇죠. 당원이 직접 당협위원장 선출하겠다.
0: 그렇죠.
1: 그거잖아요.
0: 변화를 한번 줘보자. 예.
1: 그런데 예. 그거를 왜 하지 않고 사고 지역구만 하겠다고 이렇게 스탠스를 바꾸실까요?
0: 현역 의원들의 항의가 좀 빗발쳤죠.
1: 반발이 워낙 세서.
0: 예. 그런데 뭐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그 불안정하게 하면 되겠냐라는 의원들의 볼멘 소리가 꽤 있었고 그렇다 보면은 대표로서는 이제 지향점 당원 주권, 당원 중심으로 가자는 지향점을 두 대, 방점을 두 대, 그러면 좀 더 정무적으로 유연하게 가보자라고 해서 어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이거예요. 사고 당협을 우선 대표가 그 꽂아내릴 수 있는 사고 당협을 당원 직선제로 우선 일단 1차적으로 먼저 해보자. 37개를 먼저 해보자라는 게 취지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216개 당협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선출을 하되
1: 예.
0: 당무감사를 한번 해보자. 당무감사의 과정에서 당원의 직접 투표를 당무감사 그 평가에 반영을 해보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협위원장을 직접 당원들이 선출하도록 하는 그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을 평가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케이스 케이스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일부 언론은 그걸 뭐 이 장동혁 대표가 무산됐다 이렇게 표현한 언론도 있는데 그거는 팩트 자체를 잘 못 알고 예. 한 언론의 미숙함이고 정확하게 쓴 곳은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단계별 도입이라는 표현을 썼죠.
1: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선으로 하는 거예요?
0: 아니,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죠.
1: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네요?
0: 아니 이제 그 사고 당협을 선출하는 것은 공고를 해서
1: 예.
0: 뭐 ABC 세 사람이
1: 예.
0: 등록을 하면
1: 예.
0: 그중에 이제 적격 심사를 거쳐서 경선을 하는 거고.
1: 그 경선 방법이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0: 당원 여론조사죠.
1: 당원 여론조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사흘 달서병 울산 울주 징계받은 의원들 있잖아요.
0: 예.
1: 이 지역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 지역도 예외 없이
1: 마찬가지.
0: 하는 것이죠. 예. 예.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뭐 원칙적 원칙이죠. 해야 되는 것이죠.
1: 그러면은 현역 의원하고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0: 그분들은 당협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1: 안 되니까
0: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1: 예.
0: 그러니까 당협위원장과 그다음에 그 지역 소속 의원이

0: 이제 다른 거죠.
1: 예. 근데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뭐 아까 최고위원께서는 뭐 당원 주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장동혁 사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혹은 장동혁이 본인 마음대로 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0: 당규 규정으로 당을 운영하는 게그 자의적으로 운영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규에 대한 공부를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공부 안한 학생들이 꼭 그런
1: 예.
0: 얘기를 해요.
1: 아까
0: 그다음에 예.
1: 그현 당협위원장이 아마 대부분 이길 것이다 이렇게
0: 저는
1: 말했잖아요.
0: 그렇게 분석을 해요.
1: 뭐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0: 예.
1: 오래 활동도
0: 제일
1: 했고.
0: 브랜드도 알려져 있고.
1: 그렇죠. 지금 그러면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이 최고위원이십니까?
0: 네.
1: 국민의힘에?
0: 예.
1: 민주당 국회의원 누굽니까?
0: 김용민 의원이에요.
1: 김용민 의원.
0: 예.
1: 2년 뒤에 김용민 의원이라고 붙는 겁니까?
0: 아니, 이제 2년 뒤에 공천 탈락 한번 못 붙죠.
1: 거기서 탈락하면 당연히 못
0: 못 붙죠,
1: 붙지만,
0: 예.
1: 그렇게
0: 아, 그러니까
1: 가겠지만,
0: 공천 돼서 정상적으로 가면
1: 한번 할수
0: 이제
1: 있다.
0: 다시 붙겠죠. 지난번엔 제가 떨어졌으니까
1: 예.
0: 다음번엔 제가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예.
1: 알겠습니다. 남양주평이시고,
0: 네.
1: 지역구가, 예.
0: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국회 소통관 카페에서 우연히 김용민 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우리끼리는 너무
1: 하지
0: 이게
1: 말자.
0: 격하게 싸우진 말자. 그 대신 선의의 경쟁은 하자.
1: 최고위원님이 원래 남양주 시장이셨죠?
0: 예,
1: 뭐,
0: 그렇습니다.
1: 뭐 인지도는 꽤 높겠네요, 그 지역에서는.
0: 예, 남양주 지역에서는 그래도
1: 그러니까
0: 꽤 알려져 있고,
1: 예.
0: 자랑삼아 얘기하면 구리에도 좀 많이 알려져 있죠.
1: 구리는 또 왜요?
0: 예, 아니.
1: 구리는
0: 구리 남양주와 거의
1: 아
0: 같은
1: 같이
0: 생활권이에요.
1: 있으니까
0: 예.
1: 예.
0: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저 우리 열성 당원들이 그거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 장동혁 대표님을 잘 도와드린다고
1: 도와주고
0: 해서
1: 있다.
0: 예.
1: 예.
0: 저야 뭐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 플러스 원. 예. 그뭐 우리 미국 가면 있잖아요.
1: 예.
0: 바이 원 겟 원 프리.
1: 예. 근데 그 조관 최고가
0: 네.
1: 어제 최고위회의에서 당내 갈등을 멈춰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페이스북에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시 유명 구호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0: 네.
1: 그거를 비유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0: 그렇죠.
1: 이제 더 이상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갈등 일으키지 말고 이제 조금 우리 당이 하나로 좀 이렇게 모아야 된다 힘을, 이런
0: 그런
1: 말씀이잖아요.
0: 얘기죠.
1: 예. 근데 오늘 저희 방송에 오셔서 또그 친한 한동훈계 막또 비판하셨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철이 흔들어서 그렇지. 철이 들면. 왜냐면은, 아니, 그 선생님이 학생을 그 계도를 할 때, 철이 안 들면은 철좀 들으라고 계속 저기 그 지적을 하잖아요. 저는 그 행태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태에 대한 지적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 변화의 그 모습이 보인다면 충분히 그거는 같이 포용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이 표현은 잘못되지만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적이 누구냐거든요. 이게 그룹 대 그룹, 세력 대 세력이 충돌할 때는 주적이 누구냐, 그리고 보조적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국방의 개념을 얘기할 때 주적을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를 잘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내 정치에 있어서의 권력을 가지고 그 대결을 할 때, 대립을 할때 주적이 어디예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저는 역대 국회에서 이렇게 상대당을 아주 짓밟고 개무시하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적은 민주당인데 또 당내, 국민의힘 당내에서의 투쟁은 보조적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주적과 보조적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미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한 거죠. 그때 부시를 극복할 수 있는 클린턴의 캠페인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였거든요. 그거를 우리 당내에 원용을 해보면 바보야, 문제는 저쪽이야, 이쪽이 아니야죠.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못 깨달았으면 그동안 좀그 과잉으로 반응을 해서 또는 정치적으로 철이 들들어서 이그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깨달아.

0: 쓰면 좋겠다.
1: 예.
0: 여러 의미를 담아서 한
1: 담아서
0: 얘기입니다.
1: 예,
0: 예.
1: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결론은 포용하고 화합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하고 찾는 것도 이 포용과 화합의 일환입니까?
0: 그건 뭐 그분의 생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1: 그럼 최고위원님은 그렇게
0: 개인적으로 대화를 안 해봐서.
1: 예방하는 걸 반대하시는 겁니까?
0: 아니요, 아니요.
1: 그건 아니고.
0: 충분히 저 예방할 수 있죠. 그런데 좀더더그 행동의 방점이 그 대여 전략에 좀 집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대여 투쟁에 있어서의 지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법사위원장도 거의 뭐 그냥 헌납하다시피 했고,
1: 예.
0: 그다음에 그 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랄까, 그리고 그 이렇게 각종 발생되는 여권의 여러 가지 그이 실책들,
1: 예.
0: 사실 저는 뭐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국가를 거의 절단내고 있다라는
1: 예.
0: 그이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원내 전략에 있어서의 그 절박함 그리고 절절함,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1: 근데
0: 생각해요.
1: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법사위원장 문제는 속된 말로 머릿수가 적은데 어떻게 합니까?
0: 아니, 그래도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1: 아?
0: 있었어요. 저는 사실 역대 어느 국회의장이 이런 일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했는지 경악했는데요. 조정식 국회의장 저도 잘 알아요.
1: 예?
0: 오래 같이 했는데, 상임위 명단을 팩스로 저 야당에다 통보한 경우는요, 이건 진짜 모래 결례 그 자체입니다.
1: 예?
0: 그런데 그 팩스로 통보받은 그 상임위원장의 명단을 받았을 때요, 적어도 저는 우리 당 원내대표단 정도는 의장실 복도 앞에 가서 들어 누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아쉬운 거예요. 물론 그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겪어야 될 모욕과 그 다음에 무기력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할수 있는 대여 투쟁 전략은 꽤 있다고 봅니다. 그건 결기의 문제고 열정의 문제고 그 다음에 지혜의 문제인 겁니다.
1: 근데 또 그렇게 투쟁 일변도로 나가면 또 국회가 스탑될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이 좀 인정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0: 아니,
1: 있잖아요.
0: 국회가 지금 그 과속이 문제 아닌가요? 지금 거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1: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과속하고 있다.
0: 질주하고 있잖아요.
1: 예.
0: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엑셀레이터고 하나는 브레이크예요. 엑셀레이터가 고장나는 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죽어요. 벼랑박에 부닥치거나 아니면은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하잖아요. 과속이 멈춰지지가 않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야당, 그리고 법원, 사법부, 그 다음에 언론, 이런 등등의 기관인데, 그 브레이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질주하고 있는데,
1: 그럼 야당이 어쨌든 거기서 막아줘야 된다 이 말씀인데
0: 그렇죠.
1: 그 최고위원 말씀처럼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고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예요. 근데
0: 네.
1: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전혀 못 얻고 있거든요. 그
0: 아니요, 아니요.
1: 이유는
0: 많이
1: 네, 많이
0: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1: 올라갔어요?
0: 왜냐면은 지방선거 전에 뭐 십몇 프로까지 떨어졌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 여론조사는 30%대예요. 그런데,
1: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찾아서 그걸 수치를
0: 아니요, 아니요.
1: 읽어야
0: 그럼요.
1: 되니까.
0: 예. 그래서
1: 네.
0: 지방선거 전에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호재다 생각해가지고 막 도배들 하다시피 했는데, 30%대로 회복된 거는 어느 언론에도 잘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편파 보도라고
1: 예.
0: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론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은 피해의식이 가실
1: 예.
0: 수 있잖아요.
1: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리서치뷰 여론조사 거기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6.2% 나왔네요.
0: 그럼요. 예.
1: 네,
0: 그러면
1: 알겠습니다.
0: 16%에서 36% 갔으면 20%나 올랐는데요.
1: 올랐으니까
0: 예.
1: 선전하고 있다. 그래요.
0: 예.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0: 아,
1: 여기까지만 예,
0: 그래요?
1: 말씀을
0: 예.
1: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0: 예.
1: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0: 예.
1: 한번 다시 한번 모시죠.
0: 예.
1: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강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0: 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 ...통안전 1분 터.
7: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가장 높은 12.8%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잠재 성장률의 구조적 반등 등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난해 계획보다 40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세수는 나라빚을 갚은 대신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53조 원이 내년에 투자되고 나머지 104조 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정책적 필요 시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우리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올해의 두 배로 늘립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산업 총력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97.2% 증가한 21조 3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과 민생 등 양극화 대응 예산은 36.6% 증가한 117조 1000억 원입니다. 청년 관련 예산은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입니다. 혼인 출산 시 세금 혜택을 직접 재정 지원으로 바꾸고 통합 확대해 지방의 셋째 이상 아동 한 명당 13년간 최대 7,50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를 용인하느냐는 질문에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후보로 지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였지만 용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의원직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야권은 물론 범진보 진영과 여권 일각에서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4억 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실거주 1주택자와 차등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결국 발표 29일 만에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5만 원씩 똑같이 주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주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노인 소득 하위 70% 이하, 45% 이하, 30% 이하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소득이 가장 적은 30% 이하 348만 명에겐 지금보다 3만 원 많은 월 38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부가구 수급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각각 20% 감액해왔는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45% 이하에 속한 부부는 감액 비율이 10%로 축소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이 3개월 연속 9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액이 98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8.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3위 실적으로 수출액은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9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466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09% 늘었는데 구글, 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 투자 확대로 AI 인프라 수요가 견조하게 지속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정창성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정창성은 지난 20일 대학 졸업장을 받으러 입국한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경북 경산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전국 곳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정창성이 허위 실종 신고를 하고 여장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끄는 등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려고 한 혐의도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서 단기간만 일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들을 막고자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추후 납부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내 거주 기간을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5도, 습도는 89%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7: 고향 특례시.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11: 가자.
9: 어딜요?
11: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3: 평택시.
1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1: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5: 세계 반도체 수도,
1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3: 바로 평택시.
16: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7: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8: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9: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20: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4: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5: 두 달여 전 SNS에 아주 기괴한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서 있던 한 남성을 찍은 영상인데요. 그 모습이 마치 좀비 같았죠.
26: 어머, 저 사람 좀 봐! 왜 저래? 마약한 거 아니야? 왜 미국 영상 보면 저렇게 허리 완전히 굽히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나오잖아. 딱 그 모습 같은데?
27: 일단 찍어보자, 얼른.
25: 영상이 퍼지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소변 정밀 감정 결과 놀랍게도 음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0: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남성 역시 경찰 조사에서 몸에 힘이 없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 아, 소변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2: 예, 그래서 일단 석방됐습니다.
1: 아, 그래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다른 증거 있는지 더 확인해보자. 압수수색이랑 그 휴대전화 포렌식, 그것도!
0: 실제 경찰은 남성이 석방된 뒤에도 보강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됐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된 사람인데 어떻게 집을 압수수색하고 개인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걸까요?
1: 선배님! 모발 정밀 검사 신청한 거요. 결과 나왔습니다. 양성 떴어요. 그 자식 마약 맞았어요.
0: 이렇게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모발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이 찍힌 바로 그날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해 있었다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날 투약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모발 검사 하나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사건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감사합니다.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0: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사건으로 불리던 케이스인데 일단 처음 영상이 올라온 순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 네, 지난 6월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사건의 전말입니다. 대낮에 등을 굽힌 채 비틀거리는 남성의 영상이 퍼지자 경찰이 CCTV를 추적해 30대 남성을 찾아냈고 현장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죠. 국과수의 1차 소변 감정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하루 만에 석방된 것입니다. 진짜 반전은 또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접지 않고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고 결국 최근 나온 국과수 모발 정밀 감정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양성에서 음성으로 다시 양성으로 결과가 두 번이나 뒤집히면서 경찰은 이 남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사 결과가 계속 뒤집혔는데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소변은 비교적 최근 투약 여부가 확인이 되고 모발은 수개월 전 흔적까지 볼 수 있다고는 하니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자체는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드는 궁금증. 처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영장 없이 체포가 되는지, 그 다음에 길에서 행동이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이 마약 검사 받아보자라고 하면 무조건 또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긴급 체포의 정당성과 마약 검사 거부권 두 갈래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 경찰의 긴급 체포는 적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필로폰 투약은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인데다 마약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몸속 성분이 빠져나가는 증거가 스스로 사라지는 범죄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간이 검사 양성이 나왔는데 영장을 받으러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니 긴급 체포 요건을 모두 갖춘 셈입니다. 그렇다고 마약 검사 좀 합시다 라는 경찰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이나 모발은 신체 시료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만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점을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면 결국 강제 채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부하면 끝이 아니라 거부하면 절차가 한 단계 더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0: 아무튼 국과수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석방됐다고 해서 마약 혐의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던 거죠. 경찰은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3: 네, 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구금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와 수사할 혐의가 남아있는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우리 법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불구속 수사입니다. 국과수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당장 과도둘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즉시 석방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상 행동 영상이나 스트레칭을 했다며 말을 바꾼 진술 등 수사할 혐의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모발 감정과 포렌식 같은 보강 수사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특히 한번 긴급 체포 후 풀려

0: 영장을 발부된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과 소변 검사의 한계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두는 구속영장은 기준이 매우 엄격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수사의 필요성만 소명되면 비교적 폭넓게 발부됩니다. 특히 소변 검사는 최근 사흘에서 열흘 이내에 투항 여부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즉, 소변 음성은 최근 며칠간 안 했다라는 의미일 뿐 마약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무죄 증명이 아닙니다. 반면 모발은 길이에 따라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전 투약 이력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변으로는 잡히지 않는 과거의 투약 증거를 모발 감정과 포렌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던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문자, 뭐 사진, 검색 기록, 뭐 금융 정보, 사실 한 사람의 생활 전체가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 경찰이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정보를 정부 증거로 또 사용을 할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요즘 세상에 휴대전화는 마치 작은 집과 같죠. 그래서 법도 실무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기기를 통째로 터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혐의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 골라내는 선별 압수 원칙입니다. 마약 사건이라면 구매 대화나 송금 내역, 검색 기록처럼 혐의와 직결된 데이터만 합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의자나 변호인이 어떤 파일을 추출하는지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포렌식 참여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이 절차를 어기고 확보한 자료는 나중에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포렌식 중 우연히 다른 범죄 흔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별도의 영장 없이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를 열었다고 해서 내용 전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이죠.
1: 아무튼 보강 수사를 거치면서 모발 정밀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됐다는 것과 긴급 체포 당일에 마약을 투약했다가 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혐의를 입증하려면 긴급 체포 당시 투약 사실을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해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건 팩트니까 처벌이 또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0: 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바로 말씀해주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시점에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영상 속그 순간에 마약에 취해 있었는가?입니다. 국과수 모발 감정 양성은 첫 번째 사실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투약 날짜를 특정 기간 범위로 기재하더라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하지만 두 번째, 영상 속 해당 시점에 그 이런 이상 행동이 과연 마약 때문이었느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 직후 채취한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소변은 최근 며칠간의 투약을 잡아내는 만큼 그 시간에 마약에 취해 있었다라고 단정하기엔 수사기관에 불리한 정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도 영상 촬영 시점의 투약 여부는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처벌 여부는 모바일 감정과 휴대전화 물증으로 다투게 되고, 영상 속 행동과 마약의 연관성은 유무죄보다는 양형, 그리고 어떤 약물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의 문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또 보도를 보면 이 남성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이 됐거든요. 물론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 때문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 남성이 병원에서 받은 약 때문이다 주장을 한다면 마약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0: 네,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현장 간이 검사는 감기약 같은 일반 약물에도 반응하는 위양성 가능성이 있어 법적 최종 판단은 늘 국과수 정밀 감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정당한 처방약이냐, 불법 마약이냐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면제나 정신과 약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대로 복용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수사기관은 국과수가 특정한 검출한 성분과 병원 처방 내역을 면밀히 대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으로 소명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된다면 불법 투약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죠. 하지만 처방받은 약이라는 말이 무조건적인 방패막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는 의료 쇼핑이나 처방 한도를 넘긴 오남용, 또한 타인 양도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결국 단순 투약이냐,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이냐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실제 불법 투약 사실

0: 사실이 확인됐다 가정을 해보고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종류의 마약이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까?
1: 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마약을 손댔느냐가 사법부의 잣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대마 흡연의 경우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인 것과 달리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훨씬 더 극심한 필로폰이나 펜타닐은 징역 10년 이하로 법정형 자체가 훨씬 무겁습니다. 양형 기준상 단순 투약이라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대나 버스 정류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안긴 정황은 아주 불리한 사유죠. 이 행동 자체가 별도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판단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결정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징역형뿐만 아니라 의무적인 재활교육 이수 명령과 마약 가액에 대한 전액 추징까지 뒤따르는 만큼 초범이니 집행유예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0: 그리고 마약은 보통 누구에게서 구했냐, 이것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함께 투약한 사람, 뭐 건넨 사람, 혹은 반대로 이 남성이 누군가에게 건넨 또 정황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무게도 달라지겠죠?
1: 네, 만약에 그러한 사정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면 맥락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 투약이 개인의 일탈에 가깝다면 매매나 유통, 수수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중대 범죄로 보아 법정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영리 목적의 유통은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네면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이라 집행유예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죠.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미스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가 금방 짧아졌습니다. 이제 7시만 돼도 금방 어두워지는데요. 아직 날씨는 여름이지만 가을이 머지않은 듯 싶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도 전국에 비 소식 있는데요. 중부지방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충청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최대 50mm의 비가 전망됩니다. 사고 소식이 많아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 5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김천분기점 1차로와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김제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발생했고요. 서평택 분기점 부근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암사대교에서 강동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에서 탄천 1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고요. 15분 전에 난 사고라서 아직 처리 전이고 처리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비례대표 겸직 의사를 밝힌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권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는 물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에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1: 비례대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거냐는 질의에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또 한 번 즉답을 피했습니다.
2: 여권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한 사실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3: 고생 많으십니다. 네.
1: 그러나 범진보 진영에서조차 반칙이다.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는 반발이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일단 용 후보자 해명을 지켜보자는 신중론 속.
4: 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 여성 인재의 중요 자리에 진출이라는
0: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판과 우려의 시선도 공존합니다.
5: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저는 봅니다.
0: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 국민의힘은 장관직과 의원직 두 마리 토끼를 끝내 놓지 못하겠다는 건 결국 정당 보조금을 염두에 둔 추악한 돈 계산이다.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될 경우 보조금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혈세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기본소득당을 향한 고삐도 바짝 쥐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 영순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란 기조 아래 용 후보자는 시선 돌리기용에 지나지 않는다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6: 용해인 후보자를 총알 바디로 내세워서 국민 시선을 끌어놓고 그
0: 박중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6: 이재명 인사들을 조용히 통과시키려는 파렴치한 기만술입니다.
1: 기본소득당은 단지 의석덕이 아니라 당의 지방선거에서 1%가량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 보조금을 받게 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차피 정당 보조금 예산은 정해져 있고 기본소득당이 없다면 상당액은 국민의힘이 대신 수혜를 받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개각으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던 여권으로선 자칫 용해인 리스크가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용 후보자는 내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집무실로 처음 출근할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청와대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를 용인하냐는 질문에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7: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로 역대급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크게 늘어난 세금 수입은 나라빚을 갚는 대신에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서 청년과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8: 정부는 내년 예산을 담대하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정의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93조 원 증가한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지출이 12.8%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잠재 성장률의 구조적 반등 등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난해 계획보다 400조 원 이상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정 지출을 연평균 8.4% 수준으로 늘려 2030년엔 총 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의 큰 폭 증가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본 예산 대비 194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법인세는 115조 원이나 더 많은 216조 원, 소득세는 43조 원 많은 180조 원이 거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9: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0: 기획예산처 장관입니다.
9: 투자하여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입니다.
8: 큰 폭으로 늘어난 세수는 나라빚을 갚는 대신 미래 대응기금 162조 원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미래 대응기금 가운데 53조 원이 내년에 투자되고 나머지 104조 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정책적 필요 시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층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평화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저성과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 폐지해 108조 원의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대폭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은 3.3%포인트 감소한 48.3%로 하락합니다.
9: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0: 박홍근 장관
9: 재정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8: 박 장관은 통화당국의 긴축과 재정당국의 적극 재정이 엇박자라는 지적에는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7: 정부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 목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 대상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생애 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1조 3천억 원 증가한 4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 때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가 신설되는데 저소득층은 부모 납입액에 상관없이 정부가 최대 연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미래적금 예산도 올해 7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넓힐 예정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당초 발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0%를 높였던 세부담 상한율도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10: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에서 현행 공시가격 기준인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시킨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높인 반면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줄여 실거주와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된 국민의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1주택 비거주자의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1: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1: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부부 각각 4억 원으로 축소했던 것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해 현재 150%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사유에 손주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후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2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 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7: 네, 축구대표팀 임시 사령탑에 스페인 출신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스페인 대표팀 감독과 FC 바르셀로나 수석 코치를 지냈던 모레노 감독의 계약 기간은 일단 오는 11월까지인데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13: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이은 홍명보 전 감독의 자진 사퇴. 수렁에서 허덕이던 축구 대표팀을 구원할 임시 사령탑으로 스페인 출신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낙점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모레노 감독을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모레노 감독과 손발을 맞출 임시 코칭 스태프 5명 또한 모두 스페인 출신으로 채워집니다. 48살인 모레노 감독은 선수로 프로 무대를 밟은 적은 없지만 루이스 엔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의 오른팔로 유명합니다. 엔리케 감독을 보좌하며 FC 바르셀로나 수석 코치를 역임한 데 이어 엔리케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 감독 자리를 잠시 비우는 동안 정식 감독으로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2024-25 시즌 러시아 프로축구 소치 사령탑을 맡았습니다.
14: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정상급 감독들 사이의 차이가 작지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언론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지에선 차이가 큽니다. 저에겐 좋은 롤모델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질렀을 법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모레노 감독입니다.
13: 축구협회는 세계 최강 클럽과 국가대표팀을 이끈 경험과 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전술 설계와 상대팀 분석 능력을 모레노 감독의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다양한 전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의가 인상 깊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일단 오는 11월 27일까지로 모레노 감독은 그동안 A매치 6경기를 지휘하게 됩니다. 또 6경기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개막하는 2027 아시안컵까지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0: YTN 홍주혜입니다.
1: 내일은 전국에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연일 더위가 주춤했던 중북부 지역도 다시 예년 수준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가 31도, 경주 34도까지 오르는 등 계속해서 예년 기온을 웃돌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북부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가, 남부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중부와 전북 북서부, 경남 남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이후 다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충청이남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년 3개월여 만에 사퇴했습니다.
3: 네, 그제 2기 개각에 더해서 정책실장까지 교체되면서 1기 경제 라인이 사실상 모두 개편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년 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5: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4: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실장급 핵심 참모가 직을 내려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서 경제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미 통상협상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중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판은 더 거세졌고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여당에서조차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2기 개각에서도 유임되자 정치적 부담감이 더해졌을 거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청와대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1기 경제정책 지휘라인을 전면 교체하게 됐습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6: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를 두고 정책 집행의 원활한 동력을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라며 사실상 어떤 참모가 바뀌어도 특별히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3: 국민의힘은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사퇴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작품이지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꼬리는 김 실장,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사라지진 않는다며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에 구속된 부모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부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누적된 업무 부담 속에 회피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허위 보고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결재한 상급자와 동료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부경장이 실종 사건들을 임의로 종결하면서 전산 조작 방식을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네, 범행이 탄로나는 것을 피하려고 전산 기록을 아예 삭제하거나 거짓 사유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진도 기자입니다.
7: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조작하며 쓴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 씨 사건의 경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허위 정결 사실이 추후 탄로날 것을 우려해 기록 자체를 없앤 겁니다. 반면 7월 60대 남성 사건은 시스템에 소재 발견으로 허위 입력한 뒤 기록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해당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전 신고자는 이미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동료 직원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삭제하면 오히려 덜미가 잡힐까 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의심 사례 25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건은 실종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거짓 종결했고 15건은 소재가 확인됐지만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으로 입력해 아예 기록을 지웠습니다. 이 사건들은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부경장이 실종팀에 배치되기 전에도 형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실종팀 업무를 지원했던 기간이 있었던 만큼 지난해 3월 이전 사건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2: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범행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 이 남편은 이혼 소송에 앞서 가정폭력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는데 숨진 여성은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참변을 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0: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끌려 들어갑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는 취재진 물음에 침묵했습니다.
8: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9: 아내 왜 살해했어요?
8: 아내 주소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0: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말다툼과 폭행, 협박 등 모두 4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고 5월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한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난달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11일 이곳 경기 광주경찰서를 찾아 남편의 폭행이 우려된다며 긴급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A씨의 범행 직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경기 성남에서도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은 옛 연인에게 흉기 공격을 받은 60대 여성도 스마트워치로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이 즉각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접근 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으로도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가 희생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안전장치가 더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정부가 내년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우리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올해 2배로 늘립니다. 청년과 지방 등 양극화 대응에는 160조 원을 투입하는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10: 내년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올해의 2배인 21조 3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 지원 1조 5천억 원 등 반도체 분야에 3조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전력과 용수, 새만금을 비롯한 산단 인프라 구축에 2조 1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미래 성장 엔진 확충에는 62조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지방과 민생 등 양극화 대응 예산은 36.6% 증가한 117조 1천억 원입니다. 지방 우대 사업이 61개로 대폭 늘어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의 절반인 35곳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30개 지방 국립대에서는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11: 잠재 성장률 반등을 이끌어 견인할 수 있는
12: 예컨대 3대 메가 프로젝트. 기획예산처 차관입니다.
11: 그다음에 인재 양성, 지방주도 성장 쪽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 측면에서는요.
10: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 특별 채무 조정에 7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에 총 150만 원의 육아수당이 신설되고 소상공인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0: 200만 명에게 10만 원 건강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청년 관련 예산은 53.5% 늘어난 43조 3천억 원입니다. 혼인 출산 시 세금 혜택을 직접 재정 지원으로 바꾸고 통합 확대해 지방의 셋째 이상 아동 한 명당 13년간 최대 7,50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우리 아이 자립펀드가 신설됩니다.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해 만기 때 6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게 한다는 구상인데, 저소득층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정부가 최대 1년에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소득 요건을 폐지해 고액 연봉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25%까지 정부 매칭을 늘립니다.
1: 그 0.7%를 갈라치기 위해서 저희가
2: 박창원
1: 기준을 또 만드는
2: 기획예산처
1: 것은
2: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1: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안에서의 배려적 지원에 있어서의 지원은 차등 지원은 확대를 했습니다.
0: 정부는 청년과 지방 등 양극화 대응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후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내년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소득, 연령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혼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재 25만 7천 명에서 27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세액공제를 대체하기 위해 신설한 혼인지원금은 모두 1,633억 원 규모로 금액은 같지만 혜택을 받는 국민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주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은 소득 하위 30% 노인은 내년에 매달 3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보도에 권민석 기자입니다.
4: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최대 35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득에 따른 지급액 차이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수급 대상을 3단계로 구분해 소득이 적은 노인을 더 챙기기로 했습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30% 이하는 지금보다 3만 원 많은 38만 원을 받아 수혜가 커집니다. 또 30에서 45%는 물가와 연동해 35만 9천 원을, 45에서 70%는 내년에도 35만 원을 보전하는 하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해왔는데, 45%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는 감액률이 10%로 축소됩니다. 현재 56만 원을 받은 소득 하위 30% 이하 부부는 내년엔 12만 4천 원 늘어난 68만 4천 원을, 45% 이하 부부는 8만 6천 원 많은 64만 6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45% 이내면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에서 내년 25조 7천억 원으로 11% 증액됐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는 안도 검토했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보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관련 입법을 연내에 완료해 내년 4월부터 개편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5: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도 4,400명을 웃돌면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돼 생존자 수색에 총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6: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진흙밭을 헤치며 터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터널 입구에는 물과 토사가 가득하고 구조대원들은 손전등에 의지해 안쪽을 수색합니다.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거로 추정되는 60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0: 터널 진입이 관건인데 중국과 인도 등 터널 구조 전문팀과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진흙과 잔해물이 쌓여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교통 전부 중단.
2: 재난 현장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끊겨 대형 구조 장비가 핵심 지역까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터널 내부에는 물이 많이 차 있고 진흙 깊이가 최대 1.5m에 달해 구조대원들이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충칭 터널 구조대 부대장입니다.
0: 1.5km 구간을 사사시 수색했지만 아직 생존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는 호루라기를 물고 파이프를 두드리며 혹시 모를 생존자의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외국인 수백 명을 포함해 4,4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3: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발전소 터널 내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네팔군은 현지 시간 1일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직원이 실종된 네팔 바그마티주의 어퍼트리슐리 원 발전소 터널 수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구조대원들은 터널 특성상 일부 직원들은 산소가 공급되는 공간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구조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에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의 연락이 끊긴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도 애가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색 상황을 시시각각 전달하고 또 현지 대응팀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수색과 지원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4: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우리 기업 직원 9명의 소식이 끊긴 지 일주일째. 실종 직원 가족들은 좋은 소식이 있을까 매일같이 회사를 찾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실종 직원 가족 중 사고 현장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네팔행 비행기에 오른 가족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 첫 수색에서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위어댐과 인근을 수색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헬기로 확보한 영상을 분석해 새 수색 지점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출국한 데 이어 연일 추가 인력을 네팔로 보내 현지 대응팀 규모도 20여 명으로 보강했습니다.
5: 정부 대응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구조작업이
2: 최대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입니다.
5: 가족분들은 실은 출국하기 전에 이미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료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 회사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또 두산은 건설용 중장비와 야외 전력 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실종 직원 3명의 직계 가족이 네팔에 있어서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직원 가족들도 현지 대응팀을 만난 자리에서 수색 속도를 끌어올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지 대응팀은 가족 요청에 따라 직원들이 대피했을 만한 방향 위주로 수색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기업들은 실종 직원 수색이 길어질 가능성도 대비해서 다음 대응책까지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3: 네, 이 네팔 대홍수로 국경지대 수력발전소 터널에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주일째 고립되어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터널 내부로 산소를 주입하면서 기적을 향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진흙더미에 갇힌 노동자들 생존의 핵심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6: 재난 전문가들이 꼽는 고립자 생존의 최우선 조건은 깨끗한 식수입니다.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의학적 골든타임은 72시간. 홍수 발생 일주일째가 된 만큼 터널 내부에 비상식수가 얼마나 비치돼 있었는지가 1차 생존 변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산소와 터널의 내부 환경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 우려가 크지만 해당 터널이 대형 트럭이 지나다닐 만큼 거대한 규모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실제 현장 구조대도 산소와 음식을 주입하며 필사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7: 안으로 산소를 불어넣기 위해 수직 시추 시도 중입니다. 불이 그들이 무사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장 구조대원입니다.
6: 하지만 덥고 습한 터널 내부의 기온은 탈수 증세를 가속화해 생존자들의 체력

0: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시륵 같은 어둠 속 고립감이 주는 극도의 심리적 타격도 큽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전문가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생환 선례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인도 히말라야 산사에 갇혔던 노동자 41명은 잔해 틈새로 연결된 좁은 파이프를 통해 물과 산소, 음식을 공급받으며 무려 17일을 버틴 끝에 전원 구조됐습니다. 당장 진흙을 치우는 것 못지않게 내부로 생명줄인 보급 파이프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구조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 정부가 대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에 수색과 구조를 돕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모두 44명이 오늘 밤 군 수송기 편으로 출발할 예정인데 내일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수색과 구조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2: 네팔 측으로부터 수색과 구조를 위한 장비와 인력 파견을 요청받은 우리 정부는 하루 만에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해외 긴급구호대는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에 인명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파견하는 정부 구호대입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소방청 소속 44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오늘 밤 곧바로 네팔로 출발합니다. 구호대 수송에는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인 시그너스가 투입됩니다. 지난 2023년 캐나다 대형 산불과 튀르키예 강진 당시 해외 긴급구호대 수송도 시그너스가 맡았습니다. 긴급구호대 가운데 대부분인 37명은 소방관들로 수색과 구조 전문가들입니다.
3: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협의해 연락 조절된 우리 군인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 구호대는 드론과 내시경 카메라 등 수색과 구조 전문 장비들을 대거 챙겨갑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건물 잔해 내부 등을 수색할 구조견 5마리도 동행합니다. 네팔이 해외 구조대 파견을 요청한 건 중국과 인도 외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구호대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인데 도착하는 대로 네팔 측과 협의를 거쳐 수색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이번 참사 이면에는 중국과의 정보 공유 엇박자라는 또 다른 인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측의 제한적인 데이터 공유와 주요 관측소 유실로 조기 경보가 40분 넘게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참사 발생 석 달 전인 지난 5월, 네팔과 중국 당국은 카트만두에 모여 재난 감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확보한 회의 자료를 보면 네팔은 이 자리에서 빙하 움직임과 수위 변화에 대한 조기 데이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네팔 홍수예보국은 상류 빙하의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요구했고 이를 한 발 앞서 알길 바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실무진은 당장 데이터 공유 협정을 맺을 권한이 없다며 확답을 미뤘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고산지대는 두꺼운 얼음에 덮여 있어 첨단 장비로도 붕괴 조짐을 미리 감지하기 힘들다는 기술적 한계도 내세웠습니다. 결국 핵심 데이터인 눈사태나 빙하 수위가 정보 공유에서 빠지면서 네팔의 조기 경보 시스템은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참사 당일 오전 8시 32분 거대한 홍수가 국경을 덮쳤지만 불과 8분 뒤 국경 관측소가 탕류에 휩쓸려 유실되며 데이터 전송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이 사태를 파악하고 대국민 대피 경보를 울린 건 국경 범람 후 무려 41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는 중국이 훨씬 뛰어난 감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두 국가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발원지부터 하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감시망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위안부 간마다 감시 장비를 촘촘히 설치해 전 과정에 대한 즉각적 감시와 경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청도이공대 교수입니다.
4: 이 뼈아픈 41분의 공백은 막대한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네팔 정부는 앞으로 중국에 10분 단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네팔 대홍수와 관련한 정보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중국 정부가

0: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어제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해 상황을 이용한 악의적 중상과 과장된 선전은 민심과 맞지 않는다며 근거 없는 추측과 악의적 비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숨지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6천 명에 육박하면서 비슷한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남미의 페루는 빙하오 60곳 가까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선중 기자입니다.
1: 지난해 4월 페루 안데스 산맥의 빙하오 계곡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더미가 쉴 새 없이 호수로 쏟아지고 바로 옆 등산객들은 아찔한 상황을 망연자실 지켜봅니다. 결국 범람한 빙하오가 진흙더미와 함께 산 아랫마을을 덮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 호수 범람에 비까지 내려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정확한 사태 원인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팔 대홍수 이후 비슷한 자연 환경을 가진 페루의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최소 520곳이 넘는 빙하호수가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일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페루 전역에서 범람 위험이 있는 호수가 528곳에 달하는데 특히 58곳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페루 국립 빙하연구소장입니다.
1: 특히 지난해 피해가 컸던 우아라스 지역의 팔카코차 호수 주변은 당장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호수가 넘친다면 인근 마을 3만 명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4: 눈사태로 호수가 넘치면 흙과 물론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우아라스 지역 교사입니다.
1: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빙하호에 물을 빼내고 위험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페루 역시 제2의 네팔 홍수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지구 온난화로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오랜 세월 갇혀 있던 수은이 다량 방출되고 있다는 중국 연구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문 선전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베이징대 도시환경과학대학 연구팀이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빙하 융해에 따른 육지의 수은 방출량을 산업화 이전보다 5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5: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천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반도체가 또다시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전체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6: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98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68.7% 증가했습니다. 월간 기준 역대 3위 실적인데 천억 달러를 돌파했던 지난 6월을 포함해 3개월 연속 9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66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09% 늘면서 전체 수출의 47%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는데 지난 2월 251억 달러로 월간 최대 기록을 쓴 데 이어 올해에만 5차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AI 인프라 수요가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 올해 수출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7: 지금 현재 6,933억 달러 8월달까지
3: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입니다.
7: 작년 실적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연간 실적으로 보더라도 1조 달러 달성은 뭐 거의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 정부는 연말까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수입은 22.5% 증가한 635억 1천만 달러, 무역 수지는 347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3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수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현재 수출 호조에 안주하지 않고 통상 환경 변화가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YTN 김대근입니다.
1: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지 시간 오후 3시 반 헬기 한 대를 이륙했다는 속보를 전해왔습니다. 아울러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탑승자와 수색 범위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도 같이 전해왔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서 15년간 애플을 이끌었던 팀 쿡이 CEO 자리에서 공식 은퇴했습니다. 팀 쿡은 현지 시간 8월 31일 소셜미디어에 CEO로서 마지막 날을 맞아 애플 커뮤니티 여러분에게 깊은 사랑을 전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팀 쿡 CEO는 9월 1일부터 이사회 집행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미국과 전 세계 정부와의 정책 조율 등 대외 관계를 계속 책임질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던 여성이 경찰의 총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31일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에서 40대 여성 용의자가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은 용의자가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인지 또 피해자들의 상태는 어떤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0: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1: 범행 동기는 업무 부담감 때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부터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오전 경찰의 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일단 핵심 수사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2: 결국 개인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2: 참 충격적인 원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3: 임주혜
2: 특히
3: 변호사입니다.
2: 성인 실종이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지, 가족이랑 곧 연락이 닿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허위로 연락이 닿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떤 직업 의식이나 윤리감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결국 직무 유기의 고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부경장이 입장을 바꿔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좀 낮추려는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2: 그렇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경장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연락이 닿았다, 실종자와 실제로 통화를 했는데 어떤 전화로 통화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경찰 내부의 내선 번호로든 보인의 개인 휴대전화로든 그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최초에 지금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 그런 부검 보고서 역시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자면 더 이상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양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참작을 받고자 모든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면 이제 실제 재판에서도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이 판결을 할 때?
2: 그렇지만요, 뭐 계속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던가 어떤 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직무유기와 관련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내려질 수 있는 어느 정도 최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예측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초기에 거짓말을 했어요. 구속영장 실제 심사 과정에서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를 고수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1: 예.
2: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실종자의 가족들의 그 애타는 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거짓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위적인 행위가 결합이 되어서 내부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서 종료시키기까지 했고,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0: 네.
2: 여러 사건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해왔다는

0: 겁니다. 이 중에 10건은요, 이 앞선 사례처럼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마치 연락이 닿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종결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또 15건은 실종자를 확인을 한 다음에 허위의 사실 이유를 입력을 해서 시스템상으로 종료를 시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들의 신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경찰의 지금 발표는 있었지만요. 예. 일단 이 건수가 상당합니다.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반복해서 이런 일을 벌여왔다는 것, 다분히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을 띠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습적이었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1: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셨던 이 25건에서의 15건 사례를 한번 짚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재가 확인이 됐는데 교통사고 사망 등으로 허위 기록을 입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망 처리를 한 건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0: 그러니까 시스템상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1: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걸?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오늘 수사 결과에서도 발표 나왔던 것처럼요. 뭔가 기록이 남아있으면 예.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서류 작업을 한다거나 더 업무가 과중되고 늘어난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 사실상 어떤 조금의 직업의식도 없었던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서류 작업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고 보고를 하고 그를 통해서 검증을 받기 위함인데
1: 그렇죠.
0: 그조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편의성상 가장 쉬운 방법, 일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 네. 근데 이제 장 씨의 사건 같은 경우는 시신부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인을 밝히지도 못한 상황인데 사실 허위로 종결하지 않았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앞선 이 경찰 브리핑에서도요.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하고 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의미한 어떤 결과점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실종 사건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빠르게 발견이 되었다면 사망의 시점이라든가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게 한 데에는 사실상 부경장의 어떤 이 요소들, 직무를 유기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2: 네.
0: 그 부분을 놓고 따로 별도로 어떤 죄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일단 직무 유기에는 해당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라는 것이 별도의 죄는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렇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직무 유기의 양형에 있어서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휘선상에 있는 뭐 경찰서장, 실종수사팀장 이런 상급자에게도 법적이나 뭐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0: 일단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한 개인의 일탈이었다라는 취지의 오늘 브리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원이 경찰이 본인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예. 마땅히 해야 함에도 직업 윤리의식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기 싫어서 허위로 종결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마땅히 그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존재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그 위에 지휘선상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형사적인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는 어려울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경장이 일단 이 서류 자체를 허위로 꾸며놨기 때문에 그 서류만 놓고 보자면 위의 지휘선상에서도 실제로 통화가 닿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개선돼야 되고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 사람이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 같은 부분들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 네. 자, 이번엔 경북 경산 이 중국 유학생 살해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중국인 대학 강사죠. 정창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는데 일단 이 정창성과 피해자 간에는 어떤 관계에 있던 건가요?
0: 신상 정보 공개됐습니다. 31세 정창성인데요.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과 이제 강사라는 그런 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0: 지금 이 31세 정창성은 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피해자로부터 원래 이제 비밀로 하고 어떤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관계를 공개하겠다라고 뭐 협박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예.

0: 이들의 관계성보다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어쨌든 우발적이었다. 어떤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였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 이 과정에서 어떤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양형에서 참작을 받고자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주고받은 뭐 메시지 대화라든가 주변인들의 진술 같은 부분들이 이들의 관계라든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는 추가적으로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떤 이 둘의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굉장히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의 그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러니까요. 뭐 살해를 한 후에 시신을 훼손해서 여러 장소에 유기를 한다든지 혹은 범행 후에 여장을 한다든지 어떻습니까? 계획 범죄 가능성 좀 크다고 보십니까?
0: 계획 범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범행을 한 직후에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여성복을 입고 캐리어의 시신을 유기한 채 길거리를 나왔습니다. 동대구역으로 이동해서요.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버리고 다시 남성 옷으로 갈아입고 동대구역을 유유히 빠져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요. 이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어떤 마실을 나온 사람처럼 너무 태연하게 이 범행 현장에서.
2: 경북 경산 중국 유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정창성의 신상 정보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3: 언제 어디서나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고향
9: 등일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9: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2: YTN
2: News
12: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적게는 5mm, 많게는 50mm가량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영남권에 가장 많겠습니다. 모레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비로 인해서 길이 미끄러워 사고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강남에서도 사고 발생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4차로입니다. 반포대교부터 밀리고 청담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공항 방향은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 가는 길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강대교부터 밀리고 월드컵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구리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곡 구간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인데요. 차선이 두 개뿐이라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미리 속도 줄여주시고 앞차와의 간격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성산램프에서 기름램프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성산대교 방향은 마장램프에서 올림픽대 정릉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고 성수분기점에서 월릉분기점 가는 길도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년 3개월여 만에 사퇴했습니다.
4: 그제 2기 개각에 더해서 정책실장까지 교체되며 1기 경제 라인이 사실상 모두 개편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5: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년 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6: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7: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6: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5: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실장급 핵심 참모가 직을 내려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서 경제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중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판은 더 거세졌고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여당에서조차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2기 개각에서도 유임되자 정치적 부담감이 더해졌을 거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청와대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1기 경제정책 지휘라인을 전면 교체하게 됐습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청와대는 김용범 실장의 사퇴를 두고 정책 집행의 원활한 동력을 위해 참모가 바뀐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 참모의 경우 일하는 기간이 평균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가량이라며 사실상 어떤 참모가 바뀌어도 특별히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례대표 겸직 의사를 밝힌 용혜인 성표

0: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권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는 물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에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비례대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거냐는 질의에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또 한 번 즉답을 피했습니다.
3: 여권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변화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4: 고생 많으십니다. 네.
5: 용해인 후보자입니다.
2: 그러나 범진보 진영에서조차 반칙이다.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는 반발이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일단 용 후보자 해명을 지켜보자는 신중론 속.
6: 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
5: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6: 중요 자리에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2: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판과 우려의 시선도 공존합니다.
7: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7: 판단하셔야 된다 저는 봅니다. 네.
2: 국민의힘은 장관직과 의원직 두 마리 토끼를 끝내 놓지 못하겠다는 건 결국 정당 구조금을 염두에 둔 취약한 돈 계산이다.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될 경우 보조금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혈세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기본소득당을 향한 고삐도 바짝 쥐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명철의 영순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랑 기조 아래 용 후보자는 시선 돌리기 용에 지나지 않는다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8: 용해인 후보자를 총알 바디로 내세워서
5: 국민의힘
8: 국민 시선을
5: 대변인입니다.
8: 끌어놓고 그 어수선한 틈을 타 이재명 인사들을 조용히 통과시키려는 파렴치한 기만술입니다.
2: 기본소득당은 단지 의석덕이 아니라 당이 지방선거에서 1%가량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 보조금을 받게 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차피 정당 보조금 예산은 정해져 있고 기본소득당이 없다면 상당액은 국민의힘이 대신 수혜를 받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개각으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던 여권으로선 자칫 용해인 리스크가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용 후보자는 내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집무실로 처음 출근할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당초 발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 200%로 높였던 세 부담 상한율도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9: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에서 현행 공시가격 기준인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시킨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높인 반면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줄여 실거주와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된 국민의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1주택 비거주자의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10: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9: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부부 각각 4억 원으로 축소했던 것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해 현재의 150%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사유에 손주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후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기간도 무기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 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1: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단기간만 일한 뒤에 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들을 막고자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추후 납부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 기간을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0: 정부는 내년 반도체와 AI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올해의 두 배로 늘립니다.
1: 청년과 지방 등 양극화 대응에는 160조 원을 투입하는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4: 내년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올해의 두 배인 21조 3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 지원 1조 5천억 원 등 반도체 분야에 3조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전력과 용수, 새만금을 비롯한 산단 인프라 구축에 2조 1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미래 성장 엔진 확충에는 62조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지방과 민생 등 양극화 대응 예산은 36.6% 증가한 117조 1천억 원입니다. 지방 우대 사업이 61개로 대폭 늘어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의 절반인 35곳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30개 지방 국립대에서는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11: 잠재 성장률 반등을 이끌어 견인할 수 있는
12: 기획예산처 차관입니다.
11: 그다음에 인재 양성, 지방주도 성장 쪽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 측면에서는요.
4: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 연체 특별 채무 조정에 7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에 총 150만 원의 육아수당이 신설되고 소상공인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0만 명에게 10만 원 건강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청년 관련 예산은 53.5% 늘어난 43조 3천억 원입니다. 혼인 출산 시 세금 혜택을 직접 재정 지원으로 바꾸고 통합 확대해 지방의 셋째 이상 아동 한 명당 13년간 최대 7,50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우리 아이 자립 펀드가 신설됩니다.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해 만기 때 6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게 한다는 구상인데 저소득층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정부가 최대 1년에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소득 요건을 폐지해 고액 연봉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25%까지 정부 매칭을 늘립니다.
13: 그 0.7%를 갈라치기 위해서 저희가
12: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 심의관입니다.
13: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안에서의 배려적 지원에 있어서의 이 지원은 차등 지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4: 정부는 청년과 지방 등 양극화 대응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후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네팔 대홍수 사태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찾고 있는 신속대응팀이 네팔군과 합동작전을 진행했습니다.
1: 내일 새벽 긴급구호대가 합류하면 실종자 수색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을 연결합니다. 김철희 특파원.
14: 네, 네팔 카트만두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우리 육로 수색팀이 현장에서 네팔과 합동작전에 착수했군요.
14: 네, 육로수색팀은 어제 카트만두를 떠난 뒤 실종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둔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수경했고 오늘 날이 밝자마자 아침 8시 반쯤 네팔군과 함께 공동으로 합동수색작전을 펼쳤습니다. 신속대응팀이 관련 영상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대응팀이 베이스 캠프를 차린 둔체 지역 헬기장에서 네팔군 헬기에 탑승한 뒤 험준한 산악지역 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수색팀은 헬기에서 내린 뒤 위어댐 근처에서 네팔군과 같이 도보 수색을 벌입니다. 깊은 진흙에 네미콘 차량 등이 그대로 처박혀 있는데 한국인 직원 등이 머물던 숙소와 식당 주변 모습이라는 것이 대응팀의 설명입니다. 다만 대응팀은 특이 사항을

0: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드론 수색 얘기도 많았는데 현장 수색과 병행하는 겁니까?
0: 네, 대응팀은 만약 집중 수색이 필요한 구간이 발견되면 드론으로 수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로 수색팀이 어제 카트만두를 떠나면서 고성능 드론 한 대를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어제도 둔체 지역에서 한 차례 드론 비행을 마쳤습니다. 추가 헬기 수색 가능성도 있는데요. 신속 대응팀 관계자가 하루 전 네팔군 고위급 인사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실제 두 차례 헬기 수색 허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류 위어댐 주변을 촬영하고 임시 대피 피소 파워하우스 지역에는 대응팀 헬기가 착륙까지 했습니다. 사고 지역 인근을 직접 맨눈으로 수색하고 촬영도 진행했지만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관련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내일 새벽이면 카트만두 국제공항을 통해 우리 긴급 구호대가 입국합니다. 구호대는 추가 드론 등 전문 장비를 챙겨 네팔로 향할 예정이라 현장에 합류하면 신속 대응팀의 수색 구조 활동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 에서 YTN 김철입니다.
2: 네팔에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의 실종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은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 기업들은 수색 상황을 시시각각 전달하고 현재 대응팀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수색과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3: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우리 기업 직원 9명의 소식이 끊긴 지 일주일째. 실종 직원 가족들은 좋은 소식이 있을까 매일같이 회사를 찾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실종 직원 가족 중 사고 현장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네팔행 비행기에 오른 가족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 첫 수색에서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위어댐과 인근을 수색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헬기로 확보한 영상을 분석해 새 수색 지점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출국한 데 이어 연일 추가 인력을 네팔로 보내 현지 대응팀 규모도 20여 명으로 보강했습니다.
4: 정부 대응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5: 박지원 두산그룹 회장입니다.
4: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실은 출국하기 전에 이미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료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저 회사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또 두산은 건설용 중장비와 야외 전력 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실종 직원 3명의 직계 가족이 네팔에 있어서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직원 가족들도 현지 대응팀을 만난 자리에서 수색 속도를 끌어올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지 대응팀은 가족 요청에 따라 직원들이 대피했을 만한 방향 위주로 수색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기업들은 실종 직원 수색이 길어질 가능성도 대비해서 다음 대응책까지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도 4,400명을 웃돌면서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 특히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돼서 생존자 수색에 총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6: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진흙밭을 헤치며 터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터널 입구에는 물과 토사가 가득하고 구조대원들은 손전 등에 의지해 안쪽을 수색합니다.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60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터널 진입이 관건인데 중국과 인도 등 터널 구조 전문팀과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진흙과 잔해물이 쌓여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 재난 현장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끊겨 대형 구조 장비가 핵심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터널 내부에는 물이 차 있고 진흙 깊이가 최대 1.5m에 달해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충칭 터널 구조대 부대장입니다.
6: 구조대는 3번 터널 2.5km 구간을 사사시 수색했지만 아직 생존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는 호루라기를 물고 파이프를 두드리며 혹시 모를 생존자의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외국인 수백 명을 포함해 4,4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10: 고향 등일시.
11: 듀엣토의 더 클래식.
12: 9월 1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3: 샤미나드의 가을잎, 조한 포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1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샤미나드의 가을잎, 조한 포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잘 알려진 곡은 아니지만 가을 정취가 잘 나타나는 아름다운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0: 오늘은 9월의 첫날입니다. 아직 한낮에 햇볕은 뜨겁고 여름이 다 지나갔다고 하기에는 이른 것 같지만 그래도 9월이니까 가을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음악으로 가을을 조금 먼저 만나보려고 합니다.
1: 계절을 소재로 한 작품, 바로 비발디의 사계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곡을 듣게 되는데 어찌 보면 지겹다 싶을 수도 있지만 음악을 들으면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집니다.
0: 아, 음악이 좋죠.
1: 네, 보통 가을을 제목으로 한 곡을 들으면 방금 들으신 가을잎, 낙엽처럼 쓸쓸하고 고요한 가을을 주로 그리고 있는데 비발디는 달라요. 사계의 가을은 쓸쓸하지 않고 수확을 마친 사람들의 기쁨과 축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0: 특히 1악장은 아주 활기차게 시작하죠. 비발디는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며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포도주를 마시며 흥겨워하는 모습을 음악으로 그렸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결국 잠이 드는 모습까지 바이올린의 움직임 속에 생생하게 담겨 있죠.
1: 어떻게 보면 비발디는 티네요.
0: 감성보다는 현실을. 네.

0: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4개 중에서 가을 1악장, 강동석의 바이올린, 성 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 연주였습니다.
1: 이 같은 계절을 그려도 작곡가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음악 속 풍경은 달라지잖아요.
0: 네.
1: 비발디가 유럽 남부에 있는 이탈리아의 풍요로운 수확과 축제를 그리면 이 유럽 북부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을 음반은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가 그린 가을입니다.
0: 그리그가 22살 무렵에 쓴 초기 작품 중에는 가을에라는 제목의 연주회용 서곡이 있습니다. 원래 피아노 연탄곡으로 작곡했다가 나중에 관현악곡으로 다시 만든 작품이죠. 그런데 이 곡 역시 가을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조용하거나 쓸쓸하지만은 않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힘차게 시작하고 음악은 때로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한편으로는 서정적인 선율을 들려주죠.
1: 그러니까 방금 전 들은 비발디의 가을이 수학을 마친 사람들의 축제였다면 그리그의 가을에서는 계절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이 자연의 공기, 냄새, 풍경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0: 그리그의 연주회용 서곡 가을에 오코 카무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원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당시 아파트 청약이나 신혼부부 대출의 소득 요건 등을 따지어 보니까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4년 동안 사실혼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희 부부의 사생활에 간섭하셨고 심지어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를 대놓고 무안을 주면서 구박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공포이자 스트레스가 됐죠. 이렇다 보니 명절에 가지 않게 됐고 시댁과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중재해줘야 할 남편마저 저를 무시하고 대화를 피하더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냐면서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졌고 결국 저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헤어지는 과정은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정리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먼저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가 문제입니다. 계약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전세 보증금 일부는 제가 마련했습니다. 4년 동안 함께 대출금을 갚으면서 생활비도 분담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차피 법적으로 남남인데 무슨 재산 분할이냐? 각자 처음에 가지고 온 돈만 챙겨서 나가자라고 합니다. 위자료 문제도 궁금합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무시당했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구박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면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거는 두 살 된 아들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낳은 아이다 보니까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려면 남편이 아이를 법적으로 인지하는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던데 정말일까요? 두 살 배기 아이의 양육권과 면접교섭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고민스럽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뭐 청약이나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려도 혼인신고 몇 년씩 미루는 경우 요새는 흔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연을 보니까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준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엄연히 법률혼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을 해소하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함께 살았던 부부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는 걸까요? 일단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도 알려주세요.
1: 네. 단순한 동거나 연애와 달리 법적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혼인의 의사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0: 네.
1: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부로서 인식이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0: 네.
1: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장 계약서 및 사진, 청첩장, 양가 부모 및 친인척 경조사 참석 기록, 서로를 여보나 남편, 아내 또는 시부모님과 처부모님

0: 공동생활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혼에서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1: 네, 그러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무시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1: 네.
0: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상대방의 외도, 폭행, 부당한 대우 또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의 과도한 간섭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육체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규칙 사유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1: 네,
0: 합니다.
1: 그렇죠.
0: 보통 제출되는 증거로는 진단서, 그리고 112 신고 기록, 음성 녹음, 문자 내역 등이 있습니다.
1: 네, 액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0: 네,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이나 파탄 원인의 중대성,
1: 네.
0: 자녀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안팎으로 산정이 되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만약 시부모님이나 상간녀 같은 제3자 역시 규책이 크다면 공동피고로 지정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0: 다만 단순한 고부 갈등 정도만으로는 시부모님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아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외자라고 하거든요. 이거 저기 법률혼과는 조금 다른 인지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0: 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의 출생자가 됩니다.
1: 네.
0: 생모와는 출산 사실 자체로 법적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만 생부와는 법적 부자 관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따라서 아빠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행사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려면 먼저 자녀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네.
0: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여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하면 부모는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친권자 및 양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 기준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오직 자녀의 복리이고 현재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애착관계, 양육 환경,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쪽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1: 네. 그러면 이후에 면접이라든가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0: 생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 법적 친생자 관계가 확정이 되면
1: 네.
0: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해서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해 책정되고 비양육자는 자신의 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1: 네. 네.
0: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행 명령이나 직접 지급 명령 등 법적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보통 격주 주말 1박 2일과
1: 네.
0: 방학 명절 일부 기간으로 정해지고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혼이었는데, 지금 사실혼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헤어지는 절차나 재산분할, 뭐 면접, 친권양육권 다 문제가 된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셨어요. 근데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상속이잖아요.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법률혼과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0: 사실혼 배우자에게 가장 불리한 법적 한계 중 하나는 민법상 상속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네, 상속권이 없다고요.
0: 네,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이 될수 없으며
1: 네.
0: 상속 재산은 고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 법정 상속인에게 모두 돌아갑니다.
1: 네.
0: 단 사망자에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특별 연고자로서 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살아있을 때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이 되는 거고요.
0: 네,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실혼을 해소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돼서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지만
1: 네.
0: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1: 네.
0: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 사망 시 재산을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생전에 미리 증여를 받거나 유언 공증을 해두는 등 사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헤어질 때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랑 이를 방관하면서 무시한 남편의 귀책 사유가 입증이 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경우는 아빠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에 인지라고 하는 절차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친권과

0: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면접교섭 모두 다 정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매년 명절마다 피터지는 예매 전쟁이 펼쳐지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에 웃돈을 붙여서 기차표를 되파는 암표 상들이 어김없이 극성을 부리곤 하는데요. 코레일은 올해도 암표를 직접 구매해 판매자를 찾아내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과 암표 제보방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서 되팔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철도사업법은 열차 승차권을 상습적으로 또는 돈벌이 목적으로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거나 이런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레일은 암표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확인하면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 판매자는 철도 회원에서 탈퇴시킬 방침입니다. 암표를 사는 쪽도 조심해야 합니다. 돈만 보내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거나 같은 표를 여러 사람에게 팔아서 정작 열차를 타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고향 가는 기차표가 귀하다고 해서 웃돈 거래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승차권은 공식 예매처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안동에서 소나기가 시작됐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는 비라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열대야주의보도 함께 내려진 지역이 많아서 실내 적정온도 잘 유지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정체는 거의 해소됐지만 일부 구간에서 살짝 정체 남아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구리 방향은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마장램프에서 정릉터널 구간 양방향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상주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 2차로에 장애물이 있고요. 현재 처리 중입니다. 안성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 남청주 부근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고 옥천 2터널 부근에서 4터널 구간 2차로와 갓길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매송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일주일째를 맞은 네팔 사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일주일째를 맞은 오늘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네팔 사망자가 987명, 중국 쪽이 16명입니다. 지금 양쪽에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지금 축소 은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2: 네, 그렇게 사실은 의심을 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그 끔찍하게 사고 영상이 그 전해지는 라스와가디 검문소 영상도 이게 그 네팔 측이 아니고 티벳 중국 쪽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덮치는 상황에서 화면에만 보더라도 뭐 수십 명, 50명 이상의 인원들이 이렇게 대피하시는데 3명의 사망자를 며칠 동안 유지를 하다가 매우 더디게서 지금 현재도 16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 봐더라도 훨씬 더 피해가 있을 텐데 큰 피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도 네팔 당국의 어떤 협조나 어떤 그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중국 당국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폐쇄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3: 예, 어제 육로를 통해서 실종 추정 지점까지 이동한 우리 신속 대응팀 네팔 군과 협력해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둔체 지역까지 갔다고 합니다. 예정했던 곳보다 조금 더 들어간 건데 이동하는 시간만 11시간 걸렸더라고요.
2: 네, 오로지 육로로만 이동하는 그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 우리 신속 대응 팀이 애초에 소수 인원 11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고 또 오늘 밤에 또 그 구호 팀이 더 추가될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끈으로 이어지듯이 네팔 당국의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어도 서로 상대 간의 신뢰를 쌓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다른 국가의 어떤 요청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접근을 해서 거점으로 삼게 되고요. 애초에 처음에 폐쇄적인 네팔 당국의 입장과 협상을 할 때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했고 이제는 이제 거점 확보를 해서 이후에 본국에서의 구호팀이 도달하게 되면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구호활동을 펼칠 것으로 봅니다.
1: 그러니까 람체 실종자들이 8명이 머물던 캠프에서는 약 2km 떨어진 곳이고 둔체는 실종자 1명이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어댐에서 약 2km 떨어진 네. 곳이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강 하나를 흘러내리면서 거기에 마을과 도로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 중간중간 거점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그 둔체까지 올라간 그 부분이 거점 도시가 되는 거고요. 위어댐은 우리 현장의 최상류 부분, UT1의 최상류의 가장 큰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까지 거점을 삼아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장비나 인력이 충원이 되면 더 정밀한 수색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마음으로는 답답하고 매우 더딘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여건도 있고 또 네팔 당국의 어떤 좀 소극적인 그런 부분은 좀 열리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3: 육로 수색팀이 고성능 드론도 띄웠고 헬기 수색까지 병행을 했는데 네. 성과를 찾기가 좀 어렵나 보죠.
2: 네, 그 지금 현재 골든타임을 72시간을 지난 시점에서는 오히려 매우 촉박하게 한두 시간을 서두른다기보다 장기적인 계획도 또 중요합니다. 드론을 통해서 항공에서 당장 요 구조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반면에 토사가 우리 현장 사이트 내에서 어떻게 흘러내렸고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파악하고 영상 자료를 남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을 어떻게 또 다시 정밀 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는 그 내부 터널 구조에 생존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 현재도 비가 오고 있고 이번 주 내내 지금 그 50% 이상 강수 일기예보가 있거든요. 호우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류의 댐을 오히려 상류 터널을 막아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수가 생기면 이 경사 가진 터널로 더 밀려 내려가서 생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세부적인 상황은 멀리 있는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고 현장에서 주변 지형들 또 임시적으로 형성된 그 유수, 강들, 하천들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한국인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쪽 지역의 거리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2: 네.
1: 수색 범위는 넓고 수색 인력과 장비가 한계가 있는데 수색 범위를 좀 더 좁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실종자가 어느 지역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2: 네, 아무래도 사고가 난 순간으로 보더라도 지금 하류에 있는 삼해이 댐이 우리한테 많은 좀 이렇게 교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깨끗하게 물을 내부에서 밑으로 경사지게 흘러내려서 맨 아랫부분에서 터빈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널은 직선에 가깝게 아래쪽으로 경사진 구조가 돼 있죠. 상부에서 많이 밀려든 토사 같은 경우는 이게 4년 전에 22년 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반 동안을 지어졌고 올해 완공 내년 사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토목 구조물이에요. 그리로 밀려든 토사나 토속류들을 뭐 한두 달 만에 뺄 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떠밀려서 쓸려서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고요. 그러면 큰 빨대, 큰 원형 구조물에서 주사기처럼 중간에 빈 공간, 막힌 공간, 반쯤 찬 공간들이 막 반복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장 상황 파악에서는 하류에서부터의 접근. 지금 하류 3회의 구간은 이 방법으로 인명구조를 했고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수직 천공을 지금 세 군데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수직 천공은 뭐냐면 일단 길이가 매우 길다 보니까 하류에서 올라가는 게 매우 더디잖아요. 그럼 상부에서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부 공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공간이 있으면 아직 100명 정도가 그 안에 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존 여부나 어떤 뭐 두드리는 소리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산소를 먼저 불어넣고 생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팔 당국도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사메인 사이트는 그 작전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런 한 커플 벗겨가면서 우리도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설득시키고 우리도 해나가야 되는 거죠.
3: 예, 지금 네팔 사태가 일주일째인데 초기에는 네팔 당국이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우리가 네.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수색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봐야 될까요?
2: 그렇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장비죠. 사실은 고립이 된 상태니까 예를 들어 인도에서 지구멍 광부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사람 한 명만 겨우 드나들면서 채굴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호미와 삽과 장비가 있으면 이것들을 다 같이 쓰는 거죠. 호미가 아무리 좋아도 삽과 장비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정도의 사태와 이 정도의 판단을 못한 것 같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망자가 나니까 수습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법의학과 DNA를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있는 토목 터널 구조물의 이제 구조 활동까지 필요하게 되니까 이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당국도 이런 네팔 당국의 입장과 지금 뭐 싸우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끈을 이어가면서 계속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어떤 좀 마음은 열어주고 그런 좀 상태인 것으로 봅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팔이 해외 구호대에 파견을 요청한 게 중국과 인도에 이어서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사실 중국과 인도는 네팔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인데 네. 우리나라를 세 번째로 선택한 것도 궁금하고 사실 미국과 일본, 영국도 거절을 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2: 뭐 사실은 이제 딱 잘라서 어디는 거절하고 어디는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요. 애초에 네팔 당국이 해외에 직접적인 원조를 거절한 게 15년 대지진 때 그런 많은 이전 정권이죠. 이전 정권에서 이랬을 때 2,000명이 넘는 구조대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병목으로 이런저런 유언비어도 퍼지고 어떤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폐쇄적인 네팔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또 하는 부분에서는 또 29일 사고 난 지 3일째 되는 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임차 얘기를 띄울 수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 날은 그조차도 못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차질을 얻긴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접경 국가와 또 우리나라 신속 대응단이 계속 협상을 하고 연결되는 그리고 영사가 두 분이 현장까지 급파가 되고 또 현장 소장님이 나오면서 했던 말이 우리 현장 안에 네팔 노동자들이 다 구조될 때까지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구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무래도 조금 그나마 우리한테 좀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3: 예, 네팔 요청이 있은 후 우리 정부는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자정에 출발할 예정이니까 한 3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 외교부 또 코이카 소방청 소속 44명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그 신속 대응팀 20명과는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2: 아무래도 그 초기의 대응팀은 협상과 그다음에 현황 파악과 그다음에 계획적인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에는 정밀 구조에 대한 인력입니다. 이 인력도 사실은 그 어떤 중장비를 포함해서 굴착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그 도착하는 구호단이 정밀 구조를 하고 최첨단 모든 구조 장비를 갖춘다는 것은 지금 이제 네팔 당국도 그저께부터 하류 150km까지 시신이 떠내려가고 그다음에 치트한 국립공원 이쪽에서 매장지를 했는데요. 초기에 발표가 이제 집단 매장이라고 했는데 DNA 수집을 하고 평면적으로 시신마다 구분을 해서 묻는 형태의 임시 매장 형태로 지금 전해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고 이렇게 지금 막대한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장비와 구조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일단 지원을 받고요. 또 이렇게 되면 이 이후에 또 여러 나라의 구호물자들을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고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지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우리나라와 협조하에 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 네, 44명 중에 37명은 소방관들로 수색과 구조 전문가고요. 구호대 수송에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투입이 되는 거죠?
2: 네, 해당 기종은 300명 정도의 인원을 수송하고요. 동시에 47톤 정도의 화물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기름을 가득 채우면 네팔까지 갔다 오고도 두 번을 갔다 올 정도가 돼요. 그 항속 거리가.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현장 상황이 어떻게 여의치가 않더라도 완벽하게 우리가 이송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갈 때는 우리가 많은 장비들을 싣고 가고 또 거기에서 구호 물자들을 나르고 또 우리나라든 아니면 외국인들이든 현지인분들이든 구호가 필요하고 이송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제 그 라수아 지역 인근에 바로 공항이 있는 건 아니고 카트만두나 조금 더 가까운 지역의 공항을 통해서 이제 2차적으로 다시 후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면 저 수송기에 무엇을 실어 갈까요?
2: 지금 현재에는 인도적인 구호물품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지금 그 44명의 수색 전문가들 포함한 장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전문적인 여러 사항, 그다음에 레이저 탐지, 그리고 정밀 측정 장비, 그다음에 천공 드릴, 심지어 배수 펌프까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도심지 고립재난 이런 것들에서의 구호들이 집중된 것을 보면 터널에서의 우리 국민들을 자국민들을 포함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분들까지의 해당 사이트의 구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만의 닥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네팔 현지 정부와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발전소 가장 큰 발전소 프로젝트를 우리한테 맡겼던 것처럼 이런 구호 활동과 이런 추진도 서로 간의 이견이 아니고 협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 뭐 네팔 측에서 요청한 고해상도 드론을 비롯해서 매몰자 음향 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 펌프, 탐침봉, 급류 구조 장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가져가더라고요. 네. 활동 기간 우선 열흘로 선정이 됐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2: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비와 규모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자 정하지 않고 네팔 당국과 협조하는 관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만 보더라도 정밀 생존 신호 탐지 작전이 펼쳐질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그것을 네팔 정부와 우리가 공감하고 목표로 두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예. 어제 그 한국인 실종자 9명이 일한 장소로 알려진 수력발전소 어퍼트리슐리 UT1 터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잖아요. 네. 이제 신원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신원 그렇습니다. 파악은 얼마나 걸릴까요?
2: 일단은 그 DNA를 채취를 해서 만약에 그 DNA 시료 하나만 가지고 첨단 장비로 한다면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집을 하고요. DNA 대조를 통해서 또 그 수배수가 되는 실종자와 수배수가 되는 실종자 가족들의 또 DNA 수집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여건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부패하고 이런 여건 때문에 수집하고 그것들을 시험하는 절차는 좀 최소 일주일 이상은 걸리는데요. 현지 상황에서는 일주일 이상보다 더 걸리는 상황이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 이 터널 300m 안까지 진입해서 시신 항구를 수습한 거거든요. 네. UT1 터널 길이가 총 얼마나 됩니까?
2: 네, UT1은 크게 구조가 3개로 나뉘는데요. 상류에 물을 가둬두는 위어댐, 취수댐입니다. 그리고 그 댐은 물을 위로 넘기기도 하지만 발전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부의 터널을 깨끗하게 경사지게 내려서 그 밑에 터빈을 설치하는데요. 그 길이가 9.7km에 달합니다. 직경은 6.5m가 되고요. 제가 그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10명이 6.5m 터널에 100m 길이에 고립이 돼 있다. 그렇게 되면 그 10명이 소비하는 산소가 19.5%, 그러니까 자기 행동과 의식 판단이 가능할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2주까지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00m 길이였을 때요. 그래서 지금 현재 9.7km 거리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거는 매우 긴박하고 매우 적극적인 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 호흡을 좀 길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터널 수색 사례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산소입니다. 우리가 심폐가 안 됐을 때 CPR의 골든타임을 4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 4분 동안 산소가 안 가게 되면 그때부터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할 정도의 대공간들이 많다는 것은 확인이 돼요. 그다음이 식수입니다. 식수 상태에서도 깨끗한 생수가 아니더라도 밀려 들어간 물 때문에 수분이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희망만 가질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생존을 전제로 수색하고 2차 구조, 안 되면 수습 활동을 하는 것들이 전혀 비이상적인 판단이 아니고 완벽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작전 방향이거든요.
3: 지금 네팔 당국이 이 실종된 12개 수력발전소에서 실종된 직원 900명 중에서 279명은 구조했고 5,600명 정도가 여전히 그 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기 주입, 산소 주입도 해야 되고요. 음식도 내려보내고 하고 있는데 접근하기가 참 어렵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2: 네, 지금 현재 생존자가 고립된 상태를 확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그만큼
0: 네팔과 중국 국경 산악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외국인 수백 명을 포함해 4,4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합니다.

0: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3: 고향 특례시.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는 말 좋아하시죠? 같은 돈을 쓰고도 두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누구나 솔깃할 겁니다. 보험에서도 이런 설명을 종종 듣는데요. 살아있을 때는 연금으로 받고 혹시 일찍 사망하면 가족에게 큰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 듣기만 하면 사망보장, 노후준비, 한 번에 해결하는 완벽한 상품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진짜 종신보험 한 건으로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짚어봅니다. 종신보험, 연금처럼 활용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와 놓치기 쉬운 비용 살펴보겠습니다. 또 전문가 없이 혼자 보험을 알아보더라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보험 셀프 체크리스트들 준비했습니다. 또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퇴직을 앞둔 60대 부부의 사연 소개하면서 나에게 꼭 맞는 보장 범위의 설정에 대해 짚어봅니다. 오늘도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볼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0: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방송 즐겁게 청취하시면 좋을까요?
2: 네, 연금 전환 기능이라는 문구하고요. 연금 목적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능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기능을 쓰면 무엇이 줄고 어떤 비용을 이미 부담을 했을지를 보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 네, 저는 오늘 보험을 혼자 비교할 때 쓰는 순서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맞는 것 같아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우선순위로 쉽게 분석하시도록 도와드립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 종신보험도 연금으로 쓸만한 건지, 연금 전환이라는 기능이 연금 목적하고는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른 건데 정확하게 한번 인지를 해보시고, 두 번째, 내 보험에서 불필요한 비용은 없는지 혼자 비교할 때 내가 체크리스트로 삼을 수 있는 방법들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따라오시다가 전문가 설명이 쉬운데도 나는 그래도 혼자 하는 게 어렵다, 전문가에게 보다 세심한 체크받아서

0: 나도 내 보장을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전문가 픽 주제는 한 보험으로 두 가지 목적을 해결하려다 둘 다 놓칠 수 있다인데요. 종신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근데 일부 종신보험에는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 부분을 활용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전환 기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종신보험을 사망보험도 받고 노후에는 연금도 받는 상품이다라고 이해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환 시점의 해지 환급금과 사망 보험금의 변화, 최저 보증 여부, 사업비와 적용 이율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기능이 있느냐가 아니라 두 목적을 동시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겠습니다. 중요한 맥락을 이미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김기민 팀장님. 네. 종신보험이요. 이거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1: 아, 이 상품에 따라 이제 연금 전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망보험금이 연금으로 전환된다 아신다면 절대 아닙니다.
0: 사망보험금이 연금으로 전환된다라고 알면 안 된다.
1: 네, 그렇죠. 종신보험이 연금보험으로 마법처럼 바뀌면서 기존의 사망보장도 유지되고 이렇게 이제 연금도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전환 시점에 쌓인 해지 환급금을 이제 연금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전부를 전환하면 기존 사망보험금이 이제 없어지거나 아니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일부만 전환하면 남는 사망 보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이제 구조는 이제 약관과 전환 설계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네, 쉽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면요. 하나의 물통에 담긴 물을 저희가 두 개의 컵에 나눠 따르는 것과 비슷한데요. 사망보장컵에 물을 많이 남기게 되면 연금으로 옮길 재원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연금컵에 물을 많이 옮기면 사망보장은 줄어들게 되겠죠. 같은 돈으로 사망보험금과 충분한 연금을 동시에 각각 온전히 받는 구조는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0: 내가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1억 원 준비했다라고 하면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그 1억 원만큼이 연금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1: 절대 아니죠.
0: 해지 환급금에 해당하는 게 연금 전환으로 되는데 그마저도 사망보장금에 대한 보장을 남겨야 되니까 연금액은 생각보다 충분치가 않아서 이게 뭐 있으나 마나한 기능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가입할 때 나중에 그거 연금으로 쓰면 된다라는 설명만 듣고 종신보험을 선택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예,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위험 보험료와 계약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이제 반영해서 보장성 보험입니다.
0: 네.
1: 반면 연금보험은 노후 자금 축적과 연금 지급이 주된 목적이거든요. 네, 같은 월 보험료로 같은 납입 기간이더라도 목적과 비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추후 수령하는 금액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2: 네, 특히 가입 초기에는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는데요. 저해지형, 무해지형 구조라면 납입 기간 중에 해지환급금이 더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한 뒤 환급률이 올라가더라도요. 그동안 그 같은 돈을 연금 목적의 상품이나 저축 또는 투자 수단에 넣었을 때는 저희가 기회 비용까지도 고려를 하고 비교를 해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요. 사망 보장도 필요하고 만약에 노후 자금도 필요한 사람이라면 사실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아야 되는 바쁜 현대 사회에 상품 하나로 묶여서 관리가 가능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 하나로 그냥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1: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0: 그래요?
1: 네. 편해 보이실 수 있지만 이제 수령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요. 종신보험으로 했을 때랑 연금으로 했을 때는 거의 50%가 차이 납니다.
0: 내가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돈이요?
1: 네. 예를 들어 1억이라면 1억 5천만 원이랑 차이가 있는 거죠.
0: 아, 그럼 또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1: 네.

0: 그러면은 사망보장이 평생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신보험을 대비할 수 있겠어요.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가 상속세 재원 마련할 때 종신보험 활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은 보장성으로, 저축성 보험은 저축성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요. 종신보험 비싸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사망보장을 한다. 어떤 것들을 좀 선택해 볼수 있을까요?
1: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보험이라는 보험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40대 여성의 경우엔 사망보장을 1억 받을 때 보험료가 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연금을 해서 저희가 저축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내가 종신보험으로 20만 원어치를 가입을 해서 사망보장과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2만 원짜리 사망보험하는 정기보험을 가입하신 후에 18만 원짜리 연금 저축을 하시는 게 훨씬 좋겠네요. 연금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2: 훨씬
0: 맞습니다.
2: 낫죠.
0: 그렇군요. 그럼요. 혹시라도 나는 이미 종신보험에 기가입이 돼 있다. 그리고 이미 너무 오래된 거여서 지금 해지하기에는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연금 전환이라도 좀 해서 써야겠다라는 판단이 드신 분들,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2: 네, 쉽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첫째, 지금까지 내가 낸 보험료 총액, 그리고 둘째, 전환 시점의 예상 해지 연금. 이두 가지만 비교하면 내 보험의 수준을 알수 있습니다. 뭐 간혹 이제 어려운 말 나와요. 예정 이율, 뭐 이자가 뭐 이런 뭐 확정 이율 이런 게 나오는데 이자가 아무리 높게 책정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해지 환급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지 환급률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해지 환급률이라는 건 내가 해지를 하는 그 시점에 얼마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 원금보다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최대한 원금에 가깝게 도달한 그 해지 환급 시점을 또 기억하시는 게 좋겠네요.
2: 그렇죠.
0: 그렇군요. 전환 가능이라는 두 글자보다는 전환 전후의 숫자를 한 장에 놓고 비교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기능은 가능할 수 있지만 목적 달성은 어렵다. 종신보험을 사망보장의 목적으로 잘 가입했다고 한다면 연금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보험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노후연금이 최우선인 경우에는요. 사망보장 비용이 큰 상품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건 목적과 수단에 어긋났다고 볼수 있죠.
2: 네, 뭐 거의 대체로 이렇게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사실 사망 목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드물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지금 해지해서 괜찮을까 이렇게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가입하신 분들 낙담할 이유 없습니다. 예, 전문가와 상담하면은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일시납 처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죠. 네. 오히려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똑같은 관리자분한테 맡겨놓는 것보단 제3자를 통해서 점검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더블 체크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돌다리도 막 두드려서 안전한지 체크하면서 건너는 게 좋은 거니까, 자,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 이거 정확하게 좋은 게 맞는지 좀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은 공짜로 두 가지 혜택을 더하는 기능이 아니다. 이미 형성된 재원을 사망보장에서 연금 쪽으로 옮기는 선택에 가깝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두 분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퇴직을 3년 앞둔 60대 부부 사연 소개해드릴 텐데요. 남편분은 화물차 운전을 하시고요. 아내분은 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요. 보험료로 두 분이 합산 월 20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셨습니다.
0: 많으시네요. 네,
1: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저희와 상담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신 줄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3년 전에 쓰러지시고 이번에는 심장까지 좀 안 좋아지셔서요. 병원에 다니시는 바람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둘 가입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됐다고 하던데요. 하필 또 친구분이 설계사분으로 계셔서 해지도 또 못하고 고민만 하시다가 이번에 용기 내셔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남편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 다니다 보면 정신이 없는 와중에 막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해 보이니 한두 개 가입한 보험의 금액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두 분 합쳐서 200만 원.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들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2: 네,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읽기도 힘들어요, 사실.
0: 너무 많아서요.
2: 너무 많아서. 네. 가입된 보험을 일단 보면 아내분의 경우 이제 종신보험이 무려 4건, 치매보험 1건, 암보험 1건, 운전자보험 3건. 이렇게 130만 원 나가셨고요.
0: 운전자 보험을 3건이요?
2: 네, 3건.
0: 아내분이요?
2: 네. 뭐 상해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3건. 자, 이제 또 갑니다. 남편분의 경우 질병보험 5건, 종신보험 1건, 운전자보험 2건. 이렇게 또 17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0: 네.
2: 이렇게 보험을 많이 가입했으니까 보장도 많이 받았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보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0: 아니, 아무리 보장이 부실하다 해도 200만 원이나 지출하고 계셨고 남편분 혼자 가입한 보험의 개수만 지금 17개인데 보장이 부족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1: 굿모닝 굿라이프 애청자 분들이라면 이제 보장의 범위를 넓게 가입해야 한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0: 네.
1: 이렇게 암, 뇌, 심장 같은 질병이라고 해도 이 진단금은 약관상의 보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 시 보험금에 관련돼서는 잘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뭐 의외로 또 아쉽게 많은 분들이 보장의 범위를 그렇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뇌출혈 이러면 모든 뇌에 관련된 질환은 다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심근경색 이러면 심장에 관련된 모든 질환은 다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뇌출혈 진단비는 상대적으로 보장의 범위가 매우 좁고요. 뇌 혈관 진단비로 분명히 가입을 하셔야 되고 심장도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이나 심혈관 질환까지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0: 그럼 허혈성이 더 넓은 거예요? 심혈관 진단비가 더 넓은 거예요?
1: 심혈관 진단비가 더 넓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막 관심 많는 부정맥 이런 것도 진단금 받으려면 심혈관으로 대비를 하셔야 더 폭넓게 받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2: 정답.
0: 아, 그렇군요. 아유, 200만 원을 내고도 보장 범위가 좁게 돼 있었다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보험들도 상태는 다 마찬가지였을까요?
2: 네, 뭐 이제 다른 보험들도 봤더니 이제 놀랐던 범위가 이 좁은 범위 외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이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종신보험의 총 납입 금액이 사망 시 받는 금액하고 똑같았습니다.
0: 종신보험의 총 납입 금액이 사망 시 받는 금액과 똑같다. 아니 그러면은 이분은 내 돈 내고 내가 사망했을 때 받아야 되는 종신보험의 금액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험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여쭤봤죠. 근데 이제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하셨냐 했더니 저축 목적으로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그럼 적금이 되면 이자가 붙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2: 10년 뒤에 106%.
0: 그럼 6% 이자인데
2: 그렇죠.
0: 거기에 뭐 이거저거 떼면 없는 거네요?
2: 490만 원 들어가면 500만 원 받는 거예요. 10만 원 받는 거. 네, 10년 동안. 그럼 1년이면 만 원. 네. 그러니까 저축이라 볼 수 없죠. 사실 10년 뒤에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아닌가 싶은데요.
0: 그렇죠.
2: 조기 사망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제외하고는 혜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0: 그렇군요. 뭔가 청취자분이 가입은 많이 했지만 단단히 오해하고 가입한 보험들이 너무 많아서 불필요한 정말 아까운 내 돈만 줄줄 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다 깨닫고 나서 너무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여기에 또 문제는 남편분이 이 지인 설계사에게 가입한 것 이외에도요. 화물차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보험을. 근데 이 장거리 운전도 하시고 피곤하고 하니까 이제 전화 오면 뭐 하나 둘씩 이렇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신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여러 건 가입하다 보니 이게 다 총 합쳐보니 70만 원 가까이 된 거죠.
0: 아,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운전하시는 거에 집중하시고 아, 운전 중입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전화를 빨리 종료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보험 가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뭐 기사님들 워낙 라디오 많이 듣고 계시는데 사연으로도 이런 사연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전화로 가입한 보험 상품들 가성비 떨어지고 보장 부족한 건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래도 청취자님은 좀 잘 가입돼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2: 네, 뭐 이런 보험들 뭐 무조건 나쁘다 할 수 없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 첫날부터 즉시 이런 문구로
0: 보장 많이 하는데. 시작 막 이런 것들.
2: 네, 그렇죠. 네. 저도 혹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첫째 이제 종신보험처럼 보장 범위가 적었던 거예요. 이제 무조건 다 해줄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뇌출혈 진단, 알고 봤더니 심근경색. 그리고 두 번째, 또 갱신형입니다. 짧은 갱신형, 10년 갱신형. 그러면 정작 보험이 필요한 나이 60대, 70대 뭐 이럴 때죠, 사실. 요즘은 오래 사니까 80대도 있고. 이럴 때가 되면 갱신 주기가 도래해서 금액 더 올라가는 거예요.
1: 그리고 여기에 보험 가입 시에 저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알릴 의무인데요. 네. 청취자분은 최근 대장용종을 몇 번 또 수술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고지사항들조차도 누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고지사항이 누락이 될 경우에는요.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대장용종 제거한 이력으로 비싼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고지사항에 있어서 클리어하지 않아서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완전 문제 될 수 있다. 아, 지금이라도 일단 전문가를 만나서 이걸 다 파악하셨으니 다행입니다. 나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에게 이런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3076번님, 6955번님 외 많은 분들 상담 신청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합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게 어떻게 변경됐는지 우리 청취자님의 애프터 결과로 돌아오겠습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기민 팀장님, 서른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비포 상담 사례 만나고 왔고요. 이제 진짜 속 시원한 애프터 결과 듣고 싶습니다. 김기민 주치님,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2: 네, 그럼 이제 처방 들어갑니다. 먼저 종신보험부터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의 경우 가입 일자와 환급액을 일단 비교해봤죠.
0: 네.
2: 네, 언제 가입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가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건 최근 3개월 안에 가입하신 건이 두 건 있었어요. 뭐 그래서 가감 없이 정리했고 물론 3개월 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손실을 보시게 되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구조조정이죠. 네, 과감하게 잘라내고 5년, 7년 이렇게 납입했다면 더 큰 금액을 손실을 볼 뻔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네, 가끔 미련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종신보험 한 건은 10년 납인데 8년이나 내셨더라고요. 이럴 땐 감액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또 감액 완납이란 제도가 있는데 큰 손실 없이 다 납입 완료한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감액 완납 처리해드렸습니다.
1: 그리고 여기 두 건에 이미 완납이 된 종신보험이 있었는데요. 두 분 다 사망보다는 연금이 지금 필요하신 시기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시납 연금으로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0: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두 건의 종신보험 해지해야 할 땐 좀 힘들어하지 않으셨을까요?
2: 뭐 힘들어하시죠. 근데
0: 손해가 나니까. 그렇죠.
2: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손해는 이제 가입 시작 일부터가 손해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보험을 정리할 때는 지금 손해보는 것보다 미래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는지 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네, 현재 가치로 보험료 손실은 있지만

0: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저축을 하시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셔서 이자를 받거나 투자 수익을 내신다면 지금의 기회비용은 상쇄하고도 남죠.
1: 그러네요. 이게 저희가 한두 달 결과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3년에서 5년, 뭐 중장기적으로 기간을 잡고 투자도 잘 하신다면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2: 내가 낸 원금이 5천만 원인데 해지해서 받을 수 있는 게 3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2천만 원 손해 나니까 그게 아까워서 해지 못하는 분들 계신데 3천의 해지 환급금으로 충분히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타서 정말 노후연금 저축에 맞게끔 이런 재원 마련도 탄탄하게 할수 있고 보장성 보험 잘못도 있다면 보장도 강화할 수 있는 거니까 손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대신 정확한 전문가와의 상담 통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전문가 상담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험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1: 예, 남편분의 경우는요, 실손보험을 최근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지를 하시기로 했고요. 전화상으로 받았던 이 소액의 갱신형 보험들, 뭐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런 보험들이 있었고요. 종합 보면 14만 원, 뭐 10만 원으로 약 40만 원 정도이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갱신형 보험은 저희가 보장을 받는 전 기간 동안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도 감안해서 내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좀잘 저희가 정리를 해드려서 하나의 상품에 저희가 진단금과 간병인 그리고 요양 치매 보험까지 해서 약 18만 원 정도로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0: 네, 아내분의 경우는 이제 종합보험 17만 원, 암보험 13만 원, 간병보험 놀랍습니다. 20만 원, 이대 질환 및 수술비 보험이 10만 원으로 보험이 60만 원 정도 내고 계셨어요. 네, 많이 내시죠. 혈압약, 고지혈증약 드시고요. 당뇨약은 안 드셔서 이제 할인받는 상품으로 이제 고지를 해서요. 암, 뇌혈관, 심장질환, 간병인, 치매 이런 거다 모두 비갱신으로 설계해서 얼마 나오셨을 것
2: 얼마 나오셨을까? 그냥 제 느낌으로는 그냥 10만 원 중반대쯤 나왔으면 좋겠어요.
0: 또 정답.
2: 오, 진짜요?
0: 네, 16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두 분의 종신보험 제외 거의 100만 원 정도 내셨거든요. 이제 종합적인 이런 보험으로 34만 원으로 네, 70%가 줄었습니다.
2: 이분들이 은퇴 얼마 안 앞두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2: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지출되는 보험료 많이 줄여야 됐었는데 지금 100만 원의 보험이 총 34만 원이 됐다. 근데 금액이 너무 준것 같은 느낌이 또 없지 않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1: 금액 많이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은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출혈 보장이 뇌혈관으로, 그리고 심근경색이 허혈성 진단비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겠고요. 특정 수술했을 경우에만 받던 보장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질병으로 수술하셨을 때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해드렸고요. 여기에 또 불필요했던 사망, 이 주계약의 적립금을 저희가 삭제를 해서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냐? 이 저희가 보험만 줄이면 완벽한 재무는 또 아니지
2: 그렇죠.
1: 않습니까?
2: 재무 설계에 있어서
1: 네.
2: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를 줄여서 내가 쓸수 있는 내 자산을 좀 늘리는 거잖아요.
1: 네, 두 분께서는 이미 적금을 들고 계시다고 해서요. 줄어든 이 160만 원의 비용을 얼마 남지 않은 퇴직까지 저희가 투자 상품으로 잘 운영을 해서 뭐한 2, 3년 후에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실 수 있는 그런 변액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게 안내드렸습니다.
0: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히트 하나 있습니다.
2: 어떤 히트죠?
0: 네, 비과세 요건을 위해서 160만 원이라 했잖아요.
2: 네.
0: 그 비과세 요건은 150만 원까지예요. 세금을 안 내는 거는.
2: 네.
0: 그래서 남편분과 사모님 각각 나눠서 150만 원을 넘지 않게 도와드렸습니다.
2: 완전 히트다 히트네요. 청취자님의 굿 라이프까지 챙겨주신 상담 사연 만나봤습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우리 집도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소개하고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0: 축 목적을 이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보험, 심지어 38세잖아요. 정기보험으로 1억 하면 만 원이에요, 만 원.
1: 그렇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설계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유리할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021번님, 가입 설계서에 10년 뒤에 해지 환급률이 105%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금보다 많이 돌려받으니까 일단은 은행 적금보다는 좀더 나은 저축 보험이라고 생각해 봐도 될까요? 이것도 좀 뭔가 행복회로 돌리시는 거 아니신가
2: 안
1: 싶은데.
2: 됩니다.
1: 안 돼요, 안 돼요.
2: 네. 이 환급률 105%라는 거는 보통 그 시점까지 냈던 보험료 대비에 해지 환급금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이 10년 동안 돈이 묶인 시간까지 고려를 해보면 10년간 4천만 원을 내고 4,200만 원을 돌려받는다. 그러면 200만 원의 이자가 늘었다고 볼수 있지만 연 환산을 해보면 사실 체감하는 이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뭐 물가 상승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혹시나 내가 필요해서 하실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도 저희가 잘 체크하셔야겠죠.
0: 네, 그리고 저는 적금도 이제 조금 투자보다는 위험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적금 10년 하면 금액 그렇게 큰 차이 없죠. 근데 제가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면 10년 동안 나스닥에 몇 배가 올랐을까? 몇배 정도 될것 같으세요?
1: 얼마가 됐을까요? 엄청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몇 퍼센트예요?
0: 5억, 5배.
1: 정말요?
0: 그러니까 사실 뭐 변액연금도 좋고, 나는 연금은 싫어 이러면 펀드도 좋고, 뭐가 돼도 좋으니 투자 이제는 우리 해야 됩니다. 네, 필수 사항이에요. 네.
1: 근데 그 투자를 혼자 모르는 채로 하다 보면은 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조언과 코칭 받아서 좀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한 분의 사연 짧게 더 만나볼게요. 7734번님. 보험 설계사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저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요. 상품이 너무 많아서 보험료가 싼 순서로 최저가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 뭐부터 확인을 하면 되는 걸까요?
2: 보험료가 저렴한 순서보다는요, 먼저 내 위험이 어떤 위험을 우선으로 둘 건지를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실손처럼 실제 의료비를 보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암이나 뇌나 심장의 진단비를 준비해서 소득의 공백을 대비하려는 건지 아니면 가족을 위한 사망보장이 필요한지 이 목적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 목적이 맞다면 저렴한 상품도 나에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다.
1: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분이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연구사 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계속 받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금융상품인 보험. 우리 집은 잘 되어 있는지 전문가와 정확하게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북부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올 텐데요. 적게는 5mm, 많게는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비 소식 들어있고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돌풍과 천둥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비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러워서 사고 소식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영동대교로 넘어가는 성수분기점 연결로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강면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일산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구리 시계에서 천호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상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여파로 상주나들목에서 정체입니다. 창원 방향은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연풍나들목에서 문경세제나들목 구간 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팔탄분기점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네팔 대홍수 사태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찾고 있는 신속 대응팀이 실종 추정지와 인접한 둔체 지역에 도착해 네팔군과 함께 합동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8: 내일 새벽 긴급 구호대가 합류하면 실종자 수색 작업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하겠습니다. 김철희 특파원.
9: 네, 네팔 카트만두에 나와 있습니다.
7: 예, 육로 수색팀이 현장에서 합동 작전에 착수했다고요?
9: 네, 어제 카트만두를 출발했던 육로 수색팀은 늦은 오후 실종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과 근방에 있는 둔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수경을 마친 뒤 오늘 오전 8시 반쯤 네팔군과 함께 합동 수색 작전을 펼쳤는데요. 신속 대응팀이 직접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대응팀이 베이스 캠프를 차린 둔체 지역 헬기장에서 네팔군 헬기에 탑승한 뒤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수색팀은 헬기에서 내린 뒤 위어댐 근처에 네팔군과 같이 버립니다. 깊은 진흙에 리미콘 차량 등이 그대로 처박혀 있는데 한국인 직원 등이 머물던 숙소와 식당 주변 모습이라는 것이 대응팀의 설명입니다. 다만 대응팀은 특이사항을 발견하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기인 네팔에는 거센 비도 오락가락하고 있어 향후 수색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8: 네, 잠시 저희 음향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희 특파원, 드론 수색 이야기도 많았는데 현장 수색과 병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9: 네, 대응팀은 정밀 수색이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드론을 활용해 수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육로 수색팀은 어제 카트만두를 떠날 당시 고성능 드론 한 대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어제도 둔체 지역에서 한 차례 드론 비행을 마쳤습니다. 추가 헬기 수색 가능성도 있는데요. 신속 대응팀 관계자가 하루 전 네팔군 고위급 인사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오늘도 우리 기업이 빌린 헬기 한 대가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류 위어댐 주변을 촬영하고 임시 대피소, 파워하우스 지역에는 대응팀 헬기가 착륙까지 했습니다. 사고 지역 인근을 직접 맨눈으로 수색하고 촬영도 진행했지만 연락이 끊긴 누리공민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내일 새벽이면 카트만두 국제공항을 통해 우리 긴급 구호대도 입국합니다. 구호대는 추가 드론 등 전문 장비를 챙겨 네팔로 향할 예정이라 현장에 합류하면 신속 대응팀의 수색 구조 활동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7: 네팔에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의 연락이 끊긴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도 애가 타고 있습니다.
8: 기업들은 수색 상황을 시시각각 전달하고 현지 대응팀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수색과 지원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우리 기업 직원 9명의 소식이 끊긴 지 일주일째. 실종 직원 가족들은 좋은 소식이 있을까 매일같이 회사를 찾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실종 직원 가족 중 사고 현장에 가

0: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네팔행 비행기에 오른 가족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 첫 수색에서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위어댐과 인근을 수색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헬기로 확보한 영상을 분석해 새 수색 지점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출국한 데 이어 연일 추가 인력을 네팔로 보내 현지 대응팀 규모도 20여 명으로 보강했습니다.
1: 정부 대응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구조 작업이 최대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2: 박재원 두산그룹 부회장입니다.
1: 가족 누누러시는 출국하기 전에 이미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료의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또 두산은 건설용 중장비와 야외 전력 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실종 직원 3명의 직계 가족이 네팔에 있어서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직원 가족들도 현지 대응팀을 만난 자리에서 수색 속도를 끌어올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지 대응팀은 가족 요청에 따라 직원들이 대피했을 만한 방향 위주로 수색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기업들은 실종 직원 수색이 길어질 가능성도 대비해서 다음 대응책까지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3: 현지 구조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로 산소를 주입하며 기적을 향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4: 일주일째 고립된 이 노동자들의 생존 변수를 김잔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재난 전문가들이 꼽는 고립자 생존의 최우선 조건은 깨끗한 식수입니다.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의학적 골든타임은 72시간. 홍수 발생 일주일째가 된 만큼 터널 내부에 비상식수가 얼마나 비치돼 있었는지가 1차 생존 변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산소와 터널의 내부 환경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 우려가 크지만 해당 터널이 대형 트럭이 지나다닐 만큼 거대한 규모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실제 현장 구조대도 산소와 음식을 주입하며 필사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6: 안으로 산소를 불어넣기 위해 수직 식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들이 무사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장 구조대원입니다.
5: 하지만 덥고 습한 터널 내부의 기온은 탈수 증세를 가속화해 생존자들의 체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시륵 같은 어둠 속 고립감이 주는 극도의 심리적 타격도 큽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전문가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생환 선례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인도 히말라야 산사태 당시의 터널 붕괴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터널에 갇혔던 노동자 41명은 잔해 틈새로 연결된 좁은 파이프를 통해 물과 산소, 음식을 공급받으며 무려 17일을 버틴 끝에 전원 구조됐습니다. 당장 진흙을 치우는 것 못지않게 내부로 생명줄인 보급 파이프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구조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3: 네,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4: 실종자도 4,400명을 웃돌면서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내에 생존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7: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진흙밭을 헤치며 터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터널 입구에는 물과 토사가 가득하고 구조대원들은 손전등에 의지해 안쪽을 수색합니다.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거로 추정되는 60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터널 진입이 관건인데 중국과 인도 등 터널 구조 전문팀과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진흙과 잔해물이 쌓여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 재난 현장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끊겨 대형 구조 장비가 핵심 지역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터널 내부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진흙 깊이가 최대 1.5m에 달해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충칭 터널 구조대 부대장입니다.
7: 구조대는 3번 터널 2.5km 구간을 사사시 수색했지만 아직 생존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는 호루라기를 물고 파이프를 두드리며 혹시 모를 생존자의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외국인 수백 명을 포함해 4,4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4: 정부가 대홍수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0: 네팔에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정부가 수색과 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대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민관 합동 해외 긴급 구호 협의회 의결을 거쳐 구호대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44명으로 구성된 해외 긴급 구호단은 오늘 밤 공군 다목적 공중 급유기 편으로 네팔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1: 이렇게 네팔에서는 구조 작업이 한창인데 이 빙하 홍수가 처음 강타한 이 중국 티베트 국경 청사 쪽에서는 별다른 구조나 수색 성과가 들리지 않습니다.
0: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중국 당국은 유언비어 처벌로 내부 입단속부터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 중장비 수십 대가 흙탕물이 흐르는 계곡을 넘나들며 도로를 복구합니다. 끊겼던 전기 통신 장비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재난 발생 7일째, 희생자 추모에 이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도 병행합니다. 그러나 구조 수색 성과는 더디기만 합니다.
3: 아마 4만 제곱미터 정도 될 듯합니다. 이미 두 번이나 훑어봤지만 아직도 찾아봐야
2: 중국
3: 합니다.
2: 당국의
3: 라싸
2: 인명피해
3: 수방
2: 집계도
3: 기동대장입니다.
2: 며칠째 그대로입니다. 인권단체인 국제 티베트 운동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실제 사상자 수가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들도 중국의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고 티베트 현장 취재마저 통제하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복구와 구조 수색 위주인 관영 매체의 보도만으론 이번 재난의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매체는 중국이 티베트에서 벌이는 대규모 수력 발전댐 공사를 화근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3: 큰 재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무근의 악의적인 추측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2: 밖으로
3: 린젠
2: 파견한
3: 중국 외교부
2: 중국은 내부
3: 대변인입니다.
2: 입단속에도 나섰습니다. 티베트에서 3,000명 넘게 숨졌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누리꾼 10명을 처벌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네, 일주일째를 맞은 네팔 사태,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 어서 오십시오.
1: 자, 일단 지금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쪽에서 987명, 중국 사망자가 16명. 워낙 양쪽 이제 사망자 숫자가 크다 보니까 이 중국 당국이 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4: 네,
1: 보십니까?
4: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워낙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서
1: 네.
4: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중국 당국에 좀 조직적인 은폐가 있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뭐 특히 뭐 여러 가지 언론 통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 어떤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파괴된 가옥이 300가구 정도,
1: 아, 중국 쪽에서요?
4: 예, 그렇습니다. 그 티벳 쪽, 중국 쪽에 한 300채 정도가 이번 홍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그 가옥 수를 좀 따지면 16명이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이 중국 측의 보도만으로는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 재난의 실상을 다 알기가 어려워서 희생자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어제 육로로 이동한 우리 신속 대응팀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군과 협력해서 이제 실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지점 인근에서 수색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 목적지였던 것이 이제 람체고 거기에서 둔체라는 지역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여기 이동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길이 험해서 그런 건가요?
4: 네, 그렇습니다. 뭐 결국 그 우리 그 발전소가 있던 그 트리슐리강 그 발전소까지 가려면 결국 이제 지금 처음 언급해 주신 람체라고 하는 지역은 이 트리슐리강 그러니까 발전 시설의 오른쪽에 우리나라의 이제 뭐 숙소라든가 오피스동이라든가 이제 메인 어떤 사이트가 있던 지역과 가까운 데가 람체라는
1: 람체.
4: 지역이고요. 약한 2km 정도 떨어진 그 정도 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이 수경지라고 할수 있는 그 사무동이나 오피스동이 있는 지역에서 상류로 약 10km 정도의 위어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위어댐에 당시 이제 한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0: 롯데 믿는 쪽 가까운 근방이 이제 둔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당연히 이제 람체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체류가 될 걸로 못 올라갈 걸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1: 네.
0: 예, 둔체까지 현지 시간 6시에 저녁 6시에 둔체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 그렇군요. 일단 이제 거기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드론도 띄우고, 헬기도 띄우고, 하긴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뭐좀 안타깝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간 이제 고성능 드론도 운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팔군과 조직적인 어떤 그 협력 관계를 가지고 인적인 수색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상징적인 부분은 결국은 이제 맨 위에 위엇댐에 계셨던 분이 이 위엇댐 하류 쪽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람체라든가 그 이남으로 이제 점점 이제 확대해서 수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위엇댐 쪽에서 만약에 어떤 그 흐름에 휘슬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랫방향으로 이제 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교두보로서 둔체 확보한 부분들 그리고 짜임새 있게 이제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수색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유형으로 아마 작전이 펼쳐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 그렇군요.
1: 네, 이렇게 우리 실종자들 수색에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실종된 걸로 추정되는 이 현장 사무동 그리고 말씀하신 위엇댐까지가 약 10km 거리라고 해요. 이게 뭐잘 뚫린 도로라면요, 당연히 금방 가는 거리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로도 유실됐고 지금 뭐 영상에서 계속 보시는 것처럼 뻘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아, 이 10킬로 중에 그래도 좀 수색 범위를 좁혀보자면 교수님께서는 어느 지점쯤에서부터 이 수색을 좀 집중해야 할 걸로 보세요.
0: 네, 일단 그 이제 해당 지역에서 근무했던 분, 뭐 지금 이제 현장 소장도 남아서 조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근무했었을 때에 그 실종된 9분의 동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특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또 네팔인들이 구조된 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느 목격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지금 하고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 뭐 유속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지역부터 이렇게 좀 정밀한 수색을 좀 펼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 그래서 이제 람체하고 둔체 이제
0: 네네.
2: 가서 이제 위엇댐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겠는데, 어쨌든 우리 신속 대응팀이 네팔군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동 수색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애초에는 네팔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을 안 했다가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네팔 혼자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그렇게 보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피해 범위가 또 워낙 광범위하고요. 또 이제 그 네팔 그 국내 어떤 여러 가지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화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시신들이 계속해서 발견하고 이 시신을 이제 처리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팔 당국이 이제 국내 정권에서도 굉장히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어쨌든 표면상 이런 그 구조에 대한 그 원조에 대한 요청을 했고 특히나 이제 뭐 DNA 검사라든가 뭐 이런 그 실제로 시신을 확인하고 이런 작업에 또그 상당히 많은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네팔 당국이 네팔 자체인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1: 네, 이 네팔이 해외 구조대 파견을 좀 요청한 게 일단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그 다음이 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입니다. 네팔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미국, 일본, 영국의 도움도 좀 거절을 했는데 우리나라에게 부탁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일단 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자국민이 뭐 이분들이 이제 관광객이 아니라
1: 일단
0: 네팔의
1: 근로자였다는
0: 그렇습니다.
1: 점.
0: 그
1: 네.
0: 수력 발전 건설을 위해서 네팔에 일하시던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도 아마 그 작용을 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크게는 또그뭐 영국이나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2015년 그 네팔 대지진 때 굉장히 이제 조금 그 여러 각국에서 굉장히 좀 무분별하게 구조 인력들이 오고요. 이 중에는 실제로 이제 뭐 우리처럼 이렇게 정부에서 딱 조직된 뭐 이런 뭐 구호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이제 뭐 민간 단체라든가 뭐 이런 단체도 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네팔 정부가 이런 이제 구조 인력들을 통제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학습 효과가 일정 부분 또 작용을 한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뭐 좀 덧붙이자면 실제로 이제 네팔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인력 부분보다는 또 재정적인 또 지원도 또 상당히 좀 어려움 필요한 부분이기 지금.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 좀 구분해서 요청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도 작용을 한 걸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2: 무조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0: 네네.
2: 그렇던 모양이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44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KDRT라고 부르더군요. 네. 근데 앞서서 이제 긴급 그 신속 대응 팀이 파견이 됐잖아요. 네네. 역할이 다른 건가요?
0: 뭐 맥락상은 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지금 이제 시그너스 통해서 이제 투입되는 인원들은 이제 어떻게 행정상 보면 이제
2: 코이카 이제 대형 군용
0: 예 그렇습니다. 뭐 한 300명 정도를 탑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2: 타고 이동을 하죠.
0: 네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뭐 구조에 관련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총체적인 어떤 그 종합선풀 세트와 같은 그런 항공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앞서 잠깐 이제 그 외교부 이제 코이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된 그런 기구고요. 그 안에는 지금 뭐 신속 대응 팀에 있는 인력들 뭐 소방청이라든가 뭐 경찰이라든가 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특별히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 의료진이라든가 지금 이제 네팔 정부에서 이제 가장 사실은 이제 그 시급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DNA 검사라든가 뭐 할 수 있는 이런 그 전문 키트들도 다량 좀 준비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 다양한 장비를 싣고 가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이 장비들을 살펴보니까 뭐 요즘 탐색 장비 700점, 개인 장비 600여 점, 그리고 뭐 고해상도 드론 같은 것들 네팔 측이 요청을 했다고 하고 구조견 5마리도 동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구조견이라면 아무래도 뭐 사람들이 좀 들어가기 어려운 건물 잔해나 이런 데 수색하는 데 도움이 확실히 좀 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어제 뭐 많이 보도가 됐지만 5살 소녀가 기적적으로 이제 구출이 됐지 않습니까?
1: 이제 그런 60시간 만에 구조됐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처음에 그 구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뭐 말씀하신 뭐 그런 탐지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말씀하신 그 소녀 구조 장면입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저런 뭐 아직도 그 저렇게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저런 그 위험에 처한 분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이제 다량 그 시그너스에 그 싣고 가고 있고요. 특히나 말씀하신 이 고성능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10km 올라가는데 뭐 하루 종일 걸릴 정도로
1: 그렇죠.
0: 굉장히 이제 험난한 이런 지형에서는 굉장히 기동성도 발휘할 수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효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예. 지금 이제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도 있고 그 안에서 촬영한 영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진흙으로 이제 많이 내부가 이제 많이 차 있고 더 이상 들어가기 힘든 구역이 나오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2: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0: 지금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저게 이제 그 어퍼 트루실리의 3A 뭐 3B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실종된 부분들 하류 쪽에 있는 발전 터널이고요.
2: 네.
0: 한 12개 정도의 터널들이 지금 산재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아마 3A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진흙과 토사가 저 지금 구멍에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그 단면의 높이를 놓고 보면 절반 정도는 지금 그 뻘과 진흙으로 묻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이 선형 구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전히 또 막혀 있는 구간도 있을 수 있고요.
2: 그러니까.
0: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뭐 어제 뭐 인도 그 뭐 다람쥐 팀이라고 일명 불리는 뭐 이런 분들도 지금 수색에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또 그러니까 메인 갱으로 그 진입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해당 이제 대부분의 터널들이 이제 유틸리티에 대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구멍이 있거든요. 예. 설비를 만들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인트 삼아서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진입해서 산소도 넣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식수라든가 이런 것도 제한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지금이 이제 이 대홍수 사태 재난 일주일째인데 지금은 이렇게 진흙 상황이고 뻘밭 때문에 진입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진흙들이 좀 굳어버리잖아요. 그때가 더 진입하기 힘듭니까? 지금이 더 힘들까요?
0: 지금 뭐 굳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이제 구조를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버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적어도 뭐 음식은 없더라도 뭐 식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진흙이 굳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 축축한 진흙 상태보다는 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실제로 뭐 진입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서서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 안에 파묻히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가혹한 그런 그러니까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심리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안에서 생존해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제가 그 5살 그 소녀 그 생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아이러니하지만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잘 버틸 수도 있다라는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생환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체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이제 견딜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부분도 만약에 이제 갇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크게 좀 좌우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 관련 인사가 지금 조금 전에 났는데요. 경찰청 차장의 김종철, 서울청장의 고범석, 인천청장에는 유승열. 지금 이제 지금 직책은 지금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금 임명을 했다.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 전국의 시도 경찰청장 18명 중에 14명을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향피제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정 고향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1: 예,
2: 그런 제를 지금 적용해서 인사를 낸 것 같습니다.
1: 네, 들으신 것처럼 경찰 고위직에 대규모 인사가 났다는 소식 조금 전 속보로 들어와서 지금 전해드립니다. 경찰청 차장의 김종철 그리고 고범석 서울청장, 유승열 인천청장 이렇게 임명 인사가 났고요. 네.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는 설명과 함께 전국 시도 경찰청장 18명 중에 이번에 14명이 교체가 된 것이고요. 이 지역 연고에 따른 인사 패단을 막기 위한 향피제가 적용됐다는 설명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더 들어오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 이 경찰관은 업무 부담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검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부모 경장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4: 살아있는 실종자도 왜 사망 처리하셨어요?
5: 유족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4: 전수조사에서 회의 종결 전화왔는데 왜 그랬어요?
3: 두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실종자와 통화한 적 없이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건 대상자 모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범행 배경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6: 피의자는 실종자가
7: 정태훈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6: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3: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던 부경장은 경찰이 통화 기록

0: 내역과 전산 입력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한 뒤에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두 경장은 공전자기록 위장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무유기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기존 두 건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지만 실종자 신변에 이상이 없었고 나머지 15건은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안수사기간인 한 달 동안 부 경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경기 광주시에서 이 가정폭력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하던 아내를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한 남성이 빌라 앞에 오토바이를 대고 비옷을 벗더니 바지까지 갈아입습니다. 건물로 들어가 30분쯤 뒤 다시 나와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급하게 달아납니다. 30대 남성 A씨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 경찰분들하고 뭐 감식반하고
4: 인근 주민이
3: 들고서 뭐 하고 소방차가 이제 사다리 차로 진입하려고 놀랬죠. 다들 이게 무슨 일이냐.
2: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함께 있던 딸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5: 남성은 피해 여성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집을 나서기를 기다렸다가 이곳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고 신고 4시간 20분 만에 수원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숨진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과거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당해 소송이 불리해질 것으로 보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내는 A씨를 피해 최근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겼지만 A씨가 이혼 소송 서류를 송달받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주소를 알게 돼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1: 중국인 유학생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정창성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정창성은 지난 20일 대학 졸업장을 받으러 입국한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경북 경산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전국 곳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6: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을 당초 발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 공제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200%로 높였던 세부담 상한율도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7: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에서 현행 공시가격 기준인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시킨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높인 반면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줄여 실거주와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된 국민의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1주택 비거주자의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8: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8: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7: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부부 각각 4억 원으로 축소했던 것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해 현재 150%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사유에 손주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후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2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 미래적금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6: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서는 단기간만이라고 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들을 막고자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추후 납부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내 거주 기간을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주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은 소득 하위 30% 노인은 내년에 매달 3만 원 더 지원받게 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최대 35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득에 따른 지급액 차이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수급 대상을 3단계로 구분해 소득이 적은 노인을 더 챙기기로 했습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30% 이하는 지금보다 3만 원 많은 38만 원을 받아 수혜가 커집니다. 또 30에서 45%는 물가와 연동해 35만 9천 원을, 45에서 70%는 내년에도 35만 원을 보전하는 하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해왔는데 45%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률이 10%로 축소됩니다. 현재 56만 원을 받은 소득 하위 30% 이하 부부는 내년엔 12만 4천 원 늘어난 68만 4천 원을, 45% 이하 부부는 8만 6천 원 많은 64만 6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45% 이내면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에서 내년 25조 7천억 원으로 11% 증액됐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는 안도 검토했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보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관련 입법을 연내에 완료해 내년 4월부터 개편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1: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틀 전 개각되는 말이 없었는데요.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교수님?
10: 그 이제 재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사실상 저는 문책성 인사라고 봐요.
11: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0: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관들이 승진 지명됐단 말이에요. 승진 기원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책임은 물으면서 경제정책, 부동산이나 세제 등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물으면서 정책의 기전 유지하겠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세제 관련, 경제정책 전반에 관련된 정책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정책실장이거든요, 청와대.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바꾸지 않으면서 쇄신이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이제 쏟아졌었어요.
1: 예.
10: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다시 뭐 경질성 인책이라고 좀 인사를 봐요. 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원래 이제 그 유임시켰던 거였잖아요. 네. 여러 비판이 나오면서 거기에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론에 반응한 것이고 일단 처음부터 차라리 유임을 시키지 않고 예. 차라리 책임을 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경질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교체를 하면 정책 전반에 대한 실패를 컨트롤타워를 교체하는 거니까 인정하는 폭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유임시켜서 가려 했는데 비판적 여론이 많으니까 예. 일단 사퇴시켰다라고
12: 예.
10: 봅니다.
12: 여론의 반응도 살폈고 사실상 경질이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최 의원님.
13: 그 이번 인사가 여러 가지로 뭐 그 좀 어리둥절한 그런 인사였다는 평들이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두 번째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이 두 사람은 뭐 이 사람들을 왜 임명했지라는 거였고 세 번째는 근데 왜 김영범 실장은 책임을 안 묻는 거지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앞에 두 부분은 이제 아마 인사청문회니 뭐 이런 것들을 놔두고 있는데 워낙 그 거센 비판 여론이 제기가 되니까 청와대가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김영범 실장에 대해서 문책성 그러니까 말이야 본인이 사표를 냈다고 하지만 본인이 사표를 내려면 바로 전날 있었던 그런 개각 때 같이 가 움직이면 되는 건데 뭐 왜 하루 뒤에 사표를 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개각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12: 책임?
13: 그 후유증 이런 예.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문책 인사를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12: 비슷하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경질이었다. 문책성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낮추려던 방안도 철회하고 다시 유턴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으십니까?
10: 이것도 이제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자 그 이제 개별적인 사유가 많이 있는 거가 이제 제기됐던 거예요. 일률적으로 비거주 1주택이라 해서 이걸 투기로 보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일리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제액을 처음에 했던 대로 다시 이제 원상 복구시킨 거죠.
12: 예.
10: 전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또 긍정적 평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비판적인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12: 예.
10: 그러면서 볼 때 이거는 이 부분도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세제 문제니까 공제 문제라서
12: 예.
10: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이 부동산 문제는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세금 문제라는 게 부동산 세제 이런 것들이 계층, 지역, 세대별로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12: 예.
10: 그 이해관계를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쨌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장 그래도 많이 모이는 지점 그걸 정치로 택하는 건데
12: 그래서 이제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안이 완벽할 수가 없다.
10: 그렇죠.
12: 국회 지적을 대승적으로 이제 검토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한 거군요.
10: 그렇게 그러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다시 이제 원상복구한 거예요. 공제액을 다시 낮추던 걸 다시 올렸던 거죠. 올린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부동산 문제라는 게 근데 이것도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이게 혼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일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 예, 예.
10: 또 밀어붙이면 또 일관성이 없다라는 측면이 일관성이 있는 건 좋은데 국민의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또 반응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용해서 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원상복구를 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2: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잠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지금 전해드리겠는데요. 선관위 특검 관련 소식인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선관위 각종 비위 의혹을 파헤칠 선관위 특검이 특검보 5명 임명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특검보 5명 업무 분담을 이제 예정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대통령이 임명 요청한 특검보 5명 인선을 완료했다. 지금 선관위 특검이 밝혔습니다. 5명은 박혁, 김은정, 김상천, 권근환, 김진우 등 특검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 레버리지 ETF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마침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13: 글쎄요, 뭐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뭐
14: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3: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김영범 실장의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니라 그 주식시장

0: 것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연금을 도대체 어떻게 이용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을 언제 어떻게 투입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과 손실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원래 18.5%인가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28.5%로 이 정권 들어와서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집 팔아서 뭐 주식 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완전히 이런 붐을 만들어놨다가 지금 이게 투기판이냐 전 세계적인 투기판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예. 받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안이 완벽할 수 없다 아까 보여줬지만 국회 지적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누가 완벽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발 너무 엉터리로 하지는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은 밀어붙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태가 나갔고 결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그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세입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와서 그런 정책을 쓴 다음에 예. 아 무슨 정책이 완벽하지 않으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김용범 실장이 이번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뭐 그 세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이렇게 해서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가 오늘 있었고 이틀 전에 있었던 개각 관련해서는 두 명의 또 이제 뇌관이 존재합니다. 그중에 이제 한 명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두고 법여권에서도 지금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비례대표
3: 박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2: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용혜인 의원이 이제 해명을 한 거 보면은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4: 반칙을 해서 의석을 얻어서 원내정당이 됐는데 그 반칙으로 얻은 것은 너무 소중한 나의 것이고 거기 나아가서 장관직까지 내가 더 해야겠다. 근데 내가 반칙을 해서 얻게 된 페널티를 국민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예. 무슨 궤변입니까?
1: 자, 박선원 최고위원 그리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목소리 들으셨는데 여권에서도 지금 용혜인 후보자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옵니다.
5: 용혜인 의원 이 문제가 굉장히 뇌관이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지금. 처음에 일단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청년이고 여성이고 네. 아무튼 용혜인 의원이 소수자라든지 여성들의 어떤 약자의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이게 비례대표인데 이게 위성정당 케이스를 두 번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존재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표피적인 그러면서 볼 때는 의미가 있는데 이 현실 정치로 들어오면 말이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의 말이 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비례대표 정상적인 비례대표라면 그냥 사퇴하면 그 정당의 기본소득당의 후순위가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독일 제도인데 그걸 하자니 여야가 뭔가가 이해관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했던 게 뭡니까? 여야가 똑같이. 그 위성 정당이에요. 그 위성이란 말이 그게 대단히 부정적인 단어 아니에요, 위성. 예. 하고 위성 국가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꼼수인 거예요. 불법은 아닌데 편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이분이 국회의원이 두 번이 됐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 비례 위성 정당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장관직을 수락을 했는데 의원직 사퇴하는 게 관례로 돼 있는데 이거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법이나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걸 사퇴를 하지 않고 만약 사퇴하면 이제 원내 정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5: 그럼 장관 수락하지 말았어야죠. 정말 그렇게 자기가 속한 정당을 생각한다면 그냥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이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승계를 하게 돼요. 네. 기본소득당 의원이 아니.
1: 왜냐면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순번으로 하면은 민주당.
5: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예. 이제 비례 연합 정당에서 그 케이스로 이제 빼지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당 의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소득당이 원외가 되니까 안 된다는 이유를 펴는데 예. 언뜻 듣기에는 말이 맞지만 알겠습니다. 다 떠나서 공정하지 않게 보여요. 이건 정치적 이슈다. 소우샤 사회적 이슈로 이게 전환되는 순간이라고 이게.
1: 예. 예. 그러니까 박선원 최고위원 이야기는 다음 순번 있다. 왜 없냐.
5: 있죠. 있는 거예요.
1: 예, 있다라고 예. 이제 지금 그렇게 예. 얘기하는 거고 예. 장혜영 전 의원은 반칙을 해서 의석을 얻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지금 이제 위성 정당에 대한 비판도 지금 함께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이 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하고 대표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본소득당으로 의원이 된 게 아니에요.

0: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국민이 왜 그걸 양해해야 됩니까? 아니 국민이 왜 자기들 세금을 내가면서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든 원내 정당이 되든 그게 국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뭘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길래 그 정당을 위해서 국민들이 그걸 양해를 해줘야 되는지.
1: 지금 같으면은 기본소득당에 연간 11억 원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0: 그리고 네. 그 용해인 의원 본인도 국회의원 한 명이 되면 돈이 몇십억이 들어가요. 본인에 대한 세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그 아홉 명이나 되는 보좌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특전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장관이 되면요 또 엄청난 본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럼 도대체가 무슨 주어진 특권들을 다 누리겠다고 얘기하면 기본소득당이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예. 사람들을 위해서 뛰겠다고 기본소득당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본인들은 그냥 온갖 특혜를 다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1: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의 워딩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다. 이 얘기는 또 이제 기본소득당의 당직자 남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소득당 이 얘기도 나옵니다.
2: 전 그거는 이 문제하고는 조금 전 본질적인 문제 아니라고 봐요. 지적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1: 예.
2: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에서 자꾸 곁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원래 그렇죠.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이거가 이 얘기가 나오면 아까 지금 우리가 방금 대화 나눈 위성정당의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이 용해인 의원의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묻힐 수가 있죠 오히려. 저는 이 부분보다는 아까 지금 보좌진 얘기도 했습니다만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용해인 의원의 이런 태도가 정치적인 것에서 제가 사회적 이슈를 전환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1: 예.
2: 저는 학교를 가서 오늘 개강이라서 학교 오랜만에 갔는데 학생이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남학생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1: 예. 남학생이.
2: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이러더라니까 저한테. 그 이게 생각보다 그 학생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일지 모르겠는데
1: 예.
2: 이게 그들이 볼 때 이게 대단히 공정치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답변을 해주긴 했는데
1: 네.
2: 오랜 시간. 그 이 학생이 볼 때는 뭐 제가 그 학생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또 위성정당으로 했는데 장관도 예. 의원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1: 그렇군요.
2: 그게 공정의 문제예요. 가장 예민한 게.
1: 성별 갈등을 해소할 적임자냐. 그리고 과연 공정하냐. 이게 이제 젊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한테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성계에서까지 이제 전문성 논란도 나오고 해서 가장 험난한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0: 제2의 조국 사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본인이 외쳐왔던 공정, 평등 이런 것의 가치에 정면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 아마 이번 개각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더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1: 예, 용해인 후보자와 더불어서 이제 또 다른 대관 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인데요. 여기서는 또 이제 공소 취소 논란이 같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지금 지명철의 영순위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김승원 이제 후보자가 김승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소 취소 모임인가 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2: 공동대표 공치모 예. 공동대표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요즘 이 모임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라는 게 지금 조작해서 특검법에 공소를 특검이 그러니까 공소업무를 유지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돼 수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네. 이른바 이제 사실상의 공소취소 아니냐로 비판했던 거 아니에요 야당에서 조작도 특검법 4월에 발의했던 거.
1: 예.
2: 근데 5월에 이제 처리하려다 그게 여론의 반대 부딪히면서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보류돼 있는 상태예요.
1: 예.
2: 그거는 이제 다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만, 근데 이 김승원 후보 지명자가 워낙 그 공소취소를 강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만약 되면
1: 예.
2: 검찰총장을 구체적 사건에서 지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검찰을 지휘해서 공소 취소하게 만들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1: 그렇죠.
2: 그거는
1: 예.
2: 의원일 때 주장과 법무장관일 때 주장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보자. 아직은 청문회 때 입장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2: 김승원 후보자 정말 그렇게 할 건지.
1: 예.
2: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봐요. 그게 공소 취소가 그게 잘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가뜩이나 4월에도 민주당도 그래서 발의하고 추진하려 하다가 보류했던 건데. 저는 그래서 김승원 지명자가 좀 그런 전상을 모일 리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일 때와
1: 예.
2: 장관 될 때는 당연히 달라야 될 것 같은데
1: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전 야당이

0: 비판도 할 수 있는 비판이에요. 일리는 합리적 의심이고 우려인데 그게 단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1: 공소 취소 이야기 이제 계속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그것하고 이제 또 연결되는 한 지점이 하나가 갑자기 툭 나왔는데 조국 전 대표가 여권 내부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임기 후에 2심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좀 뜬금없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언급이 왜 나왔을까요?
2: 일종의 전쟁 선포라고 보여집니다.
1: 전쟁
2: 선포. 지난번에 명청대전으로 그때 왜 우리가 뭐 문조탈래유 뭐 이런 약간의 멸칭이 들어간 그런 한쪽 편과 그다음에 뉴 이재명 뭐 이 양쪽이 맞붙었던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김민석과 정청래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국 그 씨도 참전을 하고 있는 거죠. 참전을 하면서 이번 인사 개각을 계기로 해서 민심이 굉장히 돌아선다라는 것들을 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경고
1: 예.
2: 이런 식으로 가면 대통령 그 평탄치 않을 것이다, 평탄치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어떤 경고 사인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2: 저거는 사실 야당도 내기 힘든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아예 이제 대놓고 나는 그 다른 길을 걷겠다라는
1: 예.
2: 식의 어떤 선언 같이 들립니다.
1: 그러니까 굉장히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썼는데 공소 취소를 하려면은 공소 취소를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장문의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다?
0: 이런 식으로 조국 예. 이분이 지금 교수라면 학자라면
1: 네.
0: 아무 문제 없어요.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 정치인의 발언은 이게 맞느냐 틀리냐 떠나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결국은. 정치인의 발언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사에 따라서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틀린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전혀 법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1: 예.
0: 상당히 그 가능성도 있는 얘기긴 한데 이 얘기를 한 거는 조국 전 대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김종인 최고위원 말씀처럼.
1: 예.
0: 이건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긴장관계가 있어요.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특히 김민석 대표가 되면서 정청래 대표 때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경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단은 그 통합이라는 문제 그 진보 지역 내에서의 통합. 이건 조국 혁신당 의원도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갔잖아요. 이혜민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혁신당과의 여러 가지 긴장관계를 저는 대변한 얘기다. 단지 법리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거.
1: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언의 형식을 빌어서 최고위원님은 이제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네. 표현하셨고 정치적인 경고를 한 것이다.
0: 네,
1: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발전소 터널 내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네팔군은 현지 시간 1일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직원이 실종된 네팔 바그마티주의 어퍼 트리슐리 1 발전소 터널 수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드론을 통해 촬영된 영상에는 진흙으로 가득 찬 터널 내부와 구조대원들의 수색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팔에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의 연락이 끊긴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도 애가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색 상황을 시시각각 전달하고 현지 대응팀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수색과 지원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우리 기업 직원 9명의 소식이 끊긴 지 일주일째. 실종 직원 가족들은 좋은 소식이 있을까 매일같이 회사를 찾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실종 직원 가족 중 사고 현장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네팔행 비행기에 오른 가족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 첫 수색에서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위어댐과 인근을 수색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헬기로 확보한 영상을 분석해 새 수색 지점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출국한 데 이어 연일 추가 인력을 네팔로 보내 현지 대응팀 규모도 20여 명으로 보강했습니다.
2: 정부 대응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3: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입니다.
2: 최대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실은 출국하기 전에 이미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료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저 회사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또 두산은 건설용 중장비와 야외 전력 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실종 직원 3명의 직계 가족이 네팔에 있어서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직원 가족들도 현지 대응팀을 만난 자리에서 수색 속도를 끌어올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지 대응팀은 가족 요청에 따라 직원들이 대피했을 만한 방향 위주로 수색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기업들은 실종 직원 수색이 길어질 가능성도 대비해서 다음 대응책까지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네, 네팔 대홍수로 국경지대 수력발전소 터널에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주일째 고립돼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터널 내부로 산소를 주입하며 기적을 향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진흙더미에 갇힌 노동자들 생존의 핵심 변수를 짚어봤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4: 재난 전문가들이 꼽는 고립자 생존의 최우선 조건은 깨끗한 식수입니다.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의학적 골든타임은 72시간. 홍수 발생 일주일째가 된 만큼 터널 내부의 비상식수가 얼마나 비치돼 있었는지가 1차 생존 변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산소와 터널의 내부 환경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 우려가 크지만 해당 터널이 대형 트럭이 지나다닐 만큼 거대한 규모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실제 현장 구조대도 산소와 음식을 주입하며 필사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5: 안으로 산소를 불어넣기 위해 수직 시추를 시도 중입니다. 부디 그들이 무사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장 구조대원입니다.
4: 하지만 덥고 습한 터널 내부의 기온은 탈수 증세를 가속화해 생존자들의 체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 속 고립감이 주는 극도의 심리적 타격도 큽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전문가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생환 선례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인도 히말라야 산사태 당시의 터널 붕괴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터널에 갇혔던 노동자 41명은 잔해 틈새로 연결된 좁은 파이프를 통해 물과 산소, 음식을 공급받으며 무려 17일을 버틴 끝에 전원 구조됐습니다. 당장 진흙을 치우는 것 못지않게 내부로 생명줄인 보급 파이프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구조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네팔과 중국 국경 산악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외국인 수백 명을 포함해 4,4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네팔과 중국 당국 발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사망자는 1,003명, 실종자 4,462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대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에 수색과 구조를 돕기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모두 44명이 오늘 밤 군 수송기편으로 출발을 할 예정인데 내일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수색과 구조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6: 네팔 측으로부터 수색과 구조를 위한 장비와 인력 파견을 요청받은 우리 정부는 하루 만에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해외 긴급구호대는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에 인명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파견하는 정부 구호대입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소방청 소속 44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오늘 밤 곧바로 네팔로 출발합니다. 구호대 수송에는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인 시그너스가 투입됩니다. 지난 2023년 캐나다 대형 산불과 튀르키예 강진 당시 해외 긴급구호대 수송도 시그너스가 맡았습니다. 긴급구호대 가운데 대부분인 37명은 소방관들로 수색과 구조 전문가들입니다.
7: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협의해 연락 두절된 우리 국민을 포함한
8: 박도순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7: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6: 구호대는 드론과 내시경 카메라 등 수색과 구조 전문 장비들을 대거 챙겨갑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건물 잔해 내부 등을 수색할 구조견 5마리도 동행합니다. 네팔이 해외 구조대 파견을 요청한 건 중국과 인도 외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구호대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인데 도착하는 대로 네팔 측과 협의를 거쳐 수색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9: 네팔 빙하 홍수는 트리슐리강 인근 70개가 가까운 학교들까지 덮치면서 2만 명이 가까운 학생들의 수업도 기약 없이 중단됐습니다. 홍수가 닥치기 10분 전 빠른 판단력과 용기로 학생 수백 명의 안전을 지킨 한 교장 선생님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빨간 지붕의 3층 건물 여러 채로 이루어진 트리슐리 중학교. 지난주 수요일 아침 빙하 홍수는 이곳을 흔적도 없이 덮어버렸습니다. 거대한 물길이 도착하기 10분 전까지 학교 안에는 900여 명이 머물던 상황. 교장은 경고 전화를 받자마자 즉시 대피령을 내리고 학교로 오던 스쿨버스에도 유턴을 주문했습니다.
11: If the information is wrong,
8: 만약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면 하루 수업을 잃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팔 트리부반 트리슐리 중학교 교장입니다.
10: 이틀 만에 구조대 헬리콥터를 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8: 교장 선생님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선생님께 감사 인사는 아직 못했는데 만나면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네팔 트리부반 트리슐리 중학교 학생입니다.
10: 굴착기로 쉴 새 없이 운동장에 흙을 퍼내고 교실에선 삽으로 진흙을 밀어냅니다.
8: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네팔 학생들, 특히 지역 학생들이 와서 놀던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운동장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10: 그나마 쓸만한 가방과 학용품을 챙기고 있는 아이들. 흙투성이가 된 키보드 자판도 타닥타닥 두드려봅니다. 네팔 북부에서만 70개 가까운 학교가 깊은 진흙 속에 빠졌습니다.
8: 정부 지원 규모에 따라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기도 달라질 겁니다. 짧은 기간 안에 다 복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팔 다딩시구 중학교 교장입니다.
10: 네팔 정부는 사흘 휴교령을 내렸지만 학생 1만 9천여 명의 학교 생활은 언제 복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9: 이 빙하 홍수가 처음 강타한 중국 티베트 국경 청사 쪽에선 별다른 구조나 수색 성과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중국 당국은 유언비어 처벌로 내부 입단속부터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2: 중장비 수십 대가 흙탕물이 흐르는 계곡을 넘나들며 도로를 복구합니다. 끊겼던 전기 통신 장비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재난 발생 7일째, 희생자 추모에 이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도 병행합니다. 그러나 구조수색 성과는 더디기만 합니다.
8: 아마 4만 제곱미터 정도 될 겁니다. 두 번이나 훑어봤지만 아직 계속 찾아봐야 합니다. 라사 소방 기동대장입니다.
6: 인명 피해 집계도 며칠째 그대로입니다. 인권단체인 국제 티베트 운동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실제 사상자 수가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들도 중국의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고 티베트 현장 취재마저 통제하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복구와 구조 수색 위주인 관영 매체의 보도만으론 이번 재난의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매체는 중국이 티베트에서 벌이는 대규모 수력 발전댐 공사를 화근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8: 재난과 실현 앞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무근의 악의적인 추측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6: 내부 입단 소개도 나섰습니다. 티베트에서 3천 명 넘게 숨졌다는 유언 비어를 퍼뜨렸다며 누리꾼 10명을 처벌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9: 최악의 홍수 참사를 겪고 있는 네팔이 이례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뼈있는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방관한 기후위기 때문이라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에게 법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어제 방송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극히 미미하다며 정작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지구적 위기에 왜 우리가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초래한 주요 탄소 배출국들을 상대로 합법적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0.1%도 되지 않지만 정작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불공정을 지적한 겁니다. 카날 장관은 이번 재난을 히말라야 쓰나미라고 불렀습니다. 시속 180km, 아파트 10층 높이에 달하는 2, 30m의 토사류가 온 마을을 집어삼켰다는 건데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이 히말라야의 빙하를 녹게 만들면서 벌어진 명백한 기후 재난이자 인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팔 측은 보상 요구와는 별개로 구조 작업에 내민 국제사회의 손길에는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탄소를 뿜어내는 나라 따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나라 따로, 이 혹독한 기후 청구서의 값은 누가 치러야 할까요? 이번 네팔 참사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 네팔과 티베트를 덮친 홍수로 숨지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6천 명에 육박하면서 이제는 비슷한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남미의 페루는 빙하호 60곳 가까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지난해 4월 페루 안데스 산맥의 빙하호 계곡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더미가 쉴 새 없이 호수로 쏟아지고 바로 옆 등산객들은 아찔한 상황을 망연자실 지켜봅니다. 결국 범람한 빙하호가 진흙더미와 함께 산 아랫마을을 덮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8: 호수 범람에 비까지 내려 피해가 커졌습니다. 정확한 사태 원인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겁니다. 페루 지역 책임자입니다.
13: 비슷한 자연 환경을 가진 페루의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최소 520곳이 넘는 빙하호수가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일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 페루 전역에 범람 위험이 있는 호수가 528곳에 달하는데 특히 58곳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페루 국립 빙하연구소장입니다.
13: 특히 지난해 피해가 컸던 우아라스 지역의 팔카쿠차 호수 주변은 당장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호수가 넘친다면 인근 마을 3만 명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8: 이런 사태로 호수가 넘치면 학교는 물론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우아라스 지역 교사입니다.
13: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빙하호에 물을 빼내고 위험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페루 역시 제2의 네팔 홍수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해 구속된 부모 경장이 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 제주경찰청은 브리핑에서 이 부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누적된 업무 부담 속 회피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허위 보고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결재한 상급자와 동료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0: 부경장은 실종 사건들을 임의로 종결하면서 전산 조작 방식을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 범행이 탄로 나는 것을 피하려고 전산 기록을 아예 삭제하거나 거짓 사유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14: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조작하며 쓴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 씨 사건의 경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허위 종결 사실이 추후 탄로 날 것을 우려해 기록 자체를 없앤 겁니다. 반면 7월 60대 남성 사건은 시스템에 소재 발견으로 허위 입력한 뒤 기록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해당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전 신고자는 이미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동료 직원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삭제하면 오히려 덜미가 잡힐까 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의심 사례 25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건은 실종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거짓 종결했고 15건은 소재가 확인됐지만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으로 입력해 아예 기록을 지웠습니다. 이 사건들은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부경장이 실종팀에 배치되기 전에도 형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실종팀 업무를 지원했던 기간이 있었던 만큼 지난해 3월 이전 사건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0: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범행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9: 숨진 여성은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참변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5: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끌려 들어갑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는 취재진 물음에 침묵했습니다.
16: 살인혐의 인정합니까?
17: 아내 왜 살해했어요?
16: 아내 주소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15: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말다툼과 폭행, 협박 등 모두 4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고 5월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한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난달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11일 이곳 경기광주경찰서를 찾아 남편의 폭행이 우려된다며 긴급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A씨의 범행 직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경기 성남에서도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은 옛 연인에게 흉기 공격을 받은 60대 여성도 스마트워치로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이 즉각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접근 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으로도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가 희생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안전장치가 더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한 남성이 마스크를 끼고 목발을 짚은 채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 씨입니다. 이 씨는 범행을 반성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7: 힘들어서 말이 예, 말은
18: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이 씨가 본인 SNS에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악된 도박 횟수는 660여 차례, 도박 자금은 8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씨는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지 1년도 안 된 지난해 9월 음주운전 혐의로도 검거됐는데 당시 만취 상태에서 70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유명 BJ 연예인인 과즙세연, 본명 인세연 씨와 K, 본명 박중규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30일 인 씨와 박 씨, 또 박 씨의 지인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대리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직 프로야구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동원훈련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프로야구 선수 A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9: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출범을 지시한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김 대표 출연에 한때 동시 접속자가 5만 5천 명을 웃돌았는데 같은 시간대 김어준 씨 방송과의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졌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19: 아침 7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스튜디오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지시한 민주당 TV의 첫 방송날 첫 게스트로 직접 출연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 이야기부터 새로 발족한 당내 특별기구 맥아텐 설명까지 37분에 걸쳐 진행됐는데 방송 시작 전부터 대기자만 4천 명을 넘어섰고 중반 무렵에는 동시 접속자가 5만 5천 명을 웃돌았습니다.
20: 그리고 지금도 뭐 벌써 몇만 분이 들어와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19: 애초 민주당 TV 출범은 진보 진영의 대표적 스피커 김어준 씨 방송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지난 3월 김 씨 방송에서 촉발된 공소시설 거래설 파문 이후 미묘한 긴장관계 속 의제 설정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포석이란 겁니다.
21: 그날 그날 또는 그 시점에 민주당의 기조가 무엇인가 네. 하는 것을 가장 엄선해서 최소한 하나씩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이 기조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네.
19: 실제 방송 시간대마저 겹치다 보니 지지자 사이에선 일종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황. 그러다 보니 같은 날 김 씨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노정면 의원에게 일부 지지자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22: 아 맞아 오늘 민주TV 예. 개국하는 날 아니야 아,
23: 오늘
22: 축하합니다
23: 최대 동접자가 5만
22: 많이 왔네
24: 노정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9: 결국 노 의원은 출연한 시간이 민주당 TV 방송 시간과 겹쳤다면 응하지 않았을 거라며 별도의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접속자 수만 보면 김 씨 방송이 20만 명 안팎으로 우위를 보였지만 당 안팎에선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 기대 이상이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야권에선 국민을 현혹하는 땡전 뉴스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회의적일 거라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25: 선동의 언어로
24: 박중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25: 진영 간의 대결을 통해서 어떤 그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정략적인 시도로 진행
19: 민주당 TV는 시연 방송을 거쳐 이달 중 정규 편성에 나설 예정인데 정당 방송의 한계를 넘어 얼마나 시청층을 넓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9: 국민의힘이 당협 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뽑는 4구 당협 36곳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합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조직위원장 공개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관련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강특위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로 당협 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상태인 당협 3곳 등의 처리 방식은 앞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16년 만에 최대폭인 3.9% 인상됩니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9급 초임 월급이 3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보수를 이같이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납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이 과연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지난달에도 대미 투자 관련 협상을 위해 미국에 다녀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귀국한 지 13일 만입니다. G20 장관회의에 참석해 AI 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일정 등인데 이목은 다른 곳에 쏠립니다. 대미 투자 협상 상대인 미국의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별도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2: 미국의 상무장관인 러트닉 장관이 초청을 해서
2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2: 상무장관하고는 미팅 예정이 되어 있어서
1: 김 장관은 출국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러트닉 장관과 대미 투자와 관세 관련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의 관세를 줄이는 대가로 총 3,500억 달러어치 대미 투자, 그중 2,000억 달러를 전략적 투자로 약속한 상황. 일단 그 첫 번째 투자처를 정하려는 막판 조율로 풀이되는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업은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입니다. 전기요금 등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상업적 합리성

0: 성장성이라는 우리 측 투자원 측은 지킬 수 있으리란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 비용과 지분, 수익 배분 등을 두고 불리한 구조를 미국 측이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큽니다.
1: 경제 안보 이슈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다.
2: 허연 서강대
1: 사업적
2: 국제대학원
1: 안내성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2: 교수입니다.
1: 개선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의 정치적 요구도 좀 들어주면서 가져가는 것이 좀더 전략적이지 않을까.
0: 첫 단추라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려 하고 있습니다.
3: 계속 그 논의가 진행
2: 김정관 산업통상부
3: 중이라고
2: 장관입니다.
3: 말씀드리고요. 그 일정대로 될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서둘러 성과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받아낼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이목이 쏠립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 대법관 후임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업무 복귀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애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대법원 공식 입장 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소식에 서면 제청 논란 이후 불거진 여권과의 갈등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조의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 출석을 벼르던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도 취소됐습니다. 다만 장례 절차가 끝났고 이번 주 내 관련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던 만큼 소강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6: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2: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6: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 대법원이 내놓을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 판단이 담길 거로 보입니다. 먼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서면 재청을 두고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제청 절차를 밟는다면 누구를 어떻게 다시 재청할지도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사실상 나머지 후보자 3명 가운데 후임을 고를 것을 요구하지만
7: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2: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7: 재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5: 현행법상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보는 만큼 기존 후보군을 다시 고려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존 후보자들의 재청 회피 사유도 여전해 대법원으로는 청와대 뜻을 수용하기도 다른 대안을 택하기도 부담이 있는 상황.
4: 조 대법원장의 업무 복귀 시점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대법원은 재재청 문제 관련 내부 검토를 지속 중입니다.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반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평행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후임 대법관을 대통령의 서면으로 제청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등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의 수사 담당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조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대통령 인사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테러단체에 자금과 물자를 제공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들이 검거됐습니다. 무장 테러단체는 이들에게 중장비를 받아 진지를 구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시리아에 있는 거리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중고 차량이 여러 대 세워져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가 우리나라에서 현지 테러 단체로 보낸 겁니다.
2: 조직원의 친형이 한국에 있어서 직접 차량을 순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차량이 모두 좋은 상태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테러 단체 조직원입니다.
8: 이렇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에 보내진 차량만 모두 11대에 달합니다.
2: 지금 바로 시리아 이들리브에 차가 들어왔습니다. 알라께서 보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테러 단체 조직원입니다.
8: 가상 자산은 물론이고 굴착기 두 대까지 보냈는데 테러 단체 진지 구축에 사용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물자를 댄 곳은 KTJ로 유엔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했으며 20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등의 배후로 의심받는 조직입니다. 국제형사기구 인터폴과

0: 우즈베키스탄 수사당국도 그동안 A씨의 수배를 내려왔습니다.
1: 이번 사건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 광주경찰청 안보수사 책임자입니다.
1: 자금으로 중고 자동차 등을 매입하여 테러 단체에 제공한 최초 사례입니다.
0: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 전자지갑 여러 개를 번갈아 쓰는가 하면 배우자 이름으로 중고차 구매 대금을 받고 다른 사람 신분증도 소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기소돼 조만간 선고를 앞둔 A씨 외에 조력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인터폴 적색 수배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3: 정부가 대홍수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네팔에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정부가 수색과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대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구호대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44명으로 구성된 해외긴급구호단은 오늘 밤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편으로 네팔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팔 대홍수 참사 이면에는 중국과의 정보 공유 엇박자라는 또 다른 인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측의 제한적인 데이터 공유와 주요 관측소 유실로 조기 경보가 40분 넘게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참사 발생 석 달 전인 지난 5월, 네팔과 중국 당국은 카트만두에 모여 재난 감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확보한 회의 자료를 보면 네팔은 이 자리에서 빙하 움직임과 수위 변화에 대한 조기 데이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네팔 홍수예보국은 상류 빙하의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요구했고 이를 한 발 앞서 알길 바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실무진은 당장 데이터 공유 협정을 맺을 권한이 없다며 확답을 미뤘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고산지대는 두꺼운 얼음에 덮여 있어 첨단 장비로도 붕괴 조짐을 미리 감지하기 힘들다는 기술적 한계도 내세웠습니다. 결국 핵심 데이터인 눈사태나 빙하 수위가 정보 공유에서 빠지면서 네팔의 조기 경보 시스템은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참사 당일 오전 8시 32분 거대한 홍수가 국경을 덮쳤지만 불과 8분 뒤 국경 관측소가 탕류에 휩쓸려 유실되며 데이터 전송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이 사태를 파악하고 대국민 대피 경보를 울린 건 국경 범람 후 무려 41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는 중국이 훨씬 뛰어난 감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두 국가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발원지부터 하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감시망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위험 구간마다 감시 장비를 촘촘히 설치해 전 과정에 대한 즉각적 감시와 경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청두이공대 지질재해연구실 교수입니다.
4: 이 뼈아픈 41분의 공백은 막대한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네팔 정부는 앞으로 중국에 10분 단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에 스페인 출신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스페인 대표팀 감독과 FC 바르셀로나 수석 코치를 지냈던 모레노 감독의 계약 기간은 일단 오는 11월까지인데요.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이은 홍명보 전 감독의 자진 사퇴. 수렁에서 허덕이던 축구대표팀을 구원할 임시 사령탑으로 스페인 출신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낙점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모레노 감독을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모레노 감독과 손발을 맞출 임시 코칭 스태프 5명 또한 모두 스페인 출신으로 채워집니다. 48살인 모레노 감독은 선수로 프로 무대를 밟은 적은 없지만 루이스 엔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의 오른팔로 유명합니다. 엔리케 감독을 보좌하며 FC 바르셀로나 수석 코치를 역임한 데 이어 엔리케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 감독 자리를 잠시 비우는 동안 정식 감독으로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2024-25 시즌 러시아 프로축구 소치 사령탑을 맡았습니다.
2: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정상급 감독들 사이의 차이가 작지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언론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지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저에게는 좋은 롤모델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질렀을 법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모레노 감독입니다.
1: 축구협회는 세계 최강 클럽과 국가대표팀을 이끈 경험과 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전술 설계와 상대팀 분석 능력을 모레노 감독의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다양한 전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의가 인상 깊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일단 오는 11월 27일까지로 모레노 감독은 그동안 A매치 6경기를 지휘하게 됩니다. 또 6경기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개막하는 2027 아시안컵까지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30일 청와대가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는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각이란 내각을 새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인물인 장관들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개각을 하는 걸까요?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대형 정책이 실패했을 때 책임자를 교체해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단행합니다.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는 6명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지명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승원 지명을 겨냥해 대통령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맬 장관을 낙점했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집권 2년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 취소임을 확인한 국정 테러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 실용 확장의 당기조와 전면 부합한다며 환영했고 김성원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9월 1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샤미나드의 가을잎, 조한 포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1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실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샤미나드의 가을잎, 조한 포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잘 알려진 곡은 아니지만 가을 정취가 잘 나타나는 아름다운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0: 오늘은 9월의 첫날입니다. 아직 한낮의 햇볕은 뜨겁고 여름이 다 지나갔다고 하기에는 이른 것 같지만 그래도 9월이니까 가을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음악으로 가을을 조금 먼저 만나보려고 합니다.
1: 계절을 소재로 한 작품, 바로 비발디의 사계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곡을 듣게 되는데 어찌 보면 지겹다 싶을 수도 있지만 음악을 들으면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집니다.
0: 아, 음악이 좋죠.
1: 네. 보통 가을을 제목으로 한 곡을 들으면 방금 들으신 가을잎, 낙엽처럼 쓸쓸하고 고요한 가을을 주로 그리고 있는데 비발디는 달라요. 사계의 가을은 쓸쓸하지 않고 수확을 마친 사람들의 기쁨과 축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0: 특히 1악장은 아주 활기차게 시작하죠. 비발디는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며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포도주를 마시며 흥겨워하는 모습을 음악으로 그렸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결국 잠이 드는 모습까지 바이올린의 움직임 속에 생생하게 담겨 있죠.
1: 어떻게 보면 비발디는 티네요.
0: 감성보다는 현실을. 네,
1: 바로 이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4개 중에서 가을, 1악장, 강동석의 바이올린, 성마틴 인더필즈 아카데미 연주입니다.

0: 작곡가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음악 속 풍경은 달라지잖아요.
1: 네.
0: 비발디가 유럽 남부에 있는 이탈리아의 풍요로운 수확과 축제를 그리면 이 유럽 북부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을 음반은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가 그린 가을입니다.
1: 그리그가 22살 무렵에 쓴 초기 작품 중에는 가을에라는 제목의 연주회용 서곡이 있습니다. 원래 피아노 연탄곡으로 작곡했다가 나중에 관현악곡으로 다시 만든 작품이죠. 그런데 이 곡 역시 가을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조용하거나 쓸쓸하지만은 않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힘차게 시작하고 음악은 때로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한편으로는 서정적인 선율을 들려주죠.
0: 그러니까 방금 전 들은 비발디의 가을이 수확을 마친 사람들의 축제였다면 그리그의 가을에서는 계절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이 자연의 공기, 냄새, 풍경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1: 그리그의 연주회용 서곡 가을에 오코 카무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놓치면안될오늘의뉴스까지가장빠르고날카롭게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저구자철도함께듣습니다지금바로채널고정하세요
3: AI 는무엇이든척척만들잖아요그런데 AI 가되살릴수없는소리도있대요사라지면다시살릴수없는대한민국의푸른자연을지켜주세요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에서자정을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종결 씨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던 부경장은 경찰이 통화기록과 전산 입력내역 등 증거를 제시한 뒤에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경장은 공전자기록 위장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무유기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기존 두 건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지만 실종자 신변에 이상이 없었고 나머지 15건은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안수사기간인 한 달 동안 부경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유학생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4: 대학 강사로 일해온 중국 국적의 31살 정창성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치마를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사람. 20대 중국인 유학생 여성을 살해한 뒤 범행 사실을 숨기려고 여장을 하고 이동하는 남성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원룸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31살 중국 국적의 정창성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연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범행은 치밀하고 또 잔인했습니다. 정창성은 범행 뒤 여장을 하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끄고 옷을 갈아입은 뒤 되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엔 직접 실종신고까지 했습니다. 여성이 마치 실종된 것처럼 꾸며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고 경찰은 범행 닷새 뒤에야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해 여러 장소에 유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창성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왜 살해했습니까?
7: 피해자와는 어떤 사이였었나요?
6: 여장은 왜 하셨어요?
5: 경찰은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설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범행했고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피해자의 요청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체벌을 가한 건 반성한다면서도 성폭행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비례대표 겸직 의사를 밝힌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권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4: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는 물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에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비례대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거냐는 질의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또 한 번 즉답을 피했습니다.
9: 여권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전환할 수 있으실지 궁금해서요.
10: 고생 많으십니다. 네.
8: 그러나 범진보 진영에서조차 반칙이다.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는 반발이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일단 용 후보자 해명을 지켜보자는 신중론 속.
11: 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 여성 인재의 중요 자리에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8: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판과 우려의 시선도 공존합니다.
12: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8: 국민의힘은 장관직과 의원직 두 마리 토끼를 끝내 놓지 못하겠다는 건 결국 정당 보조금을 염두에 둔 취약한 돈 계산이다.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될 경우 보조금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혈세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기본소득당을 향한 고삐도 바짝 쥐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명철의 영순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란 기조 아래 용 후보자는 시선 돌리기 용에 지나지 않는다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13: 용해인 후보자를 총알 바디로 내세워서 국민 시선을 끌어놓고 그 어수선한 틈을 타 이재명 인사들을 조용히 통과시키려는 파렴치한 기만술입니다.
8: 기본소득당은 단지 의석덕이 아니라 당이 지방선거에서 1%가량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 보조금을 받게 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차피 정당 보조금 예산은 정해져 있고 기본소득당이 없다면 상당액은 국민의힘이 대신 수혜를 받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개각으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던 여권으로선 자칫 용해인 리스크가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집무실로 처음 출근할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과거 주택 단기 매매로 1년 새 2천만 원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 SNS에 용 후보자와 관련된 등기부 등본을 공개하며 지난 2021년 4월 경기 안산에 있는 주택을 2억 4,500만 원에 매입한 뒤 11개월 만에 2천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외치던 용 후보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려 단타 매매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를 용인하느냐는 질문에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후보로 지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였지만 용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의원직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야권은 물론 범진보 진영과 여권 일각에서도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로 역대급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4: 반도체 초호황으로 크게 늘어난 세금 수입은 나랏빚을 갚는 대신 미래 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4: 정부는 내년 예산을 담대하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정의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93조 원 증가한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지출이 12.8%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잠재 성장률의 구조적 반등 등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난해 계획보다 400조 원 이상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정 지출을 연평균 8.4% 수준으로 늘려 2030년엔 총 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의 큰 폭 증가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본 예산 대비 194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법인세는 115조 원이나 더 많은 216조 원, 소득세는 43조 원 많은 180조 원이 거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5: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 혁신에 투자하여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입니다.
14: 큰 폭으로 늘어난 세수는 나라빚을 갚는 대신 미래 대응기금 162조 원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미래 대응기금 가운데 53조 원이 내년에 투자되고 나머지 104조 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정책적 필요 시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층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평화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저성과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 폐지해 108조 원의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GDP 대비 재정 수지 적

0: 적자는 대폭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은 3.3%포인트 감소한 48.3%로 하락합니다.
1: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0: 박 장관은 통화당국의 긴축과 재정당국의 적극 재정이 엇박자라는 지적에는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4: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당초 발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7: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0: 공제 금액을 9억 원에서 현행 공시가격 기준인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시킨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높인 반면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줄여 실거주와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된 국민의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1주택 비거주자의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1: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부부 각각 4억 원으로 축소했던 것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해 현재 150%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사유에 손주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후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는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 미래적금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2: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려던 세제 개편안을 상당 부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거주 중심 주택 시장 그리고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안 등을 철회한 세제 개편안을 놓고 거주 여부를 나누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살지 말지를 정부가 결정하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수소폭탄에서 원자폭탄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결국 세금 폭탄 자체는 바꿀 생각이 없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년 3개월여 만에 사퇴했습니다. 2기 개각에 더해 정책실장까지 교체되면서 1기 경제라인은 사실상 모두 개편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년 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3: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실장급 핵심 참모가 직을 내려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서 경제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중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판은 더 거세졌고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여당에서조차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2기 개각에서도 유임되자 정치적 부담감이 더해졌을 거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청와대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1기 경제정책 지휘라인을 전면 교체하게 됐습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자리에서 물러

0: 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책실 직원들에게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더 자랑스럽다고 격려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SNS에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고 정책실 동료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개각 유인 발표 하루 만에 김용범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빠르게 수리하면서 그 배경과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는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나흘 전까지만 해도 SNS에 글을 올리며 정책 구상을 밝혔던 김용범 정책실장. 하지만 개각 발표 하루 만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책임론 속에서도 시장 상황 대응이 우선이라며 경질론에 일절 선을 그어왔습니다. 개각에서도 김 실장을 유임시키며 신임을 보였지만 지지율 하락세와 쇄신 압박 속 김 실장이 결단을 내리자 속전속결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진의 평균 임기를 고려한 인사로 메가 프로젝트 등 주요 과제를 마무리한 시점에 맞춰 2기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 원활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관심은 향후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입니다. 일단 국무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등 일부 수정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완벽한 정부안은 없다며 추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며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2: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1: 다만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는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 만큼 김 실장 사의가 당장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면 수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3: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수석들을 중심으로 후속 인선식까지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로 들어올 후임 정책실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 변화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정격 사퇴를 두고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퇴라는 반응 속 사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김용범 실장은 꼬리일 뿐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레버리지 ETF 사태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5: 국정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4: 인적 교체에 그칠 게 아니라 국정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도 촉구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쏟아질 십자포화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등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도 예고했습니다.
6: 김용범 실장의 사퇴는 사필 규정이지만 만시 지탄입니다. 후임을 인선해야 할 텐데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을 것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 실장의 사퇴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잇따른 정책 논란으로 김 실장 본인은 물론 청와대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7: 경제정책 또 장기 비전을 총괄하는 일들이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에 보면 이제 주식 문제라든가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한 민심의 저항도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4: 세제 개편안 등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국정운영 공백 우려엔 선을 그었습니다.
8: 국회에서 처리할 어떤 의제들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 공백의 우려는 특별히 저는 없을 것 같고요.
4: 2차 개각 발표에 이은 김용범 실장 사퇴로 여권 일각에선 국정 쇄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 감지됩니다.

0: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세를 올려 주요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 공세 총력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네팔 대홍수 사태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찾고 있는 신속 대응팀이 실종 추정 지역에서 네팔군과 합동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헬기와 도보 수색, 드론까지 자원을 총 동원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어 대응팀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실종된 우리 국민이 머물렀을 거로 추정되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네팔 둔체 마을 헬기장. 꼬리 부분에 네팔 국기가 새겨진 국방색 헬기 한 대가 이륙하더니 곧장 산을 향해 날아갑니다. 잠시 뒤 수색을 마친 헬기에서 내리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소방대원들입니다. 월요일 카트만두를 떠나 둔체에서 수경했던 육로 수색팀이 이튿날 네팔 육군과 함께 진행한 공중수색 영상입니다. 수색팀은 한국인 직원 숙소와 식당이 있던 위어댐 주변에 닿은 뒤에는 헬기에서 내려 도보 수색도 펼쳤습니다. 진흙

0: 속 처박힌 차량 사이를 샅샅이 뒤졌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는 우리 기업의 헬기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직원 3명과 외국인 직원의 가족 1명을 태운 헬기가 사고 지역 인근을 비행한 겁니다. 여기에 육로 수색팀이 챙겨간 고성능 드론과 기업들이 챙긴 장비까지 정밀 수색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끌어모아 실종자 수색에 투입하고 있는 셈이지만 아직 뚜렷한 생존 흔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카트만두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우리 긴급구호대 합류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드론 등 전문 장비를 챙긴 구조대가 합류하면 신속 대응팀의 수색 활동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1: 네팔 대홍수 실종자 수색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가 군 수송기를 타고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전문 장비와 구조견까지 데려간 우리 구호대는 도착하는 대로 현지 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뒤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홍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 44명이 오늘 새벽 네팔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해외 긴급 구호대는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에 인명 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파견하는 정부 구호대입니다. 이번 수송에는 공군 다목적 공중 급유기인 시그너스가 투입됐습니다. 지난 2023년 캐나다 대형 산불과 튀르키예 강진 당시 해외 긴급 구호대 수송도 시그너스가 맡았습니다. 외교부와 한국 국제협력단 인원도 구호대에 포함됐지만 대부분 구조 전문 소방관들로 꾸려졌습니다. 드론과 내시경 카메라 등 수색과 구조 전문 장비들은 물론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건물 잔해 속 등을 수색할 구조견 5마리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협의해 연락 두절된 우리 국민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 네팔이 해외 구호대 파견을 요청한 건 중국과 인도 외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구호대는 도착하는 대로 네팔 측과 협의를 거쳐 수색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네팔에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의 연락이 끊긴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도 애가 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색 상황을 시시각각 전달하고 현지 대응팀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수색과 지원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우리 기업 직원 9명의 소식이 끊긴 지 일주일째. 실종 직원 가족들은 좋은 소식이 있을까 매일같이 회사를 찾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실종 직원 가족 중 사고 현장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네팔행 비행기에 오른 가족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 첫 수색에서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위어댐과 인근을 수색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헬기로 확보한 영상을 분석해 새 수색 지점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출국한 데 이어 연일 추가 인력을 네팔로 보내 현지 대응팀 규모도 20여 명으로 보강했습니다.
5: 정부 대응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구조 작업이 최대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실은 출국하기 전에 이미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료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저 회사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또 두산은 건설용 중장비와 야외 전력 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실종 직원 3명의 직계 가족이 네팔에 있어서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직원 가족들도 현지 대응팀을 만난 자리에서 수색 속도를 끌어올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지 대응팀은 가족 요청에 따라 직원들이 대피했을 만한 방향 위주로 수색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기업들은 실종 직원 수색이 길어질 가능성도 대비해서 다음 대응책까지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HD 현대가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HD 현대는 재해 피해를 입은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지역의 구호를 위해 중형 굴착기 20대와 담요, 식기, 위생용품, 방수포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HD 현대 관계자는 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들께 깊은

0: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도 4,400명을 웃돌면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수백 명이 고립된 걸로 추정돼 생존자 수색에 총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1: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진흙밭을 헤치며 터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터널 입구에는 물과 토사가 가득하고 구조대원들은 손전 등에 의지해 안쪽을 수색합니다.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거로 추정되는 60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터널 진입이 관건인데 중국과 인도 등 터널 구조 전문팀과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진흙과 잔해물이 쌓여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Roads to the disaster zone have been cut off, preventing large rescue equipment from reaching the core area. There is a lot of water inside the tunnel, and the mud is up to 1.5 meters deep, making it very difficult for rescuers to move.
1: 구조대는 3번 터널 2.5km 구간을 사사시 수색했지만 아직 생존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는 호루라기를 불고 파이프를 두드리며 혹시 모를 생존자의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외국인 수백 명을 포함해 4,4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홍입니다.
0: 대홍수로 네팔 곳곳의 마을이 고립되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진흙더미에 묻히다시피 한 히말라야의 관문 마을을 권중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3: 넘쳐난 강물이 매서운 기세로 집어삼키는 마을. 버스가 장난감처럼 떠내려가고 주민들은 울먹이며 산으로 대피합니다. 이번 대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꼽히는 베트라와티입니다. 참사 일주일 만에 8km 진흙길을 헤치고 찾은 마을. 히말라야의 관문이자 힌두교 성지순례 시작점이었던 원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민가는 뻘밭이 됐고 도로가 있던 자리는 강물이 뒤덮었습니다. 학교 건물엔 교과서와 가방을 버리고 대피한 흔적.
4: 원래 베트라와티 마을 사이에 놓여있던 다리였는데 대홍수로 끊어져 1km가량 떠내려왔습니다.
3: 마을 건물 90%가 파묻히고 주민 80% 이상이 실종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주택 한 곳에서만 시신 22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성사진으로도 지형이 바뀐 대재앙 위력 앞에 인적이 사라진 것이 확인됩니다. 헬기로 전달되는 생필품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주민들은 본격적인 구조대가 도착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팔 베트라와티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당초 발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4: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에서 현행 공시가격 기준인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시킨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높인 반면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줄여 실거주와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된 국민의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1주택 비거주자의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5: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부부 각각 4억 원으로 축소했던 것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해 현재의 150%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사유에 손주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후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 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3: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년 3개월여 만에 사퇴했습니다. 2기 개각에 더해 정책실장까지 교체되면서 1기 경제라인이 사실상 모두 개편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6: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년 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7: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6: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실장급 핵심 참모가 직을 내려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서 경제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미 통상협상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중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판은 더 거세졌고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여당에서조차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2기 개각에서도 유임되자 정치적 부담감이 더해졌을 거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청와대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1기 경제정책 지휘 라인을 전면 교체하게 됐습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개각 유임 발표 하루 만에 김용범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의 일을 빠르게 수리하면서 그 배경과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는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나흘 전까지만 해도 SNS에 글을 올리며 정책 구상을 밝혔던 김용범 정책실장. 하지만 개각 발표 하루 만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책임론 속에서도 시장 상황 대응이 우선이라며 경질론에 일절 선을 그어왔습니다. 개각에서도 김 실장을 유임시키며 신임을 보였지만 지지율 하락세와 쇄신 압박 속 김 실장이 결단을 내리자 속전속결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진의 평균 임기를 고려한 인사로 메가 프로젝트 등 주요 과제를 마무리한 시점에 맞춰 2기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 원활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관심은 향후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여부입니다. 일단 국무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등 일부 수정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완벽한 정부안은 없다며 추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며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9: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8: 다만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는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 만큼 김 실장 사이가 당장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면 수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10: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수석들을 중심으로 후속 인선 시까지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로 들어올 후임 정책실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 변화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격 사퇴를 두고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퇴라는 반응 속에 사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1: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김용범 실장은 꼬리일 뿐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레버리지 ETF 사태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12: 국정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11: 인적 교체에 그칠 게 아니라 국정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도 촉구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쏟아질 십자포화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등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도 예고했습니다.
13: 김용범 실장의 사퇴는 사필 규정이지만 만시지탄입니다. 후임을 인선해야 할 텐데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을 것입니다.
11: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 실장의 사퇴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잇따른 정책 논란으로 김 실장 본인은 물론 청와대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14: 경제정책 또 장기 비전을 총괄하는 일들이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에 보면 이제 주식 문제라든가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한 민심의 저항도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11: 세제 개편안 등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국정 운영 공백 우려엔 선을 그었습니다.
8: 국회에서 처리할 어떤 의제들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 공백의 우려는 특별히 저는 없을 것 같고요.
11: 2차 개각 발표에 이은 김용범 실장 사퇴로 여권 일각에선 국정 쇄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 감지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세를 올려 주요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 공세 총력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배우한예지입니다금융생활어떻게하고계세요
3: 고수익에원금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여러분위기따라간다면여러분의위기도따라옵니다분위기아닌내계획대로살펴보고준비하는안전한금융생활확인할수록안전해집니다공익광고협의회
5: FM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4시를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7: 뉴스케어4시뉴스시작합니다
6: 정부가비거주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금액을당초발표한9억원에서12억원으로높이기로최종결정했습니다
7: 비거주부부공동명의1주택자의기본공제도부부각각6억원으로상향조정했고 200% 로높였던세부담상한율도 150% 를유지하기로했습니다보도에김경수기자입니다
8: 정부가비거주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금액을9억원에서현행공시가격기준인12억원을유지하기로최종결정했습니다국민의견수렴과부처협의를거쳐세제개편안발표29일만에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를12억원으로원상복구시킨겁니다정부는앞서지난달3일비거주1주택자의종부세기본공제를12억원에서9억원으로축소한다고발표했습니다실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는12억에서14억으로높인반면비거주1주택자공제는줄여실거주와비거주주택자에대한차등을분명히하겠다는취지였습니다하지만이사가잦고전세가보편화된국민의주거현실을고려할때1주택비거주자의가혹한세부담이라는지적이제기되어왔습니다
9: 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부세기본공제를12억원에서9억원으로조정하고종부세세부담상한을 200% 로늘리는세제개편을위해깊이있는수가필요하다고봅니다
8: 비거주부부공동명의1주택자의종부세기본공제금액도부부각각4억원으로축소했던것을부부각각6억원으로상향조정했습니다거주부부공동명의는각9억원이유지됩니다세부담상한도 200% 로올리기로했던방침을수정해현재 150% 유지로결정했습니다취학과직장변경질병등부득이한사유로비거주한기간을거주기간으로인정해주는사유에손주돌봄등을추가하는방안도추후시행령에담길

0: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2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 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1: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년 3개월여 만에 사퇴했습니다.
2: 2기 개각에 더해 정책실장까지 교체되면서 1기 경제 라인이 사실상 모두 개편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년 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3: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실장급 핵심 참모가 직을 내려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서 경제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미 통상협상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중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판은 더 거세졌고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여당에서조차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2기 개각에서도 유임되자 정치적 부담감이 더해졌을 거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청와대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1기 경제정책 지휘 라인을 전면 교체하게 됐습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개각 유임 발표 하루 만에 김용범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빠르게 수리하면서 그 배경과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2: 청와대는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나흘 전까지만 해도 SNS에 글을 올리며 정책 구상을 밝혔던 김용범 정책실장. 하지만 개각 발표 하루 만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책임론 속에서도 시장 상황 대응이 우선이라며 경질론에 일절 선을 그어왔습니다. 개각에서도 김 실장을 유임시키며 신임을 보였지만 지지율 하락세와 쇄신 압박 속 김 실장이 결단을 내리자 속전속결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진의 평균 임기를 고려한 인사로 메가 프로젝트 등 주요 과제를 마무리한 시점에 맞춰 2기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 원활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관심은 향후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입니다. 일단 국무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등 일부 수정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완벽한 정부안은 없다며 추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며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6: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5: 다만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는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 만큼 김 실장 사이가 당장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면 수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7: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수석들을 중심으로 후속 인선 시까지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로 들어올 후임 정책실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 변화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난 잊지 못했어 눈부셨던 너를.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2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네팔 대홍수 사태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찾고 있는 신속대응팀이 실종 추정 지역에서 네팔군과 합동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1: 헬기와 도보 수색, 드론까지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어 대응팀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실종된 우리 국민이 머물렀을 거로 추정되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네팔 둔체 마을 헬기장. 꼬리 부분에 네팔 국기가 새겨진 국방색 헬기 한 대가 이륙하더니 곧장 산을 향해 날아갑니다. 잠시 뒤 수색을 마친 헬기에서 내리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소방대원들입니다. 월요일 카트만두를 떠나 둔체에서 수경했던 육로 수색팀이 이튿날 네팔 육군과 함께 진행한 공중수색 영상입니다. 수색팀은 한국인 직원 숙소와 식당이 있던 위어댐 주변에 닿은 뒤에는 헬기에서 내려 도보 수색도 펼쳤습니다. 진흙 속 처박힌 차량 사이를 샅샅이 뒤졌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는 우리 기업의 헬기 수색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직원 3명과 외국인 직원의 가족 1명을 태운 헬기가 사고 지역 인근을 비행한 겁니다. 여기에 육로 수색팀이 챙겨간 고성능 드론과 기업들이 챙긴 장비까지 정밀 수색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끌어모아 실종자 수색에 투입하고 있는 셈이지만 아직 뚜렷한 생존 흔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카트만두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우리 긴급 구호대 합류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드론 등 전문 장비를 챙긴 구조대가 합류하면 신속 대응팀의 수색 활동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0: 대홍수로 네팔 곳곳의 마을이 고립되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마을 전체가 진흙 더미에 묻히다시피 한 히말라야 관문 마을을 권준길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3: 넘쳐난 강물이 매서운 기세로 집어삼키는 마을. 버스가 장난감처럼 떠내려가고 주민들은 울먹이며 산으로 대피합니다. 이번 대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꼽히는 베트라와티입니다. 참사 일주일 만에 8km 진흙길을 헤치고 찾은 마을. 히말라야의 관문이자 힌두교 성지순례 시작점이었던 원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민가는 뻘밭이 됐고 도로가 있던 자리는 강물이 뒤덮었습니다.

0: 학교 건물엔 교과서와 가방을 버리고 대피한 흔적.
1: 원래 베트라와티 마을 사이에 놓여있던 다리였는데 대홍수로 끊어져 1km가량 떠내려왔습니다.
0: 마을 건물 90%가 파묻히고 주민 80% 이상이 실종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주택 한 곳에서만 시신 22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 물이 원래 흐르는 방향이 아니라 역류에서 마을을 덮쳤습니다. 베트라와티 주민입니다.
0: 위성사진으로도 지형이 바뀐 대재앙 위력 앞에 인적이 사라진 것이 확인됩니다. 헬기로 전달되는 생필품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주민들은 본격적인 구조대가 도착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팔 베트라와티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3: 네팔 대홍수 실종자 수색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가 군수송기를 타고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4: 전문 장비와 구조견까지 데려간 우리 구호대는 도착하는 대로 현지 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뒤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 44명이 오늘 새벽 네팔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해외 긴급 구호대는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에 인명 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파견하는 정부 구호대입니다. 이번 수송에는 공군 다목적 공중 급유기인 시그너스가 투입됐습니다. 지난 2023년 캐나다 대형 산불과 튀르키예 강진 당시 해외 긴급 구호대 수송도 시그너스가 맡았습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인원도 구호대에 포함됐지만 대부분 구조 전문 소방관들로 꾸려졌습니다. 드론과 내시경 카메라 등 수색과 구조 전문 장비들은 물론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건물 잔해 속 등을 수색할 구조견 5마리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6: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협의해 연락 두절된 우리 국민을
2: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6: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5: 네팔이 해외 구호대 파견을 요청한 건 중국과 인도 외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구호대는 도착하는 대로 네팔 측과 협의를 거쳐 수색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빙하 홍수가 처음 강타한 중국 티베트 국경청사 쪽에서는 별다른 구조 수색 성과가 들리지 않습니다.
4: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중국 당국은 유언비어 처벌로 내부 입단속부터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중장비 수십 대가 흙탕물이 흐르는 계곡을 넘나들며 도로를 복구합니다. 끊겼던 전기 통신 장비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재난 발생 7일째, 희생자 추모에 이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도 병행합니다. 그러나 구조 수색 성과는 더디기만 합니다.
2: 아마 4만 제곱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훑어봤지만 아직도 계속 찾아봐야 합니다.
7: 인명피해 집계도 며칠째 그대로입니다. 인권단체인 국제 티베트 운동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실제 사상자 수가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들도 중국의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고 티베트 현장 취재마저 통제하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복구와 구조 수색 위주인 관영 매체의 보도만으론 이번 재난의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매체는 중국이 티베트에서 벌이는 대규모 수력 발전댐 공사를 화근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2: 큰 재난과 실현 앞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 무근의 악의적인 추측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7: 밖으로 발끈한 중국은 내부 입단속에도 나섰습니다. 티베트에서 3천 명 넘게 숨졌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누리꾼 10명을 처벌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네팔 대홍수 참사 이면에는 중국과의 정보 공유 엇박자라는 또 다른 인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중국 측의 제한적인 데이터 공유와 주요 관측소 유실로 조기 경보가 40분 넘게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참사 발생 석 달 전인 지난 5월, 네팔과 중국 당국은 카트만두에 모여 재난 감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확보한 회의 자료를 보면 네팔은 이 자리에서 빙하 움직임과 수위 변화에 대한 조기 데이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네팔 홍수 예보국은 상류 빙하의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요구했고 이를 한 발 앞서 알길 바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실무진은 당장 데이터 공유 협정을 맺을 권한이 없다며 확답을 미뤘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고산지대는 두꺼운 얼음에 덮여 있어 첨단 장비로도 붕괴 조짐을 미리 감지하기 힘들다는 기술적 한계도 내세웠습니다. 결국 핵심 데이터인 눈사태나 빙하 수위가 정보 공유에서 빠지면서 네팔의 조기 경보 시스템은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참사 당일 오전 8시 32분 거대한 홍수가 국경을 덮쳤지만 불과 8분 뒤 국경 관측소가 탕류에 휩쓸려 유실되며 데이터 전송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이 사태를 파악하고 대국민 대피 경보를 울린 건 국경 범람 후 무려 41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는 중국이 훨씬 뛰어난 감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두 국가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발언지부터 하루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감시망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위험 구간마다 감시 장비를 촘촘히 설치해서 전 과정에 대한 즉각적 감시와 경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청두이공대 지질재해 연구소 교수입니다.
8: 이 뼈아픈 41분의 공백은 막대한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네팔 정부는 앞으로 중국에 10분 단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3: 기후변화와 도시 난개발에 따라 전 세계가 매년 치르는 재해 비용이 평균 4,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8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지 시간 1일 영국 위험분석기업 베리스크의 분석을 인용해 지구촌의 평년 손실을 이같이 계산했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당초 발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200%로 높였던 세부담 상한율도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9: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에서 현행 공시가격 기준인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시킨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높인 반면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줄여 실거주와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된 국민의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1주택 비거주자의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10: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9: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부부 각각 4억 원으로 축소했던 것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해 현재 150%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사유에 손주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후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 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3: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려던 세제 개편안을 상당 부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0: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거주 중심 주택 시장과 과세 형평 재고를 위해 마련했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안 등을 철회한 세제 개편안을 놓고 거주 여부를 나누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살지 말지를 정부가 결정하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수소폭탄에서 원자폭탄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결국 세금 폭탄 자체는 바꿀 생각이 없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년 3개월여 만에 사퇴했습니다. 사흘 전 2기 개각에 더해 정책실장까지 교체되면서 1기 경제 라인이 사실상 모두 개편됐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년 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2: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1: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실장급 핵심 참모가 직을 내려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서 경제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미 통상협상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중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판은 더 거세졌고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여당에서조차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2기 개각에서도 유임되자 정치적 부담감이 더해졌을 거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청와대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1기 경제정책 지휘 라인을 전면 교체하게 됐습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비례대표 겸직 의사를 밝힌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권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는 물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에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비례대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거냐는 질의에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또 한 번 즉답을 피했습니다.
5: 여권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변할 수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6: 고생 많으십니다.
4: 그러나 범진보 진영에서조차 반칙이다,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는 반발이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일단 용 후보자 해명을 지켜보자는 신중론 속.
7: 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3: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7: 인재의 중요 자리에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4: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판과 우려의 시선도 공존합니다.
8: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3: 박선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8: 저는 봅니다.
4: 국민의힘은 장관직과 의원직 두 마리 토끼를 끝내 놓지 못하겠다는 건 결국 정당 구조금을 염두에 둔 추악한 돈 계산이다,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될 경우 보조금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혈세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기본소득당을 향한 고삐도 바짝 쥐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명철의 영순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랑 기조 아래 용 후보자는 시선 돌리기 용에 지나지 않는다,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9: 용혜인 후보자를 총알 바디로 내세워서
3: 박충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9: 그 어수선한 틈을 타 이재명 인사들을 조용히 통과시키려는 파렴치한 기만술입니다.
4: 기본소득당은 단지 의석덕이 아니라 당이 지방선거에서 1%가량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 보조금을 받게 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차피 정당 보조금 예산은 정해져 있고 기본소득당이 없다면 상당액은 국민의힘이 대신 수혜를 받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개각으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던 여권으로선 자칫 용혜인 리스크가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집무실로 처음 출근할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0: 경기 광주시에서 가정폭력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0: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한 남성이 빌라 앞에 오토바이를 대고 비옷을 벗더니 바지까지 갈아입습니다. 건물로 들어가 30분쯤 뒤 다시 나와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급하게 달아납니다. 30대 남성 A씨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 경찰분들하고 뭐 감식반
3: 인근 주민입니다.
2: 카메라 들고서 뭐 하고 소방차가 이제 사다리 차로 진입하려고 놀랬죠. 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1: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함께 있던 딸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4: 남성은 피해 여성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집을 나서기를 기다렸다가 이곳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고, 신고 4시간 20분 만에 수원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숨진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과거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당해 소송이 불리해질 것으로 보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내는 A씨를 피해 최근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겼지만, A씨가 이혼 소송 서류를 송달받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주소를 알게 돼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스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9월 2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맨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츠소,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9월 2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맨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소였어요.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연주였고요.
0: 9월입니다. 보통 9월부터 가을이라고 하는데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1: 독서의 계절.
0: 예, 그런데 재밌게도 출판기에서는 가을이 오히려 책이 잘 팔리지 않는 계절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날씨가 좋아 나들이가 많아지고 방학이나 휴가철처럼 책을 많이 구입하는 계기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책을 읽지 않을까. 우리 뭐 책 자주 읽으시죠? 소설이나 뭐
1: 대본을 많이 읽습니다.
0: 대본 읽는 게 바쁘네요. 네. 좋네요.
1: 대본도 책이니까.
0: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아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 음악을 모아봤습니다. 맨델스존은 17살 때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연주회용 서곡을 작곡했는데 이후 17년이 지난 뒤 34살 때 이 작품의 공연을 위해 극 부수 음악을 작곡할 기회가 생기자 소년 시절에 작곡한 서곡을 다시 가져와 한여름밤의 꿈 전곡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1: 이 셰익스피어만큼 작곡가들을 사로잡은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괴테입니다. 베토벤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괴테의 파우스트를 오페라로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이후 수많은 작곡가들이 파우스트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옮겼습니다.
0: 그 중에서도 베를리오즈가 대표적이죠. 그는 24살 무렵 프랑스어로 번역된 파우스트를 처음 읽었다고 하고요. 곧바로 작품 속 장면들의 음악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곡이 모이자 이것들을 모아 파우스트의 겉벌이라는 연주형 작품으로 완성시켰습니다.
1: 베를리오즈의 친구인 리스트도 괴테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파우스트의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재밌는 것은 줄거리를 그대로 따라했다기보다 파우스트와 그레트헨,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세 인물을 각각 음악으로 그려냈다라는 점입니다.
0: 파우스트는 이 오페라 작곡가들에게도 영감을 줬죠. 구노의 파우스트, 보이또의 메피스토펠레가 대표적이고요. 20세기에는 부조니가 파우스트 박사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1: 이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겉벌 준비했습니다. 3부 도깨비 불의 미뉴에트, 헤르베르트 폰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겉벌 중에서 3부 도깨비 불의 미뉴트,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1: 보통은 문학 작품이 음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반대도 가능할 겁니다. 음악을 듣고 감명을 받아 문학 작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경우도 있고요. 음악에서 출발해 문학이 되고 그 문학이 다시 음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0: 오, 어떤 곡입니까?
1: 크로이처의 소나타입니다. 베토벤은 바이올린 소나타 9번을 작곡하고 프랑스의 바이올리니스트 로돌포 크로이처에게 헌정하면서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80년 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베토벤의 이 음악을 듣고 이 음악에서 제목을 가져와서 중편소설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발표합니다.
0: 크로이처, 크로이체르. 하나로 통일 안 하나요?
1: 베토벤 작품은 독일어니까 크로이처가 맞고 톨스토이는 러시아어라서 크로이체르가 맞다고 해요.
0: 톨스토이 소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1: 이 소설은 한 부인이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랑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하고 이를 지켜본 남편의 질투와 의심으로 결국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이라고 해요.
0: 근데 이 문학 작품이 다시 음악이 되었다는 거죠.
1: 네, 체코 작곡가 야나첵이 톨스토이의 소설을 또 읽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대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랑 바람을 피는 것처럼 보이는 음악을 들었다고 자신의 현악 4중주 1번에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소설 속에서 희생되는 여성의 감정에 깊이 공감했고 그녀의 고통과 열정을 비극의 음악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0: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베토벤의 음악이 톨스토이의 소설이 되고 그 소설이 다시 야나체크의 음악이 된 거네요.
1: 맞습니다.
0: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중에서 3악장,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목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부활할 수 있다.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간절한 사람에겐 그 말이 유일한 희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2: 나를 하늘 아버지라 부르면 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교과 함께하면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3: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그게 가능할까요?
2: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 기업의 사업자가 돼야 합니다.
1: 영생과 부활, 그리고 막대한 부.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 허황된 약속을 앞세워 고령층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신도 1,800여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32억을 받아냈다고 하죠. 하지만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4: 비고인들은 종교를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액도 32억에 달합니다.
2: 저는 그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푼 것뿐입니다. 아니, 사기라니요? 아닙니다.
3: 아유, 저 인간은 반성은 안 하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1: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중형이 선고됐으면 사건은 끝난 걸까요? 피해자들에겐 아직 훨씬 더 절박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3: 교주가 감옥에 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 돈은요? 평생 모은 건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감옥까지 갔으니 돌려주는 거죠?
2: 아니, 나한테 고맙다면서 준 돈인데 내가 달라고 억지로 떠민 것도 아닌데 이거를 왜? 어?
1: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피해금이 저절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슷한 사기로 돈을 못 받고 있는 분들 방법은 없는 걸까요? 처벌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피해금 회수의 뼈아픈 현실,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1: 자, 먼저 이번 사건의 실체,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신도들을 상대로 32억이라는 피해가 났다고 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신도들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피해를 입힌 건지 말씀해 주시죠.
5: 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무렵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로 고령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죽더라도 부활할 수 있으며 이른바 하나님 기업에 참여하면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약 1,800명의 신도를 모은 뒤 일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시켜 대리적품 가입비나 교육비, 물품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된 피해자는 5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약 32억 원에 이릅니다.
1: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현존하는 신이다라고 했던 건가요?
5: 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를 이끌던 가족들은 자신들을 각각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현존하는 삼위일체의 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달한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의 말을 따라야 영생과 부활을 얻고 후손들까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신도들을 믿게 했다는 건데요. 특히 남성 교주가 사망한 뒤에는 기도를 통해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가 실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가 다른 형태의 존재가 됐다는 식으로 교리를 바꿨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신도들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 겉으로는 종교단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다단계 사기 성격이 강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구조였습니까?
5: 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종교 활동과 수익 사업이 사실상 하나로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신도가 되면 무등록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이나 사업자로 가입을 하게 하고 일정 금액을 내거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12개 계열사를 만들고 신도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겠다거나 활동 지원금과 후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업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나 구체적인 능력이 없는 허위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약속한 수익을 얻은 사람은 없었고요. 일부 피해자는 돈을 내고도 물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1: 근데 어쨌든 종교라면은 천국, 뭐 구원, 부활 당장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는 신앙의 영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기와는 어떤 지점에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5: 법원이 어떤 종교의 교리가 옳은지 부활이나 구원이 가능한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니까요. 다만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거나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킬 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가입하면 반드시 큰돈 번다, 주식을 받아 재벌이 된다라고 믿게 해서 가입비, 물품 대금을 냈다면 법원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재산을 받아내기 위한 기망 행위인지를 살핍니다. 결국 처벌의 기준은 신앙의 진실성이 아닌 거짓말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유도했냐입니다.
1: 공동교주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푼 거다라고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스스로 믿고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 뭐 내가 억지로 뺏은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책임 피할 수도 있을까요?
5: 피해자가 직접 송금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사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돈을 낸 이유가 피고인의 거짓 설명이나 허위 약속 때문이었다면 자발적인 재산 처분처럼 보여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조직적인 포교와 사업 설명, 실제 수익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서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은 형량에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1: 같은 조직에서 벌어진 범행인데도 피고인마다 형량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고 왜 달랐던 겁니까?
5: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공동교주 역할을 한 배 씨에게는 징역 6년, 박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김 씨에게는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됐고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조직에 있었다고 해도 범행 기획, 지시한 정도, 실제 관리한 피해금의 규모, 포교나 교육에 참여한 정도,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1: 특히 이번 사건은 고령층이나 빈곤층처럼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겨냥을 했다는 점에서 더 괘씸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까?
5: 네, 충분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절박함 혹은 구원에 대한 바람을 의도적으로 이용했거나 장기간 반복을 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을 했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뭐 불리하게 반영된 것 치고는 형량이 아주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피고인들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끝난 문제는 아닌 게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감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돈 어디 갔냐, 내 돈 돌려받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5: 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유죄와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법원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돈을 자동으로 반환해주진 않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상명령을 신청해 편취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돈을 소비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놨다면 회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는 있죠. 또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500명이 넘으면 확보된 재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하는 문제 때문에 각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피해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1: 방금 말씀하신 배상명령 신청 받아들여지긴 할까요?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죠?
5: 네. 배상명령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별도의 민사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고, 피해 금액과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각자 낸 금액과 계약 내용도 다르고 여러 피고인의 책임 범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형사재판부가 배상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주나 모집책 등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0: 다만 이미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이전했다고 하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명의만 빌린 허위 이전이라면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집행 시도할 수 있고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헐값에 넘긴 것이라면 사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1: 피해자가 500여 명이 넘는데요. 재산은 한정돼 있어요. 아까 말씀을 주셨죠. 먼저 신고하거나 소송한 사람이 돈을 먼저 가져가게 되는 구조인지 아니면은 확보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건지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0: 네, 부동산이 경매되거나 예금이 압류돼 배당 절차가 진행되면 담보권이나 세금처럼 법에서 우선권을 인정하는 채권이 먼저 배당되고 동순위의 일반 피해자들은 채권액에 따라 비례해 나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피고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후 배당 절차에도 참여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1: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도 나도 혹은 내 주변에도 비슷한 일 있는데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당장 밟아야 할 법적 절차, 뭐 행동 요령 알려주시죠.
0: 네, 상대방을 바로 찾아가 따지기보다는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가입 신청서, 문자, 메시지 대화, 강의나 설교 녹음, 홍보 자료처럼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경찰에 사기와 불법 다단계 피해를 신고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자료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면 배상명령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막고 원금과 고수익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전형적인 위험 신호로 보고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10cm의 Fine Thank You and You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대홍수로 네팔 곳곳에 마을이 고립되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마을 전체가 진흙더미에 묻히다시피 한 히말라야 관문 마을에 권준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5: 넘쳐난 강물이 매서운 기세로 집어삼키는 마을. 버스가 장난감처럼 떠내려가고 주민들은 울먹이며 산으로 대피합니다. 이번 대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꼽히는 베트라와티입니다. 참사 일주일 만에 8km 진흙길을 헤치고 찾은 마을. 히말라야의 관문이자 힌두교 성지순례 시작점이었던 원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민가는 뻘밭이 됐고 도로가 있던 자리는 강물이 뒤덮었습니다. 학교 건물엔 교과서와 가방을 버리고 대피한 흔적.
6: 원래 베트라와티 마을 사이에 놓여있던 다리였는데 대홍수로 끊어져 1km가량 떠내려왔습니다.
5: 마을 건물 90%가 파묻히고 주민 80% 이상이 실종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주택 한 곳에서만 시신 22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7: 물이 원래 흐르던 방향이 아니라 역류에서 마을을 덮쳤습니다. 베트라와티 주민입니다.
5: 위성사진으로도 지형이 바뀐 대재앙 위력 앞에 인적이 사라진 것이 확인됩니다. 헬기로 전달되는 생필품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주민들은 본격적인 구조대가 도착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팔 베트라와티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당초 발표했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물러선 겁니다.
4: 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 공제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200%로 높였던 세부담 상한율도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8: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을 9억 원에서 현행 공시가격 기준인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시킨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높인 반면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줄여 실거주와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된 국민의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1주택 비거주자의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0: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부부 각각 4억 원으로 축소했던 것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해 현재 150%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사유에 손주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후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는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 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3: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5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제 김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어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시행한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해 국내 주식시장에 극심한 변동을 초래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그런데 이 모양새가 다소 특이합니다. 개각 때는 유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이 대통령이 또 빠르게 수리했습니다.
4: 청와대는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나흘 전까지만 해도 SNS에 글을 올리며 정책 구상을 밝혔던 김용범 정책실장. 하지만 개각 발표 하루 만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책임론 속에서도 시장 상황 대응이 우선이라며 경질론에 일절 선을 그어왔습니다. 개각에서도 김 실장을 유임시키며 신임을 보였지만 지지율 하락세와 쇄신 압박 속 김 실장이 결단을 내리자 속전속결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진의 평균 임기를 고려한 인사로 메가 프로젝트 등 주요 과제를 마무리한 시점에 맞춰 2기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 원활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관심은 향후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입니다. 일단 국무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등 일부 수정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완벽한 정부안은 없다며 추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며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6: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5: 다만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는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 만큼 김 실장 사의가 당장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면 수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4: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수석들을 중심으로 후속 인선 시까지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로 들어올 후임 정책실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 변화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3: 김영범 실장의 전격 사퇴를 두고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라는 반응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김용범 실장은 꼬리일 뿐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레버리지 ETF 사태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8: 국정의 모든
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있습니다.
8: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7: 인적 교체에 그칠 게 아니라 국정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도.

0: 촉구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쏟아질 십자포화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등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도 예고했습니다.
1: 김용범 실장의
2: 배준영
1: 사표는
2: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사필 규정이지만 만시지탄입니다. 후임을 인선해야 할 텐데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을 것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 실장의 사퇴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잇따른 정책 논란으로 김 실장 본인은 물론 청와대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3: 경제정책 또 장기 비전을
2: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3: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에 보면 이제 주식 문제라든가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한 민심의 저항도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0: 세제 개편안 등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국정 운영 공백 우려엔 선을 그었습니다.
4: 국회에서 처리할 어떤 의제들에
2: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4: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 공백의 우려는 특별히 저는 없을 것 같고요.
0: 2차 개각 발표에 이은 김용범 실장 사퇴로 여권 일각에선 국정 쇄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 감지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세를 올려 주요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 공세 총력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부터 다시 사흘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대미 투자 등 사안을 논의합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며 대미 투자나 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와 관련해선 9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일정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분야를 두고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지난번 귀국 당시 설명 정도로 얘기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대규모로 강력하게 타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도 여기에 대응해서 중동에 있는 미군 시설을 겨냥한 결정적인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군이 이틀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7: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새벽 1시 미 동부시간 기준 1일 정오에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매체들은 이란 남부 항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공항이 피격됐고 결혼식이 열리던 민가도 공격을 받아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시작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목표물들을 타격하고 있다면서 대규모이며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 했고 요르단 내 미군 기지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정당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번 공격에 보복할 경우 더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추가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는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8: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들은 실패한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때리지 않을 거란 뜻은 아닙니다. 지켜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이란과의 합의는 합의문이 쓰인 종이만큼의 가치도 없으며 이미 수많은 기회를 줬다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란군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면서 침략자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곧이어 이란 반관영 타스닌 통신은 이란군이 영내 미군 기지와 미국의 이익을 겨냥한 결정적인 작전을 전격적으로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중단된 지 30여일 만에 양측의 무력 공방이 재개되면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유가는 5% 안팎으로 급등했는데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0를 넘어서면서 미군의 이란에 대한 공습 중단을 앞둔 지난 7월 2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 네, 재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육상 원유 수송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0: 누구요?
1: 네, 스코어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으로 타격을 받은 호르무즈 해협이 2년 안에 쓸모없는 일개 해역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2년 안에 우회될 거라면서 석유는 육상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담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2: (2년) 뒤면 호르무즈 해협은 쓸모없는 물길 같은 곳이 될 겁니다. 석유는 육지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으로 운송될 겁니다.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산유국들이 파이프라인 신규 건설이나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의 일환으로 다음 주까지 이란과 연계된 은행 두 곳을 더 제재할 거라고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석유와 가스 소매업체와 정유업체 관계자들과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만나 휘발유 가격 인하와 미국 내 정제 능력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업무 부담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3: 검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부모 경장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4: 살아있는 실종자도 왜 사망 처리하셨어요?
5: 유족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4: 전수조사에서 회의 종결 전화 왔는데 왜 그랬어요?
3: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실종자와 통화한 적 없이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건 대상자 모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범행 배경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6: 피의자는
7: 정채은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6: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3: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던 부경장은 경찰이 통화 기록과 전산 입력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한 뒤에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경장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무유기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기존 두 건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지만 실종자 신변에 이상이 없었고 나머지 15건은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안수사기간인 한 달 동안 부경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정부가 하반기 치안정감 치안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청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 전국 시도 경찰청장 18명 모두에게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교체됐습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치안정감 승진 임용에서 빠졌고요.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주요 직위에는 수사 분야 전문 인력 2명이 배치됐습니다.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0: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네, 아침 6시 20분 이제 9초 지났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유튜브 경제 통마늘 채널 YTN 라디오 경제 유튜브죠. 그리고 FM 94.5MHz YTN 라디오로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일찍 일어난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마구 늘려보겠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한 아이히만, 성실한 독일의 공직자입니다. 묵묵히 명령을 잘 수행했을 뿐이야. 이렇게 법정에서 항변했는데 충격적이죠. 죽은 자들에 대한 공감도 없고요. 뭐가 옳고 그른지 고민하는 능력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주경찰 실종 허위 종결에 대해서 일이 많아서 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결과는요, 보호해야 할 국민의 죽음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 무섭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핵심입니다. 관련해서 또 경제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뉴스 강영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전쟁 버튼도 단순해 보이지만 고통의 분담은 복잡하고 큽니다. 미국 휘발유 업계가 비상입니다. 대통령과 만난다고 하는데요. 소비 물가랑도 연결돼 있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외신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여파로 해외 증시도 전쟁과 유가 등의 갈등 여파로 어제 뉴욕 증시는 약세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걱정인데요.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과 함께 경제 소식에서 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에도 마음을 쏟아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게 누군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오늘 마음을 담아서 이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봅시다.

0: 네, 마음을 담아 진지하게 첫 뉴스를 전해주러 오신 뉴스 첫끼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자, 내년 예산안이 나왔어요. 이거 미래 대응 기금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고요. 슈퍼 예산입니다.
1: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728조 원인데요. 내년 예산은 93조 늘린 821조입니다.
0: 네.
1: 이렇게 큰 금액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반도체왕으로 확보된 세수 덕분인데요. 정부는 세수를 비롯한 총 수입이 올해보다 200조 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 편성했습니다.
0: 자, 이런 거 뭐 정치권에서는 아, 그런 말이 나라빚 갚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에다가 좀 돈을 쓸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네, 정부는 미래에 투자합니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에 21조 3천억 원 투자하고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 반도체 이후의 미래 먹거리, 포스트 반도체 산업에는 41조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반도체 초과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걸 신설하죠.
0: 네, 뭐 요컨대 경기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 예산이 경기를 주도해 가겠다 이런 취지인데 내용 들여다봅니다. 뭐죠?
1: 네, 정부는 추가 세수분 162조 3천억 원을 미래대응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이 기금으로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의 투자에 활용할 계획인데요. 내년에는 기금 중 45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남은 돈 104조 4천억 원은 여유 자금으로 비축해서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때 기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 예.
1: 다만 야당은 국회 허가를 받지 않는 정부의 쌈짓돈이라면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반대했죠.
0: 예, 뭐 약한 부분 같지만 또 나중에는 경쟁력이 될 부분 이렇게 한 몸으로 봐야 될 텐데

0: 그런 예산이 또 청년 예산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우리 99년생 청년 강영구 아나운서. 어떤 예산입니까?
1: 네. 청년이 미래죠. 청년 지원 예산 28조가량이었는데 43조 3천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대학, 취업, 자산 형성, 주거, 결혼, 출산까지 생애 주기에 맞춰서 청년들을 지원하는데요. 청년들 교육시켜주고 청년 미래적금 예산 늘려서 자산 형성 돕고 청년 임대주택 10만 6천호 공급해서 주거 걱정 덜어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0: 예, 뭐 저기 저축 들면 정부에서 좀 매칭해줘서 많은 이율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거. 예전에는 이제 소득 가계 소득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앤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 나오면 저희가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을 좀 많이 의식했습니다. 세제 개편한 내용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평가도 있는데 저희가 이어지는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예산안 관련 뉴스 상세하게 짚어드리겠고요. 이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전격 사퇴했고 사표도 수리됐어요.
1: 네. 어제 청와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어제 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실장급 인사 교체입니다.
0: 예, 퇴임의 변을 밝혔지만 조금 여론을 의식한 것도 같아요.
1: 네. 사퇴 이후에 대해서 SNS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김 실장은 평소 내부 참모 모진에게 지지율이 30%대가 나오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정책, 세제 개편안,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후 극심한 증시 변동성 등으로 비판 여론이 정책 컨트롤타워 김용범 실장을 향했고 또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0: 정책 효과는 굉장히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여론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1: 즉각적이죠.
0: 시차가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요 경제 수장들이 다 바뀐 상황인데 정치권 평가 가볼게요. 야당 뭐라고 합니까?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때문에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김용범 실장의 아들이 증권사에 일을 하는데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증권사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죠. 한편 청와대는 김 실장 사퇴와 관련해서 이례적인 경질성 교체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는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일하는데 김 실장은 1년 3개월 재직했다. 이를 들어서 이례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명했죠.
0: 예, 부동산 또 반도체 중심의 증시 뭐 할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후임 걱정입니다.
1: 관료, 학계,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 거론됩니다. 정책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어건 금융위원장 등 현직 인사가 거론되고요.
0: 예.
1: 또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윤창열 전 실장, 이호승 전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등도 언급됩니다. 그런데요,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는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는 입장이어서 정책 기조 전면 수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 변화 여부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뭐 저기 경제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예산안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책도 국민의 여론과의 잘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 연금 수납 추납으로 그러니까 몰아서 내고 받는다 이거 비판 기사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1: 네네.
0: 청와대 입장이 나왔네요.
1: 이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지침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라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빨리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0: 예. 자, 손보는 거 구체적인 내용만 먼저 알려주세요.
1: 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외국인이 보험료를 추납하려면 출입국에 관한 그런 사실 증명을 반드시 제출하게 하는 등 추납의 허들을 높였는데요. 관련해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서 악용 사례 막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거주한 기간 10년 채워서 120개월 딱 맞춰야 되는 건 거죠. 잠시 거주했는데 나머지 기간 돈 냈다고 그 혜택을 줄 수는 없다. 뭐 국민 세금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그 제주 실종 장모 씨 사건 그 네. 허위 종결 경찰관 아니 이게 공식 브리핑 듣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오프닝에도 썼거든요.
1: 맞습니다.
0: 뭐라고 얘기했죠?
1: A경장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냥 종결했다 이렇게 진술한 건데요.
0: 이분 다쳐서 응급실 갔는데요. 아우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라고 의사가 제대로 치료 안 하면 목숨 잃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똑같은 사례입니다. 왜 이러죠?
1: 경찰은 추가 허위 종결 의심사를 25건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이 중 10건은 장씨 사건처럼 대상자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 또 나머지 15건은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교통사고 사망, 변사 등의 이유를 입력해서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위 종결한 사실이 나중에 탄로날까 봐 이렇게 기록에서 아예 지운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0: 그러니까
1: 밝혀졌어요.
0: 교통사고 사망을 왜 했는가 궁금했는데 네. 이게 내가 허위로 종결한 것도 스스로 알고 있는 거고요. 이게 드러날까 봐 했다는 소리잖아요.
1: 그렇죠. 인계하는 거 귀찮아서 이렇게 지워버린 겁니다.
0: 예, 지금 검찰이 일단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안 수사한다고요?
1: 맞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경찰로 넘겨받고 한 달 동안 직접 보안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실종 사건에 관해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스템을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뭐가 드러났냐. 실종 신고 들어와도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자칫 종결해버리면 그만이고
0: 네.
1: 관리 감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지금 뭐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경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독이 아니라요. 채찍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매, 약으로 생각하시고 국민들 안심시켜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제도는 바꿔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국내 뉴스 보다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는데 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들여다보고 알면 헤쳐갈 수 있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그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이제 뭐 경제와 외신은 한 몸처럼 된 지가 오래됐는데 밤사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게 아마 경제는 또 먹구름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1: 네, 자, 한 달여 만에 미국이 먼저 이란을 공격을 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에 대항해서 몇 시간 후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또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틀 만에 미 중부 사령부가 우리가 공격받았기 때문에 공격한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란을 공격을 한 겁니다.
0: 예.
1: 이에 대해서 이란 측도 우리도 결정적 작전을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작은 전쟁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무기의 재고가 부족해서 제대로 전쟁하지 못할 거다. 또 공격하는 일 자제할 거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우리 무기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란이 또다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면은 제대로 타격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정말 끝나지 않은 무한 반복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네. 가장 영향을 받는 게 경제, 물가, 민생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유사 사장들 불렀어요. 무슨 네. 얘기를 하는 겁니까?
1: 일단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들 휘발유 가격 인하와 미국 내 정제 능력 확대를 논의하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올해 8월 휘발유 가격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2년 8월보다 훨씬 비쌉니다.
0: 예.
1: 사실 미국에서는 갤런당 3.78리터인데요. 이
0: 예.
1: 갤런당 4달러가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이게 넘어섰다라는 거죠.
0: 미국은 그래서 자동차 없으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1: 아, 맞습니다. 거기는 대중교통이 사실 잘 되어 있지
0: 네.
1: 않고 미국 사람들은 늘 자동차로 이동을 한다라는
0: 맞아요.
1: 게 너무 당연하게 돼 있는 나라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기름값 얼마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면은
0: 네.
1: 갤런당 2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0: 예.
1: 그런데 그 두 배가 된 상태가 지금 한 달 내내 지속이 된 거잖아요.
0: 물가 오르고 물가 낮추려고 기준금리 올리고 또 부담되고 악영향되고 계속 이런 상황이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유권자의 절반가량은 중간선거 최대 쟁점이 생활비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 대응하고 있냐? 라는 취지의 질문에 약 70%의 응답자가 아니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0: 네.
1: 게다가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대다수가 이란 전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0: 예.
1: 그래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게 최대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정유업계를 쥐어짜서라도 기름값을 억지로 좀 내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0: 예.
1: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주유소의 휘발유 소매가 낮아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0: 아니, 이게 유체이탈 화법도 아니고 본인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사실은 전격적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유사 쥐어짠다고 해결됩니까?
1: 그러니까요.
0: 참
1: 그러면서도
0: 대단하네요.
1: 정유사에게 또 뭐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그 혜택에 또 반발하는 쪽에서는 왜 정유사만 혜택을 주느냐 또 이런
0: 네.
1: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아, 참 어렵습니다. 왜 국제 정치의 리더들 다들 자기들 나라에서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

0: 여기 있을까 걱정이 될 수준인데, 일단은 미국이 주최한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 뭐 우리 구윤철 부총리도 갔죠.
1: 네.
0: 러시아가 참석했어요.
1: 그렇습니다. 러시아 그 실루아노프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요.
0: 네.
1: 자, 러시아는 G8에서는 퇴출당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G20 회원국 자격은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G20에서는 회원국을 탈퇴시키는, 퇴출시키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근데 유럽이 나서가지고 수차례 러시아 퇴출을 검토를 했지만 이게 사실은 그 20개 나라들의 의견이 일치가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실제 논의가 매번 무산이 됐는데요.
0: 그랬군요.
1: 네. 자, 미국을 제외한 서방 국가들은 회의장을 비우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0: 네.
1: 자,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홀로 러시아 장관을 만났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겠지만, 유럽 고위 인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웃으면서 마주 앉을 순 없는 거겠죠.
0: 예.
1: 자, 여기에 반발하면서 우리 사진은 절대 같이 찍힐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최 측이 단체 사진에서 이 러시아 장관은 좀 빼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럽연합은 러시아 제재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지난달 그 23일에 발표된 게 21번째예요.
0: 예.
1: 22번째 제재안도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0: 예.
1: 자, 의장국인 미국이 이번 초청 명단을 짰다고 하는데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의장국이었던 남아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던 스페인은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0: 자, 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의 어떤 이해관계일까요? 이상한 그림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베센트 장관이 이란 제재 동참과 얘기했던 거, 압박했던 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본을 향해서 금리 인상도 촉구했고, 캐나다를 향해서는 이상한 말을 했네요.
1: 네, 캐나다를 조롱했습니다. 아, 자신보다 13배나 큰 상대와 보복성 조치를 주고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다시
0: 네.
1: 말해서 캐나다 뭐 우리하고 상대도 안 되잖아. 라는 식으로 예, 조롱을 한 겁니다.
0: 예.
1: 자, 그리고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국 수출품을 우선시하는 왜곡된 정책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친 것을 우리는 목격해 왔다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0: 예.
1: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하고 그걸 수출로 덤핑으로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0: 예.
1: 되면은 다른 나라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모두 중국의 피해자잖아. 같이 동참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0: 글쎄요,
1: 자.
0: 정말. 예, 이 미국의 일본 금리 인상도요, 우리 경제와 전 세계 경쟁에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일본의 자산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이어지는 유진투자증권 이승훈 센터장과 경제 코너에서 이 부분도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좀 정반대 그림을 보여줬어요.
1: 맞습니다. 31일과 1일 이틀간 키르기스스탄에서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0: 그렇죠.
1: 여기에 중심은 누구였다? 시진핑 중국
0: 네.
1: 국가주석이었습니다. 뭐 참여한 사람들도 화려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페데시켄 이란 대통령,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그리고 이집트 대통령, 파키스탄 총리까지 사실 두 개의 전쟁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다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0: 예.
1: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미국이 만들어온 국제 질서를 스스로 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예전에는 중국이 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썼거든요.
0: 예.
1: 그래서 미국이 핵심축을 맡아서 그걸 정리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란 전쟁,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균열,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서방 주요국의 제재 등이 오히려 중국에 더큰 외교적 지렛대를 제공했다.
0: 맞아요.
1: 이러면서
0: 마치 트럼프의 미국이 그려놓은 그림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워싱턴 주변으로 돌도록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시진핑은 자신만의 강력한 궤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0: 예.
1: 이번 상하이 협력 기구가 시 주석의 외교적 존재감을 제대로 부각시켜준 회의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0: 예.
1: 미국이 앞장서서 제재를 해도 중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제재를 가볍게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이란이 버티는 배경도 좀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미국이 예전에 하던 거를 이제 중국이 하고 있다 이런 모양도 보이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힘을 키우고 있는 와중에 전 세계가 사랑하는 케이팝 아이돌 트와이스의 쯔위를 영입해서 하나의 중국을 선동한다. 이건 좀 정치가 여기까지 와도 되나 싶기도 한데 뭔가요?
1: 네, 쯔위가 올해 JYP와

0: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아직 재계약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네.
0: 자,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어떤 경고 상황을 내놨냐면은 최근 중국 당국이요. 이 지휘의 계약 종료 후에 중국 본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휘를 접촉하고 영입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만의 주걸눈을 굉장히 지원을 했던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를 이용해가지고 지휘의 가족과 접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중국이 그럼 노리는 게 뭐냐?
1: 네.
0: 중국 지휘가
1: 대만
0: 하나
1: 출신이잖아요. 네.
0: 맞습니다. 하나의 중국, 대만인은 중국인이다. 뭐 이렇게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면은
1: 네.
0: 대만 청년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1: 이
0: 있는데,
1: 대만에서는
0: 네.
1: 총통이죠. 지도자를 뽑을 때마다 친중국이냐 반중국이냐 가지고 엄청나게 치열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지금 라이칭도 총통 같은 경우엔 민진당이라고 해서 대만 독립 쪽에 힘을 실어주고
1: 네.
0: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대만에서는 사실 지휘가 2015년에 우리 MBC 방송에서 그 대만 국기
1: 맞아요.
0: 흔들었다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거센 반발이 일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사과 영상까지 당시에
1: 좀
0: 올렸습니다.
1: 어색했어요. 네.
0: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지휘가 중국의 압력에 무릎을 꿇은 소속사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반중 정서가 오히려 더 커졌거든요.
1: 예.
0: 근데 중국은 고 이를 기점으로 오히려 지위를 포섭해서 정치적인 지지를 얻는다면은 요 대만 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던 국기 사건이 대만 젊은 세대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계산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1: 예, 국기를 흔들고 얘기하는 거. 뭐, 지금 현실적으로 대만의, 대만 사람이죠, 지위는. 거기에 대해서 중국 이렇게까지 문화와 또 젊은이들의 어떤 자유로움에는 좀 구정치가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2: Good morning.
1: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2: Good morning.
1: 완벽하게 오케이.
2: Good morning.
1: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Good morning.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밤사이 미국장 어떤 신호를 남겼을까요? 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어떤 전략과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 경제 전략 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앞서도 일본 국채 금리 올리라고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 충격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이런 얘기까지 잘 풀어내 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님, 이른 아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좀 약세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 한번 말씀해 주시죠.
3: 네,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요. S&P가 0.7% 하락, 그리고 다우존스가 0.8%, 나스닥은 1% 하락을 했고, 러셀 2000은 1.2% 하락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주, 그리고 제약주가 상승을 했고, 애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은 방어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걸좀 아셔야 될것 같고,
1: 예.
3: 반면에 이제 기술주, 또 반도체 이쪽은 좀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기술주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뭐 크게는 뭐 유가, 국채 금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좀 가장 원인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3: 일단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5.7% 정도 올라서 90달러를 넘어섰고요.
1: 네.
3: 브렌트 같은 경우는 9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결국 문제가 됐던 미국 채권금리, 국채금리가 16년 같은 4.8%를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좀 크게 컸고요. 또 우리랑 이제 관련이 높은 반도체 지수도 2.1%,
1: 네.
3: DRAM ETF 3.2%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저희가 또 금리랑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게 데이터센터 관련된 업체들인데요.
1: 네네.
3: 여기 있는 오라클 같은 경우는 5.2% 하락을 했고, 호흡위브라는 이제 네오클라우드 업체도 3.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1: 예.
3: 부분들이 좀 얽혀서 굉장히 복잡하고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1: 예, 유가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고요. 또 거기에 국채나 장기 채권 금리도 자금 조달 관련해서 악영향이 있을 텐데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유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좀 거시적인 얘기부터 볼게요. 정유사 불러서 압박하고 줄여라. 물론 이제 본인의 그 중간선거를 의식한 행위다라는 말도 해석이 나오고.

0: 보고 있습니다만 반대쪽에선 또 이란 때리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빨간 불도 파란 불도 아니고 보라색 불 들어온 것 같은 상황인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큰 위협, 불확실성으로 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1: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모순된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유사들한테는 유가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이란에 대해서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긴장 고조가 되면서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원래도 사실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근데 정말 이제 지금 오락가락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게 또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러면 정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는 가장 안 좋은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 걱정되는 건 오늘 유가도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전쟁 상황도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 잭슨 홀 미팅 이후로 금리 인상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확률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으로 돌아설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1: 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케빈 워시가 어떤 얘기를 할까 했는데 뭐 좋은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AI가 제4의 생산성 요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현재의 미국의 금융 상황은 긴축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금리 인상을 어떤 염두에 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전에는, 잭슨홀 전에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40%가 됐었는데, 연설이 끝나고 이게 57%로 올랐고요.
0: 예.
1: 오늘 아침에는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68%까지. 그래서 정말 9월 16일날 있어 FOMC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0: 예, 미리 장기 채권을 사신 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는데 베스텐트 재무장관이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요. 특히 10년물은 뭐 굉장히 오랜만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미국 경제의 자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 금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갈 수도 있죠.
0: 네.
1: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경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큰 거고요.
0: 네.
1: 이게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금리는 사실 시장에서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유가, 그다음에 물가, 재정 불안 때문에 오는 금리는 사실 결코 좋은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조금 베스앤트의 이 말은 지금 채권 시장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좀 진정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적 또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뭐, 영국이나 유럽 쪽도 그렇고요.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96년, 1996년 이후로 지금 3%까지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파가 크다고 해요. 일본의 돈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 있거나, 혹은 엔캐리 트레이드, 싼 일본 돈으로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건드리면서, 우리도 큰일 날수 있다. 이런 말 나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1: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1년 전만 해도 일본의 국채 금리가 1.57%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3%, 30년 만에 3%가 가까이 왔고, 이거는 거의 1년 만에 두 배가 올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첫째, 일본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정부 부채가 200%를 넘어가는 그 국가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 되게 높아질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일본 내 문제니까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우리 지적하신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가 축소가 될수 있습니다.
0: 예.
1: 원래 굉장히 싼 일본의 그 돈을 빌려서 그리고 해외에 나갔던 돈들이 이제 굳이 뭐 일본 내에 투자를 해도 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회수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0: 네.
1: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싼그 자금의 공급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리퀴디티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0: 네.
1: 있습니다.
0: 이런 유동성 문제라든지 돈의 조달이 어려워지는 게 반도체 주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 대규모 투자를 뭐 일반 회사들도 많이 차입을 하고 하잖아요.
1: 네, 일본은 이제 그 해외 쪽에 투자된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의 이

0: 반도체에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일부 그쪽이 다시 일본으로 복귀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영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만.
1: 예. 자, 어제도 뭐 하락하다가 결국은 마감은 또 약간 소폭 오른 상태인데 지금 오늘 코스피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을 떠받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어제도 장에 보면 오전에는 좀 안 좋았다가 어쨌든 오후에는 플러스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체, 펀더멘탈 자체는 여전히
1: 그렇죠.
0: 견고합니다.
1: 네.
0: 결국은 반도체 펀더멘탈 그리고 유가 금리라는 이 불편한 금융 환경이 서로 이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은 자사주 매입이 어느 정도 하단은 그래도 받쳐주지 않을까 불안하긴 하지만 그런
1: 네.
0: 부분이 있겠지만 이 미국 시장이 저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장 초반의 변동성에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앞서 얘기 나눈 것들 때문에 장 초반 변동성이 출렁거리고요. 뭐 여러 가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약간 기본이 되고 하단선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예, 어제 딱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났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국내 투자자들 만나 보면은 이 수급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1: 네.
0: 개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떠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불안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SK는 자사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매크로 변수가 현재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또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시장에 대한 매력 이게 뭐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리적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도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중국 관련해서는 아직은 뭐 하고 있지만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사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좀 이게 증시에도 반영이 될까 걱정이 되셔서 아마 그럴 텐데요. CXMT나 또 양쯔 메모리 어떻게 보세요?
0: 상당히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회사가 많이 쫓아온 거는 맞고 되게 잘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이제 실적 상태가 공개가 됐는데, 영업이익률이 82%가 나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냥 저 밑에 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1: 맞습니다.
0: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HBM3E를 이제 소규모 생산을 시작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HBM이라는 게 사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데
1: 네.
0: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수익을 높이느냐는 사실 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나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요 007 프로젝트라는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게 뭐냐면은 007이 근무 시간, 그러니까
1: 네.
0: R&D 파트의 근무 시간이 0시부터 0시까지 주 7일 근무로 되어 있어요.
1: 아, 아이고.
0: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예.
0: 조회를 해가면서 R&D는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좀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1: 네, 그럼요.
0: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연 이제 3년 뒤, 또는 4년 뒤에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머리가 좀 아픈 거는 사실입니다.
1: 예, 이 변화의 속도가 어떻게 따라올지도 봐야 되고요. 앞서 말씀했지만 시장의 매력, 참여자에 따라서 하단이 무조건 지켜지는 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천천히 성급하게 나서지 말라 이 전략을 늘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핫한 일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버스를 몰고 계신 기사님들, 택시 몰고 있는 기사님들, 또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살아있게 하고 지치지 않게 해주는 거니까요. 오늘 비는 조금 소강 상태지만 흐리고요. 날씨는 선선해졌지만 변수가 많다고 합니다. 계속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정치 관련해서 주요 이슈는 이어지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또 저녁 6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리고요. 9시에는 생생경제 빠뜨리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가장 일찍 찾아오겠습니다.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5: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현재 충청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권, 전북 서부에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9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여전히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오산 나들목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오산 나들목에서 남사진이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 시속 80km 내외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 기흥 부근에서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신갈 분기점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고 양재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다시 5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 이제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색과 구조작업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 해외 긴급구호대가 네팔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44명으로 구성된 해외 긴급구호단은 오늘 새벽 공군 수송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출발해 네팔 현지로 향했습니다. 구호대에는 구조전문 소방관 37명이 포함됐고 드론과 내시경 카메라 등 구조전문 장비와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구호대는 약 열흘 일정으로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협력해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산악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외국인 수백 명을 포함해 4,4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네팔과 중국 당국 발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사망자는 1,003명, 실종자 4,462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군과 함께 상공과 육상에서 합동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1일 오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둔체 지역을 중심으로 네팔군과 합동수색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군과 함께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한 어퍼트 리슐리 다시 1 수력발전소를 포함한 홍수 피해 지역에서 합동수색을 했습니다. 네팔군 헬기를 타고 상부댐인 위어댐 인근에 착륙해 네팔군과 함께 도보 수색도 했지만 실종자 소재와 관련한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려던 세제 개편안을 상당 부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거주 중심 주택 시장과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마련했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안 등을 철회한 세제 개편안을 놓고 거주 여부를 나누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살지 말지를 정부가 결정하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수소폭탄에서 원자폭탄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결국 세금 폭탄 자체는 바꿀 생각이 없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5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제 김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어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시행한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해 국내 주식시장에 극심한 변동을 초래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합니다. 용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명 소감을 밝힌 뒤 기자들 질의에 답할 계획입니다. 미군이 이틀 만에 이란을 향한 군사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현지 시간 1일 소셜 미디어에서 미군은 미 동부 시간으로 정오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공격은 최근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과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 장병을 상대로 한 공격을 시도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종전 협상 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와 봉쇄 강화 움직임에 대해 무력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1일 대국민 화상 연설을 통해 적들이 봉쇄를 강화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모두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막힐 경우 걸프 해역을 지나는 모든 국가의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재개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9% 내린 52,766.8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0.71% 내린 7,631.4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03% 내린 26,099.7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1도, 습도는 93%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7시 6분입니다. YTN 뉴스 FM
4: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근무호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0: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1: 고양 특례시.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장성철의 뉴스 명당.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발표가 채 끓는 점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표가 전격 수리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투잡 논란에 공수취소 선봉장, 거기에 막차 사태까지 개각 후폭풍을 후보자, 당사자와 여권, 그리고 청와대가 어떻게 방어할지 그 방패의 두께와 강도가 새삼 궁금해집니다. 오늘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은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청문 전국을 앞두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요. 3부, 4부에서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여야 현직 의원과 기자가 함께 각자의 시선으로 정치권 현안을 풀어보는 전지적 국회 시점이 찾아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 특보입니다. 똑똑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너무 좋습니다.
1: 저 근데 좀 실망이에요.
0: 왜요? 왜?
1: 저 호가 똑똑이 아니잖아요.
0: 아, 쏙쏙이네.
1: 네.
0: 아니, 유경선 선배랑
1: 헷갈리신 것 같은데.
0: 죄송합니다.
1: 저 아닙니다.
0: 똑똑하고 쏙쏙 이렇게 귀에 듣게 잘해주신다고 다 같이 붙인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김용범 전격 사퇴입니다.
0: 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어요. 배경부터 좀 짚어주세요.
1: 네, 한마디로요. 정부 경제정책 운전대를 세 사람한테 넘긴 겁니다. 네. 김 실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 1년 3개월 동안요. 한미통상협상이랑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끌어왔고요. 1기 청와대 실장급 인사 가운데 물러난 건 김 전 실장이 처음입니다.
0: 그러네요.
1: 최근 들어서 이제 2기 개각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좀 맞물리면서 경제 라인도 새로 짜이게 됐는데 최근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굉장히 컸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랑 또 개인 투자자 손실 논란까지 함께 불거졌었습니다.
0: 우리 정 기자님이 어제 김용범 실장하고 직접 통화하셨다면서요?
1: 네.
0: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1: 어젯밤에 제가 이제 김 전 실장님한테 제가 내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출연해야 되니까 좀 사퇴 내막을 알려달라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네. 어젯밤 늦게 네.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김 전 실장 자신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한테 교체를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 기조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정책의 총괄하는 사람 바꾸는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하고요. 다만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오래 전부터 사퇴 논의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근 하루 이틀 동안 대통령한테 집중적으로 뜻을 전했고 형식적으로는 전날 사이 밝히고 다음날 수리된 거긴 하지만 갑자기 결정된 사퇴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네. 김 전 실장의 사퇴를 바로 받아들였대요?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사람이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만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책실장이 추진한 일이 많은데 세 사람이 와서 제대로 이어갈 수 있겠냐 이런 걱정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0: 앞으로 부동산도 좀 안정이 될 수도 있고 ETF 논란도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썩 내켜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 이렇게 큰 인사인데 청와대 네. 내부에서도 거의 몰랐다라는 뒷얘기가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통화를 좀 했는데 사퇴 논의를 알았던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 또 강훈식 비서실장 정도였다고 네. 합니다. 수석들도 당일 아침에 처음 듣고 완전히 김 전 실장 표현을 빌리면 동공세 진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김 전 실장이 어제 회의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모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표정 좀 지었다고 하고요. 네. 청와대 내부에서도 갑작스러운 사퇴로 보였지만 그전부터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을 좀 설득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그런데 경제가 안정됐다면서 왜 지금 정책실장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까?
0: 네, 일단 김 전 실장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네. 경제 파이를 키우는 단계에서 이제 그 파이를 국민이랑 나누는 좀 단계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거시경제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고 재정 분야의 큰 제도도 정부 안에서 합의됐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광주 군공항 문제도 좀 비가역적인 그러니까 되돌리기 어려운 정도로 자리를 잡았고 앞으로 성장과 세수도 좀 좋은 흐름 이어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경제 지표 자체가 좋아졌다고 해서 국민이 모두 좋은 점수를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은 100조 원이 넘는 세수가 거친다는데 나는 받은 게 뭐냐 그 돈은 어디로 갔냐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경제 성적표의 숫자는 좋아졌지만 국민의 지갑까지 따뜻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했던 것만큼 좀 강하게 사회정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내가 그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분야에 더 강점이 있고 새로운 시각과 또 에너지 가진 사람이 맞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동산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때문에 책임을 진 경질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0: 사실 그런 경질설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여론도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점 계속 지적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김 전 실장 어떤 얘기를 했냐. 경질이냐 아니냐 이걸 수학 공식처럼 딱 잘라 말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경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건 청와대 설명을 보고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고요. 다만 이 두 논란 자체가 교체 판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계속 자리를 지키면 부동산도 못 잡았다. 단일 종목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치적 공격이 계속 될 텐데 왜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채가 젊어진 점도 사퇴를 결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젊은 경제부총리랑 후배 관료들이 좀 자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관료 출신인 대선배가 계속 위에 있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1: 그 생각을 왜 지난 일요일에 개각 발표할 때 왜 안 했죠? 그것도 좀 이상하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은 뭐라고 합니까?
0: 네,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좀 뿌듯했던 일로는 한미 관세 협상 이걸 좀 꼽았어요. 네,
1: 맞아요.
0: 정부 출범 뒤 맡았던 가장 컸던 첫 번째 도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일은 원 없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장 아쉬운 점은 또 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정책 이걸 좀 더 추진하지 못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 부분은 새로 오는 사람 잘 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네. 앞으로 특별한 자리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유인인데 무슨 역할 맡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책 읽고 경제사회 문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1년 3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던 후배들 지인들 만나면서 이제 좀 재미있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김용범 전 실장님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나오시면 제가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인터뷰 저랑 한번 하시죠. 김 실장 후임으로는 누가 거론됩니까?
0: 우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꼽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유덕현 보좌관이랑 하중경 수석 전직 관료 중에서는 이호승 전 실장이랑 윤창열 전 국조실장도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요. 다만 맞네요. 정부가 이제 경제정책 분위기 확 바꾸려고 한다면 기존 관료가 아니라 외부 거시경제 전문가를 깜짝 발표 가능성도 함께 점쳐지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0: 민티 첫방입니다.
1: 반응이 어땠습니까?
0: 예상보다 크게 좀 흥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민주당 TV 얘기한 거죠? 김민석 그렇습니다. 대표 나가고.
0: 네. 네. 어제

0: 네, 아침 프로그램 민티 공실이어 동시 접속자 2만 4천 명으로 출발해서요. 방송 후반에는 5만 8천 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1: 네.
0: 김인석 대표도 2만 명이면 대박이라고 봤는데 예상을 훌쩍 넘었다. 이게 민주당의 힘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요. 그런데 같은 시간 나름의 경쟁자가 있죠.
1: 그럼요.
0: 김어준 씨 방송에는 이날 20만 명 넘게 몰렸다고 합니다. 유료 회원도 한 5천만 원 넘었다고 하고요. 전날보다 20배 넘게 뛴 건데 민주당 지지층의 유튜브 주도권 경쟁이 아주 불이 붙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1: 그러네요.
0: 같습니다.
1: 정 의장님 다 보셨죠?
0: 네, 그럼요.
1: 솔직히 평가해 주세요.
0: 솔직히요?
1: 솔직히 한 문장으로.
0: 제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보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1: 재미가 없었다.
0: 일단 왜냐면
1: 네.
0: 뾰족한 질문이 없었어요. 사실 여기 뉴스 명당 나오면 앵커께서 뾰족한 질문도 하고
1: 아니에요. 저는 칭찬해 드릴 거예요.
0: 아니에요.
1: 나오시는
0: 의원들이
1: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집권여당
0: 불편한
1: 대표인데.
0: 질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1: 네.
0: 제가 봤는데 의원들이 실제로 여기 뉴스 명당 나오기 전에 이 질문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1: 네.
0: 그만큼 이런 데 나오면은 좀 불편한 질문도 던지고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도 던지는데
1: 네.
0: 어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직접 운영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진 않았고요. 앞으로도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좀 들기도
1: 그러네요.
0: 했습니다. 그리고 첫 방송만 보면은 좀 민감한 현안을 비껴간다는 느낌도 받기는 했는데요.
1: 네.
0: 3부에서는 K-팝 문제를 좀 다루긴 했는데 물론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뭐 주식, 부동산,
1: 그렇죠.
0: 부동산 이런 문제잖아요. 이런 아픈 곳을 제대로 짚었는지 좀 따져봐야 할 문제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과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달라요.
0: 그럼요.
1: 그러면 안 들릴 수가 있겠죠.
0: 네.
1: 그래도 5만 5천 명이면 대단한 거네요.
0: 네.
1: 민주당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때요?
0: 사실 그 소신 발언을 막는 장벽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뭐예요?
0: 하나는 실시간 댓글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김민석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던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실시간 댓글창을 계속 보고 보다 보니까 지지층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좀 꺼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게 후원금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출연자 입장에선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네.
0: 그리고 민주당 TV에는 여기서 하나 더 김민석 대표라는 장벽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제가 비유를 좀 쉽게 해드리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랑 또 사원이 함께 방송에 나와서 사원한테 회사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당대표가 바로 옆에 앉아있고 지지층 댓글까지 실시간으로 좀 올라오는데 의원이 당의 불편한 말을 얼마나 솔직하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러네요. 뭐 그러한 고민들과 지적들은
0: 네.
1: 다 김민석 TV 준비하는 팀들도 알
0: 네.
1: 거니까 어떻게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지 지켜보시죠.
0: 네.
1: 그래도 동접자 5만 8천 명이면 첫 방송 성공했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0: 첫날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이 숫자 계속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 기자들도 정말
1: 그럼요.
0: 많이 봤고요. 워딩 치느라 계속 끝까지 본
1: 맞아요.
0: 기자들 정말 많고요.
1: 네.
0: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이른바 고관여층도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업 효과가 빠진 뒤에도 5만 명 안팎이 들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기자 입장에서 보면 첫 방송 전체를 제가 다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뽑힐 만한 한 문장이 없었어요.
1: 아니 그 당의 정치 기조를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0: 네.
1: 집권여당 기조면은 뽑아낼 게 많지 않았어요?
0: 그러니까 뭐 메가텐이든 뭐 청년 정책이든 그러니까 주제 담론 자체는 굉장히 많았으나 기자 입장에서 딱 한 문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을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이 나오면 그게 한 문장이잖아요. 이 한 문장이 보이지 않았고요. 사실 이렇게 농담이지만 강수영 변호사가 전용수 의원보다 한 살 어리다 이거 빼면은 사실 기억에 남는 문장 자체는
1: 진짜 강
0: 없었다.
1: 변호사가 어리세요?
0: 네.
1: 오. 아, 중요하네요.
0: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도 자체도 정책 내용보다는 김어준 씨 방송이랑 또 이제 동접자 수 얼마나 차이 났나,
1: 그러네요.
0: 또 유료 후원은 또 얼마나 들어왔나 이런 거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요. 방송 성패는 아무래도 첫날 몇 명 들어왔는지보다는 다음날 기사 제목 나올 만큼 그런 새로운 이야기, 또 불편한 질문 나왔냐 이런 거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앞으로 방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저희 뉴스명당은 동접자는 좀 다른 방송보다 적지만 네. 기사 인용도는
0: 정말
1: 온 뭐 다른 아침 방송에 타이추종을 불허해요.
0: 그럼요.
1: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다라고 자랑. 세 번째 뉴스는요?
0: 세제계 변환 유턴입니다.
1: 일부 내용을 다시 좀 정부가 뒤집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1: 한 달도 안 됐어요.
0: 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이제 종부세 강화 방안 약 30일 만에 없던 일로 돌렸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한 채 갖고 있긴 한데 직장이랑 자녀 교육 문제로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는 이들의 종부세 공제액을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이려다가 다시. 현행대로 다시 네. 12억 원 유지하기로 맞아요.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사도 잦고 또 전세 사리가 좀 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세금 더 물리는 건 좀 가혹하다 이런 반발이 있었는데 이걸 좀 받아들인 거고요.
1: 네.
0: 실거주 유도하려다가 애꿎은 직장인 그리고 전세 거주자까지 잡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일단 정부가 한 발 물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개인 자산 형성 관련된 ISA 제도도 원래대로 돌렸다고 하던데
0: 네.
1: 이게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국민들께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마지막 뉴스는 김승원 벼르는 국힘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뭘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0: 네, 일단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김 후보자 과거 발언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1: 네.
0: 김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불법적인 진술 거래 를 했단 취지로 이렇게 여러 차례 문제를 좀 제기를 해왔습니다.
1: 네.
0: 지난 7월에는 불법 수사나 또 허용되지 않은 진술 거래 있었다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한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사유를 넓힌 형소법 개정안도 국회를 좀 통과시켰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대북 송금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총공세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은 결국 담당 검사 징계와 조작 기소 특검이 결국 이 대통령 사건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라면서 청문회 과정 중에서 계속 공유할 것 같은데
0: 네.
1: 요거는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에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정 기자님, 정리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기자예요.
0: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시사전을 정윤경 기자 하셨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잠시 후에 2부 나경원 의원 스튜디오의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경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겸직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만뒀고요.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오랜만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2: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자주
8: 안
2: 나와서
8: 불러주셨는데? 저희 불러주셨나요?
2: 아, 그랬나?
8: 몰라요.
2: 저희 자주 모시고 네, 여러 가지 네. 좀 얘기 좀 들을게요. 네, 많이 네. 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난 일요일 날에 개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께서 긴급하게 기자회견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제기하셨어요. 그때 예. 내용이 좀 뭐예요?
8: 아, 개각 발표하기 전에.
2: 전에.
8: 예, 네. 개각 발표하기 전에 제가 김용범 실장, 제가 요새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는데 네. 김용범 실장과 그리고 ETF 네. 관련한 3인방이죠. 네. 김용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
2: 2억 원.
8: 2억 원 그리고 이찬진 세 명 네. 물러나라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 그러셨군요.
8: 뭐냐면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미 투자자 손해가 54조예요.
2: 어마어마해요.
8: 그런데 이것으로 순이익 미래에셋의 순이익이 상반기 순이익이 9천억입니다. 9천억 네. 원. 그런데 김용범 실장하고 이찬진 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의 재직 중이다.
2: 맞아요.
8: 이런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2: 네.
8: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용범 실장이 이걸 주도했고 그리고 이찬진 원장은 이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그리고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반해서 들어가서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2: 네.
8: 게다가 사실상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김용범 실장하고 미래에셋 회장하고 비밀 회동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옵니다.
2: 그렇습니까?
8: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김용범 실장과 이혁 원 그리고 이찬진 원장은 사퇴해라 이런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났는데 개각을 발표했는데 뭐 여러 가지
2: 빠졌죠.
8: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주식시장 도박판 만든 이 주책임자 김용범 실장이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 안고 없는 개각이다라고
2: 그래서 어제
8: 드렸죠.
2: SNS에 의원님께서 김용범 사태 비겁한 도주 사태이자 명백한 꼬리 자르기 사표 한 장으로 덮고 도망칠 수 있는 가벼운 죗값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죗값. 좀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8: 저는 이제 그래서 일요일 날 국정조사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도 이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권력형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2: 네.
8: 이런 금융시장 교란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텐데 이게 법적인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미래에셋이 돈을 벌고 그다음에 아들들이 성과급을 받아갔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2: 그쵸, 그쵸.
8: 그래서 저희가 고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김홍범 실장은 우리 방금 전에 뉴스 브리핑을 한 정윤경 기자랑 통화에서는 아유, 대통령은 계속 일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그만둔 거다. 후배들이 지금 뭐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데 내가 자리 비껴준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8: 뭐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희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주책임자이고 그리고 플러스 이런 경제정책 실패의 설계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밝히라는 것이죠.
2: 알겠습니다.
8: 네.
2: 용해인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용해인 방지법 요거 대표 발의하시겠다라고
8: 네, 예.
2: 밝혔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8: 아, 용해인 의원이 네. 그 기본소득당이 국민 지지율 1%가 안 되는데요.
2: 그렇죠.
8: 의원

0: 한석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유로,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0.5% 이상 득표했다는 이유로,
1: 맞아요.
0: 이번 그
1: 3분기 때.
0: 선관위 3분기 때 보면은 2억 7천만 원 받게
1: 맞아요.
0: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1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가능했느냐? 용혜인 의원은요, 한 번도 기본소득당의 비례의원으로 당선이 된게 아닙니다. 이게 소위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이 기이한 형태의 선거제도에 있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시민연대라고 민주당이 다 끌어모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표로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그다음에 그 당에서 제명 처리가 돼요. 더불어시민연대에서. 그런 다음에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혈세를 가져가요. 이거는 정말 꼼수 중에 꼼수고 국고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이런 경우 일종의 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당으로 비례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비례대표가 된 이후에 탈당하고, 그러니까 제명 처리를 가 되죠. 탈당하면 비례의원직을 상실하니까 제명 처리되고 다시 복당해서 이렇게 당의 의원이 된 경우에는 요건에서 제외하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당 보조금 주지 말자. 이게 용혜인 방지법입니다.
1: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3분기 때부터 2억 7천만 원 넘게 계속 국고보조금 받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
0: 앞으로 4년이 되죠. 지방선거 있을 때까지.
1: 그렇죠. 11억 정도를 매년 받게 된다. 그런
0: 예,
1: 말씀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참, 그 국민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0: 정말
1: 드는데.
0: 화가 나실 거예요.
1: 예.
0: 그리고 또뭐 남편이 사무총장이었다느냐 아니었더니 뭐 이런 얘기가
1: 부총장을
0: 있으니
1: 일하느니
0: 뭐
1: 뭐.
0: 기본소득당이냐 가족소득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1: 그 오늘 아침 막 각종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막 제보가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태와 관련된 내용도 계속 좀 발표가 됐고 또 언론에서 문제 제기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저는 사실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1: 네.
0: 것은 이 준연동형 비례제가 제가 2019년에 원내대표 할때 민주당이 이 빠루까지 들고 와서 저희가 있는 의안과의 문을
1: 아, 그때
0: 부수고 통과시킨
1: 그거였군요.
0: 그
1: 아,
0: 선거법입니다.
1: 네.
0: 그 선거법이 그때 이제 민주당이 소수 야당들 이막 꼬시면서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준 건데요. 이게 제가 그때 경고했어요.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만드는 정당, 이중대 만드는 선거법이다. 이중대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꼼수로 위성 정당을 만들고 그들을 또다 나눠져 갖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가까운
1: 아이고,
0: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제가 한
1: 그대로
0: 말대로 다
1: 됐네요.
0: 된 겁니다.
1: 그러네요.
0: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왜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 정확한
0: 우리가
1: 말씀이세요.
0: 기본소득당 지지한 거 아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은 먹튀방지법만 제가 발의했지만
1: 네.
0: 이참에 그 선거법 개정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용혜인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의원분들은 좀 방어하시더라고요. 뭐 기본소득당에 여러 가지 뭐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두번한 것도 실력이다. 균형감 있게 평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논란 때 조국 정도의 엘리트는 다 그렇게 한다. 이래가지고 특권 의식에 쩔었다면서 엄청나게 많이 비판받았는데 지금도 그냥 실력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네요. 그럼 정유라 씨가 예전에 우리 최순실 씨 같은 엄마 둔 것도 실력이야. 그래가지고 국민적인 공분을
0: 그 엄청난
1: 샀잖아요.
0: 분노를
1: 이게
0: 만들었죠.
1: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되는 해명과 발언일까? 전좀 의아해서 여쭤봐요.
0: 최민희 최고위원님 그래서 우리 편이 될것 같아요.
1: 아이고.
0: 예전에 보수의 또 어머니가 한명더 보수의 누난지 보수의
1: 네.
0: 한분더 나타났는데요.
1: 네.
0: 정말 청년들이 그 공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1: 그러니까요. 두 번.
0: 비례대표를 두번 했을까? 정말 이거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용혜인 의원이 주로 한 것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과정에서 극단적 젠더 갈등 이런 부분을 일으키신 분 아닙니까? 또 정치행위도 극단적 뭐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주로 정치행위를 했다 이렇게들 비판하는데 그런 것이 실력이다. 라고 하니 이 과정이 절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줄 거다 이렇게
1: 솔직히 거기에 뭐
0: 생각합니다.
1: 전문성이 있으려면요. 거기 뭐 본인이 의정활동할 때 성평등과 관련해서 젠더 갈등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안을 좀 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0: 법안을 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1: 게 하나도 예, 없다
0: 뭐
1: 하더라고요.
0: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저희가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개각은 용혜인 의원은 사실은 이 욕받이 미끼 아니냐.
1: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0: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그리고
1: 문제예요,
0: 진짜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은 뒷문으로 조용히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1: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0: 아니 이번 개각의 핵심이 뭡니까? 기승전 대통령 공소취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0: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모양은 그동안 국민들이 욕했던 김윤, 그러니까 핵심은 다 빠진 개각이었어요. 김윤덕 장관 그리고 저 뭐 안규백 장관을 물러나기는 했지만 정책 설계자 김용범은 안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이런 걸 물러나게 했지만 결국은 공소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인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했고 그래서 저희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오래 토론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금기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이미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되지 않을까 용혜인 의원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용혜인 의원 거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김승원 후보자 얘기 좀 할게요. 용혜인 의원은 그러면 장관직 후보자를 사퇴해야 된다. 아니면 비례대표 사퇴하고 장관직 임명 천문회에 들어가라. 뭐로
0: 굉장히 지금 고민일 겁니다. 장관이라는 권력, 의원이라는 배치, 그리고 또 11억이라는 기본소득당 연명줄이거든요.
1: 맞네요.
0: 그러니까 사실은 용혜인 의원은 장관직을 받으면 안 됐었습니다. 본인이 정말 뭐 본인들의 당을 지키겠다고 하면 본인의 당을 지키겠다고 하면 받으면 안 됐었죠.
1: 네. 그 참고로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는 용혜인 의원이 그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면 국고보조금 2억 7,700만 원은 못 받게 된다.
0: 못 받게 됩니다.
1: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건이 원내 정당 중 직전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했을 때
0: 또는 지방선거에서 1% 그러니까 0.5% 그게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1: 그래서 의원직을 그만두면 아마 기본소득당이 유지하기가 힘들 거다.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정식 원내대표 역시요. 지명철의 영순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표님 판단하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 당연하죠. 김승원 후보자가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로 계속해서 공소취소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고 전국 순회 투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나와서는 정성호 장관이 일종의 지휘권을 발동해서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
1: 이런 얘기군요.
0: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공소취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하나 포착됐어요.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김 의원이 헌법소원 냈고 이에 대해 취지를 설명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것도 청문회장에서 좀 크게 문제가
0: 그래서
1: 될까요?
0: 김승원 후보자는 해서는 안 되죠. 거기 핵심은 김승원 후보자는 지금 뭐 대장동 그 남욱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것도 있지만
1: 이 본인 시작, 아니라고 지금
0: 아니 남욱 피고인의 변호인은 맞고
1: 이름을 올렸다 뭐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본인 얘기.
0: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 식약처 로비 의혹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소유예라는 거는 혐의 없음하고 다른 거거든요.
1: 그렇죠.
0: 혐의 없음은 아예 죄가 없다는 것이고 기소유예라는 거는 죄는 있지만 가벼우니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한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실험 빨리 해달라고 부탁한 게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500만 원 정치자금을 받으려다가 정치자금 입금이 되려다가 말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헌법소원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점을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1: 네.
0: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이 의도가 김승원 후보자

0: 를 지명한 의도가 결국 공소 취소, 기승전 공소 취소라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후보이다. 이렇게 봅니다.
1: 청문회 과정 중에서 김수건 후보 대통령 공소 취소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수사지휘권
0: 그렇겠죠.
1: 발동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랬을
0: 뭐
1: 때.
0: 본인 말을 100% 뒤집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승원 후보는 그동안 뭐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일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개각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그 마치고요. 국민의힘 좀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당협위원장 직선제요.
0: 네.
1: 대표님도 반대하셨어요?
0: 당협위원장 직선제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 우리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뭐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할수 있는데 지금 당 상황에서는 너무 우리 당원들 자체도
1: 네.
0: 마음들이 많이 갈라져 있어서 지금은 참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1: 대표님이 다시 당협위원장 뽑히는 거 조금 불안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저는 특별히 뭐 제가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당협위원장 선출도 뭐 당원들의 직선제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방법이나
1: 네.
0: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수렴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이 좀 하나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당 내에서 갑론을박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지도부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뜸을 좀 들여보자.
1: 네.
0: 좋은 쌀이라 그래도 뜸을 잘 들여야지
1: 그렇죠.
0: 좋은 밥이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단계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1: 대표님,
0: 네.
1: 장동혁 대표 잘하고 있어요?
0: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1: 에이,
0: 우리가 늘
1: 원론적인 얘기
0: 아쉬운 부분도
1: 말고요.
0: 있고 저희가 자꾸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로 가야 될 때예요.
1: 하나로.
0: 그래서 제가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이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내 갈등을 자꾸 우리가 부추기면 이게 장성철 우리 앵커님이 자꾸 부추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잘 해결해서 안에서 잘 다독다독해서 고쳐가도록
1: 그럼
0: 하겠습니다.
1: 장동현
0: 그리고
1: 대표,
0: 이재명 정부하고 싸울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아참 제가 예결위 질의해서
1: 네.
0: 정동영 장관한테도 또 질의한 게 있는데
1: 뭐예요?
0: 그 대북 송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나오던 대북 송금 방북 비용 70만 불을 전달한
1: 네.
0: 북한의 대남 이 총책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 그쵸.
0: 그 사람이 다시 또 등장을 했어요.
1: 언제요? 왜?
0: 제주지사
1: 네.
0: 오영훈 지사랑 지난 2월에 회동을 하고
1: 아, 그래요?
0: 제주도가 지금 이중계약서를 제출해갖고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금
1: 방북승인요?
0: 아니 방북 승인이 아니라 물품 보내는 거 지금 보냈어요
1: 보냈어요?
0: 물품을. 근데 뭐 받았다는 그거는 지금 영수증 같은 건못 받았거든요 수령증은.
1: 네.
0: 그래서 지금 리호남이 또 등장을 했어요.
1: 네.
0: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에 리호남이 또 등장했단 말이에요. 저는 빨리 대통령 재판 체계를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니까 자꾸 따라하기, 이제 오영훈 지사 따라하기 일어나는 것 아닌가
1: 알겠습니다.
0: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체계 서명 운동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1: 아이고.
0: 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자꾸 공소취소 하려는
1: 오늘
0: 것이
1: 이제 청문회 과정 좀 지켜보고요. 대표님, 지금 국민의힘 여쭤봐야 돼요.
0: 저는 공소취소 이렇게 자꾸 공소취소에 집착을 하시는데 꿈 깨시라. 지금 빨리 재판 재개해야 된다. 이 얘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0: 공소취소에 목매지 않으시게 재판 재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따로 아이템 잡아서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 좀 정리하고 여쭤봐야 돼요.
0: 국민의힘 뭘
1: 장동현
0: 정리합니까?
1: 대표 그럼 내년도 8월달 임기 다 채운다라고 보세요?
0: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로서는 이제 당의 쇄신과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당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이 소통하려고 하지만 뭐 대표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은 임기가 그대로 가는 것이겠죠.
1: 그래도 이전까지 뭐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에서는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이 당대표가 항상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던 판단의 기준이었잖아요. 거기에는 맞는 행동이다라고 보세요?
0: 계속 오늘 이제 뭔가 하나라도 우리 당내 갈등 기사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1: 그냥 장동윤 대표 사퇴해라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0: 지금 저희가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님도 모셨고 네. 그다음에 그저께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도 찾아뵀습니다. 네. 지금 당내에 너무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뭐 어제도 저희가 저희 지역 회의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 잘하신다는 분들 계시고 또 아 장동혁 대표가 이제 좀 물러나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당원들 그렇죠. 생각도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당내에 물러나라 뭐 계셔라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유임해라 이런 걸로 우리가 갑론을박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당분간은 장동혁 체제가
0: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고 네. 저는 최근에 뭐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잠을 못 잡니다. 네.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국민들 한 달 동안 마음 졸이게 하다가 지금 대부분 도로 원상 회복한다는데 이거 완전히 국민 삶을 갖고 장난친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장동혁 대표 때문에 불안해하고 위험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어떡하나 걱정된다. 이렇게.
0: 어쨌든 저희 각자 저희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걱정들 좀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우리 나경원 대표님에게 기대하는 거 아시죠?
0: 뭐 제가 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네.
1: 막 이렇게 욕도 먹으시지만 더 기대하고 칭찬하는 분들도 더 많거든요. 대표님 뭐 하실 거예요 앞으로?
0: 뭐합니까? 저는 사실은 이재명 정권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을 가져가는
1: 기승전 이재명 정권.
0: 아 정말 기승전 이재명 정권이에요. 정말 국민들 삶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 경매 물건 급증할 것이다.
1: 봤어요.
0: 경매 물건 사갖고 이 공공임대주택 만들 대량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 준비해라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재경부 차관한테 2차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경매 물건에 나온 물건이 투기한 물건이냐. 이 물건이 다 지금 대출 맞아요. 규제하고 뭐 다 옥죄고 금리 오르니까 이거 다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경매 물건인데 그거 사갖고 공공임대주택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재경부 차관도 뭐 그게 뭐 투기 목적에서 투기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네. 경매에 나온 거는 다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다. 그렇죠. 그거 안 나오게 정책을 쓸 생각은 안 하고 그거 네. 기다려갖고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 만든다고요. 저는 이런 발상을 보면서 야 이거는 국가가 결국은 국민들 재산 뺏어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싸울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요. 네. 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도 처음 엄청나게 이상하게 하다가 네. 지금 많이 원복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막아보고 고쳐보고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언론 활동 하셔서 의원님 생각 많이 들려주세요.
0: 네. 불러주세요.
1: 알겠습니다. 이상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4: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8: 바로 평택시.
10: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1: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0: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2: 햇빛에도 끝달 없는 선글라스 체크.
13: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1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강원 남부와 충전, 전북 서부에 최대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충청권과 남부 제주에서는 5에서 60mm의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기온은 서울 29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성산대교 연결로 내부순환에서 양화대교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서강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김포 방면 성수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도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향 창동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성수분기점까지 출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져 있고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권 램프 일대까지도 평균속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8: 오늘 폼 미쳤다.
19: 미쳤다.
20: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21: 미쳤다. 우와. 우와.
22: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방송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새 코너로 찾아갑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요. 여의도 한복판 국회의원의 시선으로 전국을 돌아보는 전지적 국회 시점. 오늘 함께할 세 분 모십니다. 여당의 시점으로 풀어주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0: 감사합니다, 의원님. 야당 시점으로 풀어주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2: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0: 네, 오늘 화끈하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 시점으로 국회를 풀어주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 네. 그리고 김재섭 의원님, 저희가요, 네. 이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제 검증하려고 모신 거거든요.
2: 검증요.
0: 그 정치권에서 두 분은 장래의 서울시장감이다. 장래의 대통령감이다. 이런 아유. 얘기가 막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 김재섭 의원은 맞는 것 같고.
0: 아유,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검증을 해가지고 진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인가. 아유. 그것을 또 우리 청취자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활약을 많이
2: 해주시고. 뜻깊은 자리였는지는 모르고 왔는데.
0: 아이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분 이렇게 방송에서 마주해서 토론하시는 거는 처음이시죠?
2: 네네네. 예. 네, 네, 네.
0: 어떠세요?
3: 처음 뵙는데 벌써 네. 저 오늘 옷차림이 네. 예, 예상보다 심상치가 않아요. 김재섭 의원이.
0: 편하게.
3: 쫄리고 있습니다.
2: 아, 예. 그게 지금 시청자분들 보시겠지만은 네.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김영배 의원님만 안 맞추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김영배 의원님이 드레스 코드를 안 맞추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0: 평소에 뭐 본회의장에서 인사도 좀 하시고 식사도 그럼, 해보시고
3: 예,
0: 뭐
3: 예. 그럼 아주 지역구가 멀지 않고
0: 그러니까요.
3: 예. 네. 또 우리 김재섭 의원이 시원시원하잖아요.
0: 네.
3: 예. 그래서 아주 선배들한테도 잘 하시고 네. 예의 바르게 하기 때문에 네. 선배들이 참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0: 그래요.
2: 네. 그리고 또 김영배 의원님은 제가 도봉구에서 자랐지만 네. 학교는 또 성북구로 유학을 갔거든요.
0: 네.
2: 그래봐야 뭐 한 버스로 15분 거리지만
0: 그러네요.
2: 학교를 성북구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성북구에 표가 많습니다.
0: 아.
2: 근데 이제 김영배 의원님 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김영배 의원님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0: 근데 이렇게 훈훈한 얘기하면 저희 조회수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김영배 의원님. 김재섭 의원, 저거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저러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2: 김재섭 의원
0: 무조건 무조건 하나 얘기해 주셔야 돼요.
3: 김재섭 의원이 사실은 당 대표 깜인데
0: 네.
3: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상황이 좀 어지럽고 엉망이잖아요. 지금 좀 나서서
0: 아.
3: 예 이렇게 딱 한번 저 깃발을 들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0: 네.
3: 보니까 이 기회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3: 그래서 보면 언제 치고 나올까?
0: 네.
3: 아, 그게 늘 제가 보면 네. 네, 관심 가는 사항.
0: 기대 섞인 비판이고 김재수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주세요.
2: 글쎄요. 뭐 처음 만남부터 너무 험한 소리를 할 수는 없고
0: 이제 비판할 가치가 없어요?
2: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제 김영배 의원님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제 민주당 전반에 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생각이 있죠.
0: 네.
2: 특히 최근에 있었던 뭐 보안사건 폐지 문제나
0: 네.
2: 그다음에 또 서울에 계시니까 또 서울에 있는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 그리고 서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보안사건 폐지 문제를 걱정한 사람으로서 비판 지점이 있죠.
0: 네.
2: 근데 그건 뭐 김영배 의원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훈훈하네.
2: 아이 처음부터 왜 그러세요?
0: 광우신 기자님,
4: 네.
0: 우리 곽 기자님이 날카롭게 이 두 분 비판적인 관점에서 얘기 한번 해줘요.
4: 아, 두 분이요?
0: 네.
4: 아니 뭐
0: 안 돼.
2: 자아비판이라
0: 비판해야 돼.
4: 아, 아니 사실 저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0: 네.
4: 저는 내년에 서울이 큰 판이 열릴 거라고 99% 믿고 있기 때문에
0: 오세훈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4: 있죠.
2: 오세훈 무죄죠.
4: 네. 아, 있지만
2: 네. 무슨 말씀?
4: 저는 보궐판이 열릴 것이고 네. 그러면은

0: 두 분이 상당한 파이터로서 붙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1: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0: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0: 그때 상황 봐서.
1: 네. 그때 비판할 거예요, 그러면?
2: 너무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그럼요.
2: 그런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이건 무죄다라고 법적 대응을 잘하겠다라고 전달해 왔습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협치를 다짐했지만 뭐 그렇게 여야가 항상 싸우지 뭐 협치하겠어요? 청문회도 지금 있고요. 쟁점 법안도 많고요. 정기국회 총체적으로 김영배 의원님 뭐가 좀 제일 걱정되세요?
3: 지금 부동산 민심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서 이제 굉장히 걱정스럽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도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이제 늦게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경제 성과, 네. 민생의 성과 이게 여당은 결국에는 책임의 핵심 아닌가 싶은데 네. 우리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냐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우리 여당을 평가하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민생 성과 뭐 이렇게 키워드로는 요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나 당원들이 얘기를 하세요?
3: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성북구가 최근 몇 달 동안 네. 집값 특히 네.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에서 1위입니다.
1: 아, 그래요?
3: 그리고 전세가도 상승률이 1위예요.
1: 네.
3: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종로에서 가깝고 교통이 좋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전세도 많이 살고 또 이제 가깝게 이렇게 좀 이 징검다리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1: 네.
3: 투자처로 아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기존에 좀 더 나은 주거 여건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 좀 나도 몰려나는구나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1: 네.
3: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고가 주택을 가진 강남 지역만이 아니라
1: 네.
3: 그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 성북구 같은 곳들도 이 세제 개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1: 네.
3: 굉장히 사실 뭐 사람들이 말씀들이 많아요.
1: 그렇군요. 예. 김재수 의원님 여당의 네. 공격 포인트는 이번 국정감사 정기국회 뭡니까?
2: 아, 결국 또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국민들의 자산이라고 그러면 결국 이제 부동산 하나, 네? 뭐 그다음에 주식 투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부동산은 뭐 정말 불장이 돼 버렸고. 당연히 주식시장도 지금 불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급등 급락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 네.
2: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질타하지 싶습니다.
1: 네.
2: 그리고 제일 관심 많은 것이기도 할 거고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세제 개편이 어떻게 나올지 금융정책은 어떨지
1: 네.
2: 저는 이제 정무위에 있으니까 특히 이제 금융정책에서 많이 들여다보긴 할 텐데
1: 네.
2: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그 공격 포인트가 될 테고 그 김현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북구를 비롯해서 저희 옆에 있는 도봉구도 마찬가지고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이 동북부 일대가 전세 월세 매매가 다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트리플 폭등을 다 하는
1: 네.
2: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징검다리 역할을 하거나 뭐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거처를 마련할 때 많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하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가 뭐 내지는 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인데 소위 말해서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 서민들이 들어가야 되는 집들이 지금 다 올랐다는 거는 강남 일대 몇몇 그 초고가 아파트의 집값이 잡혔다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정당할 수 없는 진짜 서민들한테 직격탄을 받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됐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번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때 네.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싶습니다.
1: 역시 서울 지역 의원분들이시다 보니까 부동산 세제 개편 집값에 가장 큰 관심과 걱정이 있으시네요. 곽우승 기자님
0: 네.
1: 이렇게 두 분 의원님들이 이 정기국회 때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는데 연차내 때 뭐 네. 취재도 하시고 보고도 받으셨잖아요. 이 양 정당이 정말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기국회 대비 국민들 민생 제대로 살피고 진지하게 논의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국민의 연찬에는 박근혜 왔다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고 민주당 연찬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브리핑했네 막 이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 연찬에 상황을 좀 분위기 지켜봐야 되는 건지.
0: 근데 사실 그 연차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진짜 국민의힘 연차안에 갔었거든요.
1: 가셨어요?
0: 네, 제가 오. 23년도가 마지막에 그동안 안 가고 있다가 네. 이번에
2: 저도 그래 거기 가서 만났어요.
0: 네, 오랜만에 갔는데 네. 분위기 자체가 연출되는 분위기 자체는 네. 굉장히 단합된 분위기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는 뭐 투톱 갈등부터 해가지고 네. 뭐 기조부터 당원 중심이냐 국민 중심이냐 했지만 어쨌든 그날 최고위를 열지 않고 이제 당협위원장 가는 문제에 대해 그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안 걸었잖아요. 네. 결국에 이제 무산되고 좀 조정이 됐죠. 그러면서 약간 의원 연찬의 분위기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좋은 분위기였는데 겉으로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게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데려와서 그 분위기를 만든 것 자체가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고 또 거기에서도 당의 논평 같은 것도 좀 세게 나왔거든요. 뭐 졸렬한 거다. 뭐 너네도 없지. 뭐 약간 뭐 너네 뭐 없지고 너네도 부르든가 이런 식의 반응 나오고 하는 것들도 네.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단합되어 보이지만 정치로 보았을 때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가. 그리고 야당이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진 게 사실 워크숍이나 연찬회라는 거는 국정감사는 항상 사실 원래 야당판이잖아요. 야당이 그럼요. 잘해야 되는 판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 여당 여권 인사 불러놓고 지적하는 자리니까. 박근혜로 시작해서 박근혜로 끝나 연찬회를 했던 국민의힘이 과연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거기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1: 그러네요.
0: 얼마나 골을 잘 넣을 것인가. 이게 네. 조금 물음표가 뜬 거고. 네. 그럼 반대로 방어로 디펜스를 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워크숍에서 끝나고 남은 거는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언급한 것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정청래 대표도 SNS에 올리고 뭐 해가지고 이 트러블이 사실은 또 이슈 주목도 많이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날 네. 이제 김민석 대표가 나름 뭐 주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던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지금 당내 갈등이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야권에서 공격하는 거에 대한 방어전선 치더라도 이쪽에서 좀 일치단결해가지고 토론맨을 조절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조율을 좀 빨리 정리를 상임위별로 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기습에 한 방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1: 준비가 조금 아쉽다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3: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는 모습은 좀 기괴했어요.
1: 기괴했어요?
3: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퇴한 보스가 지금 이제 있는 현직 보스를 이지매하는 듯한 이런 제 모습으로 연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치가 좀 이제 미래로 나가려면은 그 당내에 있는 미래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네. 현재와 싸워야 되는데 과거가 와가지고 현재를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니까요. 심판하는 듯한 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퇴행적으로 느껴졌고 네. 안타까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당의 경우도 사실은 저는 김민석 대표 약간 과잉 의혹이 불은 네. 약간 그런 이제 안타까운 장면이었는데 특히 이제 조금 이제 운도 안 좋았던 게
1: 네.
3: 네팔 사고가 나고 하면서 맞아요. 사실은 1박 2일 다음 이제 하고 나서 청와대로 전원 국회의원이 가서 대통령하고 좀 단합도 과시하고 또 우리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갈등들을 좀 봉합하는 공식적인 세레모니 같은 게 좀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취소가 네. 되고 하면서 사실 김이 빠지는
1: 네.
3: 예, 이런 이제 게 좀 운이 좋지 않은 측면도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1: 김재수 의원님 짧게 박근혜 전 대통령 와서 무신분립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막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뭉쳐라 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2: 네.
1: 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니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2: 아, 그 이제 와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과구신 옆에 있는 과구신 기자가 네.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재섭 의원님, 그 박근혜 대통령 온다는데 진짜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네. 그래서 에이 설마라고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에이 설마 저로서도 믿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약간 TPO에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그게 그 때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고 뭐 인물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와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1: 영남권 중진 의원들과 수도권에 계신 분들하고는 좀
2: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1: 아니에요.
2: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아마 과구신 기자 행간에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은데 네. 외형적으로는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후에 뭐 간담회 이런 것들 해보면. 영남이 아니라 TK, 네. TK 중진들 중에서도 왜 왔나라는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1: 누구예요?
2: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1: 해주세요.
2: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확실히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제가 그 개런티만
1: 네,
2: 하고
1: 네, 네.
2: 왜냐하면 이제 지역구상 여전히 특히 영남이나 특히 TK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 같은 것들이 인간적인 연민이 남아 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 어떤 평가를 떠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원들이 뭐 대놓고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정치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는 영남

0: 삼의 연예인들도 수도권의 민심을 알기
1: 맞아요.
0: 때문에 이게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뭐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라 이게 해석이 미묘하잖아요.
1: 맞아.
0: 그러니까 이게
1: 정점식이냐
0: 장동혁 대표를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해석이 미묘하니까 그것도 내부적으로 좀 불편한 기색이 있었던 거고
1: 네.
0: 실제로 나아가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얘기 말고 뭐 하냐 그러면 열심히 싸우세요 서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1: 그렇죠.
0: 이러면서 이해는 하면서도 막 굳이 와가지고 그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게 뻔한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고상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국정감사는 아마 추석 이후에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추석 전까지는 최대 화두가 인사청문 전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일요일 날 개각 발표가 있었고 어제는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했습니다. 김용배 의원님,
2: 네.
1: 짧게요. 야, 요 인사는 조금 좀 이상하다. 근데 요 인사는 잘 됐다. 그거 일단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2: 네, 우선은 뭐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의 속도와 이제 집행의 어떤 강도 이런 걸 높이겠다라는 취지로 경제부총리하고 국토부 장관을 현직을 발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현재 대한민국 대전환의 어떤 기획력을 집행력까지 높이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성평등
1: 가족부
2: 가족장관 용해인 장관의 이제 지명이 지금 논란을 이제 일으키고
1: 맞아요.
2: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형사사법 체계가 워낙 지금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사위를 오래 해온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인 김승원 의원 그 법사위 간사를 오래 했죠. 그래서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 이걸 이제 굉장히 목표로 중요하게 내세운다고 볼수 있고요. 다만 이제 공소시효 관련되어서 모임의 대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1: 논란이
2: 이제
1: 많아요.
2: 그런 의심의 눈길 같은 걸 야당에서 보내는데 그게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개인 뭐 이제 국회의원일 때 하고 한나라의 장관일 때는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같이 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용해인 장관의 경우는 이제 소수 정당으로서 불가피하게 사실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소수 정당이 배려받았기 때문에 여당과 함께 그동안은 사실은 뭐 공조를 해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특히 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장관에 임명된 거라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능력도 있는 분이니까요. 다만 이제 국회의원직을 최근에 김한길 2000년도에 김한길 장관 이후로 모든 비례대표의 입각자들은 다 의원직을
1: 그렇죠.
2: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버리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박철원 그 당시에
1: 아이고, 그
2: 정무장관이나
1: 옛날이네요. 옛날
2: 아니면
0: 얘기인데요.
2: 천용택
0: 태국 쪽
2: 장관.
0: 이야기를.
1: 그 DJ 때.
2: 예. 그때
0: 태국 쪽
2: 이제 그
0: 말씀하시는데.
2: 두 분은 안 버렸던 사례가 있는데
1: 아이고,
2: 그
1: 어렵게
2: 뒤로는
1: 찾으셨네요.
2: 이제 계속 다 이제 버리는 게 사실 관행처럼 돼
1: 그랬죠.
2: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지금 뭐 국민들도 따가운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참,
2: 그래서
1: 그건
2: 이
1: 걱정이시겠는데요.
2: 문제는 대통령께서 지명을 한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본인이 져야 할 국민적 검증의 어떤 잣대 이런 거는 좀 본인이 해결할 필요가 있고 저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해결과 결단이라는 단어는 비례대표직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 저도 비례대표직은 좀 던지는 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본인이 소명을 할 기회를 청문회 과정에서 가지면서 동시에 그 문제는 뭐 해결이 되는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김대수 의원님,
0: 네.
1: 기대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
0: 기대하는 거는
1: 없어요?
0: 있죠.
1: 있어요?
0: 매우 있습니다.
1: 오.
0: 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겠구나라는
1: 아이고.
0: 기대감이 굉장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은 저런 분들이 나가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가 있죠, 동시에. 근데
1: 한 명도 이렇게 잘된 분은 없어요?
0: 근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1: 강신철.
0: 굉장히 평가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소영 의원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분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 당에서는 예를 들면 용해인은 연막이고 진짜는 김승원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계산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그 연막 때문에 예를 들면 잘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소영 의원이나 국보장관 후보자 같은 분들도 안 보여요.
1: 사라졌어요.
0: 사실 그런 분들이 그나마도 떨어지는 지지율을 그 조금 속도를 낮춰줄 수 있는 인물들인데 용해인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들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김승원을 위한 연막이라고 한다면 그 연막 때문에 잘된 인사까지 다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연막은 아니었다고 보고 그냥 순수하게 잘못된 인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성이 있느냐 뭐 일각에서 보면 나온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 뭐 성평등 관련한 법률 하나도 낸 적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전문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적어도 의원으로서 성평등과 관련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다는 것 같고 여성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은 찬성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갸우뚱한 거죠. 어떻게 성평등 장관으로서 이걸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저도 지적한 문제지만은 비동의 간음죄를 앞서서 찬성해온 분인데 이게 누가 뭐래도 어떤 이 남성들의 처벌 대상을 늘리는 문제인데 이게 성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에 맞느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직을 사퇴를 안 하니까 뭐 양손으로 다지고 그냥 욕심쟁이 아닙니까?
1: 욕심쟁이.
0: 네.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 우리 김영호 정책실장은 저는 이렇게 그냥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일단은 좀 해보고 그 용혜인 의원이 상당히 핫한 인물이고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하루에 두세 건씩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고 공격당할 것 같은데 곽유신 기자님 용혜인 의원 관련된 논란 좀 짧게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떤 논란이 있죠?
3: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섞여 있는데 사실 제일 지금 중심에 있는 거는 결국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의원직을 유지를 하면서 장관을 하겠다라는 이 부분이 제일 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는 항상 사퇴를 해왔는데 그게 관례에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1인밖에 원내 의원이 없는 정당인데 특히나 그때 위성 비례정당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후순위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중간 최혁진 의원도 기본소속당 돌아오지 않아서 무소속 남아 있고 그래서 기본소속당 입장에서는 원내 정당이라는 지위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그럼 양손에 떡인 거 아니냐 그럼 장관을 받지 말든가 장관을 할 거면 의원직 물러나야지 이게 아마 인사청문회 전까지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더해져서 지금 계속 논란 나오는 게 아까 김재석 의원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 과거의 어떤 논란들 여기에 이전에 좀 이 했던 것들이 끌어올려진 측면들도 이제 좀 공항 의정 관련 논란이라든가 그래서 그때 가족들이 했고 공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의전 받는 게 맞냐 이런 게 있었고 여기에 지금 뭐 일종의 이제 기본소속당이 용혜인 의원 개인이 사당 아니었던 거냐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의원직 유지하려고 하는 게 뭐 남편 뭐 가족 월급 당직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국비 계속 받으려고 뭐 이런 식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은 이제 주목도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내부적으로는 기본소득당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그 남편은 이랬거든요. 용인 의원은 이랬거든요 하면서 이제 제보나 폭로가 지금 오늘부터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김은배 의원님 2030 여성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용혜인 의원 성평등 가족부 장관 임명하면?
2: 예, 최근에 사실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그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1: 숙제잖아요.
2: 부동산 여파나 여러 이제 여파로 인해서 아까 뭐 보안수사권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송영길 시장 후보가 오세훈 시장 후보한테 이제 시장 질 때 그때도 20대 여성이 65% 정도가 투표를 송영길 후보한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원호 후보는 사실 40%가 안 되게 30% 정도 때 득표밖에 못했고 지금 지지율은 그보다 더 낮게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대 30대 여성들의 민주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가 심상치 않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성평등 가족과 관련된 업무 장관이 그걸 해결해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이걸 악화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금 우려가 사실은 제기가 돼서 당에서도 굉장히 여러 면에서 이제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 장관으로서 본인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 이런 부분은 본인이 증명을 잘 해나갈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개인으로서 자기가 해결해야 될 국회의원의 문제, 정당 내부의 문제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게 정말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시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솔직히 우리 민주당 혹은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본인이 문제를 좀 보실

0: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전 여당의 지도부의 반응도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용해인 의원 관련해서 비례대표 두 번 한 것도 실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균형감을 갖고 좀 평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그러니까 아마 이제 최민희 의원이 본인이 여성이시기도 하고 네. 또 여성들에게 쏟아지는 일종의 네. 그 일방적인 약간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막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긴 합니다.
1: 근데 이게 도움이 돼요?
0: 뭐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1: 도움이 되냐고요? 아니 최민희 의원이 예전에 예.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논란 때 조국 정도의 엘리트는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특권 의식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0: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저 양면이 있는
2: 저한테
0: 거긴
2: 물어보셔야지 김용배 의원님한테 물어보시면
1: 일단은
2: 곤혹하시잖아요.
1: 좀 곤혹스럽게 하고 아, 그다음에 네. 이제 또 우리
2: 저는 내 놓은 몸이라 곤혹스럽지는 않습니다.
1: 김재수 의원님 네. 이게 맞습니까?
2: 그건 메신저 해명. 메시지 둘 다 별로였습니다.
1: 둘 다 별로예요? 네.
2: 메신저 메시지 둘 다 별로였던 거였고 아. 아니 저 비례대표 두 번 했다는 거는 그 최민희 의원 입장에서야 뭐 실력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특권이죠. 특권이고 기득권이죠. 그거를 그렇죠. 아 이거는 뭐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용해인 의원의 변명이랑 사실 궤를 같이 하는 건데 네. 남편이 실력이 있었으니까 그 이제 취직을 해서 당에서 일을 한 거지. 그거를 뭐 사적 관계, 뭐 공적 관계, 뭐 사적 관계 때문에 뭐 일 못하냐. 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저희 의원님이나 저나 다 국회에 있지만 사실 보좌진 채용할 때 저희가 다 인사검증을 하는데 친인척 관계 뭐 사돈의 몇 촌까지 다 보거든요. 다 보잖아요. 그럼요. 소장님 잘 아시지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공적인 업무에서는 그게 사적 관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차단하자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당은 국회 사무처처럼 완전히 뭐 다 오픈되는 공간은 아니고 정당 사무라는 자치 사무가 있으니까 별로 안 들여다봐서 그런 맞아요. 규정이 없을 뿐인 거지. 그렇지. 그 변명은 굉장히 구차하고 나쁜 변명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집에 계신 그 우리 와이프도 저희 아내도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능력 있다고 제가 보좌관으로 채용하면 그 세간의 문매를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1: 그래서는 안 되죠.
2: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명을 하고 있고 게다가 최민희 의원은 아, 실력 있으니까 한 거지 뭘 그거 그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민희 의원이 저 용해인 의원을 낭만시키기 위한
1: 네,
2: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공격하고 계신데 굉장히 고도의 수를 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는 망발이었습니다.
1: 김용배 의원님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그 따님인 정유라 씨가 최순실 같은 사람을 엄마로 둔 것도 실력이야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잖아요. 부적절하죠? 이런 얘기하는 거 해명하는 거?
0: 예, 뭐 할 말 없네요.
1: 골로 넘어갈게요.
0: 예, 김용범 실장 얘기하시죠.
1: 예, 김용범 실장 갑자기 사퇴한 거 아니, 원하는 대로 해도 첫날인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에 이르라 계획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청와대 비서관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두 번 비서관을 했는데 인사라는 거는 이제 내각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참모진 개편하는 걸 원래 따로 합니다. 특히 이제 정책실장이 뭐 오른팔이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의 향후 방향과 그리고 이제 기조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인 네. 만큼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행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석을 이제 두는 거라서 저는 뭐 이제 경제부총리 이하 장관과 일부 청와대 참모를 이제 개편하는 거 하고 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 이제 경제정책 관련한 그런 이제 논란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 정책실장 교체는 따로 해주는 게 정책실장에 대해서 예의이기도 하고 또 향후에 다음에 올 정책실장한테도 네. 그만큼의 중요한 무게를 실어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이제 차원에서 저는 인사는 원래 이렇게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김재수 부원님 뭐 네.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뒷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강훈식 비서실장 외에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다. 갑작스러운 어안벙벙했다. 이런 뒷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바꿨을까요?
2: 아니 지금 제가 우리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0: 는 국민 재산이라는 게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 주식 두 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이거 두개아뭐 부동산은 뭐 개국 정비보다 쉽다 그랬고 주식 뭐 5,000피, 6,000피, 7,000피 이재명 정부의 공적으로 계속 치하를 했었고 스스로. 근데 지금 뒤돌아서 보니까 1년 지나서 보니까 부동산은 엉망이 됐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너무나 커졌고 그 가운데서 개미들이 피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운용사들 돈 벌었고 증권사들 돈 벌었고 다만 국민들은 피해받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제 정책을 설계했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했던 누군가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김용곤 실장이 제가 앞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그냥 끝날 건 아니고 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1: 어떤
0: 생각하는
1: 책임이요?
0: 게 아, 이게 무능해서 그냥 그런 거다. 예를 들면 그냥 내 철학이 시장 경제와 안 맞았나 보다. 이재명 정부가 무능했나 보다라고 평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제가 이제 정무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좀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가 계속 이번에 그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레버리지 ETF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을 크게 했다. 이것이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재명 정부의 과실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잘못으로 보고 있는데 과오로 보고 있는데 보통 이런 레버리지 ETF를 출범할 때 출시를 할 때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이것이 보통 뭐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대신 어떤 파급이 있을지 이런 테스트들 충분히 거친 이후에 이 출범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안한것 같아요. 금융감독, 금융 관련 기관들이 원래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1: 갑작스럽게 지시를 해서.
0: 제가 이제 그 대충 들은 얘기로는 그리고 국정감사 이런 데 저희가 나온 얘기는 김용범 실장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변동성이 큰 상품을 출범한 거 아니냐, 출시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우리 주식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사이드카가 하루에도 뭐 그러니까 하루가 뭐다 하고 걸리는 이런
1: 맞아요.
0: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자산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손 털고 나갈 문제는 아니죠. 저는 분명 이거는 잘못을 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해서 그냥 죄송합니다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의 반박은 짧게 광고 듣고.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5: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화요.
4: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8: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0: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2: 고향 등일시.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네,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는 사퇴로 끝날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김재수 의원님이 날카롭게 비판하셨는데 김용배 의원님 옹호해 주세요.
7: 예,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들 손해보신 분들도 꽤 계시고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가슴앓이도 많이 하셔서 네. 정말 뭐 책임지라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죠.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만 이 ETF가 도입될 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이재명 정부 초기에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그 당시에 2000포인트 조금 넘던 코스피를 임기 내에 5000으로 하겠다고 이제 돼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불장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좋아졌어요, 상황이. 그런데 이게 이제 서학개미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투자했던 분들의 돈이 네.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특히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이제 예측 가능성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주식 투자자들 상당히 괜찮으신 분들이 돈을 미국의 장에다가 많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율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았죠. 주가는 좋은데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수출도 잘 되는데 왜 환율이 높아?
6: 아.
7: 이 문제가 이제 큰 경제 부담이었습니다.
6: 그랬네요.
7: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에 가 있는 돈을 국내로 동학개미죠.
6: 네.
7: 그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6: 네.
7: 그러니까 자본시장 정상화라고 하는 큰 틀의 국정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돌아오는 돈에 대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돈은 미국은 ETF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배 이상 이렇게 많이 튀길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가장 빠른 단기간 내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6: 네.
7: 아까 김재섭 의원이 이제 의심하거나 혹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책이라는 게 보면 늘 그런 이제 이 빛도 있고 약간 그늘도 있고
6: 네.
7: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롤러코스터가 되면서 지금 손해보신 분들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네. 예, 생각이 됩니다.
6: 어우, 논리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잊고 있었던 건데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좀 나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곽 기자님
8: 네.
6: 그래도 개각 때 같이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용범 실장 바꿔야 된다. 뭐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8: 그렇죠. 네네네.
6: 근데 그때는 안 내보내고 이틀 후에 이렇게 사표를 수리했단 말이에요. 뭐 뒷얘기나 좀 여러 가지 다른 얘기 있습니까?
8: 그러니까 사실 그 여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했던 거가 처음에 이제 김용범 실장이 이번 중폭 개혁에 빠진 걸 보고 아 그럼 당분간 좀 가려나 보다.
6: 네.
8: 정책을 그러니까 이 정책실장을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자칫하면 경질성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국정에 부담이 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연착륙을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날 수리가 되는 식으로 조금 늦게 따로 나온 거잖아요. 여권 내에서는 제가 안테나가 많지는 않지만 늦었지만 다행이다는 기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걸 고리로 또 야권에서 계속 비판을 많이 세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김용범 실장이 물러난 줌으로써 원래 이번 개각이 기대했던 것들 좀 쇄신도 하고 좀 바꿔가면서 이재명 정부가 다음에 좀 더 잘해보겠다는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정치 부담을 덜어줬다는 게 좀 다행이다 싶은 게 있는 거고 청와대도 좀 뭔가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질성으로 비치는 걸 최대한 경계하기 위해서 이후에 메시지가 관계자 말로 나온 것도 그렇고 또 김용범 실장이 물러나면서 SNS에 쓴 글도 보게 되면은 네. 경질당한 사람이 쓴 메시지 톤앤맨은 아니었거든요.
6: 맞아요, 맞아요.
8: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도 좋게 좀 나가면서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의 요구는 받아 안으면서도 네. 동시에 뭔가 나름 예우는 갖춰주고 이게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정리해주는. 그래서 이후에 후속 인선도 대체적으로 김용범 실장이 원래 추구했던 톤에서 크게 다른 사람이 오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청와대가 강조하는 건 이기로 가면서 우리 지금의 이거의 속도를 좀 높여볼게요. 조금 더 잘해볼게요. 라는 톤이라서 네. 그렇게 좀 연결되는 인선으로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알겠습니다. 김용범 실장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른 화제의 인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돼서 좀 얘기해볼게요. 김재수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공소취소 이거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을 갖고 계속 지금 공격을 하는 포인트잖아요. 어때요? 진짜
9: 그럼이 아니라 팩트 아닙니까?
6: 팩트예요?
9: 그거 너무 상징적인 인물을 진짜?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 공소취소 모임의 이제 수장인 분이 네. 그것도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뭐 중소기업 벤처부도 아니고 네. 뭐 성평등 가족부도 아니고 네. 법무부 장관으로 그 모든 논란의 핵인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거는 네. 너무나도 그 분명한 사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읽힙니다.
6: 근데 막 밀어붙일 수 있어요?
9: 아니 뭐
6: 예를 들면 조작 기소 조작 수사가 네. 안 나왔어. 그런데도 막 밀어붙일 수 있어요?
9: 아니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 같아서요.
6: 그렇게 보여요?
9: 아니, 그 지금까지도 늘 그래 왔고 사실 공소취소 문제는 공소취소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법무부와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슈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정권의 뇌관 같은 거고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리스크가 정권 전체에 퍼져나가는 그 상황에서 어쨌든 맨몸으로 그걸 막을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필요했었던 건데 네. 거기에 힘이 붙인 정성호 장관은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털고 나온 거고요. 누가 봐도 그거는 뭐 아파서 그만뒀다 여러 가지 있지만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시잖아요. 저 네.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 사법 리스크들을 그리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수사 재판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현역일 때 누군가는 막아줘야 된다라는 걸로 정성호 장관이 소위 말해서 이 몸빵을 했다. 이렇게들 다들 네. 이해하고 계시니까 이도 빠지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못 버티고 나오신 건데 네. 그러면은 그 후임 인사 누구겠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못했던 거 확실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목적으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승원 그 의원이 어떤 논란이 있을지 분명히 청와대가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건 그 네. 정도의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어야 된다는 그 절박함 간절함이 있는 거죠.
6: 김용배 의원님 맞습니까?
7: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6: 아니에요? 예. 아니잖아요. 왜
9: 그럼 어떻게 김용범이 맞다고 말씀하십니까? 맞다고 하시면 안 되지.
7: 아, 그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제 형사사법 체계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청을 만들 때 네. 우리나라에서 1940년대 말인가요? 그때 보면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면서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그 쓴 회의록이 있거든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일제 시대에 경찰이 워낙 사실은 국민들한테 이 악독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한테만 수사권을 주는 외국처럼 하는 거는 이 국민 정서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또 이제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는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됐던 단초였는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검찰 정권, 그러니까 뭐 한동훈 그 당시 검사도 그랬습니다만 워낙 폐악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수사권하고 기소권 완전히 분리하는 국면에 왔거든요. 그래 그 지금의 시대 정신에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시대 사명 중에 하나가 이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새로 정립시키는 거, 안정화시키는 건데 지금 기소청, 공소청이죠. 그러니까 공소청하고 수사청이 10월 2일 날 드디어 이제 출범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수사 사법 체계를 제대로 정립시켜내는 게 이제 첫 번째겠죠. 거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대법관 재청 이런 문제를 보시면 알지만 사실은 사법 내에서도 보면 기득권과 기존의 민주공화국 헌법 체제에 안 맞는 이런 관행도 이제 불쑥불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개혁 과제 이런 걸 수행할 이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젊은 피 김승원을 앞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야권이나 국민들 일각에서 우려하실 수 있는 공소 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아니야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소명.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저도 뭐 정치인이지만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게 진행이 저는 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게 이제 국민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 김수건 의원이 그러니까 이전에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공소취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7: 그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앞으로 공무를 해나갈 때. 하고 개인 이제 하고 그게 다르듯이
6: 네.
7: 김승원 의원도 의원 본인 개인하고
6: 네.
7: 법무부 장관이란 직위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공직에 걸맞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거기에 뭐 쫓겨나거나 감시를 받거나 견제를 받거나 하는 장치가 다 있거든요.
6: 네.
7: 그 국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늘 그런 걸 감시하고 우리 김재섭 의원 계시지만 아까 여러 이제 견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절대 언론과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부당하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다 하더라도 조국 전 이제 대표가 말했던 대로 이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조작기소 특검을 해가지고 조작기소의 어떤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뭐 나오면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임 법무부 장관한테 주는 뭐 이제 약간 재연처럼 들렸는데 뭐 그런 면을 김성원 장관 후보자가 절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예단해가지고 벌써부터 막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취임 자체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온당한 태도는 아니다.
6: 방해하지 말래요.
9: 방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 준비가 되어 있어요?
9: 근데 왜 그러냐면 공직자 그러니까 공무위원일 때랑 국회의원일 때랑 신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 신분에서 공소취소 안 됩니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조차 예를 들면 우리 대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공소취소를 원해 그러면 거짓 그 공무위원으로 소위 말해 취직을 했을 때는 사장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영업자 신분에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영업자 신분에서도 공소취소를 강하게 외쳤던 분이 어딘가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공소취소를 원해 더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소취소를 국회의원 신분으로서도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6: 네.
9: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더 좋은 것, 그 얘기를 하기에 더 좋은 거죠.
6: 본인이 결정권이 있으니까.
9: 그럼요. 또. 우리 대장님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직자로 가서 공소취소를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김승호원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일관되고
6: 네.
9: 본인의 말을 지키는 거고 나름의 신의와 소신이 있는 거고
6: 네.
9: 갑자기 법무부 장관 됐다고 말 바꾸기가 사실 오히려 더 쉽지 않을 겁니다.
6: 네.
9: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큰 뜻으로 나의 공소취소를 완성해 줄 그 김승호원 의원을 딱 점지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6: 네.
9: 방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 방해하시는지 지켜보고요. 곽우신 기자님
8: 네.
6: 누구 말이 맞아요? 김영배 의원님 말이 맞아요? 김재섭 의원님 말이 맞아요?
8: 네, 저는,
6: 기자로서.
8: 저는 네. 드라이브를 걸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6: 그래요? 네,
8: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만약 그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원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하면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하고 상의를 나가면서 여론도 신경 써야 되고 법사위에 그것도 있고 또 여론이라는 것도 지지층의 여론 따위고 중도층 여론 따위고 다 있잖아요. 이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6: 네.
8: 저는 내년에 서울시장 보고서가 있을 거라 보는데 이 서울시장 보고 이런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사실 그 공치모의고 이런 논란이 대구나 여러 지역에서 민주당의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대체적인 사후적 분석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또 걸기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6: 알겠습니다. 김용배 의원님, 네. 솔직히 오늘 김용배 의원님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저희 방송 요주의 방송이라서 계속 모니터링 꼼꼼히 하거든요. 네. 조금 대통령실과 다른 생각을 얘기하셔가지고 좀 밉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거 만회할 수 있는

0: 기회를 드릴게요. 국민의힘 상황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 예, 우선 전 뭐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당 위원장이 돼가지고
0: 네.
1: 아까 곽우신 기자님 말씀대로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나올 걸로 거의 확신하는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0: 어떤 걱정?
1: 우리가 연속 3번 서울시장 선거를 국민의힘한테 졌어요.
0: 졌죠.
1: 만약에 내년에 또 지면
0: 네.
1: 그 다음 해에 있는 총선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심각한 이제
0: 의원님들
1: 위기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이제 선거가 정치의 거의 뭐 전부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1: 그래서 저희들 절박한 입장에서
0: 네.
1: 사실은 민심 살피고
0: 그렇죠.
1: 또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0: 네.
1: 저는 이제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약간 비슷한 그런 이제 고민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인 거 알면서
0: 네.
1: 잘 해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청년
0: 힘들어요.
1: 문제가 문제인 거 알면서 좀 이제
0: 답이 없어요.
1: 에, 결단을
0: 힘이 없어요.
1: 이제 못 내리고 있는
0: 네.
1: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0: 해야죠.
1: 마찬가지로
0: 네.
1: 국민의힘도 이제 거의 저는 목에 찼다고 봐요.
0: 그래요?
1: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왔으면 더 나오실 분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0: 네.
1: 다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없는 것 같고
0: 네.
1: 김재섭 의원 같은 분들이
0: 네.
1: 나서야 되는 상황 아니냐.
0: 네.
1: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또 그렇게 잘 되면 우리 총선이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 치르고 나서 김재섭 의원 한 번 더 하고
0: 네.
1: 그때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0: 네.
1: 아, 참 저 정당도 이제 정말 뭐 이렇게 목까지 찼구나
0: 네.
1: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0: 김재섭 의원님
2: 네.
0: 당 상황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솔직히 당원이나 국민들이 김재섭 의원님한테 실망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2: 그래요?
0: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2: 거의.
0: 국민의힘의 보수파의 미래잖아요. 우리 김재섭 의원님은 너무 요즘 조용한 거 아니에요?
2: 와, 선거 때 굉장히 많이 나서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0: 어때요?
1: 사실 김재섭 의원이 우리 저 정은호 후보
0: 맞네.
1: 예,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 예,
2: 너무
1: 부담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2: 예. 너무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뭐 또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 예. 채찍질로 받아들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당의 개혁 이거 어때요?
2: 그러니까
0: 분위기
2: 그거잖아요.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0: 맞아.
2: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뭐 지지율이나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좋으냐 그렇지
0: 네.
2: 않거든요.
0: 네.
2: 지금 여기 안에도 내분 분열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0: 네.
2: 뭐 부동산 문제, 뭐 주식 문제,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있는데 그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흔쾌하게 바라보냐? 아, 저는 그렇지
0: 아니,
2: 않다고 생각합니다.
0: 네.
2: 지지율만
0: 나오죠.
2: 봐도,
0: 네.
2: 예, 지지율만 봐도 그 지지율은 아주 그냥 창백한 이 선으로 그려져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그 국민들의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보수 진영 분들의 못마땅함 같은 것들이 그 표에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 니네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민주당 실정을 잘 지적하고 당 안에서 이상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저 때만 되면 뭐 부정선거 윤허게인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2: 근데 당이 그렇게 가고 있는 저 생각은 들어서 그거는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겠구나라는 무력감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좀 당을 바꿔보자라는 희망이 더 많습니까?
2: 무력감이 아니라
0: 네.
2: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장동혁 대표를 그러니까 막 어떤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연임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게 그 이제 장동혁 대표 의 어떤 행보들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두 가지가 의원총회에서 팍 꺾여버렸어요. 첫 번째는 재선거 요청.
0: 네.
2: 그거는 그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에서 네. 설명을 했는데 네. 재선거를 그 누구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원당규상. 그냥 당대표가 하면 돼요. 근데 의원총회에서 그걸 물었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 재선거 요청을
0: 네.
2: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여기서 리더십을 팍 꺾인 겁니다.
0: 네.
2: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나름 확신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2: 느낌이. 나아가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 당협위원장 직선제. 이거 장동욱 대표가 무조건 추진한다는 방식으로 갔는데 결국에 좌절되잖아요.
0: 네.
2: 그냥 바로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0: 네.
2: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두려워하는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관리 가능한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서 비토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0: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네, 저는 내일 다시 아침에 돌아올게요. 뉴바 안녕.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110만 용인특례 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현재 충청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권, 전북 서부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로 예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신월 나들목 4차로에서 승용차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여파로 지금 부천부터 신월 나들목까지는 4km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하남 분기점 진입로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서하남 분기점부터 하남 분기점 사이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계양 부근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8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퇴계원 나들목에서 남양주까지도 5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한편 강변은 구리방에 행주대교일대부터 한남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사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려던 세제 개편안을 상당 부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